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낮에 그치겠습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0: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진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이렇게 진하게 내리려고 그제도 어제도 그렇게나 더웠나 봐요. 10월 이맘때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100여 년 만에 가장 더웠다 그러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공기가 확 바뀌어서 아침에는 10도 안팎,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 하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 앞으로 추워질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항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친구가 부산을 좋아하고 우리 사람들을 좋아해서 수로와 와서 지낸 지 꽤 됐는데 인기도 만점이죠. 근데 수온이 문제라고 합니다. 북항이네 상어족이 살기에는 수온이 18도 이상 돼야 하는데 앞으로 수온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좀 놀다가 수온 감안해서 때 맞춰서 바다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여성시대도 북항이에게 당부합니다.
0: 이렇게 날씨가 확 달라지니까 건강도 살펴야죠. 제 목소리 지금 다들 듣고 계시죠?
1: 아유.
0: 어떻게 뭐 열이 펄펄 나더니만 목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언제나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바뀝니다. 자,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됐고 접종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서 두 백신을 함께 맞는 게 좋다 그러네요.
1: 맞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누님이 어젯밤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열도 좀 나고 하셨던데.
0: 네.
1: 일단 오늘 하루를 잘 버텨보자고요.
0: 예. 네.
1: 아마 듣는 분들도 걱정 많이 주실 텐데 응원 보내주시고요. 예전을 돌아보면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 백신을 맞고 또 몸살을 앓았다는 당당이님들도 계셨으니까
0: 네.
1: 컨디션 조절 잘해서 예방주사도 잘 맞고 이번 가을 겨울 건강하게 나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민국 탁구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네, 촉촉한 아침 화요일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당진시청,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음주후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브람쌈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특허기업 한국비드랩,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날씨도 좀 기가 세죠? 하늘이 흐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으라차차차.
3: 예, 기운 내주십니다.
2: 호랑이 기운아 솟아라.
3: 예.
2: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게 좀 풀어주시고요. 어깨는 으쓱 으쓱, 목은 도리도리도리, 손목은 짤랑짤랑, 발목도 빙글뱅글, 가능한 한 자주 반복해 주세요.
1: 자, 그리고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소문 듣고 오신 새싹당당이 분들과의 전화데이트 하는 아하, 날입니다.
2: 네.
1: 원하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에 전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통화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립니다.
2: 오래된 단골 청취자 홀대하냐?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선배 당당이님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시대를 처음 듣게 된 계기, 제일 좋아하는 코너, 기억나는 사연 모든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촉촉하게 비오는 날 여성시대와의 추억에 젖어서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1: 네,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따끈한 유자차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2: 네.
1: 그리고 정말 우리 희은 누님께도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2: 네. 네.
1: 옆에 이제 따뜻한 물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아, 2957님이요. 희은쌤, 그래도 쉰 목소리 멋있습니다. 감기 투혼. 아자! 제작진분들 출연료 5만 원 더 드려라! 더 드려라!
2: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1: 일중이도! 일중이도!
2: 더 드려라! 더 드려라!
1: 덩달아.
2: 2700님, 일중씨 오늘 주도화에 진행하세요. 양쌤 일 좀 덜하고 쉬시게.
1: 아, 근데 저도 갑자기 어지러운 게. 아유. 제가 주도화에 뭘 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오늘 최선을 네.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옆에 저를 믿고
2: 네.
1: 오늘 좀 든든하게
2: 그럼요.
1: 해보겠습니다. 네. 8353님, 저도 감기 몸살로 휴가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시대는 포기 못해서 누워서 듣고 있네요.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기운 납니다. 여성시대는 보약입니다. 희은 이모님도 빨리 나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자, 유자차 두 잔씩 보내드리고 우리 당당이님들 비타민 따뜻한 물 잘 챙겨 드세요.
1: 누님도요.
2: 네, 저도요.
1: 아시겠죠?
2: 네.
1: 예, 여성 시대는 보약. 보약. 노래 중에 보약 같은 친구란 노래도 있는데.
2: 아, 있어요.
1: 예, 맞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하순이 님이십니다. 저는 57세 부산 아지매입니다. 인생 살면서 큰일 겪지 않고 평탄하게 잘 산다 싶었는데 난생 처음 부주의로 팔다리를 아주 몽땅 뿌라먹는 바람에 수술하고 지금은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회복 중입니다.
2: 아유, 어떡해.
1: 몸이 이 지경이 되니 걷는 것은 고사하고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야.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와, 이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하나 봅니다. 몸 한쪽을 몽땅 다쳐서 공동 강변실에 들어갔는데 간병비는 내면서도 정작 환자의 권리는 하나도 없대야. 며칠에 한번 머리를 감겨주는지 옷은 언제 바꿔주는지. 머리는 살살 떡이 지는데 미용실로 가야 하나 엄청 고민하고 있었지. 좋은 일도 아니고 해서 시댁 친정에는 알리지 않고 사고 당일 약속 있었던 지인과 다음 날 연락해온 친구들한테만 상황을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안 되는 친구와 지인들이 번갈아 달려와서 떡이 진 머리 감겨주고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라 얘. 평소에 입이 짧아 깔짝거리는 제가 병원밥 시원찮게 먹을까 봐 상자 가득 갖가지 간식과 음료, 대전의 유명한 빵집빵에 찐밤, 소분한 미역국에 종류별로 담근 김치까지 손에 손마다 간식이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뼈에 좋다는 도가니탕을 환자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게 하고 퇴근길에는 남편한테 저녁 사준다고 친구들 남편까지 우르르 출동해서 고깃집을 채웠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자기 남편 대리 운전해 준다는 핑계로 퇴근 후 저녁도 거른 채 동부산에서 서부산까지 대중교통으로 와서는 30여 분 잠시 제 얼굴 보고 가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사진으로 다 찍지 못할 만큼 냉장고랑 식탁이 풍성하네요. 친구들과 지인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냉장고가 꽉 차서 당분간은 냉장고만 열면 파노라마 같은 밥상이 차려질 것 같아요. 팔다리는 불편해도 아, 내가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싶어 코끝이 찡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자랑질 고마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분들께 인사 좀 할게요. 세탁기 작동할 줄도 모르면서 새벽 출근길에 반찬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머리맡에 두고 가던 내 남편 장금 씨. 병실에서 다들 멋진 신랑이라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상황실 운영하며 우리 집 컨트롤타워가 된 큰아들과 며느리, 작은아들, 거의 매일같이 달려와준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밀양에서 쫓아온 오빠네, 그리고 일도 바쁠 텐데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하신 인근 김모 공인중개사님, 진짜 진짜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9년차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사업자입니다. 그날 아침 7시 반에 출근했는데

0: 덧문 열고 보니 안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열쇠 기사님한테 연락해놓고 혼자 사다리 놓고 창문으로 넘어가다가 다쳤어요.
1: 아이고.
0: 나이 생각하지 않고 아직은 날렵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렸거든요. 1인 사업자는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해야 해서 종종 오르내렸기에 넘어질 줄 몰랐습니다. 발 뒤꿈치 부위에 있는 종골이 골절되면서 옆으로 넘어졌고 그러면서 팔까지 골절된 거라 얘. 앞으로는 나이 생각해서 원더우먼같이 행동하지 않고 조심, 늘 조심할게 얘. 다들 미안코 너무너무 고맙심데 고맙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얘. 아유 진짜. 아 좋다.
1: 성질이 급하셔.
0: 그러게.
1: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못 참고 사다리 갖고 올라간 거.
0: 창문으로 넘어가다가 다치신 그러게. 거구나. 아유 참.
1: 아유 하순이님이 사진도 보내셨어.
0: 예.
1: 어머나 어머나.
0: 진짜 휠체어를
1: 어머나,
0: 타고.
1: 세상에.
0: 왼쪽 팔에 깁스.
1: 아, 왼쪽이를 다 다치셨구나.
0: 왼쪽 다리가 왼쪽에. 다치신 거구나. 아유 이럴 어째요 그래.
1: 근데 아유 이제... 친구들이 네. 마련해 준 반찬들 보셔.
0: 어머, 저건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파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정갈하게 그냥 가득 다 먹어가지고.
1: 아유 보통이 아니다 친구들 솜씨도.
0: 다양한 반찬들 과일 썰어가지고 심지어 네. 소분해가지고 이 달걀 말이도 그냥 아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정말 잘 살아오셨.
1: 잘 살아오셨어.
0: 이렇게 좋은 네. 분들 곁에 두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또 다 해주시고.
1: 아 이렇게 잡수시면 뭐 금방 붙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1443님 일중씨 어디 사투리죠? 부산도 아니고 연변 쪽?
0: 와 그래 부산 사투리 진하게는 했는데 어?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1: 그 정도면 준수했는데 왜?
0: 오, 딸이야 뭐 정말 어색했어요.
1: 조금 하순이님이
0: 네.
1: 마음 써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며 신청을 해오신 곡이 있어요.
0: 네네. 아 노사연의
1: 네.
0: 바램 듣겠습니다.

0: 안영자님이 오늘이 제 생일인데 바램 이 노래가 꼭 제 생일 축하곡 같아요. 너무 좋으네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네.
1: 가사를 곱씹을수록 정말 좋은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하순이님도 하순이님 주변의 좋은 분들과 함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편지 아니고 쪽지함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님이 주셨네요. 가을비가 내리는 날 저는 너무 습한 날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제 우산 속으로 어떤 멋진 남자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짧은 순간 어머 뭐야 이 남자가 날 보고 반했나? 연락처라도 물어보면 어쩌지? 생각하며 수줍게 고개를 돌렸는데 이 남자 저한테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야 심장아 나대지 마 진정하자 진정하자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데 그 남자가 제 손에 뭘 쥐어주대요. 뭐지? 하고 보니까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모습이 담긴 헬스장 전단지였어요. 헬스장을 오픈했다는 홍보만 하고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찰나 혼자 설렜다가 실망했다. 혼자 김치국을 마신 제가 부끄러워서 웃었네요. 하셨어요.
0: 아 요새 헬스장 전단지 많이 돌리더라고요. 이 네. 상암에도 저쪽에 횡단보도 있는데 가면
1: 예
0: 이렇게 체격이 건장한
1: 그렇죠. 이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아무래도
0: 네네 돌리더라고요. 네,
1: 돌리시니까 아 그 순간 그냥 심장이 뭐지? 그냥 마구 뛰었구나.
0: 그랬구나. 나대지 마. 내 심장아 나대지 마.
1: 네.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다.
0: 그렇죠. 우산으로 싹 들어와서 손에 뭘 쥐어준다.
1: 이야.
0: 그러네요, 진짜.
1: 어쨌든 뭐 용기 낸 만큼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님께는.

0: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군 앞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일중이는 농촌의 여성시대 가족들께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벼 수확하신다는데, 대추 거두신다는데, 여러 가을거지 하시는 댁이 많았습니다. 비 오기 전에 잘 거두셨는지 궁금하고, 비 그치고 나면 남은 수확을 서두르시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들깨, 참깨 거두어서 말리시는 댁은 다 말리셨는지, 가지며 호박이며 거두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는 댁은 얼추 마무리하셨는지요? 아, 땅콩 거두어서 말리고 있다는 댁도 있었는데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땅콩이 글쎄 우리는 껍질 까서 볶아서 고소하게 먹을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키워보면 그렇게 신기하다면서요? 초보 도시농부인 당당이님이 이번에 땅콩을 뽑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주렁주렁 실하게 많이도 달려서요. 뚱딴지라 불리는 돼지 감자에도 감탄하셨대요. 줄기 하나만 파도 울퉁불퉁한 돼지 감자가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저도 들었는데 돼지 감자는 다 캐냈다고 생각해도 더 심지 않아도 내년에 또 한가득 나온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니들 많이 뽐내라 하면서 감자와 고구마는 팔짱 끼고 너그럽게 웃겠죠. 아이 워낙에 우리 감자님과 고구마님이야 우리와 친하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넘어간 거죠. 아 예를 들어 길에서 우리 식구랑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씩 웃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감자와 고구마님은 마찬가지 사이입니다. 아유 토란과 생강도 땅 파면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수확에 보람을 안겨주는 작물이라고 제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농작물을 떠올리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올해도 저희 입에 들어갈 많은 것을 생산해 주신 농촌의 당당이님들께 마음 깊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빚내서 투자했건만 요즘 내 주식 계좌가 녹고 있다는 분들이 많고 내 집 장만하려고 노리고 있던 외곽의 아파트가 값이 마구 오르고 있어서 상처받은 당당이님도 적지 않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저축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묻어둔 푼돈과 우리가 심어둔 희망과 꿈이 마치 땅콩처럼 감자와 고구마처럼 나중에 파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간이 좋네요.
1: 네, 좋죠.
0: 예,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 네. 들으셨습니다.
1: 7857님이 경남 창원에도 비가 내려서 가을비 우산 속 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0: 그러셨네. 창원에 비가 내려요.
1: 네.
0: 그리고 상암도 비가 아침부터 촉촉하게 내리고
1: 있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6611님 노래 선곡 너무 좋네요. 초등학교 청소하는데 잠시 옛 추억을.
1: 아, 그럼요.
0: 그러게, 이런 노래 착 흐르면 잠시 멈춰서.
1: 그렇죠. 잠시 그 옛날로 네. 돌아가죠.
0: 옛 추억을 딱 떠올려 보시고. 좋습니다.
1: 8634님이 돼지감자 꽃 얘기하셔서 사진 보내드려요. 전 돼지감자 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국화과 꽃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진짜 이쁘죠? 그러셨어요.
0: 왜?
1: 너무 이쁘죠?
0: 샛노랗게.
1: 샛노란 구절초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돼지감자 꽃이군요.
0: 근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데 돼지감자라고 지었을까요?
1: 그러게.
0: 진짜 이쁜 꽃이네요. 아주 그러게. 노랗게.
1: 네.
0: 아, 감사합니다.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구절초도 알게 되고.
1: 그렇죠. 네, 돼지감자 꽃도 알게 되고.
0: 김순희님이 땅콩은 짐승들이 엄청 좋아하는 작물이기도 해요. 그물로 덮어놓아도 밤새 이제 막 여물려고 하는 걸 다 파먹으니 오.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아서 저는 몇 년 짓다가 포기했답니다.
1: 아유, 맛있는 건 쟤들 알아가지고.
0: 그러게.
1: 그러게.
0: 고소하지 땅콩.
1: 그럼요.
0: 예예. 예.
1: 영양가가 많지. 자, 이번에는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충남 서산에서 이현옥님이 주셨어요.
0: 예.
1: 저희 부부는 산을
0: 소개를 해주시게.
1: 네, 해보려고요.
0: 네네.
1: 저희 부부는 산을 참 좋아한답니다.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집 가까운 곳에서 봄나물도 뜯고 고사리, 영지, 운지버섯이나 둥글레, 돼지감자 캐와서 잘 말려 볶아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넣고 1년 내내 차로 끓여 먹는답니다. 백숙에 넣을 엄나무와 헛개나무 열매 등등을 채취해서 지인들과 나눔도 하고 집으로 초대해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죠. 시골 마을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따뜻한 차 한 잔, 간단한 간식 드리면서 일손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외로운 마음도 들어드리며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 부부는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을이면 가을거지로 바쁘고 재미있게 지낸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산에 주인분을 잘 알기에 매년 토실토실한 밤을 주어 주위분들과 나눠먹고 있어요. 지난 여름 제가 사는 이쪽 지방은 비도 많이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인지 밤도 많이 달리고 굵고 토실토실합니다. 원래 허리가 좀 부실한데 튼실한 밤을 보며 허리 아픈 줄도 있고 밤 죽기에 빠져 있다 보니 2시간가량 주운 밤이 배낭 한가득 되었습니다. 밤이 들어있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하산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0: 아, 여보, 그쪽 길은 너무 험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와. 이리 와서 조금만 돌아서 내려가면 돼.
1: 그 말에 저는 늘 다니던 길이라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가시덩굴이 있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덩굴보다 어깨에 맨 밤 배낭이 너무 무거워 잠시 쉬어가려고 가방을 무심코 땅 위에 쾅 던지듯 내려놓는 순간 앞불싸 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가방을 내려놓았던 땅속이 하필 장수 말벌의 집이었나 봅니다.
0: 아이고야.
1: 이걸 어떻게 해. 수백 마리의 장수 말벌떼가 저를 에워싸며 무서운 기세로 윙윙거리며 팔, 다리, 머리, 엉덩이를 마구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 두 팔을 머리 위로 휘저으며 저항했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말벌떼는 남편이 있는 곳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도 너무 놀라며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모자를 쓰고 있던 제 머리 위에 올려놓으며 저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 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기피제로 말벌들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오히려 말벌들을 쫓으려 했던 기피제가 말벌들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네요. 말벌에 물린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백 마리의 장수 말벌들은 죽일 듯이 우리 부부 주변을 에워싸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너무 무섭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
0: 여보, 내가 벌들을 내 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당신 먼저 도망가.
1: 남편의 그 말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당신 혼자 두고 나만 살겠다고 혼자 가냐 하며 같이 있겠다 하니까 남편은 저를 밀어내듯 자기 쪽으로 기피제를 연속으로 뿌려대는 겁니다. 기피제를 뿌리니 말벌들이 더 흥분해서인지 남편 쪽으로 모조리 달려들더라고요.
0: 내려가. 곧 따라갈 거니까 빨리. 천천히 조심해서 지금 가란 말이야. 어서. 난 다 생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 남편의 말에 일단 저부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 남편을 부르니 대답이 없어요. 너무 걱정돼 전화를 하니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0: 나 못 가. 어지럽고. 아.
1: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덜컹 겁이 나며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아흐,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렇다고 벌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을 다시 간다는 건 엄두도 안 나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지만 남편에게 계속 전화로 여보! 여보, 정신 잃지 말고 정신줄 꼭 잡고 조금만 힘을 내서 내려와봐요. 제발! 제발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강한 사람이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겨우 기어서 내려오더니 제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미 119는 불러놓은 상태였고 곧바로 119가 도착했어요. 119를 타고 가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관님들의 분주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남편의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혈압은 50까지 떨어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여보, 정신줄 꼭 잡으세요. 절대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제발 사람만 줘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신들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좁은 구급차 안에서 이리저리 몸을 부딪혀가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소방관님들의 빠른 대처로 1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급실 도착해서였습니다. 추석 연휴라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다행히 남편 상황이 진짜 응급이라며 옆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는 치료가 시작됐죠. 저는 65년 인생을 살면서 장수 말벌에 처음 쏘여봤는데 송곳으로 찌르는 듯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8방 쏘인 저에 비해 저를 살리겠다고 말벌과 사투를 벌였던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30방을 쏘였답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해주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0: 아, 부인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남편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남편분은 벌 알레르기가 있어서 예후가 더 안 좋습니다. 남편분 옆에서 꼼짝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최소 2시간이 지나봐야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1: 그 말에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이 지날 즘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소변이 줄줄 흘러나오는 겁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길 몇 번. 다행히 4시간 정도 지나니 서서히 의식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 반가워 선생님께 알렸더니 천운이라 하시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지병이 하나도 없고 먹는 약도 없어서 회복이 빠르고 약도 잘 맞은 것 같다고. 안 그러면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 벌에 쏘이고 1시간 안에 10명 중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없다며 퇴원해도 된다 해서 응급실 문을 나서는데 우리 부부의 온몸에 비치는 햇살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따뜻할까요? 택시 타고 오는 내내 남편과 두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귀중한 밤을 맛있게 삶아서 음료수와 함께 남편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서산 성현면 소방서 소방관님들께 작은아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말벌과 뱀이 왕성하게 움직인다 하니 산행하시는 분들 조심히 사고 없이 안전한 산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사고를 교훈 삼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시 태어난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0: 어우, 사연을 듣는 내내 제 몸에 경직이 돼가지고 어우 이걸 어떻게
1: 제 아는 분 남편은 이렇게 해서 가셨어요.
0: 정말.
1: 왜냐하면 성묘를 가니까 그 산길에 예. 119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떡하니.
1: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0: 와.
1: 벌에 쏘여서
0: 진짜.
1: 그러니까
0: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우리 남편분은.
1: 네. 아우. 알레르기도 있으신데.
0: 네.
1: 세상에
0: 진짜 새로 태어나신 기분이 드시네.
1: 그러시네 진짜.
0: 아우 3915님 저희 남편도 땅벌집을 건드려서 입원까지 한 일이 있었네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게 왜 산이나 이런 것도 그 항상 나 있는 길로만 다니셔야지.
1: 그래요.
0: 괜히 막 더 깊숙이 더
1: 그렇죠.
0: 사람들 안 간 대로 걷고 네. 아닐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1: 2756님 몇 년 전에 딸들과 제주도 비행기 기내에서 말벌에 쏘여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차를 타고 진료를 받았어요. 남편도 쏘였지만 남편은 또 괜찮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니 그날이 생각납니다.
0: 아니,
1: 어떻게 기내에 들어왔을까 말벌이.
0: 그러게요.
1: 아유 세상에.
0: 진짜 우리 이현웅님 말씀 주신 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1: 조심 예. 조심하셔야 돼요.
0: 왕성하게 움직이는 진짜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천만다행이에요.
1: 천만다행이죠 네. 진짜.
0: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클하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하순이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이현웅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4989님이요. 희은언니 목감기 그거 링거 맞아야 낫습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유 큰일이네. 오래 가던데.
2: 보통 한 3주 간다 그러더라고요.
1: 어우,
2: 큰일 났네. 아이고 참.
1: 예, 그래도 마음 편하게
2: 네.
1: 하시고 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최은주님 마지막 사연 들으니 SG워너비의 내 사람 노래가 듣고 싶어요. 네, 내 사람이기에 남편분도 이렇게 하셨겠죠. 그럼요.
1: 그러니까. 아, 네, 그 순간에 당신은 저기 멀리 가. 내가 내가 다 유인할 테니까. 야, 그것도 진짜 멋진 행동이었습니다만 진짜 다행이에요.
2: 정말 다행이죠.
1: 아유, 정말 다행.
2: 아유.
1: 아유, 그래요. SG 워너비의 내 사람 신청해 주셨는데 SG 워너비의 재화벌도 듣고 싶다. 아니, 벌이라면 끔찍해서 안 돼.
2: 벌.
1: 자, 신청하신 노래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열린 사섬으로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세일.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5: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내부 조사한 결과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가입 규모는 수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등의 조사를 맡겼고 지난주 조사가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대 급락하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98.16포인트, 3.1% 내린 6,186.08로 개장해 장 초반 4%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올해 안에 차세대 D램 제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5.5포인트, 3% 하락한 823.69로 출발해 현재는 2%대 하락률을 보이며 830선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전시한 국방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1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물관에는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 ICBM 화성 20형과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이 전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전투 경험 축적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지휘소 연습에서 분산형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행사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제주에서 경기도까지 훈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예로 들며 병력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실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자에 익명으로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 12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검찰총장과 군참모총장, 신베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신원을 긴급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낮에 그치겠습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일터의

0: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미봉책인데요. 결국 올해 초 이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직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돈을 중시한 어리석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8: 아, 글쎄요. 누구실까요? 오늘 사서함 일춘이가 모시겠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의 땡땡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기를 하고 있는 강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엄청난 게 이유는 저희랑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여사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아들같이 추우면 춥다고 걱정해 주시고 더우면 덥다고 걱정해 주시고 간식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여사님들, 그 중에서 이 여사님께서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아들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사님께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을 하시고 건강 문제로 그만두신다고 하시네요. 너무나 아쉽고 그동안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여사님, 아니 어머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0: 어, 찰떡 선곡이네요. 어. 구아름님이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렇죠. 로이킴의 홈 이었습니다.
1: 열린 사소함은 이 여러분의 음성 속에 그 어떤 떨림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오히려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0: 맞습니다. 오늘은 김상득님께서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네.
0: 저희가 어제 딱 그 얘기 나눴잖아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1: 네.
0: 메신저가 편한지 전화가 편한지.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는 문자 미니도 좋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면
1: 아 좋죠. 네,
0: 거기서 네. 느껴지는 또 많은 감정들이 있어서
1: 그럼요.
0: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꼭 혈연만이 가족이 아닌 거죠. 이제는
0: 네.
1: 일터에서나 또 어디든 그 인연이 이렇게 되는 상대끼리
0: 네.
1: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면 그게 가족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택배 배달이라는 그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네. 여사님들이
1: 네.
0: 네, 이렇게 또 아들 아들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아껴주신 거고
1: 또 여성 시대를 자주 챙겨 들으시는 거고
0: 아.
1: 이렇게 음성 편지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고 추가로 말씀 남겨주셨어요.
0: 네.
1: 오늘 음성 남겨주신 김상득님 환절기 비타민 챙기실 수 있도록 맛있는 청성사과 5kg 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말씀드려야죠.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하셨던 분들 반대로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이 말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저희는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열린 사서함으로 전화 주세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는 여성시대 소문 듣고 왔어요. 준비했어요. 지금 어디서 누구와 여성시대를 듣고 계시는지 누구 소개로 여성시대를 처음 입문하셨는지 여성시대를 듣게 되신 이유 문자나 미니로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0: 여성시대의 3, 4부는 유니베라,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연팀앱대리, 세정, 고향가구박람회, 해통령 육수하날,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이브, 농우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안동시청과 함께합니다.

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0: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라디오는 참 신기해요. 얼굴도 모르고 사는 곳도 다 다른데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유로 쭉 이어지니까요.
4: 그렇죠. 이 소리 하나로 맺어진 인연이죠.
3: 네.
4: 만난 적은 없어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은.
3: 누군가는 이제 막 그 인연의 첫 매듭을 지었고, 또 누군가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매듭을 한올한올 단단하게 엮어 오셨습니다.
4: 소문에 이끌려 오늘 처음 듣고 계신 새싹 당당이님부터 계절이 몇 번이 바뀌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신 애청자 당당이들까지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시죠.
3: 네, 그래서 오늘 열린 화요일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전화 데이트를 나눠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랑 미니로 전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5kg 쌀 두 포씩 총 10kg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자, 그럼 우리 새싹 당당이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성시대 문자를 주신 새싹분들.
4: 네.
3: 4882님. 저는 어릴 적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부모님이 듣는 걸 듣고 자랐어요. 지금 어느덧 30대가 되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듣는 게 여성시대예요. 아이 방학 때는 못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할 일을 못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여성시대. 저희 남편에게도 들어보라고 늘 이야기하네요.
4: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거죠. 어렸을 적 부모님, 특히 엄마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
3: 네.
4: 네. 익숙하게 듣다가 이제 내가 출근길마다 함께하는 여성시대.
3: 네.
4: 예. 남편분하고도 함께하세요. 예. 아이들에게도 미리미리 좀 들려주시고요.
3: 네.
4: 방학 때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아이들 방학에. 9466님.
3: 9663. 9663.
4: 네, 소개해드리죠. 9664님부터. 오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당당입니다. 응,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문자를?
3: 그러게.
4: 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여성시대를 즐겨 들으셔서 대물림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들으면서 집에 가용. 어? 하셨어요.
3: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4: 요새 기말고사, 기말고사 기간인가?
3: 그런가?
4: 오, 그렇게 알고 있나? 오, 어쨌든 중3 당당이 반가워요.
3: 시험 기간.

0: 네네.
1: 네. 자, 9466님, 여성시대는 버스 운전하시는 아버지가 애청자라 듣게 됐어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서천석 박사님의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어허. 매일 돌려듣기 하면서 공부합니다. 비 오는 날 소중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0: 네. 네. 역시나 버스 운전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네, 알게 맞아. 되신 네. 상당히 분이시군요. 네. 아, 그 와중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좋아하시는구나. 야, 배울 게 진짜 많죠.
1: 그렇죠.
0: 네, 네. 심지어 돌려듣기 복습까지 하신다니까.
1: 그러게.
0: 짱입니다. 아, 이어서 6197님 신규 당당히 용기 내서 전화 참여해봅니다. 엄마가 애청자이신 덕분에 백혈병 투병 중에 여성시대를 알게 돼서 매일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저는 편지 아니고 쪽지 이 코너가 부담 없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저도 용기 내서 다음엔 쪽지 사연으로 꼭 참여해 보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주세요.
0: 하셨어요.
1: 5532님은 저는 김해에서 진해로 가고 있는 31살 덤프트럭커 여자입니다. 엄마 통해서 여성시대 듣기 시작해서 일하면서는 아침부터 듣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특히나 남성시대 사연 읽어줄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0: 이야, 우리 오, 여성 그러셨네. 당당이 분이신데 네네. 남성시대 사연을 또 재밌게 들어주시는군요. 오, 31살의 덤프트럭커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분께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2: 네, 저는 그 김해에서 덤프트럭 몰고 있는 31살 강소정입니다. 네.
0: 강소정님.
2: 네. 네.
1: 덤프면은 몇 톤이에요?
2: 25.5톤이에요.
0: 우와. 25.5톤. 우와. 그럼 우리 네. 강소정님은 몇 킬로예요?
1: 그거 왜 물어보고
2: 50kg가 안
0: 나와요. 아니 뭘 또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1: 지금 혹시 일하는 중이신 거 아니에요?
2: 아 지금은 차 세워놓고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네. 세워놓고 있어요.
1: 아유 그러시구나.
0: 아니 진해 쪽에도 네네.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2: 네네.
0: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31살에 우리 강소정님 심지어 아까 몸무게도 살짝 공개하셨는데 이게 25톤짜리 트럭에 올라타고 이거부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아.
2: 아 맞아요. 거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2: 아, 그 저희 아버지께서 하고 계셨는데
0: 네.
2: 예, 제가 그 아버지 덕분에 또 제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0: 네.
2: 그 아버지가 사고가 좀 크게 나셨어요. 네, 그 제가 같이 다니다가 아버지가 제 앞쪽에서 사고가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0: 아니, 잠시 아니. 뒤따라 가고 있는데 앞에서 아버님이 사고가 났다고요?
1: 네, 것 같아요.
2: 네네 터널 안에서 좀 심하게 나가지고
1: 터널
2: 앞에
1: 안에서
2: 옆 차선에 가던 차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0: 어머.
1: 아이고.
2: 저희 아버지 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1: 저는
2: 저희 네. 아버지 차를 치는 바람에
0: 예.
2: 전복이 됐.
0: 그럼 지금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계세요?
1: 일하세요?
2: 아버지는 병원 아니요 일 못하시고 병원 계속 다니시면서
1: 아이고.
2: 트라우마가 생기셔가지고
1: 트라우마
2: 쉬고 계세요.
0: 맞아. 그러시겠다.
1: 맞아.
0: 운전이 나는 앞만 보고 잘 갔는데 이게 갑자기 뭐 어떻게든 또 할지 모르니.
1: 맞아.
2: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히 타이어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네.
2: 큰 차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2: 네.
1: 그러면 작업 중에 네. 운전대 네. 잡으시면서 여성시대 늘 들으세요?
2: 네, 저 여성시대 진짜 좋아해가지고 9시 5분 퇴장하자 미리 딱 틀어놓거든요.
0: 야, 아니 왜 이렇게 빠지게 되셨대?
2: 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 되게 예. 먹먹한 사연들도 많고
0: 맞아,
2: 행복한
0: 맞아.
2: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아 저보다 더 힘든 상황들도 있구나 더 좋은 상황도 있구나 그거를 되게 감명깊게 듣게 돼가지고
1: 맞아.
2: 네 그래서 좀 사연들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1: 네,
0: 아, 딱이 그게 진짜 딱이 우리 또래도 있지만 네. 실은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1: 그렇지,
0: 들으면서
1: 그렇지
2: 네네네
0: 맞아, 그래서 배울 점도 많잖아.
2: 네, 되게 도움이 많이
1: 되죠.
2: 됐어요.
1: 네, 사연도 네. 다양하고 또 어르신들 네, 네. 사연도 많아요.

0: 가서 좋은데 자 애청자분들을 저희가 당당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혹시 네네.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당당이라고 하는지?
1: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당당해.
2: 맞아 당당하게.
0: 맞아 네. 삶의 무게 네. 앞에 당당한 사람들. 네. 그래서 네. 당당입니다. 네.
1: 네.
2: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거지.
0: 그렇지
1: 네, 맞아요.
2: 대답은 기세야. 삶이든 사람이든 뭐 어디 앞에서든 당당하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2: 아니 주변 분들에게도 그럼 이렇게 좋은 방송 추천하고 그러세요?
0: 추천하셨나요?
1: 네, 저 같이 다니는 아저씨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0: 네네.
2: 네.
1: 제 또래들은 별로 없고 덤버트럭 하는 아저씨들 분들도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으세요.
0: 네. 네.
2: 예.
1: 그래서 제가 많이 그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제 사연도 한 번씩 나올 때 있다면서. 그래서 아저씨분들이 뭐 사연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2: 아 진짜.
1: 네네네. 그 열린 사과함도 어머니께서 해주셨거든요.
0: 아유, 그래요.
2: 온 가족이 함께 하시는구나.
0: 이렇게 전화 연결돼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세요?
1: 오늘이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1: 네네. 네.
0: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1: 네.
0: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세요.
1: 지금 좀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0: 네.
1: 네. 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되게 많이 힘든데도 옆에서 묵묵하게 잘 지켜주고 저도 열심히 많이 할 테니까 엄마 아빠도 건강하고 항상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네, 맞아.
2: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야.
0: 그게 최고죠.
2: 예.
0: 건강하고 많이 웃고.
2: 그러게. 근데 우리 강서정님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씩씩한 것 같아서 예 잘 헤쳐나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트럭 운전 이거 엄두도 못 내. 아니 핸들 돌리는 것도 무겁지 않아요?
1: 핸들 되게 무거워서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파스 온몸에 파스 붙이면서 일했었거든요.
2: 웬일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노래도 네.
0: 짤막하게
2: 짧게나마 좀 들려드릴게요. 뭐 있으세요 신청곡?
1: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 부르시는 노래가 있거든요.
2: 네,
1: 그 고맙소라고 조항조님의
2: 고맙소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0: 건강하시고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아우
1: 네.
2: 저희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백화점 상품권 보낼게요.
2: 네
0: 우리 오래오래 만나요.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0: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오늘은요 여성시대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새싹 당당이님들부터 선배 당당이님들까지 전화, 문자, 미니로 더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자 여러분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신 사연들 네. 소개합니다. 4945님 새싹 문자 주셨어요. 저는 누구의 소개도 아닌 우연히 핸드폰으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카페 가서 옆 테이블 손님들 이야기 듣고 미니 깔고 들어온 새싹 청취자입니다.
0: 네.
1: 근데 오늘 들어보니 다들 라디오가 주는 매력에 왜 빠지는 줄을 알겠어요.
0: 알겠죠, 알겠죠.
1: 알죠.
0: 아 근데 이제 추천 받으신 네. 경로가 너무 재밌다.
1: 재밌다.
0: 예. 옆 테이블 손님들 이야기를 듣고 요새 라디오 이렇게 다 어플 깔면 들을 수 있잖아.
1: 어머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0: 아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귀로만 듣고 본인이 까신 것 같아. 사구사원님 환영합니다. 네. 편하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폰으로 들어주세요.
1: 그렇죠. 네.
0: 이영열님, 저는 여성시대처럼 편집글 읽어주는 방송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만 듣는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 음악방송만 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몇 번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의 지혜니 인생도 알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맨날 듣게 되네요. 당당이님들의 지혜를 맨날 수혈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1: 아하.
0: 하셨습니다.
1: 그러실 수 있지. 편지를 읽는다. 그건 조금 올드하다. 이렇게 네.
0: 그러니까
1: 편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네. 그 이야기 속에 오만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예. 또 사연만 있느냐? 아니죠. 그 사연에 탁 어울리는 선곡이 촥 나가는
1: 그렇죠.
0: 순간
1: 그렇죠.
0: 요새 말로 도파민이 팍 터지면서 그래 이 노래야.
1: 예. 김진희님 저는 안산 유통상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형님 소개로 듣게 됐어요. 출근하자마자 여성시대 듣는 우리 형님과 아주버님 여성시대 함께 들을 수 있는 당당이어서 좋아요.
0: 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1: 그러시구나.
0: 네, 형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구나. 그럼 어제 그 여성시대 나온 사연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1: 얘기를
0: 대화가 또
1: 나눌 수 있잖아.
0: 자연스럽게 형님 내외 분하고도 나누실 수 있지.
1: 그렇지.
0: 네. 7678님
1: 네.
0: 한복 바느질을 하셨던 친정엄마가 라디오를 좋아하셨어요. 고 임국희 선생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대물림해서 듣고 있답니다.
1: 아하,
0: 하셨어요.
1: 그러시구나.
0: 오랜 찐 팬이시다.
1: 그러시네.
0: 예.
1: 네. 조일래님 당당히 여러분 빗길에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 그래요?
1: 02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
0: 어머.
1: 청취율 1위에 많은 홍보 및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0: 아 조일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일러주시고.
1: 네.
0: 예, 몰랐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런 빗길에 전조등. 요새도 그거 이게 그냥 오토로 다 해놔야 되는데.
1: 그러게 그러게.
0: 예, 자동으로 켜지게 말이에요.
1: 뭐 전기세 나가서 나는 아끼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에요.
1: 이거야말로 옛날식 예. 방식이지.
0: 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 꼭 한 번씩
1: 그렇죠.
0: 확인해주시고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나와 여성시대 행복을 위해서 청취율 조사기간도 꼭 기억해 주시고.
1: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1: 이런
0: 네.
1: 분은 한번 우리가 전화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1: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조일래님.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2: 네.
0: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청취율 조사기간도 딱 아시고.
1: 아니 그러게 말이야.
0: 예. 잘 챙겨주셔가지고.
2: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1: 아,
2: 너무 그러시구나. 좋은 방송이라서.
1: 아이 그러시구나. 지금 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시는 거예요?
2: 저는 오늘 저 야근 근무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1: 아 길에서 듣고 계시구나.
0: 아 지금 오늘 이제 야근을 하셔야
1: 하시네.
0: 되니까.
2: 예예. 예.
0: 어떤 야근을 하시는데?
2: 아 보안 업무합니다.
0: 아이고 보안 업무를 하시네.
1: 그렇지.
0: 네. 그럼 야근 하시려면 우리 낮에 조금 쉬셔야 될 텐데요.
2: 그래도 좋은 방송을 꼭 듣고 쉬면서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러시구나.
0: 예.
1: 여성시대를 들으신 지 얼마 정도 되세요? 횟수로?
2: 8년 정도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8년 네. 정도?
2: 예.
0: 그때 처음 어떻게 접하셨어요? 여성시대는?
2: 이제 저기 저희 댁이 예성시대를 좋아해서
1: 네 아내가
2: 저희 집사람 아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자주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2: 네.
0: 혹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좀 좋아하는 그 요일이나 코너가 좀 있으실까요?
2: 아 우리 그 저 남성시대
1: 네.
2: 코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0: 재밌죠, 그죠?
2: 예예.
0: 우리 뱅갈호랑이 나와가지고 또 사연도 촤 그냥 맛깔나게 소개하고.
1: 네.
2: 예.
1: 네. 예.
0: 혹시 기억나는 사연도 좀 있으세요?
2: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삶에 예.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1: 예.
2: 아, 예, 아픔 있는 사람은 아픔을 낫게 해주고 그 사연 듣고 낫기도 하고
1: 네.
2: 또 너무너무 좋은 사연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감사드려요.
1: 네.
0: 아유, 네. 아 그렇게 다 또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여성시대에.
2: 아 앞으로도 물론 좋은 방송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1: 네.
2: 온 청취자들이 그 아픔이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아무튼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예.
0: 아니 좀 물론 이제 너무 당근만 주시니까 칭찬 말고 요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2: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기보다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0: 아니 뭐
2: 아무튼 이제 감사드려요.
0: 예. 네. 아, 일중 씨는 이제 노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든지요.
2: 아니요. 너무 소문 좋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0: 아우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항상
2: 네, 감사합니다.
1: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저 앞으로도 쭉 네. 노래 불러요. 그러면
2: 예 청취율 조사 1위 갑시다.
1: 감사합니다.
2: 예, 예. 아,
0: 정확하게는 말씀 안 주시는 말씀
1: 오늘 저 나도 정말 반가웠어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조일래님
1: 건강하세요. 조일래님.
0: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부르지 않고 들을게요. 예예. 예. 말씀 돌리시는 거 보니까 썩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르는 걸. 자, 악뮤의 노래 소원의 낙원 듣겠습니다. 소문의 낙원.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1: 네.
0: 입니다.
1: 윤명숙님이 소문의 낙원은 바로 여성시대입니다.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는 여성시대. 오, 지친 몸을 좀 쉬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0: 예.
1: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0: 감사합니다. 자, 정말 새싹 문자 또 한 통이 도착을 했네요. 7408님, 저 택시 탔다가 기사님이 틀어놓으신 라디오를 듣다 기사님께 처음 듣는데 이게 문자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고요. 정말 처음 문자 도전도 해보는데 제 문자가 제대로 갔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1: 찐찐 새싹 문자네요. 7408님.
0: 예.
1: 듣고 계시죠?
0: 잘 도착했어요.
1: 잘 왔습니다.
0: 예.
1: 잘 도착했어요.
0: 예. 요 방송이 여성 시대예요.
1: 네.
0: 예, 예. 우리 기사님도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
1: 그렇죠.
0: 이렇게 또 네. 채널 또 맞춰 놓으시니까 또.
1: 보통들 예. 많이 맞춰 주시죠.
0: 네.
1: 그 덕에 저희가 또 많은 당당이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7408님, 저기 끝 문자 저기 끝번호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예, 앞으로도 쭉 함께 해 주세요.
1: 네.
0: 자, 우리 당당이님들과의 전화데이트 한 통 더 해보죠. 이번에는 편지 아니고 쪽지로 신청하신 분인데요. 따님 추천으로 여성시대를 듣게 되셨다는 최부자님 전화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2: 네.
0: 아, 예.
1: 아니, 보통은 네. 어른들이 들으시는 바람에 자녀분들이 듣게 됐다 그러는데 이 댁은 네. 어떻게 거꾸로네요? 따님이
2: 그랬네요.
1: 추천을 하셨네요. 그죠?
2: 네.
1: 네.
0: 아니 뭐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우리 딸이.
2: 아, 제가 그동안에 사는 게 바빠서
0: 예.
2: 잘 그 시간에 잘 못 들었거든요.
0: 예.
2: 근데 이제 딸이 애칭자가 돼가지고
0: 네.
2: 핸드폰에 갑자기 라디오 어플을 깔아주면서 여성시대도 꼭 들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래서 들어버렸어?
2: 네네, 그래갖고 팬이 돼버렸어요.
0: 예, 예. 아, 오늘 경상도 찍고, 지금 전라도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2: 전라도, 전남 강주예요.
1: 강주시구나.
0: 아유, 그래, 불어.
1: 네. 네. 예. 어떻게? 따님이 여성시대에 사연도 보내봤대요?
2: 네네네.
1: 어떻게? 어떤 사연?
0: 오.
2: 그, 뭐랄까요? 그 추석쯤에.
1: 네.
0: 예.
2: 그 아빠의 사연을
0: 네.
2: 보냈거든요.
1: 네.
2: 당첨이 됐대요.
1: 네.
0: 아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 조금 힘드신 네. 것

0: 같아서 네, 저희가 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예, 네. 저희는 다 기억나니까
1: 아 네네네 네, 네.
0: 이게 일찍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2: 맞습니다.
0: 우리 네네. 따님이 사연 주신 게.
2: 네.
0: 아, 그때 저희도 참 먹먹했지.
2: 예. 네. 맞아요.
0: 그렇게 사연을 또 보냈고 또 이제 어머님인
2: 예, 라디오를 들으시고 어떠셨어?
1: 라디오를 들으면서
2: 따님 사연을
1: 엄청 울었어요.
2: 아유 그러셨구나.
0: 그래, 왜 안 그러셨겠어요. 예. 예. 그래도 그래도 옆에서 또 힘도 많이 돼주시고 우리 어머님이 네. 그러시겠다.
1: 아, 네. 네 서로 그렇게 힘이 되고 있어요.
2: 네, 진짜. 그럼요.
1: 네, 네.
0: 그런데
1: 네.
0: 아, 우리 어머님 성함이 부자 네. 부자님이세요.
2: 부자.
1: 아, 그러니까요. 그 이름은 부자인데요.
0: 예.
1: 이름과는 다르게 가진 게 없어요.
0: 아, 또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2: 네. 네, 어머니 가진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폭이 네. 넓은가 그런 걸로 부자죠.
1: 그래요. 그렇게 네. 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2: 네. 네.
1: 예쁜 딸 둘하고.
2: 그러지.
1: 사위 두 명하고.
2: 손주들.
1: 성주가 여섯 명이나 돼요.
2: 와, 딱 좋구먼. 아, 네,
1: 네. 예, 그래서 저는 무한히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제가 복이 많죠.
2: 네, 아니, 많으세요.
0: 부자시네, 진짜.
2: 부자시네.
1: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2: 아유, 손주들 여섯 명 이름 헷갈리지 않고 부를 자신 있으세요?
1: 안 헷갈려요.
2: 네, 그럼 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1: 그 손주들 여섯 명을 제가 다 키웠거든요.
2: 아이 그러셨구나.
0: 어머나 큰일 하셨네.
2: 네.
1: 네.
0: 그럼 손주들 이름 한 번씩 불러봐 주세요.
1: 윤지, 윤서, 찬혁이, 다현이, 서현이, 보현이.
0: 아유, 네.
2: 아이고 이름을
0: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보현이 얘기를 아유 가만있어 윤기, 윤서 아니야 저 보현아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
1: 그래요, 그래요.
2: 이름을 줄줄이 계속 부르다가
1: 서현이 부르려고 보현이 부르고 막 그래요.
2: 막 그래요.
0: 그래. 그렇죠? 바로는 안 나와. 이름은 다는 기억하는데.
1: 네.
0: 그래 그 저기 그 윤서 보현이 아니 저기 그러기야.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저도 공감해요. 네. 네. 저도
2: 자,
0: 공감하고.
2: 아침에 할머니 라디오 나왔다. 한번 자랑하시죠.
1: 애들아. 할머니 라디오에 나왔다. 엄마 덕분에.
2: 네. 따님 사연 듣고 계속 여성 시대를 들으시는 중이시구나. 그죠?
1: 네. 편지 됐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좀 많이 권하세요.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1: 네.
0: 약속.
1: 네.
0: 부자님 약속.
1: 네, 약속할게요.
2: 네.
0: 저희 프로그램 정확한 이름이 뭐죠?
1: 여성시대요.
0: 여성시대
2: 네.
0: 좋아. 여성시대 맞아요.
1: 네. 예.
0: 아 오늘 전화 연결도 정말 감사합니다.
2: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예, 들어가세요.
1: 네, 항상 행복하세요.
0: 아유,
1: 네.
0: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1: 네.
0: 예. 자,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9: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안녕!
1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4: 완전 좋아요.
1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 기가 막힙니다.
2: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0: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4: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어머나, 우리 아빠 이름인데?
6: 네.
4: 김용봉님께서요, 30여 년 전 제빵사로 일할 때 매일 듣다가 건축 현장 일을 하느라 20여 년 정도 못 듣다가 금년에 조그만 꽈배기집을 시작하며 다시 듣게 됐습니다. 그때는 손수 김승현님이 진행하셨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즐겁습니다. 일이 늘 고되지만 휴식 같은 방송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밀라노 베이커리였고 지금은 사랑꽈배기입니다.
6: 네. 하셨어요. 인천에 있답니다. 사랑꽈배기.
4: 꽈배기 맛있겠다.
6: 맛있겠다.
4: 예.
6: 9732님, 27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구 공장에서 알바할 때 처음 들었는데 지금은 공장도 문 닫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전 계속 듣고 있네요.
4: 아, 그러셨군요. 9732님.
6: 네.
4: 네. 참 그때 그 장소, 또 그때 거기 계셨던 아버님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항상 추억하면서 우리 라디오도 함께 그렇죠. 해주세요.
6: 네.
4: 4882님, 와이프가 일하면서 여성시대 늘 자주 듣고 재밌는 사연은 저녁에 밥 먹을 때 사연도 들려주고 선물도 종종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딸이 쓴 시까지 읽어주셔서 딸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의 권유로 처음 문자 보냅니다.
6: 네. 네.
4: 자, 이렇게 일가족이 여성시대에 들어오셨어.
6: 네. 7259님,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청년 농부 부부로 일하고 있어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상추 농사하면서 덕분에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셨어.
4: 그러시군요.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 네. 지으면서. 네. 매일 아침 함께 해주세요. 7259님. 여민숙님, 80년대 후반 고딩 시절 보충 수업 끝나고 별밤을 듣다가 방학 때 우연히 듣다가 팬이 되어서요. 50대에도 매일매일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들어요. 손숙 정한용, 최유라 황인용 이후 쭉 듣는데 찐팬 왕팬입니다. 어쩌다 바빠서 못 들을 땐 다시 듣기로 대신합니다. 10여 년 전 문자 보내고 주유권 상품권도 받았어요. 여성시대여 영원하라.
6: 와, 저희가 감사해야 맞습니다. 할 사연이 너무 많군요.
4: 맞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예, 쌀 5kg씩 두 세트 10kg씩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6: 네, 여성시대 50주년 기념곡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4: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극지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을 물컵에 넣으면 수만 년 동안 눈의 세계에 갇혀있던 기포가 통통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상학자 이유진의 말입니다. 그는 얼음 속 기포를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고대 생명체의 숨결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기포에는 설원을 지나던 매머드의 채취가, 또 다른 기포엔 쥐라기 평원에서 포효하던 사나운 공룡의 거친 숨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상상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0: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4%대 급락을 보이며 프로그램 매매에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7분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급락하자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질 때 발동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기술 인프라 행사에서 속도와 확장성, 영속성에 초점을 맞춘 새 메모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심호준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AE팀 상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심 상무는 AI 모델이 대형화하고 추론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임시 저장 키값 용량이 급증하면서 메모리 대역폭을 넘어 용량 확장과 데이터 저장 기술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재해 대응 분야에서 향후 3년 동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재해방지상과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어제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하고 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을 찾은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재난 예방, 대응 체계 현장을 시찰하고 소방구조 전문가 양성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약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악산 남서측 구간 1.32km 길이로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안전조치 등 관련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북악산은 2020년 1단계로 북측 일대 탐방로 2.2km가 또 2022년에는 2단계로 남동측 일대로 탐방로 3km가 개방된 바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틀 사이 세 번째 초대형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홍보부는 공식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오늘 오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초대형 규모의 세 번째 유조선이 타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 유조선은 앞서 항법 장치를 끄고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해협의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기 때문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냉장고와 TV 같은 가정용 스마트 기기에 스스로 복제돼 해킹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의 레드팀 연구진은 현지 시간 12일 AI 모델이 대형 데이터 센터에 고성능 GPU 없이도 저사양 사물 인터넷 기기에 분산 탑재돼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기반 세트

블랙박스 15대를 연결해 260억 개 매개 변수 모델의 AI 모델을 분산 구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 달콤함. 제25회 울산 대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대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노벨상 발표 소식이 들려오는 가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시기에 함께 주목받는 조금 별나고 특별한 과학상이 있죠. 바로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그 노벨상인데요. 올해는 코를 잘 푸는 요령부터 바퀴벌레 우유의 비밀, 물이 튀지 않는 소변기까지 기발하고 엉뚱한 연구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이그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알아보고 올해 수상작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ell, well,
5: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계의 백과사전 같은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2: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
1: 흥미로운 주제. 네.
2: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이번에 이제 수상작들을 또 보니까 너무 필요한 연구들인데 이건 노벨상이지 왜 이거 노벨상이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벨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벨상 발표에 앞서서 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이그 노벨상 발표됐습니다.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여섯 분야인데 이그 노벨상은 여섯 개 분야로 이게 한정 짓지도 않고
2: 맞습니다.
1: 매년 뭐 바뀌는 것 같아요.
2: 네, 먼저 어떤 상을 누구에게 줄지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뭐 어떤 경우엔 경제학으로, 어떤 경우에 의학으로 이렇게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1: 그럼 이그 노벨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2: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듣자마자 뭐야 하고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업적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말 이상하고 바보 같은 연구에 상을 주는 다윈상이라고 있어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그 노벨상은 네. 제대로 된 학술 연구에 주는 상인 거고 분명히 제대로 된 연구고 또 마지막에는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고 아 이거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할 만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1: 처음 들었을 때는 웃게 만들지만 네. 생각해보면 오 이거 진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겠다
2: 맞습니다.
1: 싶은 연구들이요.
2: 네.
1: 그러면 노벨상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2: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또 많이 대거 참가를 하기도 하고 예. 노벨상도 받고 이그 노벨상도 같이 받는 분도 있고요.
1: 예.
2: 실제로 연구 자체가 이제 들었을 때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1: 그래요.
2: 몇 분이 있습니다.
1: 세 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걸어 다닐 때 커피가 제일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1: 아 이렇게 종이컵 같은데 컵을 들고
2: 네네 예. 딱 들었을 때 야 이런 게 과학 연구야 싶지만 듣다 보면은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유독 올해에 어떤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됐는지 쫙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웃기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웃긴데
1: 네.
2: 듣다 보면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거 필요한 거였네 당연히 했었어야 됐네라는 생각이 드는 상들인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그 노벨상 수상작들을 살펴볼 텐데 10개 분야의 수상작이 나왔다고요.
2: 네.
1: 어떤 연구들이 선정됐는지 분야별로 소개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웃기셔야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의학상부터 볼까요?
2: 네.
1: 올해 어떤 연구가 수상을 했을까요?
2: 네, 이겁니다. 코는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에 대한 인류에 풀리지 않은 그 난제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1: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 그냥 사람마다 다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나요?
2: 그렇죠.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세게 그냥 흥 하고 푸는 방법이
1: 한꺼번에
2: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전략을 짜서 한쪽씩 막으면서 그것도 빠르게 흥 할 것이냐 아니면 흥 하면서 길게 할 것이냐.
1: 네.
2: 근데 이제 논문 자체는 197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1: 아 이게 정식 논문이 있긴 있어요.
2: 그럼요. 예전 논문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수상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일본의 이비인후과 연구자 고 운노 도쿠지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거고요.
1: 네네.
2: 논문 이름이 이렇습니다. 코풀기의 공기역학적 연구입니다.
1: 그렇죠. 공기역학적인 건 맞죠.
2: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뭐 코 속에 있는 미세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거고요. 또 코를 너무 세게 풀게 되면 귀도 멍멍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건강적인 거 말고 정말로 유체역학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코 속에 있는 그 무언가 이물질을 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면
1: 효율성을 따진 거군요.
2: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풀린대요?
2: 기본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양쪽 코가 막힌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한쪽씩 해야 됩니다. 한쪽씩 하는 것이 맞고 한 번에 하게 되면 마치 전류와 같아서 한쪽이 좀 심하게 막혔다면 안 막힌 쪽으로 공기가 다 빠져나오니까 한쪽씩 막고 풀 때 아주 세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좀 그 공기 분출은 당연히 빨라야 됩니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1: 예.
2: 그런데 그거를 은근하게 길게 쭉 밀어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폐활량을 생각해봤을 때 마실 때도 최대한 숨을 들이쉬어요. 그래서 폐활량의 중간과 아래쪽 3분의 2 구간까지 흐음하면서 이렇게 한쪽 한쪽 빼는 것이 가장 그 코 속에 있는 분비물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밝힌 거죠.
1: 한쪽씩 하고 한쪽 할 때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길게 내뿜어라.
2: 길게 꽤 오랫동안 이 폐를 비운다는 느낌으로 쭉 빼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처음에 그럼 이런 연구를 왜 했을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유럽인들이랑 그 일본 분이니까 일본인의 코 풀기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아니 그걸 알아본 것 자체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치? 유럽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코를 다르게 풀더라.
2: 그러니까요.
1: 코 어떻게 봤을까 그걸.
2: 그런데 예.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코 푸는 거 부모님이 코 푸는 걸 보면서 자랐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안에 문화적 차이와 물리적 원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통계학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그래서 잘 풀리는 그러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어떻게 결과를 아는 거예요?
2: 실제로 이제 분비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말하자면 그 공기 역학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뒤에 다른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변에 관한 것들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옆에서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양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연구의 경우에도
1: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유체의 흐름,
2: 유체의 흐름과 그때 다른 분비물이 얼마나 빨리 잘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에 하고 내뿜는 것보다 세게 뭐라 그래야 돼? 스타카토식으로.
2: 네, 맞습니다.
1: 딱딱 끊어가지고 세게 몇 번 하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2: 그렇죠.
1: 결과는 그게 아니라 길게 쭉 내뿜는 게 더 잘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2: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한다고 하면 짧게 짧게 끊어서 또 결과적으로 길게 하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횟수를 제한을 했을 때
1: 횟수를 또, 제한했을 때
2: 또 외이도에서 이제 압력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하고 불게 되면 이제 우리 알겠지만 맞아요. 그 고막 부분이 살짝 가능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압력 변화의 크기를 봤을 때 어떻게 압력 변화가 있어야지만 분비물이 나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인 부분을 좀 측정을 한 거고요. 물론 세게 길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정해진 어떤 공기의 양을 가지고 할 때 무엇이 제일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1: 귀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코 막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2: 그렇죠.
1: 귀가 뻥 뚫리는 그런 뭐 펌핑한다고 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잠수할 때.
2: 네네.
1: 그런 것처럼 귀에 바로 영향이 가니까 코 푸는 게 조심스럽기도 해야 되고
2: 맞습니다.
1: 유체도 잘 통해야 되는.
2: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수상했던 그 논문 자체는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인 연구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가장 건강에 안전한 방식을 연구한 건 아닙니다. 이제 듣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뭐 건강하되 좋은 방법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과학을 보면 여러 가지로 쪼개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연구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안전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한쪽씩 풀어라.
2: 네.
1: 그리고 한쪽을 길게 내뿜는 게 그렇죠. 코가 잘 풀리는 방법이다.
2: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걸 연구를 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할 만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아홉 개가 남았어요.
2: 네.
1: 기대가 됩니다. 물리학상도 있다면서요.
2: 이거 기가 막힙니다.
1: 예.
2: 바로 소변이 덜 튀게 하는 그 소변기의 모양에 대한 연구입니다.
1: 소변이 덜 튀게 하는 소변기요.
2: 네. 예. 듣자마자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 네.
2: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됐을 때
1: 네네.
2: 특히 남자분들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젖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덜 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1: 이게 네네. 방송용으로 맞나 모르겠지만
2: 네.
1: 어떤 것이 덜 튀는 소변기일까요?
2: 네, 일단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물줄기가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튀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맞고 반사가 돼서
2: 물방울이
1: 나오죠.
2: 그렇죠.
1: 네.
2: 근데 각도 자체가 이게 많이 이제 완화되어 있으면 닿은 다음에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될 수가 있죠.
1: 약간 평행하게?
2: 맞습니다.
1: 물줄기가 평행하게?
2: 거의 평행하게 닿으면 연구에서 이제 30도 이하가 되도록 30도. 닿기만 하면 된다라는
1: 네.
2: 거예요.
1: 근데 사람마다 이게 발사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2: 각도가 다 다르죠.
1: 다
2: 키도 다르고요.
1: 네.
2: 그래서 어쨌든 30도 이하로 그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의 소변기를
1: 네.
2: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개개인에게 노력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소변기의 설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이기도 한 거예요.
1: 네네.
2: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말하자면 그 청결 문제도 있겠지만 공중화장실 어떻게 위생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청소는 어떻게 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1: 네.
2: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연구인 거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그 소변기 자체가 그냥 수직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2: 모양 자체가 혹시 앵무족이 아십니까?
1: 앵무조개 알죠? 네.
2: 앵무조개처럼 그 내부처럼 약간 요렇게 안으로 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 결과물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2: 네. 네.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 소변의 튀김이 네. 기존의 상용 소변기의 최대 1.4%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50분의 1입니다.
1: 예.
2: 청소를 50번 할 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1: 예.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소변기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을 그대로 적용하고는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또 소변기 모양에 맞춰서 뭐 이제 조준을 바꾼다든가 거리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죠.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1: 왜냐 왜 그 우리 공중 화장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2: 네.
1: 파리 모양 그려놨잖아요.
2: 그쵸.
1: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2: 겨냥하라고.
1: 네. 네네. 그게 각도를 위해서 아마 그런 걸 표시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원래는 딴 데 좀 나가지 않게 거기 좀 조준해서 써라는데
1: 네네.
2: 그 파리가 예를 들면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 네.
2: 그럼 거기를 쏘기 위해서 각도가 거의 수직으로 가깝게 부딪히게 될 경우에
1: 많이
2: 튕기는 거예요.
1: 네네.
2: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1: 그러니까요.
2: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겨냥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구 자체를 덜 튀게 바꾸자는 접근 자체도 너무 좋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많이 되튀게 하는 외벽. 외벽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딴 데다가 하게 되면 자기한테 많이 튀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이거 노상방뇨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1: 화장실이 아닌 곳은
2: 그렇죠, 그렇죠.
1: 오히려 잘 튀게 만들죠.
2: 맞습니다.
1: 아주 그런 곳이 맞나 보죠.
2: 훌륭한 연구죠.
1: 너무 훌륭한 연구입니다.
2: 맞습니다.
1: 소변이 덜 튀는 소변기.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고 많이
2: 맞습니다.
1: 튀어 있으면.
2: 맞습니다.
1: 덜 튀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2: 맞습니다.
1: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고
2: 그렇죠.
1: 쾌적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연구네요.
2: 맞습니다.
1: 예. 이그노벨상의 물리학상은 소변이 덜 튀는 소변기였습니다. 근데 이그노벨상의 이그노벨이 이그노블이라는 말과 노벨이 합쳐진 말이라면서요?
2: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노블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상한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반의어가 이제 이그노블이 있죠.
1: 그쵸.
2: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게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노벨상은 물론 노블이랑 다르지만 철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펠링이.
1: 네.
2: 그러니까 노벨상 그렇다면 그거에 좀 반의어를 쓰면서 패러디를 같이 겸할 수 있는
1: 네.
2: 역할을 하면서 이그노벨상으로
1: 네.
2: 붙인 거죠.
1: 그래서 이름은 이그노벨상인데 굉장히 실생활에 필요하고
2: 맞습니다.
1: 멋진 연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두 개만 들었는데도 듭니다.
2: 맞습니다. 네.
1: 자, 화학상 수상작도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거는 깜짝 놀랍니다. 자, 바퀴벌레 우유.
1: 네.
2: 충유라고 해야겠죠. 우유가 아니고.
1: 아, 바퀴벌레에서 나오는
2: 그렇죠. 그 저
1: 예.
2: 그게 영양가가 과연 높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1: 아니, 이거는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작은 곤충에서
2: 그쵸.
1: 젖이 나와봐야
2: 네.
1: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모아가지고 영양가까지 분석을 했어요.
2: 보통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예.
2: 연구 대상이 특정 바퀴벌레가 따로 있습니다. 디플로테라 푼크타타라고 하는 특정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 종은 뭐가 있냐면 원래 바퀴벌레는 알을 까잖아요. 상상만 해도 우리 듣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1: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제가 엉뚱하게 생각을 했네요. 바퀴벌레는 곤충이고
2: 그쵸.
1: 포유류가 아니니까
2: 그렇죠.
1: 젖먹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젖이 나올 이유가 없네.
2: 그렇죠.
1: 예.
2: 근데 이 특정 바퀴벌레는
1: 예.
2: 어미 몸속에 육아랑이 있어서 그 안에 새끼가 자라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영양 성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1: 근데 새끼를 뱃 속에 품고 있다가
2: 그렇죠.
1: 캥거루처럼.
2: 그럼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이게 듣자마자 궁금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분들을 너무 귀한 연구다라 생각하면서
1: 네.
2: 우리 로얄 젤리 궁금해하잖아요.
1: 로얄 젤리. 네.
2: 로얄 젤리가 사실 벌들이 이게 자기 그 새끼들한테 먹이는 먹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 뭔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2: 바퀴벌레도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는 무언가 충유가 있는데
1: 네.
2: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은 건지 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연구인 겁니다.
1: 그런데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바퀴벌레니까 저는 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안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2: 일단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보자면
1: 예.
2: 새끼가 이제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럼 장 안에 그 단백질 결정을 만듭니다. 새끼들이 또 자기 보관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엑스선 결정학으로 원자 수준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를 체크를 한 겁니다.
1: 네.
2: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네. 꽤 높은 에너지, 그래서 일반적인 같은 양의 우유 단백질보다 3배 이상 높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에 당도 붙어 있고 그 내부 공간에 지방산도 막 결합해 있는 복잡한 형태의
1: 네.
2: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은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효율이 높습니다.
1: 네, 체구가 작은 게 효율이 높다면서요?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다고.
2: 맞습니다.
1: 네.
2: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단위 질량당의 어떤 단백질 함량도 높고 모든 게 되게 높거든요.
1: 네.
2: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이는 것도 굉장히 고효율의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봤는데
1: 네.
2: 실제로 우리처럼 뭐 단순한 당과 단백질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형태로 잘 결합해놓은 굉장히 뭐 올인원.
1: 고효율
2: 그렇죠.
1: 에너지.
2: 고효율 에너지원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이 바퀴벌레 우유라고 하면 안 들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2: 충유라고
1: 바퀴벌레 충유.
2: 퀴유. 네.
1: 영양가가 정말 높다.
2: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것도 사람에게도 네.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 예. 아 이게 사람에게 좋다고 해도 잘 안 팔릴 것 같긴 해요.
2: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1: 바퀴벌레 충유 이렇게 판다고 해도.
2: 네.
1: 아 그렇지만 어쨌든 바퀴벌레가. 네. 몸속에 알을 깐 다음에 몸속에 저장하고 뭐 저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키우고 있고
2: 네.
1: 거기에 이제 충유를 주입해 가지고 새끼를 길러낸다.
2: 네.
1: 요것도 신기하고.
2: 신기하고.
1: 예. 네. 그 에너지가
2: 충유도?
1: 굉장히
2: 네.
1: 높다.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이덕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2026년 이그 노벨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작을 살펴봤어요. 바퀴벌레 우유는 필요한가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술상 수상작도 살펴볼까요?
1: 네. 기술상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상 줘야 된다.
0: 오.
1: 자, 일단 처음에는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자, 3D 프린터를 하는데 그 노즐을 모기 주둥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0: 아, 진짜 모기 주둥이를
1: 네,
0: 사용한다고요?
1: 진짜 그 모기의 주둥이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하게 되면 정말 효율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0: 모기는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도 궁금하고 그쵸. 결과도 궁금한데요.
1: 일단 3D 네크로 프린팅 연구고요. 실제로 암컷 모기가 흡혈하지 않습니까? 네. 모기는 이제 암컷만 스칼라는 시기가 됐을 때 사직 시기가 됐을 때 흡혈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분리를 하고 가공을 해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프린터 노즐 끝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원래는 모기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거지만 이것을 이제 배출하는 관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효율이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체크하는 건데
0: 양방향성이 돼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는 이제 실제 연구할 때는 벌을 쓰기도 하고 말벌에 뭐 침을 쓰기도 하고 뭐 전갈 쓰기도 하고 독사 송곳니도 보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주입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액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가늘고 튼튼해야 되고 고든 형태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암컷 모기의 주둥이가 적합하더라. 그래서 자 이제 당연히 실험실에서 사육한 비감염 암컷 모기를 사용했고요.
0: 네.
1: 여러 가지 이제 에탄올 처리를 하고 해서 이제 암컷 모기가 사망한 다음입니다. 살아있는 모기에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을 했는데 자 성과를 봐야겠죠.
0: 아, 잠깐만요.
1: 네.
0: 그보다 앞서서 왜 곤충이나 아니면 뱀 같은 것들의 이빨 주둥이를 사용해서 프린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노즐이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얘네가 더 작게 만들어야 해서 그런 걸까요? 왜
1: 이게
0: 그럴까요?
1: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과학에 관련된 걸 살펴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공학적으로 못하는 것들을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0: 아, 생물들이.
1: 그렇죠.
0: 예, 예.
1: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합성 못 시키잖아요. 염록체 못 만들죠.
0: 네네.
1: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성과에서 딱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상용 금속으로 만든 내구성 있는 금속 분사 노즐을 쓴 프린터에 비해서 두 배 더 정밀하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0: 아, 생밀하게
1: 문제가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생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1: 그렇죠. 우리가 가공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형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분자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그 주둥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진짜 작은 분자 기계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 모양 구조 자체가 단백질로 잘 이루어져 있는 껍질로 돼 있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0.02mm 밀리미터니까 2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해상도가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집 구조, 단풍잎 모양 그런 어떤 심지어 세포를 포함한 미세 구조를 출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정밀한 게 어디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세포를 배양하는 데 쓰여야 되는 그 미세 초미세 구조물을 프린팅해야 될 일이 있겠죠.
0: 예.
1: 또 미세한 전자 부품을 정말 프린팅해야 될 일이 있겠죠.
0: 반도체 이런 것도 뭐 너무 작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세포 안에다 주입해야 되는 정밀 약물 전달 장치. 이걸 기존의 주사바늘로는 도저히 이 정도 정밀도가 안 나와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오히려
0: 바늘 자체가 세포보다 훨씬 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모기 주둥이를 사용해서 무언가 약재를 밀어넣을 수 있도록 노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구는 저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네. 이걸 모사해서 그럼 앞으로 이런 모양을 합성해야겠다.

0: 가 아니라 네. 합성보다 훨씬 쉬운 게 그냥 모기 주둥이 잘라다가 가공해서 쓰는 겁니다. 아,
1: 모기를 키우는 곳이 생기겠군요.
0: 배양하는 그렇죠. 모균실에서 배양을 하고 실제로 이거 자동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약물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가공 기술은 쉽지도 않고요. 한다고 했을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1: 그러네요. 굉장히 미세한 관을 네.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0: 맞습니다.
1: 여러 모기를 키워서 그 주둥이를 다 잘라가지고 네. 그걸 끼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이거 생각보다 합성하는 기술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걸 뭐 자동화 시스템 한다든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기술들을 왜 연구하는가를 딱 들어봤을 때 정말 뭐 독하지만 효과적인 항암제 이런 것들을 세포 단위로 어떻게 주입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후각 분야 수상작도 있다면서요. 이게 노벨상이라 다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이게 수상작을 보고 시상하는 분야를 정하는 후각 분야의 수상작. 어떤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마 알고 있는 걸 텐데 싶은 겁니다. 뭐냐? 아기였을 때와 청소년 이상으로 이제 자녀가 자라납니다. 네. 부모가 그 냄새를 어떻게 느낄까? 얼마나 이제 좋게 느낄까에 대한 건데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지만 네. 그 신생아 그 머리 냄새
1: 너무
0: 좋죠. 네.
1: 아기 냄새 너무 좋아요.
0: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맞아요, 체취가요. 그 청소년이 되면 또 이제 뭐 지독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부모는 이것을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설문 연구입니다.
1: 네네. 어떻게 느낀대요?
0: 실제 최종 분석을 이제 부모 235명에게 자녀 367명의 체취를 평가를 했는데 네.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느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추적 관찰한 건 아니고 서로 다른 연령의 자녀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1: 아, 한 부모가 아기였을 때 맡은 냄새와 네. 얘가 청소년이 됐을 때 맡은 냄새가 한 부모를 통해서 결과물을 그치. 얻어낸 게 아니라
0: 네, 변해간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몇 살이었나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이런 것들이 설문이죠. 네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3년 있다가 다시 연구를 해서 3살이 더 많아 커지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이렇게까지 추적 관찰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1: 추적 관찰이 아닌 경우에는 통계의 그 샘플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전제가 있겠죠.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긍정 비율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면 알겠죠. 자, 일단 4살 미만인 경우 어린아이죠. 네. 긍정평가의 기율이 93.7%입니다.
1: 아,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부정평가가 있는 게 신기해요. 오히려.
1: 그리고 애기 냄새가 왜 그렇죠. 6.3%나 되는데.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14살이 넘어갔을 때 긍정평가의 14살.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 긍정평 14살부터 재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재청소년기에는 네. 약간 머리에서 이제 정수리 냄새도 나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1: 그런다고 하잖아요.
0: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긍정평가.
1: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14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모든 냄새가 다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0: 그 비율이?
1: 긍정평가가 한 70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0: 오, 정확하게 75%나 됩니다. 네.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여전히 그 냄새라는 그 호르몬 그 변화 때문에 나는 그 냄새를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기 냄새는 사람이 진화적으로 특별히 말도 안 되게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그렇죠. 오히려 그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긴 한다. 네. 그런데 이 14살이 넘어가면 그 콩깍지가 벗겨져서 75% 되지 않습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배우자 냄새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져 봐야 드디어 배우자 냄새 정도에 접근하게 되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 아, 네. 근데 이런 연구는 안 돼 있어요? 다른 아이, 네. 다른 사람의 아이 청소년기의 냄새를 맡아보면 어떨까? 네. 그거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럼요. 자기 자녀에 대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연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자녀의 냄새를 좋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진화적으로 있느냐.
1: 그렇죠.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0: 애착과 돌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만약에 아기 냄새, 뭐 사실 토 냄새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너무 역하게 느꼈으면 그런 개체들이 이제 생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우리가 오감 중에서 특히 후각이 뭔가 이 감정적인 맞아.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빛이 어둡냐 밝냐 뭐 아니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것보다

0: 음색이 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예, 그 분위기에 대한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에 그쵸.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1: 그 무의식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게 냄새고
0: 그쵸.
1: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냄새 자체가 싫고 너무 싫으면 사실은 육아도 쉽지 않을 수도 그쵸. 있었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쵸?
0: 예, 그렇지 냄새가 되어 있다는 좋으니까 거죠. 애착과 돌봄이 더 많이 형성된다.
1: 맞습니다.
0: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네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요.
0: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은 맞습니다. 것들도 네. 이 결과를 들어보면 아, 그럴 만한 연구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생체 역학상 연구가 있다면서요?
1: 네. 아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네. 자, 인간은 언제부터 키스를 했을까? 라는
0: 언제부터라는 거는 우리 생애 주기에서예요?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1: 네.
0: 아, 그러네요.
1: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건데 네네. 그 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키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 자, 키스를 네.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0: 네.
1: 아, 우리 같은 이과 입장에서 연구자의 기준을 들으면 어, 맞아. 이게 키스구나라고 정의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것 말고도 네. 다른 동물들도 키스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뭘 하면 키스라고 보시겠어요?
0: 입을 맞추는데
1: 좋아요. 네. 네.
0: 입을 맞추는데 조금 잠깐 맞췄다 떼는 게 아니라
1: 네.
0: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
1: 그렇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움직임이 있다.
1: 네. 또?
0: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입을 아. 맞추고 움직인다.
1: 네.
0: 자. 호응을 할 필요가 있나?
1: 없죠.
0: 네. 네.
1: 자, 그러면 이제 연구자의 기준을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예. 듣는 분들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싶을 거예요.
0: 첫 번째. 이런 게 재밌어요.
1: 적대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확 깨묻는 거 안 됩니다. 또 같은 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0: 같은 종.
1: 네. 네. 입이나 입부분을 향해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은 주고받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죠.
0: 아, 음식을 주고받는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1: 그렇죠.
0: 여길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아이한테 뭐 준다든가 뭐 펭귄도 토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뭐 우리 예전에 좋진 않지만 뭐 씹어서 이렇게
0: 맞아요.
1: 주기도 하고
0: 네.
1: 이런 음식을 주고받지 않는 구강 간 접촉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부로 음식을 주거나 개가 주인의 입 주변을 막 핥는 걸 우리가 뽀뽀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는 키스라고
0: 그렇죠.
1: 하는 문화적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이 네 가지 기준을 들어가지고 키스를 정의한 것도 재밌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키스하는 동물의 사례로 북극곰이나 프레리도그는 이런 것들을 한다. 개미는 키스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입으로 키스하는 게 아니라 먹이나 액체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건 키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언제 그럼 시작했을 거라고 보냐 했을
0: 네.
1: 때 여러 가지 현대 영장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개통도를 봤을 때 언제쯤 분화됐는지 봤잖아요. 아마 인간과 다른 대형 유니언들의 공통조상이 있는데 지금 쭉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약 2천만 년 전에 이미 키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2천만 년 전에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에 이어져 있는 영장류 그러니까 네. 유인원들
1: 네.
0: 뭐 침팬치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키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1: 네.
0: 보고 그럼 우리와 그 공통조상이 있었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 네.
0: 그게 2천만 년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우리 공통조상들이 이제 2천만 년 정도 전에 분화되어 나온 그 두 종이 전부 다 키스를 하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 공통조상도 했을 거겠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0: 네.
1: 역으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0: 혹시 이 연구나 비슷한 연구에서 그런 거는 나왔나요? 키스를 언제부터 했을까 하는 궁금할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문화적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사실은 할 의미가
1: 없지요.
0: 그러니까 번식이나 네. 아니면은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동은 아닌데
1: 네.
0: 이거를 행동을 한 이유 같은 것들을 밝힌 것도 혹시 있을까요?
1: 그거는 그러니까 이그 노벨상
0: 여기서는 주제는 아니니까
1: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게 우리가 누가 하는 걸 보지 않아도 왠지 가장 가까운 무언가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0: 네.
1: 뭐 정말 어린 아이들조차도 뽀뽀를 촉촉촉촉 합니다.
0: 그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뭐 프로이트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것을 주는 그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0: 행동으로서.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경제학 수상작도 알아볼까요?
1: 아, 이거 좋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줄 사탕이라고 이야기한 그거를 더 많이 가져갈까 하는 연구입니다.
0: 아, 부유한 사람들은
1: 네.
0: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사탕을 이렇게 담아놓고
1: 네네.
0: 이걸 가져가세요라고 했을 때
1: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출연자로 오늘 왔지 않습니까? 게스트로 왔어요. 예. 근데 여기 입구에 바구니가 있고 거기

0: 바탕이 그냥 있어서 마음껏 가져가셔도 돼요라고 저한테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원래 애들 주려고 놔둔 사탕인데 아이고 독실이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돼요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냐 더 적게 가져가냐 이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1: 오히려 이 연구를 왜 했는지는 또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0: 네네.
1: 예, 결과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0: 어떨 것 같습니까?
1: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 많으니까 사탕 굳이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듭니다.
0: 하지만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군요. 결과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
0: 더 많이 가져갔다. 심지어 두 배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일단 돈이 정말 많은지 그럼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런 거에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버클리 대학생에게 자기보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을 먼저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1: 예.
0: 그러고 나서 한번 행동을 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정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나는
1: 상대적으로 부자예요.
0: 그렇죠. 상대적으로
1: 살고 있구나.
0: 그렇죠. 내 지위가 높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원하면 아이들한테 줄 사탕인데 그 옆 연구실 아이들한테 줄 건데 그냥 원하면 조금 가져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져간 개수를 보고하게 했더니 실제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는 평균 1.17개, 한 개 정도 좀 넘게.
1: 네.
0: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경우는 0.60개를 가져갑니다.
1: 네.
0: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줬으니까 가져가지라고 뭐 10개씩 가져간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1: 네.
0: 그거보다는 내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양보심, 뭐 이타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본인에게 빗대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확실한 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7가지 연구를 묶어놓은 거예요.
1: 예.
0: 그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컴퓨터가 5번의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합니다.
1: 예.
0: 그냥 참가자들이 실제로 연구자는 무슨 숫자 나오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다음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거 했을 때 숫자 얼마 나왔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1: 5번 던진 거
0: 그렇죠.
1: 기억하겠죠.
0: 합쳐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오승훈 아나운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걸 오승훈 아나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를 보고할 때보다 더 높은 숫자를 보고하면 제가 상금을 더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1: 예.
0: 그때 거짓말로 사실은 더 많이 나왔어요라고 거짓말의 가능성을 측정한 겁니다.
1: 네네. 상금을 받기 위해서.
0: 그렇죠. 돈이 많다고 스스로 느낀 사람들이 확실히 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결과도 나왔고요.
1: 네.
0: 또 고급차를 탄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 앞에 싹 끼어드는 얌체 행동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좀 위협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빈도를 측정해봤더니 이 연구진에 의하면 더 높게 나왔어요. 희한하죠.
1: 그거를 이유를 혹시 연구로 추정을 하고 여기 분석을 한 게 있을까요?
0: 추정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탐욕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봤을 때 실제로 그 지위와 보행자에게 양보 안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실험 조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연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시사하는 바는 뭐가 있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정말 부자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 안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살만하지라고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거만해지는 부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
1: 네네.
0: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런 연구들이 또 후속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이유를 좀 밝히는 데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연구예요.
0: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 연구를 토대로 단순히 사람이 선하다 여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세상을 좀 더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할 때 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권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어쩌면 권력의 속성은 자기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특혜 의식 같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1: 네. 그리고 없는 사람일수록 내 처지를 또 공감하는 능력.
0: 맞습니다.
1: 뭐 이런 게 또 발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0: 저도요.
1: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0: 많죠.
1: 이거 노벨상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사실 사탕 하나 가지고 뭐 부유하게 자기가 느끼는 사람이 사탕을 더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연구야 싶은데
0: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 예, 그 네. 의미를 따져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다 싶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역시나 재밌고요. 평화상도 있었다면서요.
0: 평화상이란 네.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1: 노벨 뭐냐면, 평화상도 있으니까.
0: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내 친구가 내 절친이 내가 싫어하는 내 원수에게는 좀 못되게 굴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평화상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보다 뭐 대신 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걸까요?
0: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 봤을 때 이상적인 친구를 상정하게 해요.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진짜 친구 이상적인 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적인 친구라면 나한테 혹은 나랑 낯선 누군가에게 또 내 원수 같은 사람 있죠.
1: 내가 싫어하는 사람.
0: 못되게 구거나 경쟁하거나 내가 실패하면 좋아할 것 같은 사람. 이 세 부류에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1: 못되게 굴면 좋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0: 당연하죠.
1: 동조해주면.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같이 싫어하는 걸 넘어서 못되게 굴었으면 좋겠다까지 나아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나보다는 내 원수에게 내 적에게는 좀 덜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친절한 것보다 오히려 심지어 못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덜 일관되긴 해요. 뭐 100% 아닙니다. 네. 그런데 꽤 높은 비율로 쟤한테 좀 못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의 이상적인 친구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국제관계가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감정을 싹 빼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상적인 친구라면 나를 위해서 내 적에게 분노해 주기를 우리가 네. 원하는 것들이
1: 맞아요.
0: 국제관계 안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1: 특히 요즘에 우방을 얘기하는
0: 그렇죠.
1: 트럼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0: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선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평화는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1: 네네.
0: 이거를 모르는 거랑
1: 네.
0: 이런 습성이 인간의 어떤 심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게 평화랑은 어울리진 않지만 이걸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걸 알므로써
0: 그렇죠.
1: 우리가 평화를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0: 네.
1: 이것도 의미 있는 연구였습니다. 네. 토양과학상이라는 시상도 했다면서요. 토양과학상.
0: 의미가 있습니다. 네. 팬티를 네. 땅에 묻어놓으면
1: 네.
0: 토양의 상태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고요.
1: 아니 토양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을 텐데 굳이 팬티를 넣어가지고 알아요?
0: 이건 이제 시민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기가 입던 팬티 이런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1,000명의 시민들에게 동일한 면 속옷을 그러니까 새 거 준 겁니다. 그러니까 면이에요. 순면 팬티예요.
1: 네.
0: 그럼 뭐 손수건 해도 되는데 왜 팬티를 썼냐라고 해서 이것도 이슈를 노린 것도 있는 겁니다. 시민과학자를 참여를 시키려면
1: 네.
0: 제가 면을 줄 테니까 이 면 조각을 묻어놨다가 한 달 뒤에 그리고 60일 뒤에 두 달 뒤에 꺼내가지고 사진 좀 찍어가지고 어떻게 얘가 사가가고 있는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팬티는 고무줄은 고무줄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아랫부분만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일단 팬티 두 장을 받았어요.
1: 네.
0: 이거 좀 앞뜰에다가 묻어놨다가 한 달 뒤에 또 두 달 뒤에 파갖고 사진 찍어줬을 때 참여율이 뭐가 높겠냐는 거예요. 후자가 높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1: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저는 그 참여 잘 모르겠어요.
0: 궁금하지 않아요? 묻어놨었던 손수건 꺼내는 건 기대가 안 되는데 왠지 웃기잖아요. 팬티.
1: 그러네요.
0: 팬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 거.
1: 이게 재미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높이려고.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소들에서
1: 네.
0: 실제 그 면이 어떻게 사갔는지를 보고서 그 유기물에 산화된 정도를 삭은 정도를 관찰하고 싶었는데
1: 예.
0: 개인이 천 군데를 가지 못하잖아요. 1,000명의 혹은 2,000명의 시민과학자를 말하자면
1: 예.
0: 이제 움직이는 동인으로 쓴 거죠.
1: 결과는 어떻대요?
0: 개인 정원이 제일 소개해주세요. 빨리 분해가 됐고
1: 개인정.
0: 잔디밭에서는 토양 생물의 활동이 잘 낮았는데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토양 생물 활동이 높다는 게 뭐 긍정적인 거냐? 이건 이제 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240명의 시민과학자를 공동 저자로 이름을 또 올려주기도 했어요.
1: 오, 재밌네요.
0: 앞으로 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얘기를 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샘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승래 이과학조과학 이덕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오늘 2026 이그 노벨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0: 네.
1: 정말 몇 면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웃기다가
0: 네.
1: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조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보다 0.7%포인트 높은 3.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3.1%와 선진국 경제 성장률 2.1%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성장률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의 대외 수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의 황제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주 의원을 향해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나와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황제 골프라 비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또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같이 골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인혁 현재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손 처장은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대 실려 발사된 부탑재 위성 9기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 위성 10기 중 정상 분리된 9기 모두 교신에 성공해 임무 수행을 위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탑재 위성들은 기본적인 위성 상태 점검을 완료한 뒤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 동안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라권 5mm 안팎, 강원 내륙에 최고 2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나면 강한 바람까지 불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칠레 광산에 갇혀있던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한 사람씩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조 캡슐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이 군의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뜨겁다고요. 16년 전 오늘 있었던 생중계는 국가가 생명을 구조하는 순간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집행하는 죽음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킹스턴 트리오의 탐 둘리를 듣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탐 둘리는 로라 포스터라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지만 그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살인죄로 기소됐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탐 둘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사형대 위에 오릅니다. 이 실화는 포크송으로 다시 태어났고 1958년 킹스턴 트리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문자 샤프 8001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갈 테고요.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 유튜브 손석희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모두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A면은 러시아와 손잡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가 경유 거래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뭐 시끌시끌합니다. 러시아산 경유 최대 480만 톤을 미국과 세계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특히 미국은 러시아 제재까지 완화하면서 서로 지금 협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푸틴의 양벌하면서 아예 전쟁 비용을 대주는 꼴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시점에 푸틴과 손을 잡았을까? 중간선거 때문이겠죠. 유가는 오르고 선거는 불리해지니까 우방의 적국과도 거래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이제 물러나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중간선거 때문에 좀 조급한 건 틀림없어 보이죠.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다시 또 뵙군요. 뵙는군요. 네. 예. 아무튼 이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2: 네, 네.
1: 예. 바로 지난달에 본인이 러시아 제재 법안에 직접 서명까지 했잖아요.
2: 네네.
1: 그래놓고 그걸 뒤집고 지금 경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평소에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거에 비추면, 예, 이 경유 거래 한 게 더 맞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예. 예.
2: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선거 할 때부터 바이든 엄청 비판하면서, 예, 예, 미국 국익엔 러시아가 필요한데 괜히 쓸데없이 전쟁을 부추겨서, 예, 러시아를 중국 품에 안겨줬다 이러고 막 비판한 거니까.
1: 예.
2: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결정은 지금 기름 경유값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낮추자라고 하는 건데,
1: 예,
2: 저는 여기 한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이랄까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이 기름값 난리 난 거는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 확실히 보내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도 트럼프는 계속 지금 기름 문제는, 기름값 문제는 젤렌스키가 계속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1: 예.
2: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그러잖아요.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 악마가 아닌 거죠, 미국의, 예, 이익이 되니까. 그다음 이제 저는 세 번째는 이게 젤렌스키에 대한 응징,

0: 유럽에 대한 응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진례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으니까요. 예. 정유시설 예. 공격한 거.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거는 전 노벨평화상이랑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1: 아, 그 구원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보면요. 예. 노벨평화상에 발표된 거.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ICC 제재했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러시아 경유 수입하겠다가 5시간 정도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일종의 연쇄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그 ICC 제재도 이번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예전에 ICC 판사했던 사람이고
1: 예예.
0: 굉장히 반이스라엘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유럽이 나를 또 평화상 안 줬다라는
1: 예.
0: 데 대한 경고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 원래 노벨 평화상은 평화에 기여해야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트럼프한테는 너 이제부터 좀 평화에 기여해라라고 줘야 될 판이네요.
0: 근데 사실 노벨 평화상에 그렇게 주기도 했죠. 옛날 오바마 때는
1: 예.
0: 오바마 거의 되자마자 줬잖아요.
1: 그렇죠. 뭐 취임하자마자 줬으니까.
0: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그냥 한번 줘버릴까요? 그게 덜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예.
1: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권자라 하더라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0: 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1: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러면 닷새 전에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0: 근데 사실은요. 그거 그 린지 그레이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주도했다기보다는
1: 예.
0: 그냥 거부 안 한 정도의 의미고요. 린지 그레이엄이 그거 발의한 게 작년 4월이에요.
1: 예예. 예.
0: 근데 그 결이 표결한 게 9월이잖아요.
1: 거의 뭐 1년 반 지나서.
0: 예, 그러니까 되게 트럼프가 좀 비협조적이었는데
1: 예, 예.
0: 워낙 그게 유훈 같은 거였으니까.
1: 그럼 뭐 거의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냥 거부 안 한 게 좀 오히려 이례적이다.
1: 예. 그러니까
0: 트럼프 평소 행보를 보면.
1: 예. 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반발을 할 테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유럽도 좀 난감하겠네요 그렇다면.
0: 근데
1: 예.
0: 유럽이 참 그런 게요. 그 베센트가요.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1: 예.
0: 막 비난을 하니까.
1: 재무장 베센트 재무장관이요.
0: 베센트가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은 정말 위선자들이다라고
1: 예.
0: 얘기를 하면서 전쟁 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보다 러시아에 준 돈이 더 많다.
1: 예.
0: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유럽이 수입하는 가스의 12%가 러시아 거예요.
1: 예, 예.
0: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아직도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경유 좀 했다고 우리 비난에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유럽 입장에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당장 그해 겨울에 굉장히 뭐랄까 그 에너지 때문에
0: 네.
1: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0: 네.
1: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스 거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0: 네, 이제 어쨌든 아직도 12%나
1: 예,
0: 하고
1: 예.
0: 있는데 이제 미국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유럽도 좀 명분이 안 서는 거긴 하죠.
1: 각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죠.
0: 그렇죠.
1: 예. 예.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유를 거래하면 정작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뭐 별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근데 사실 이 발표가 나고요 시장이 바로 반응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가격,
1: 예.
0: 경유 선물 가격이 벌써 이제 다운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정상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 중에 중요한 농부나 뭐 농장주나 목장주나
1: 예.
0: 그다음 트럭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1: 예.
0: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유가 자체보다도 메시지를 통한 중간 선거 전략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0: 네, 저는 그런 게 좀 큰 것
1: 예.
0: 같아요.
1: 근데 그게 실제로 유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0: 네.
1: 메시지만 가지고 표로 연결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0: 근데 일단 선거 전에 30만 톤 들어가고
1: 예.
0: 11월 중에 50만 톤 들어가고 하면
1: 뭐 조금
0: 그래도 조금은
1: 예.
0: 이제 진정되는데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요?
1: 예, 예. 그 조금을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한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경유만 거래한 건 아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또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당사자 두 나라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0: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죠. 우리 알래스카도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우리 합의해 준 적 없는데 일방적으로 막 발표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거죠.
1: 그 모든 것이 다 중간 선거.
0: 그렇죠.
1: 때문이다.
0: 그리고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의 이런 경제 협력이요.
1: 예.
0: 이거는 트럼프가 예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종전협상을 하면요. 예. 미국은 러시아랑 전쟁 얘기만 하지 않고요.
1: 예.
0: 경제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래서 중간선거가 정말 이제 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11월 3일이니까 대체 그 선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현재 트럼프는 아무튼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0: 예.
1: 근데 하여간 그 에너지 휴전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정말 트럼프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인지 양쪽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공습은 계속됐잖아요.
0: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1: 예.
0: 트럼프가 에너지 휴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1: 예.
0: 에너지 휴전은 정유 시설만 포함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백악관 그 관계자 얘기로는 정유 시설만 포함되는 거고 뭐 발전소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이거는
1: 예.
0: 요거 보고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는 건 정유시설이 아니고
1: 예.
0: 발전소나 전력망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다 이거는요. 우크라이나에게 너무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게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정유시설이 없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쳐야 되는데
1: 예.
0: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정유시설만.
1: 예.
0: 그러니까 러시아는 발전소는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1: 예.
0: 하고 있는 거죠.
1: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뭐랄까 관점의 차이도 아니고 그냥 팩트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0: 그 백악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악시오스의 인터뷰를 그렇게
1: 예.
0: 했거든요.
1: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 정유시설이다. 이번에
1: 아.
0: 에너지 휴전의 에너지 인프라는
1: 예.
0: 정유시설만 얘기한 거고
1: 예.
0: 발전소나 전력망은 봐가면서
1: 아니 근데 정유시설은 없다면서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내 정유시설이 없는 걸 모르나?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있긴 있어요. 6개가 있거든요.
1: 뭐가요?
0: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내에
1: 예.
0: 6개가 있긴 한데 그중에 5개는 이미 전쟁 전에 시설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고요.
1: 예.
0: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건 진작에 러시아가 다 부숴버렸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없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1: 몰라도 문제, 알아도 문제.
0: 그렇죠.
1: 뭐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이 에너지 문제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사이는 이래저래 아무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뭐 내정 간섭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근데 이제 이 경유 문제에 가려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 예, 예.
0: 이 10월 9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경유 수입하겠다라고 한 날
1: 예.
0: 마이애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1: 예.
0: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대표,
1: 예, 예.
0: 그다음에 영포도 대표, 그다음에 나토, 그다음에 유럽 그 위원회 대표들이 종전협상하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랬는데 트럼프가 푸틴하고 한 시간 반 통화하더니 경유 수입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냥 그 파행 끝나버린
1: 예, 예.
0: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근데 트럼프가 이 종전협상에 있어서 근데 사실 젤렌스키는 이 종전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는 맞물려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1: 예, 예. 젤렌스키는 뭐 지난번에 말씀하실 길을 대선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
0: 네.
1: 본인의 자리 때문에
0: 네.
1: 자리 욕심 때문은 아니겠으나 아무튼 지금 상황상 전쟁은 계속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0: 네. 왜냐하면 이 전쟁이
1: 예.
0: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하면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그 안위가 보장이 안 돼요.
1: 예, 예.
0: 그런데다가 지금 대선 그 여론조사 해보면
1: 예.
0: 그 젤렌스키 라이벌이 3명 탑3가 있는데요.
1: 예.
0: 그 셋한테 다 져요. 젤렌스키가.
1: 그다음에
0: 이제 그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잘루즈니이라고 하는 왜 이번에 한국 우크라이나 외교 파동 있었을 때
1: 예,
0: 우리나라
1: 예.
0: 편든
1: 맞아요. 예.
0: 그 잘루즈니이는 젤렌스키에 비해서 더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1: 예, 예.
0: 그런 게 이제 있고 하니까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전쟁이 그냥 대선을 해서 자기가 교체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타냐후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죠.
1: 예예. 예. 근데 하여간 뭐 지금 유럽은 또 그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도미노처럼 자신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0: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나토로 묶여 있는 미국이 오히려 경유 문제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약간 기울면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근데 이제 이미 트럼프는 취임한 초반부터 예. 러시아 편이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전쟁 한 3년 동안은
0: 편인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그랬죠. 정확하게는.
1: 예. 그래서 예. 그 패턴이 있어요. 이 종전협상이랑 관련된 트럼프의 행동에는 예.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러시아의 편에 서서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안을 예. 제안을 해요. 그럼 이제 유럽하고 젤렌스키가 그거를 막 트럼프를 어르고 달래서 막 예. 뜯어 고쳐요. 그럼 그 뜯어 고친 안을 러시아가 거부를 해요.
0: 예.
1: 그럼 트럼프가 이번에는 러시아 외환받아.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요.
0: 그러게요.
1: 그러면 그때부터 푸틴이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0: 예, 예.
1: 우리 전화할까? 전화하고 나면 트럼프가 다시 원점으로
0: 예.
1: 원상복구되는데 그게 지금 최소한 3번, 4번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게 지금 또 한 번 반복될 것 같은 상황에 예. 놓여있는 상태예요.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잘 듣겠습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케이티 페리의 핫 앤 콜드가 나갑니다.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한 연인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만큼 뜨겁다가 차가워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김학선 선거기원이 오늘의 상황을 보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0: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1월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에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11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 17일에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종결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에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주말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귀국시켰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반군의 사우디 공격이 거세지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지난달 15일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06.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인도분이란 게 말 그대로 12월에 이 가격으로 브렌트유를 사고 팔기로 약속한 선물 거래인데요. 미래 특정 시점 가격인 거죠. 그럼 계약 체결 후 즉시 또는 수준에 실제로 인도받는 현물 거래는 어떨까요? 호르무즈 봉쇄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현물 수요가 커짐에 따라 브렌트유 현물 거래 가격은 1991년 집계 이래 최고치인 배럴당 15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D램 기술에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 제품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SK하이닉스 ADR이 4.02%, 마이크론이 3.88%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가 주르륵 미끄러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장 초반 급락하면서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최상위 AI 모델 뮤즈 원더와 뮤즈 원더풀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업계 선도 모델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메타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3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와 공개 처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2026년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선 뭐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오는 12월 3일에 미국의 총기 난사범 니달 하산에 대한 총살형 집행이 지금 예정이 돼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에서 사형을 생중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뭐 워낙 지금 갑론을박이 심하고, 만약 생중계를 한다면 미국에선 90년 만에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사실 그때 뭐 텔레비전이 있지도 않았었죠.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1: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잠깐 다른 얘기 좀 미리 하고 들어갔으면.
8: 네, 좋습니다.
1: 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유 거래를 하잖아요. 예. 공화당 내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미국 내부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8: 사실 그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치를 보려면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예. 입법부, 이제 의회 간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
1: 예.
8: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미국 내 경유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하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예.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2022년에 미국 의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그 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1: 아, 예, 예.
8: 근데 이제 그 법을 보면 면은 뭐 비상 상황에는 대통령의 모욕을 잠시 좀 어겨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긴 한데요. 대통령 본인은 지금 뭐 중간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분명히
1: 예. 예,
8: 그래서 경유 가격은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 의회의 잔뼈 굵은 정치인들이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상당히 반 러시아적인 행보를 오랫동안 보여왔다라는 점이 예.

0: 그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차원에서도 반발이 많고 그리고 이 경유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한다고 해도 지금 발표된 그 정도의 양 가지고 과연 이 올라간 경유 가격이 내려갈 거냐.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거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아까 이문영 교수도 뭐 살짝 조금 뭐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가 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중간 선거 전에 메시지를 위한 것이라고.
0: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요 정도의 인상은 분명히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경유를 넣을 때 정말 낮아졌냐 가격이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1: 그렇군요. 그게 과연 이제 그런 표로 연결되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론은 미국의 사형제 논란입니다. 미국 사형제는 사실 수정 헌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뭐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이 좀 계속되어 온 그런 이슈이기도 하죠.
0: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 1791년에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 만에 수정헌법을 이제 1조서부터 10조까지 한꺼번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수정헌법 10개 중에서 8번째 거 수정헌법 8조를 보면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은 금한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딱 한 줄짜리입니다. 근데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에 사형이 포함되냐라는 문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 헌법 해석 기능을 연방대법원에서도 하니까요.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그 사형 관련된 판결들을 몇 개 낸 적이 있는데 오락가락 합니다. 그들도.
1: 아, 그런가요? 거기서도? 그래서
0: 1972년에는 사형제는 위헌이다. 이래갖고 일시적으로 미국의 사형제가 완전히 금지된 적이 있었는데.
1: 모든 주에서?
0: 근데 76년에 다시 그걸 뒤엎어서 양형 기준의 하나로 사형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또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세세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신의 이상이 있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의 나이가 18세 이하였으면은 그에게는 또 사형을 시키면 안 되고 가장 최근에 2008년에는 살인을 의도했거나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형벌에 대해서는 절대 사형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판결도 나와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뭐 이제 사형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차원에서 어떤 주는 사형을 존치시키고 어떤 주는 이제 사형을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 차원에서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략 보면 한 반반 정도?
0: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빨간색이 표시되는 주들은 좀 사형을 존치하고 있고 이제 파란색 좀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사형이 폐지인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 그러니까 사형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한 주는 6개 주라고 지난번에
0: 그러니까 최근에 집행한 주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에서 또 뭐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진 않았는데 또 언제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집행한 주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일단은 기초 지식으로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총기 난사범 총사량이 결정됐고 그거를 생중계한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0: 맞습니다.
1: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양반은 이제 2009년에 그 군의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안에서 그래서 뭐 군인 민간인 다 포함해갖고 한 뭐 10여 명 가까이 죽고 30명 가까이 다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냥 살인범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방장관 그 해그세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이제 올해 12월 3일 날 그 2009년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할 텐데
1: 뭐 12월 3일이죠.
0: 12월 3일.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난데없이 그걸 갖다가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려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뭐 사형 집행까지야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때 군에서 벌어진 일이면 또 이제 법 적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사형 집행하겠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형 집행 방식은 총사령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왜 그랬을까요?
0: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뭘 얻냐, 라는 건데, 이제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는 이제 그 범죄자의 이름이 핫산이잖아요.

0: 이달 하산.
1: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범죄자의 이름이 뭐 한센이나 뭐 화이트나 이렇게 이제 예. 예. 그냥 일반적인 서양 이름이었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랍계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는 이제 아주 강한 이제 반이민 정책을 펴고 네. 있고 그리고 해그세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예. 좀 약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군을 훈련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제 악의 세력은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지금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예.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아니 미국에 대해서 뭐든 물어보시라는 예. 하 교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정말
1: 모릅니다.
0: 모르는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군의 사기가 더 오를 것이냐도 좀 의문이고 그것이 라이브 스트림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네. 다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0: 예, 다 보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게 과연 미국 사회 어떤 미국이 문명 사회인가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
1: 예.
0: 이런 것조차도 불러일으킬 텐데.
1: 예, 그러니까 지금 더욱 더 당혹스러운 거는 이제 국방장관 해그세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0: 예, 예
1: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0: 예.
1: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제 그 이제 자기 그 관할 구역이라서 이제
0: 예.
1: 그 사안이. 자기도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예. 하면서 지금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뭐 심지어 일부 이제 극우 성향을 띠고 계시는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들도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예.
1: 이게 지금 도저히 그 파악이 안 되고 종잡을 수 없는 이게
0: 예.
1: 과연 지금 21세기가 지금 4반세기나 지난 이 시점에
0: 그러게요.
1: 가능한 얘기냐 게다가 미국에서
0: 예. 예.
1: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다가 미국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이젠 잘 안 통하는.
1: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변했기 때문에.
0: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0: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그 결국 공개할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이고 그건 트럼프가 한다고요.
1: 트럼프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소송에 걸리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수정헌법 8조에
0: 예.
1: 예,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고
0: 예.
1: 했을 때 이 총살형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라는 거는
0: 예.
1: 뭐 잔인하게 볼 수도 있고 이례적이라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제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법부의
0: 예.
1: 해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사형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놓고
1: 예.
0: 그것이 잔인하고 이례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연방대법원도 판단을 바꾸기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형을 하는 행위 자체는 거기에 걸릴 수 있는데
1: 네.
0: 이례적이거나 잔인한
1: 네네.
0: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근데 그것을 공개하는 그 행위는 사형 자체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걸 공개하느냐 아니냐의 행위이죠.
1: 그렇죠.
0: 그것이 그럼 말씀하신 수정헌법 8조에 걸리느냐 아니냐는 또 논쟁이
1: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법 논리가 개입될 수도 있겠죠.
0: 예.
1: 이런 잔인한 그러니까 처형 광경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0: 예.
1: 라이브 스트림을 하면은 사실은 뭐 남녀노소
0: 예.
1: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0: 그러게요.
1: 그러면 이러면 또 이제 법적인 논란이 다른 쪽으로 또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뭐 국방장관 이야기대로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0: 예.
1: 예.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발언을 이제 전부 달겨 들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0: 예.
1: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약간 당혹스러운
0: 예.
1: 상황입니다.
0: 동조하는 사람을 결집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선거 앞두고 이른바 이제 선거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하는 동기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이제 그
0: 예.
1: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보수 세력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범죄에
0: 예.
1: 대한 단호한 처벌이거든요.
0: 예.
1: 예. 근데 이 정도의 단호한 처벌까지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혹은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 범죄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예, 뭐 그런 프레임으로 짜서 이것을 지금 유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0: 예.
1: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나간 일이 아닌가라는
0: 그러게요.
1: 생각입니다.
0: 그 예. 지금 뭐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 국방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지만 이제 뭐 트럼프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부통령인 벤스는 그건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공개될지 이게
1: 아, 그렇죠. 예.
0: 잘 모르겠다. 자기는 시청하지 않겠다.

0: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고 있대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헥세스나 벤츠는 서로 경쟁 입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다음 2인자를 두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것도 그럼 벤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겠죠.
1: 근데 사실 좀 그 장면에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좀 관찰을 해야 될 점이 과거 이제 미국 행정부 이제 백악관 혹은 이제 그 장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꽤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곧 대통령이 윤호한 거고 뭐 부통령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 반대 안 하니까 건들지 않은 거고. 근데 좀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좀 특이한 점은 관료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관료들이 모르고 있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것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과연 뭐 부통령이건 대통령이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허가를 받고 이야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0: 그거는 혹시 지금 그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으로 임기가 끝나잖아요.
1: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 곧바로 후계 경쟁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나름 공화당 내에서는. 민주당은 또 별개로 얘기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오는 하나의 효과 뭐 이렇게
1: 봐도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건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0: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정치한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근데 그 뭐 일반 그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혹시 측정되는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1: 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귀하는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사형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는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는 사형 존치를 생각하시는 미국 일반 유권자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0: 지금 뭐 그 질문하는 문안에 따라서 답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것을 생중계하느냐에 대한
1: 그거나.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여론조사에서 그걸 물어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아직까지는.
1: 진행 중이겠죠.
0: 뭐 지금쯤 그거 조사할 만한데요. 여론조사 회사에서
1: 이제 확인해 보고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엔 또 사형 집행이 실패해서 사형수가 살아남는 일도 있었습니다.
1: 그게 사실은 이번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랑 엮여가지고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미국 사회에서 좀 커진 건데요. 그 테네시 주에 이제 사형수였는데 오랫동안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분을 이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약물 주사를 났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약물 주사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깨어나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0: 그 병원에 갔다 또 이제 퇴원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정헌법 8조 아까 말씀드린 그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력에 사실 직결되는 건 뭐냐면 고문입니다. 고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거기서 잡아온 포로들 고문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미국 관할권이 아닌 데에서 고문을
0: 그렇죠.
1: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토 내에서 하면 수정헌법 8조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결과적으로 고문이 돼버린
1: 결과적으로 고문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사형 집행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두 번 사형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으니 풀어줘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럼 두 번 사형 집행 이거는 고문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가 얽혀가지고 이게 지금 또 사형제도의 존치 혹은 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디패치 모드의 Going Backwards를 듣겠습니다. 기술만 발달하면 뭐 하겠느냐. 인간의 잔혹함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패치 모드의 Going Backwards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5: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예,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거의 다 그쳐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지역에, 경남 일부 지역에만 비가 온다고 지금 기상청 지도에는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 파드비인이라고 하신 분, 킹스톤 트리오의 탐 둘리, 오늘 첫 곡이었는데 추적추적 가을비 내리는 점심시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첫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예 김정숙님도 아침 9시부터 비가 와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더니 지금은 한두 방울 경남 창원에는 내리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비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반가운 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추석 때 비가 오고 이번에 처음 내린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촉촉히 적셔준 비는 맞는 것 같군요.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7: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뉴스입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분남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이나 검찰주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며 100%는 아니어도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하다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처관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데 대해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억지로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도 이진숙 의원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라며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며 비판해온 야권을 겨냥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다음 주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300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100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 대표는 소송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내세워 동업을 제안한 주식회사로부터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차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MC몽과 100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 동안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라권에 5mm 안팎, 강원 내륙 최고 2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0: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강윤정 편집자, 유튜브 편집자 K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윤정 편집자와 만날 텐데 주제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네, 매년 10월 이맘때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스웨덴의 할리먼으로 향하죠. 올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 캐나다의 시인이고 고전 문헌학자 앤 카슨입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의 책을 찾는 발길로 서점가도 물론 분주해졌습니다. 앤 카슨은 과연 어떤 작가이고 어떤 이야기들을 써왔는지 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볼까요? 화요일 질문들 유튜브 편집자 K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강윤정 편집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 편집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에 동행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얘기도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 예. 강윤정입니다.
1: 예, 처음 뵙겠습니다.
2: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그 MBC 라디오 북클럽에는 2주일에 한 번씩 나가신다면서요.
2: 네, 고화성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2: 감사합니다. 예.
1: 출판그룹 문학동네 편집자로 거의 한 20년 동안 일을 하셨다가
2: 네. 작년에 퇴사를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제 출판사 준비하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출판사를 독립 출판사로 독립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군요.
2: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1: 예. 애매하게 답변하시네.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우리 노벨상이라는 것이 뭐 훨씬

0: 더 옛날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때 시상식도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1: 네, 12월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예. 제가 담당 편집자여서 이제 전 세계에 한강 작가님 담당 편집자들이 초대받았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0: 예.
1: 다녀올 수 있었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0: 예,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1: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스웨덴에서의 그 노벨상 노벨 위크라고 부르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한 주가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고.
0: 그렇죠. 이제 어제 경제 네. 경제학상으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예, 예. 네.
1: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는 10월이고 시상식은 12월이라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0: 예.
1: 시상식장이 생화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화들이 이탈리아에서 다 육로로 배송된다고 하더라고요.
0: 거기까지요?
1: 네, 이제 그런 예. 규모부터 해서. 뭐 어떤 시상식이나 만찬의 호화로움도 물론 인상적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편집자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편집자들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편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 세계 이런저런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 신기한 경험이었죠.
0: 예. 다른 나라 편집자들은 뭐 좀 다르던가요?
1: 이제 나는 뭘 편했어? 나는 뭐의 담당자였어? 이제 이런 걸로 말을 시작하는 게 좀 재밌었고.
0: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1: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넥스트 한강은 누구라고 생각해라거나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0: 예.
1: 너무 높았고 그리고 한국어 한국 문학이 주인공인 자리에 제가 그렇게 서본 일이 없었다 보니까
0: 예.
1: 20년을 한국 문학 편집자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 있구나라고
0: 예.
1: 생각했죠.
0: 넥스트 한강은 누구냐고 생각해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1: 아주 많은 작가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예. 명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이제 다 검색하면 기록이 많이 나오고 번역이 예, 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0: 그렇습니까?
1: 좀
0: 예, 예.
1: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0: 예, 확실히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건
1: 완전히 다릅니다. 네,
0: 아,
1: 한국어를 배우는 편집자들도 많고요.
0: 아 그래요? 예예. 그 얘기가 재밌어서 그 얘기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만.
1: 네, 저도 얼마든지.
0: 한강 작가는 요즘 뭐 하십니까?
1: 한강 작가님은 이제 제가 퇴사한 이후에는 이제
0: 예.
1: 담당 편집자로 일적인 관계로 계속 꾸준히 연락하는 건 아니고
0: 그렇겠죠.
1: 종종 이제 안부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긴 어렵지만
0: 예.
1: 한번 꼭 모시고 싶다라고 작가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우리 작가가요?
1: 네.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전달은 해보겠다라고.
0: 예. 네.
1: 그 정도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저도 그 문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0: 한강 작가께는. 답변도 물론 받긴 했습니다만.
1: 네.
0: 예.
1: 언제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0: 예.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야죠. 예. 다음 작품 쓰시느라고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1: 네, 다음 장편 쓰시느라고
0: 예.
1: 워낙 이제 장편이 워낙 이제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0: 예, 예.
1: 좀 많이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그럼 내친 김에 그냥 그때 얘기 조금 더 하자면
1: 네.
0: 그 상 받으러 가셨을 때
1: 네.
0: 한강 작가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연설도 하셨잖아요.
1: 아, 너무 감동적이었죠.
0: 예. 많은 분들이 그 연설을 보시고
1: 네,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좀 묘했는데 저는 작가님의 한국어 음성을 듣고 있고
0: 예.
1: 거기 참석한 강연장의 사람들은 번역문을 읽고 있는 그 장면도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0: 아, 예.
1: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0: 예.
1: 작가님의 음성도 워낙 또 깊고 좋다 보니까
0: 예.
1: 오래 남죠, 그 순간이.
0: 그렇죠. 요즘 뭐 한국말 하면
1: 네.
0: 외국 나가서 그냥 모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그걸 경험을 했는데
1: 어느 나라에서 경험하셨어요?
0: 저쪽 몇 년 전에 휴가로 좀 멀리 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물론. 그 서양 친구들이 모이더라고요.
1: 한국에서 왔냐고요?
0: 예예. 예.
1: 네.
0: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국말도 좀 하고 아서 이건 많이 바뀌었구나.
1: 너무 놀랍죠.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 세대들 지금 어린 세대들이 자랄 때 어떤 감정일까가 너무 궁금하고
0: 예.
1: 제가 어릴 때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0: 예예.
1: 근데 그런 작가가 생긴 이후에 문학 교육을 받거나
0: 그건 다른 거죠. 예.
1: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0: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갈까요?
1: 네, 저희 때 올해 수상자도 중요하니까. 네.
0: 예, 캐나다의 시인이자 고전학자 앤 카슨. 앤 카슨의 수상을 간절히 바라셨다면서요? 우리 저 강인정 편집자께서. 저는 사실
1: 예.
0: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1: 원래 그 노벨문학상 후보가 있기는 해요. 예. 한림원에서 정해둔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고 논의를 한 이후에 발표가 이제 수상자가 한 명이 발표가 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 같이 논의되었던 후보들은 50년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 우리 독자들은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알 수는 없죠.
0: 예.
1: 근데 이제 출판계에 있고 문학을 좋아하다 보면 올해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0: 예.
1: 근데 저는 앤카슨을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게 10년이었는데 그 10년 동안 굉장히 좋아해 왔고
0: 예.
1: 올해 꼭 받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이제 뭐 이유도 있었어서
0: 예.
1: 받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호명이 되어서 좀 놀라기는 했어요.
0: 아. 근데 어제 그 저희가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과학상도 뭐 한 20, 30년씩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거는 이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인류에게 과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측정하려면
1: 시간이 필요하죠.
0: 꽤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학상은 그것도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문학상도 사실은 특정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고
0: 예.
1: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상이기 때문에
0: 예.
1: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는 작가들이 받는 경우가
0: 그렇죠.
1: 그동안 많았고
0: 거기에 오히려 비하면 한강 작가는
1: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0: 예예.
1: 근데 이제 앤카슨은 1950년생이기 때문에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0: 예.
1: 연배로
0: 예.
1: 맞습니다.
0: 본인도 하여간 뭐 오래 살아서 받았다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사람입니까?
1: 1950년생이고 캐나다 출생이고 고등학생 때 라틴어 선생님에게 고대 그리스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대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 언어에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고대 그리스어와 고전 문학에 심취하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도 고전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고전 문학이랑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살면서
0: 예.
1: 그러면서 이렇게 학자로서의 활동과 창작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한 작가입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고전학자이자 소설가, 시인, 에세이스트, 번역가,
0: 그렇군요.
1: 그리고 예, 극작도 하는.
0: 극작도 해요?
1: 네. 그래서 극작가이기도 한.
0: 실제로 무대에도 올리고 그랬나 보죠?
1: 네.
0: 그렇군요. 스웨덴 할리먼의 선정 이유를 보니까 고전 전통과 장난스럽게 대화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문학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 기다려 오셨다니까 애독자실 테고
1: 네.
0: 장난스럽게 대화한다는 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1: 거의 모든 작품에 수천 년 전 고전 문학,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장기이죠.
0: 예.
1: 본인의 전문 분야인 수천 년 전 작가나 작품들을 호출해서
0: 예.
1: 현대와 계속 충돌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장난스럽다는 느낌보다는 형식이 워낙 다양해서
0: 예.
1: 종잡을 수 없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0: 아.
1: 저도 처음에 앤카슨의 작품을 접했을 때는 그 점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
0: 예.
1: 왜냐하면은 이제 고전이라는 것을 뭐 어떤 지식의 저장고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고대의 언어를 지금 사람들의 뭐 사랑, 상실감 이런 걸 이해하는데
0: 예.
1: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나고 저도 그 선정 이유를 보면서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건 형식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요새 AI에 대한 관심이나 뭐 우려나 많잖아요.
0: 그렇죠.
1: 글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워낙 AI가 어떤 정해진 기존의 형식으로 능숙하게 글을 쓰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0: 예.
1: 앤카슨은 그것에서 계속 탈피하려는 작가였고 그런 시도와 실험들이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0: 예.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사실 그 노벨문학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 잘 알고 있던 작가도 물론 있지만
1: 네.
0: 때로는 정말 생소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많은 경우가 그렇죠.
0: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1: 네.
0: 우리나라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근데 번역본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원래 앤카슨이 1980년대부터 활동을 해서 40년간 활동을 했는데
0: 예, 예.
1: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1998년에 빨강의 자서전이라는
0: 예.
1: 작품으로 좀
0: 빨강의 자서전.
1: 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0: 예.
1: 그 이후에는 2001년에 또 특이한 남편의 아름다움.
0: 더 특이하군요.
1: 작품으로
0: 예.
1: T.S. 엘리엇상이라는 이제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시 예. 문학상을 받았는데
0: 그 두 작품은 전부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되어
1: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그때 이제 T.S. 엘리엇상을 여성 최초로 받은 것이 좀 화제가 됐었고요.
0: 그런가요? 그렇게 보수적이었나요?
1: 네, 2001년에 받았으니까요.
0: 거의 21세기 들어서야
1: 네,
0: 여성에게
1: 예. 그것 취재에 아무래도 알려진 계기 중에 하나였고 예. 이제 한국에는 2016년에 그 두 권이 번역되면서 예.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총 9종 번역되었습니다.
0: 네. 첫 번역종이 나온 것이 이제 10년 된 것이고.
1: 10년 됐고 예. 앤카슨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0: 예. 그 빨강의 자서전과 남편의 아름다움 둘 중에 한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으로 해주시겠습니까?
1: 저는 빨강의 자서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예. 작가 자신도 어떤 작품부터 읽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빨강의 자서전으로 많이들 읽던데요?
0: 아,
1: 라고
0: 예.
1: 대답을 하더라고요.
0: 남편의 아름다움도 괜찮고
1: 네, 그 작품도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
0: 예.
1: 빨강의 자서전이 아무래도 앤카슨이 시적인 글이라는 것을 쓰다 보니까 예. 진입장벽이 낮진 않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예. 그래서 좀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빨강의 자서전은 이게 부제가 시로 쓴 소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0: 예예.
1: 어쨌든 소설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페이지는 넘어가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이 작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
0: 예.
1: 간단히 소개하면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을 현대로 데리고 온 작품이에요.
0: 예.
1: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라는 영웅 많이 아실 텐데요.
0: 그렇죠. 예.
1: 헤라클레스의 12개의 과업 중에 10번째 과업이 게리온이라는 괴물을 죽이고
0: 예.
1: 그의 빨강 소떼를 데리고 와라
0: 아.
1: 였습니다. 그래서 신화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것을 현대로 가져와서 게리온이라는 괴물을 연약하고 예민한 소년으로 바꿔요.
0: 예.
1: 그래서 그 아이의 등에는 작은 빨강 날개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그걸 예민하게 자각하면서 사는 소년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0: 아.
1: 그래서 더 빨강의 자서전인데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가 조금 소년이 되어서 헤라클레스라는 아이를 만나고
0: 예.
1: 사랑에 빠져서 어떤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이 변하는
0: 예.
1: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0: 벌써 여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 지금 1위 하고 있더라고요.
0: 예예.
1: 너무 놀라워요, 진짜로.
0: 우리 독자들 반응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1: 예, 그래서 단순한 뭐 연애 소설은 아니고 어쨌건
0: 예.
1: 세상에서 괴물로 불리던 존재에게 목소리와 이야기를 주는
0: 예.
1: 앤카슨이 잘하는 것들이 한 권에 잘 담긴 책이죠.
0: 예, 그 빨강의 자서전 바로 밑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1: 네.
0: 좀 특이한 책이더군요.
1: 두껍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0: 예, 제가 한번 들어봐도 네. 됩니까? 예. 오이 뭐. 벽돌 같습니다.
1: 네, 펼쳐보셔도 좋고요.
0: 예.
1: 그것을 이제 관을 형상화했다라고
0: 매우 특이합니다.
1: 보시면 됩니다.
0: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는데 라디오로 들으신 분께서는 조금 이런 경우에는 좀 불리합니다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한 장으로 돼 있나요?
1: 네. 한
0: 예.
1: 장이자 192쪽인데요.
0: 예.
1: 어쨌건 펼치면 한 장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여기서 다 펼칠 수는 없습니다.
1: 여기서 펼치면 아마 이 한 면을 다 채워야 될 거예요.
0: 이 스튜디오에?
1: 네. 굉장히 길죠.
0: 예. 욕심 같아서는 펼쳐보고 싶은데.
1: 네. 집에서 펼쳐놓고 없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여기에 192페이지요?
1: 페이지 수로 치자면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종이 한 장 한 장을
0: 예.
1: 전부 다 수작업으로 풀로 붙여서 만드는
0: 아.
1: 아코디언 북이라고 부르고
0: 예.
1: 한국에서는 접철식 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0: 접철식.
1: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0: 아코디언이 더 와닿긴 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코디언 북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원
0: 예.
1: 저작사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0: 아.
1: 전 세계에 이 번역본이 두세 종밖에 안 나와 있었고
0: 예.
1: 근데 지금 아마 노벨상 수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시도를
0: 예.
1: 하겠죠.
0: 우리는 아무튼 나와 있는 거고요.
1: 그때 이 출판사 대표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현업에 없어서
0: 이걸 다 손으로 붙입니까?
1: 네. 그래서
0: 아.
1: 이걸 붙이는 기술도 필요해서
0: 예.
1: 장인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TF팀으로 모아서
0: 예.
1: 두 달 동안 만든
0: 제가 그 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1: 네.
0: 녹스라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녹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녹스는 이제 라틴어로 밤이라는 뜻이죠.
0: 예.
1: 근데 앤카슨이 세상을 떠난 오빠를 애도하면서 만든 책이고
0: 예.
1: 그 오빠와는 22년간 연락도 못했고 본 적도 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나 그의 소식을 접하고 전 배우자였던 사람을 만나서
0: 예.
1: 그의 여러 가지 사진이나 기록들을 유품처럼 가지고 와서
0: 예.
1: 자기 수첩에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애도의 글을 쓰기 시작한
0: 아.
1: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0: 예예.
1: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카툴루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이 예. 있어요. 그가 자기 혈육이 죽었을 때 쓴 비가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 노래와 같은 시를 번역하는 작업과 자기 오빠를 애도하는 작업을 병렬해서 예. 쓴 책이 녹스고요.
0: 아.
1: 그래서 왼쪽에는 그 시를 번역하는 과정,
0: 예.
1: 오른쪽에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왼쪽 페이지만 쭉 보면은 그 시 한 편을 번역해가는 라틴어 번역문이 나오는 거죠.
0: 예, 예. 이거 저만 본 셈이 됐는데 제가 기왕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도
1: 네.
0: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그 수작업으로 다 붙였네요. 그러면 이게 그 출판된 책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많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한 번 예.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0: 그러게요.
1: 여러분이 서점에서 혹시 발견하시면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0: 예.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녹스라는 책은 주문하면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1: 지금 주문하면 12월 7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면, 네, 보이면 구매하십시오.
0: 예. 예. 값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그냥 여쭤보죠. 뭐 얼마입니까?
1: 5만 5천 원입니다.
0: 예. 아니 근데 수작업으로 저걸 다 했다면 5만 5천 원이라는 값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정성이 들어가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깨부수기 때문에
0: 예, 예.
1: 책이라는 그 물성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0: 예.
1: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덜
1: 네.
0: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페이지는 한 줄만 딱
1: 네.
0: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페이지는 그 그림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도 이 책에 대해서 눈부시다 이런 추천사를 해줍니다. 펄럭펄럭 이어지고 펼쳐지고 무너지며 흐른다. 그 추천사를 정말 시처럼 쓰셨네요.
1: 시인의 추천사답죠.
0: 그렇죠.
1: 네.
0: 예. 책을 펼쳐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0: 예, 그래도 엔카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1: 다행입니다.
0: 덕분에 예예. 예. 기존의 문법을 거부하고 대담하고 독창적이라고 스웨덴 할림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녹스라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년 동안 책을 만들어온 강윤정 편집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새로 여시는 출판사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예, 4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미니의 정재용님. 스웨덴 노벨상 소식이 나온 김에 스웨덴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아, 이제는 뭐 저희보다 더 선곡의 감각이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록시트의 Sleeping in my car를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듣겠습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몇 위일까요? 인터넷 속도 측정 업체 우클라에 따르면 모바일은 세계 6위, 유선은 22위입니다.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좀 놀랍긴 한데요. 참고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는 아랍에미리트, 유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미국인 교수인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포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재밌는 건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올 6월부터 쓰지 않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이클 우드포드 교수라는 겁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과 관련해 영국 하원의회에 출석해 이란에서 조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를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29개국은 영국의 판단을 지지하고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사우디와 후티 반군 사이 대화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외무장관이 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을 벗어나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형 훈련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미 육군협회 연례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우리 군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0: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로망 도시로 꼽는 곳입니다. 파리인데요. 요즘 파리가 이래저래 어수선하죠. 그런데 대형 화재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1: 아, 예. 시위도 많은데.
0: 네.
1: 예.
0: 르몽드의 기사.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 시장 야간 화재로 전소 가지고 왔는데요. 예.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월요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마레 지구의 앙팡 루즈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1615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1: 400년 된 시장이네요. 근데 뭐 다 탔대요?
0: 네, 다 탔습니다. 사진도 예. 기사에 나왔는데 정말 처참하게 탔더라고요.
1: 예, 인명피해는요?
0: 네, 인명피해가 그래도 없는 게 다행인 점인데요. 아, 예.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던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불이 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고요. 예. 주변 상가나 건물로도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방화인지 다른 원인인지 아직은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1: 예. 1615년이면 루이 13세 시절인데
0: 예.
1: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나 마찬가지인데
0: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982년에 프랑스 정부의 공식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이 된 사실이 있다고 예. 하고요. 기사 내용 보기 전에 이 시장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루이 13세 때 이제 마레지구 주민들에게 신선식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예. 그때는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그래서 말의 소시장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근처에 고아원이 설립이 됐대요.
1: 예.
0: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기부받은 옷 중에서 이제 붉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녀서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본따서 앙팡 루즈. 그러니까 루즈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현재 명칭이 되었다고 하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현대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닌 만큼 이제 중간에 철거 위기도 있었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줄면서 돈 되는 걸로 좀 바꾸자,
1: 예.
0: 뭐 주차장으로 바꾸자, 아니면 행정센터라도 짓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1: 예.
0: 뭐 프랑스 사람들은 좀 이제 역사적인 거에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네, 그래서 역사적인 공간 지키자 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복원 사업을 거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으로 재개장을 2000년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예, 예.
0: 이제 이때의 모습이 불에 타기 전까지의 모습인데 뭐 식재료 판매점은 물론 뭐 치즈나 뭐 이런 뭐 과일 파는 곳 그리고 이제 꽃 파는 곳 이런 예. 이제 갑판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약간 고메였다고 해요 거기가 그래서 레스토랑 형태의 이제 식당들이 꽤 있었고 그 예.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고
1: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간다면서요?
0: 네네 그래서 검색창에 앙팡 루즈라고만 쳐도 정말 며칠 전까지 이 시장에 방문했던 그 블로그의 예.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웠는데요 그 활기찬 시장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시커멓게 타서 주저앉았고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정말 좀 처참한 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역사를 간직한 시장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까 좀 아쉬운 마음도 예. 들었는데 파리 시장은 어쨌든 재건을 꼭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졌습니다.
1: 네. 몇 년 전에 왜 성당도 하나 다 타가지고
0: 네. 예예. 좀 오래된 일이죠.
1: 예예. 네네. 아무튼 그 오래된 뭐랄까 문화재의 가장 큰 적은 화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그나저나 그 저 학생 시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합니까? 저 다른 유럽까지도 번졌다고 하던데.
0: 네, 사실 이제 파리 소식을 알아보면서 시위 상황을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예, 예. 시위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프랑스 내무부 추산 7만 1,500명이니까 뭐 이제 주최 측에서 집계하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참여를 예. 했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마다 행동의 날이라고 해서 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5만 6천 명이
1: 꽤 많이 예, 몰렸네요.
0: 참가하는 예. 등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유가 있어서 거리로 나선 일이긴 하지만 이게 폭력 시위로 더 번질까 이제 기사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1: 예, 예.
0: 르몽드 기사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평화로운 봉쇄 시위거나 아니면 이제 변방에 머물렀다 시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매우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뭐 학교 쓰레기통에 불 지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주로 쓰는 수단이 폭죽입니다.
1: 이제 예,
0: 폭죽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이제 한 교직원이 청력을 일부 잃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1: 예.
0: 이런 가운데 마르세유에서 한 중학생이 14살짜리인데 학교 교장과 선생님을 총으로 쏘는 사건까지 벌어져서 이게 혹시 시위와 관련됐냐 이런 오해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기사는 시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월 1일에만 시위로 1,6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6,800명 이상이 시위로 인해 구금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예. 86%가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진압을 하는 경찰도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고요.
1: 예, 예.
0: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이제 섬광탄을 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거나 이제 손을 한쪽을 잃은 학생의 예. 경우까지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이게 사실 시위 촉발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0: 네네.
1: 예, 또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가지고
0: 네.
1: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
0: 맞습니다.
1: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프랑스 학생을 좀 섭외하려고 우리 제작진이 꽤 노력을 했는데
0: 예.
1: 한 학생이 겨우 섭외가 됐는데 하필 그 학생은 또 고급 사립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서 우리 학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시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맞지 않는 것을
0: 예,
1: 취소하긴 예.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차이가 사립과 공립 간에도 엄청나게
0: 거죠.
1: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뭐 시위가 벌어지는 거겠죠.
0: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학생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고등학생 연합 측은 이제 1,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70억 정도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이
1: 예.
0: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1: 예.
0: 당국은 뭐 예산안 수정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일단은 기간제 교사라도 3,000명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1: 예.
0: 이제 접점이 안 생기는 그런
1: 그렇군요.
0: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로 이제 가을 방학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1: 예.
0: 프랑스 학교들에는 가을 방학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2주간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시위가 수그러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그 전에 더 격화된 폭력 시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1: 예.
0: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1: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성당 화재는 제가 이름을 깜빡했는데
0: 노트르담
1: 네네. 대성당 화재 2019년이었다고.
0: 네, 맞습니다.
1: 예. 그것도 꽤 됐네요, 벌써. 지금 뭐 다 이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만.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예.
0: 네.
1: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대중음악에는 보편적인 흥행 공식이 있다고 하죠. 너무 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면 대중한테서 멀어진다. 특히 이제 라디오가 대중음악을 보급하던 그런 전성기 시절에는 라디오에서 틀기에 딱 적당한 3분에서 4분 정도 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낸 곡도 라디오 버전을 따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한번 들으면 기억할 만한 후렴구가 있으면 더 좋다. 보통 이제 후크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곡은 방금 설명한 모든 흥행 공식을 다 거부했습니다. 길이는 약 6분, 반복되는 후렴구도 없습니다. 발라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오페라를 거쳐서 하드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1975년에 이 노래가 발표된 당시에 대체 누가 이런 해괴한 노래를 듣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한 가장 많이 들은 곡을 이번 주에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가 사랑하는 락이라고 김학선 선곡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7위를 Sweet Child of Mine을 보내드렸고 오늘 6위 곡은 바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건센 로지스가 이 코너에 세 번 등장할 동안 퀸은 사실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밴드이기도 합니다. 퀸의 베스트 앨범 Greatest Hit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음반 중에 하나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보헤미안 랩소디는 대중음악의 관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곡,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발라드, 오페라, 하드락 한 곡 안에 공존을 하는데 일반적인 팝송처럼 반복되는 후렴구가 없습니다. 여러 장면이 연결되는 작은 음악극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뭐 더 파격적이었던 이 구성을 음악 차트 1위로 밀어올린 1등 공신은 역시 라디오였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라디오 DJ가 그 진가를 알아본 다음에 이틀 동안 무려 14번이나 방송에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사랑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켓은 여기에 있습니다. 퀸의 정규 4집 A Night at the Opera. 아름다운 앨범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앨범인 것 같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재발견됐고요. 특히 2018년 아시죠? 동명의 영화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2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역대 락 음악 조회수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십억 번 재생된 불멸의 클래식, 오늘은 아날로그 LP로 들어보죠. 퀸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0: 예,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송정효님께서 배철수 DJ는 퀸하고 발음하십니다. 예, 예, 저는 뭐 그분만한 DJ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퀸 하겠습니다. 아, 예, 미니의 유형옥님 이어폰 끼고 조그맣게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한 실력이신데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다니. 이번 주 LP에서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유튜브 조회수로 본 세계가 사랑하는 락의 두 번째 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습니다.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문자로 0005번 쓰신 분께서 2026년의 목표가 손석희 12시에 문자 소개되기 지켜봐주세요 하셨는데 지켜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미 소개가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자주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0005님 고맙습니다. 0524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60대 중반 여성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과 싸우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점차 적응 중입니다. 날마다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날이 이제 또 추워질 텐데 오늘부터 또 쌀쌀해진다고 하고 건강 늘 챙기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손석희 12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모두 또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며 장중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의 차세대 서버용 D램 반도체 공개 계획 소식에 AI 산업의 자본 조달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출에 더해 반도체발 악재까지 겹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 정부가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들부터 세종시로의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청사 건물이 필요한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는 내년부터 세종에 신청사를 짓기 시작해 오는 2031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불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실용, 국익 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2: 2주째 국정감사가 12개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수, 김태규, 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언행을 겨냥해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어제 이진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척한 범여권을 향해 의회 폭거라며 격돌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5: 기가 막힙니다.
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1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며 두 달여간 지켜온 6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와 관련한 악재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소영 기자입니다.
12: 어제부터 급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은 6천선마저 내줬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며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키웠고 결국 5% 넘는 급락세에 개장 약 1시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에도 무서운 하락세를 이어간 지수는 한때 7% 넘게 떨어졌다가 현재 5,90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000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7월 30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삼성전자는 8%가량 하락한 23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한 14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주가는 12%나 폭락했습니다. 밤사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만한 악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올해 안에 차세대 D램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내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브로드컴과 인텔 경영진이 AI 산업 확장의 가장 큰 제약이 자본 조달이라 지적하면서 AI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 내리며 개장한 코스닥도 종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82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선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27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총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1만 명의 근무지를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5: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부터 내년 중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 기관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

0: 하는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총 49개 기관과 소속 공무원 9,900여 명이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자, 이어서 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팀 윤상문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윤 기자, 국정감사 2주째 진행 중입니다. 국감 내내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 때 골프 친 모습, 요걸 갖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골프 문제를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이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띄어쓰기를 활용한 막말성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급기야 어제는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정치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석고 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2: 김민석 대표는 더 나아가 주 의원 제명이 어렵다면 법안을 개정해서 자격 정지라도 시키겠다며 징계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 문제가 됐던 이 대통령 골프에 대해서는 대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골프를 치다가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엄호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민주당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구조가 완료된 지 1시간 뒤에 대통령 구조 지시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황제 골프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국정감사 도중엔 신상 발언 기회를 얻고 민주당의 이른바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빚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2: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난도 거칠게 쏟아냈는데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국정감사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과방위도 좀 살펴보죠. 어제 과방위에서는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을 의결을 했는데 오늘도 뭐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진수 의원의 제척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방송 관련 기관 감사에는 이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던 만큼 이해 충돌 여지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즉각 반발하면서 어제도 충돌이 심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이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안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 아닙니까?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도 과거 방통위원 출신 김현 의원, YTN 출신 노종면 의원,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 등 여러 차례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지만 제척된 적은 없다며 민주당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했고요. 이진수 의원 자체도 이미 올해 8월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당장 오늘 감사가 진행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척 대상이 아닌 만큼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제척안 자체도 이진수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실제 이 의원을 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은 또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알아볼까요? 그 조희대 대법관이 지급했던 대법관 경력은 문제. 결국 오늘 형사 고발됐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경력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결국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평균 200만 원의 현금을 대법관들에게 매달 지급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0: 대법원장은 지난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고 직접 밝혔다가 어제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급 주체는 대법원장이 맞다고 팩트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아예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윤상문 기자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이거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실용적 국익 외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론 우려가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와 안보협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외교부를 격려하다 정부의 외교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3: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4: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양국의 입장 차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각자의 국익에 기반해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 중에 가장 이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혜입니다.
1: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5: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31일부터 시내버스 12개 노선 100대를 대상으로 현금 결제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금 이용 유지에 연간 3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중심의 이용 환경에 맞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현금 결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대상은 울산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와 7개 주요 노선으로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전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경주시 포항시와 상생 발전을 위해 2016년에 체결한 해오름 동맹 10주년을 맞아 공동 생활권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등 각 도시의 지역화폐를 3개 도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해오름 지역 시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과 공영주차장 공동 할인 등 경제와 도시 인프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원 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한 2027학년도 울산지역 공립중등교사

0: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3명 줄어든 91명으로 이렇게 되면 교과 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은 전체 학교의 33.6%인 74개 학교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범시민추진단이 오늘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범시민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등 400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편제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신뢰회복 토론회를 열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신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지며 울산 지역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노사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특히 금요일에는 고객 응대 종료 시간도 30분 앞당겨 영업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금 거래가 잦은 전통시장 상인과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 등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하거나 해제한 사례가 4,300건을 넘어서며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7만 7천여 건 가운데 4,300여 건이 해제돼 5.62%의 해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제율이 7% 중반까지 치솟아 고가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맑겠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낮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3.6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최윤호
1: 이남미의
2: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요 며칠 더웠잖아요.
1: 네, 지금도 더워요.
0: 왜 이렇게 더워졌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1: 오늘 하루 종일 온댔는데.
0: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고 지금은 멈췄어요.
1: 더워 죽겠어요. 네,
0: 그래서 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금도 엄청 더운데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네. 여름 같은 더위로 반팔 입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우산 챙겼다가 잃어버린 분도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0: 제가 열이 많아서 그런지
1: 네.
0: 긴 소매 입은 분들이 간혹 보이던데 존경스럽습니다.
1: 겨울에도 아. 반팔을 입는 배윤호 아나운서님.
0: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고민의 연속이에요.
1: 맞아요.
0: 저는 뜨아만 먹습니다만 아하. 아 좋아하시는 분 또는 뜨아 좋아하시는 분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시고
1: 어허이.
0: 반 소매를 이제 넣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입어야 되나 고민이시고 여름 이불을 넣어야 되는지 계속 덮고 자야 되는지 이것도 참 요걸 분기별로 오늘부터는 여름 옷을 넣고 가을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딱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꺼내놓고 정리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11월 될 때까지는 반팔은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렇지만 네. 채널 고민만큼은 하지 마시고
1: 노노노
0: 97.5 딱 맞춰서 오늘 확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일기예보가 첫곡 불러줍니다.
0: 좋아 좋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7: 네, 확개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8: 샵 2848번으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7: 여러분 그리고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8: 안내사항이
7: 띵동띵동.
8: 어, 어디서 많이 듣더니
7: 띵동띵동
8: 빰빰빰. 예, 울산이 나온 최고의 스타죠. 아, 요즘 로제 씨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분입니다. 아하. 가수 윤수일 씨가 저희 홧게라에 방문을 하십니다.
7: 네, 내일 윤수일 씨가 출연해서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함께 할 텐데요. 샵 2848번으로 우리 가수 윤수일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8: 아, 진짜 많으실 거예요.
7: 그러니까요.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내일 미리 예고로 알려드렸습니다.
8: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7: 아, 저도요. 기대가 됩니다.
8: 기대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문제 많은 작가죠.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시작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 광고. MBC
9: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1: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1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학계라의 문제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의 장르는 뭘까요?
1: 네, 어떻게 풀어볼까요 작가님? 네,
2: 오늘은 씨름, 아리랑.
0: 아, 씨름하고 아리랑.
1: 아, 오늘 네. 좀 뭔가 한국적인 문제로 준비를
2: 그렇습니다.
1: 하셨네요.
2: 어.
1: 그래도 요즘 그 선수분들이 몸매가 너무 좋으시던데 씨름 어떻습니까?
2: 아, 그렇죠.
0: 운동 경기를 몸매로 보십니까?
1: 너무 멋있더라고요.
0: 네.
2: 자, 그럼
1: 스모하고 다릅니다.
2: 아리랑 문제 먼저 갑니다.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리랑에 관련된 문제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2: 자, 중국에서
1: 네.
2: 김치가 자기네들 거다 뭐 이런 말들을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많이 아프죠.
2: 근데
1: 아파요. 그 정도면
2: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추석도 자기 거다, 아리랑도 자기 거다, 판소리도 자기 거다.
1: 자기 것들이 많이 없나 봐요.
2: 총 24건. 네?
1: 24건이나요?
2: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자기네들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1: 등록도 했어요?
2: 네네. 그래서
1: 예.
2: 제가 보니까
0: 아, 뽑아오셨네.
2: 널뛰기, 그네뛰기.
0: 널뛰기.
2: 학춤, 장구춤, 농악무. 그 상모 돌리기 있잖아요.
0: 예.
2: 상모춤. 요것도.
0: 그거는 중국에 없는데.
2: 그리고 뭐 전통 혼례.
0: 예.
1: 예?
2: 심지어 민족악기 제작 기술까지

0: 그리고 해감내, 전통 복식, 아리랑, 가야금, 판소리, 씨름, 추석, 김치, 백중, 해금, 회감, 아, 막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 거라고 아예 문화유산을 등록한 거에서 모자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수자, 전승인을 선정을 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1: 네?
0: 이 인원이 127명. 그러니까 판소리는 강신자 씨가 했다. 농악무는 김명춘 씨가 전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2: 그런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본인들 거기 그 지역에서 예. 뭐 실제로 뭐 하고는 있겠죠. 근데 네. 하지만 전통의 우리나라 거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아닌데. 전승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0: 네.
2: 자기네들 거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전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0: 그렇죠.
2: 위해서 등록을
0: 보여주기.
2: 한 건데
0: 그렇죠.
2: 그런 사람이 실존하는지도 좀 의심스럽네요.
0: 네.
1: 가보면
0: 네.
1: 없을 거예요.
2: 그러니까.
0: 네. 그거나 일단은 한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1: 이 정도면 뭐, 만리장성 아니, 자금성 정도로 갖고 뭘, 와야 되겠네요. 뭐, 하는 거 보니까.
2: 조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2003년부터
1: 네.
0: 이걸 준비를 해서 20년 동안 이제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국가급, 지방급으로 나눠서 이 전승인을 양성을 하고 전시 교육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네. 127명이
0: 그렇죠.
2: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군요.
0: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야금야금.
2: 그럴 정신이 있으면
1: 자기들 걸 만들어.
0: 아니 중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1: 그렇구나.
0: 굳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게.
2: 그럴 힘이 있으면
0: 그렇죠.
2: 축구나 좀 잘했어.
0: 그렇죠.
1: 안 되나 봐요. 도저히 해도.
0: 네. 네. 네. 그중에서 이제 나중에 손흥민 선수도 자기네들 뭐.
1: 아마
2: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중국
0: 선수다.
1: 조상이다.
2: 아, 네. 뭐 얘기할 수 있을
1: 네. 지독하네.
0: 자,
1: 네.
0: 그리고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건 아리랑.
2: 예.
0: 요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중국에서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다음에
2: 예.
0: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2: 아, 그럼 중국을 그리워하면서
0: 그렇죠.
2: 부른 노래라는
0: 그렇게
2: 얘기네?
0: 설명을 했어요.
1: 안타깝네요 진짜.
0: 그렇지만 아니라는 걸 알죠. 저희가 유네스코 2012년에
1: 네, 이미 등재가 됐지
0: 이미 등재,
1: 않습니까.
0: 대한민국의 서정민요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리랑의 가치를 누가 독점하느냐.
2: 뭐 언제 네. 등록돼 있는 것보다는
0: 네.
2: BTS가 아리랑을
0: 아,
2: 발표를 하면서
1: 네.
2: 전 세계가
0: 그,
2: 아리랑이
0: 그렇죠.
2: 장국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0: 북미 12개국이랑 지금 일본 도쿄돔에서 불렀던 게 굉장히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1: 나중엔 BTS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할 판이네요.
0: 그렇죠.
1: 네, 지독합니다.
2: 아마 그거 연결고리를 찾고 있을지
0: 그렇죠.
2: 몰라요.
0: 조상 중에.
1: 그 BTS의 B가 거창 출신인데 중국 거창 출신이다. 라고 말할 스타일입니다.
0: 자, 아유. 그래서 문제 갑니다.
1: 좋습니다.
0: 네. 자, 아리랑은 우리 전국 지역마다 존재를 하고 있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경기 아리랑, 강원 아리랑, 진도 밀양 아리랑.
2: 네, 다 있죠.
0: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존재하는데요.
2: 심지어 울산 아리랑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지역별 아리랑의 첫 소절을
2: 부르나요?
1: 노래까지 합니까?
2: 첫 소절을 불러요?
1: 물이 많이 물이 됐으네.
0: 감독님 아직 MR은 준비가 안 됐죠? 아, 네네.
1: 인이어 안 끼고 오셨어요? 네.
2: 자, 기술 감독이 황당해하잖아요.
1: 윤수희 씨는 내일 옵니다.
0: 아, 네네. 윤수희 씨 전에 제가 무슨 오프닝 쇼로
1: 윤지영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네.
0: 다음 중에서 그러니까 부를 텐데 다음 중에서 밀양아리랑은
2: 아, 무엇인가?
0: 자, 우리랑 같이
1: 아, 이건 바로 나오지.
0: 밀양아리랑.
1: 안 불러도 되는데 또 굳이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0: 자,
1: 1번.
0: 제가 그럼 넘겨드릴 테니까
1: 아니야,
0: 이어서
1: 불러주세요.
0: 자, 1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2: 리벌버 좀 넣어주세요.
1: 넣은 거예요.
2: 넣은 거예요? 네.
0: 자체 버
2: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1: 밀양 아리랑을 찾으셔야 돼요.
0: 밀양 아리랑.
1: 자. 2번.
0: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1: 음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자, 좋습니다. 3번.
0: 자, 3번.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야, 여기 3번이
1: 너무 잘한다. 4번?
0: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1: 아, 그럴 수 있죠.
0: 잠시만 제가 음을 한번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 1, 2, 3, 4.
0: 아리아리.

0: 알겠어요. 알겠어요.
1: 아라리가 났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2: 역대급 문제.
1: 작가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노래를 다 하시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 자, 오늘 성대를 다 썼습니다.
1: 네. 내가 볼 다음 문제 못 내겠네요.
2: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부러웠던 거야.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네 가지 중에 미량아리랑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의 말투를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1: 아, 그렇게 하니까 쉽네요.
3: 그렇죠. 네. 맞춰 보였어.
1: 이렇게 그쵸? 즐겁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다니 감동입니다. 라고.
3: 아, 감동을 드려. 아, 네. 저의 성대를 포기하고.
1: 하지만 이 감동 중에 오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2: 참 희한한 데서 감동을 받으시네요.
1: 자, 샵 2848번으로 그럼 자,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힌트곡 있습니까?
3: 힌트곡 있습니다.
1: 정말.
3: 자, 김현수가 부릅니다. 날 좀 봐요.

0: 네, 날 좀 봐요 듣고 왔습니다. 아, 작가님의 노래가 반응이 좋네요.
1: 힌트곡이죠, 힌트곡.
0: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예. 많은 분들이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작가님, 아니, 근데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1: 결국 듣고 말았다는 노래.
0: 노래를 부르신 걸 듣고 말았다는 거죠.
1: 와,
0: 자, 그렇다면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 정답은 3번. 날 좀 보소.
0: 아,
1: 요게
2: 미량아리랑이군요.
0: 네, 많은 네. 분들이 뭐 다른 번호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미량아리랑은 날 좀 보소로 시작하는 미량아리랑입니다.
2: 네.
0: 자, 정답자 한번 발표할까요?
2: 5010번님
0: 축하합니다.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2: 오기 전에 잠깐 네.
0: 네. 안 틀리려고
2: 음은 맞춰봤습니다.
0: 맞습니다.
1: 지영 아리랑이라고.
2: 네.
0: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씨름인가요?
2: 네, 씨름 문제 갑니다.
1: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 씨름 문제 갑니다.
0: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2: 자, 씨름도 중국에서 본인들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 네.
2: 이게 사실은 가장 유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1: 네.
2: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겨루는 모습이 벽화에 그쵸. 있어 이미.
0: 그쵸.
2: 그리고 이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이미 이제 민간놀이로 전승돼서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대 중국에도 각저라고 부르는 겨루기 문화가 있긴 있었대요.
0: 아, 네.
2: 하지만 이게 중국에만 있냐? 그건 아니고
1: 몽골에도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이집트, 그리스, 이란, 인도, 뭐 몽골
1: 다 있어요.
2: 레슬링과 유사한 형태의 경기가 존재합니다.
0: 각저를 네. 지금도 합니까?
2: 각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0: 근데 중국에 씨름 대회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 우리나라만큼은
1: 각자 한대요.
0: 아, 각자. 각자 각자.
2: 각자.
0: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2: 자, 그래서 비슷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한국의 씨름이 본인들 거다 이렇게 할 순 없죠.
0: 자기들 거 진짜 없나 봐요.
2: 뭐 이집트도 봐요. 있고 다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한국 씨름의 특징이 뭐냐. 삿발을 잡는 방식이랑 경기 규칙 그리고 명절 농경 문화 때 이런 걸 했다.
0: 맞아요.
2: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그리고 심지어 2018년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1: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2: 네. 네. 이렇게 공동으로 등재된 건 이게 거의 처음이래요.
0: 네.
2: 자, 그러면 씨름하면
1: 예.
2: 사실 예전에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0: 그럼요. 그때, 이만기 씨, 강호동
2: 그렇죠.
0: 씨 뭐 어마어마.
2: 그때 가장 유명한 선수가 두 선수죠.
0: 네.
2: 그래서 1989년 7월에 이때 씨름판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1: 씨름판을 누가 뒤집었어요?
2: 강호동 씨가.
1: 강호동 씨가.
2: 그 기억나시죠 그때 경기.
0: 아주 그냥 이만기 네. 씨를 열받게 하는
2: 이때
0: 세레모니가 진짜 얄밉더라고요.
2: 자, 이때 이만기 씨가 어느 정도였냐면 290승 19패 승률 94%.
0: 290승.
2: 네. 압도적인 선수였죠 이때.
0: 네.
1: 그랬죠.
2: 1인자였죠.
1: 그랬답니다.
0: 모른 척 하시네요.
2: 모른 척 하시네요.
0: 그때 3세였잖아요. 그죠? 89년에 그렇죠,
2: 그렇죠,
0: 3살이셨거든요.
2: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 18세 고등학생 강호동.
1: 강호동. 예.
0: 와, 진짜 근데 얼마나 열받았을까?
2: 그때 여드름 난 모습으로.
0: 네.
2: 예, 그 백두장사 중결승에서 이만기 선수를 만나서 2대 0으로 무려.
0: 와.
1: 그때 강호동 씨가 네. 이기고 나서 막 모래 뿌리고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세레모니가 제가 이만기 씨라면 너무 화가 났을 법한
2: 그렇죠.
0: 세레모니였죠.
2: 새까만한 후배인데.
0: 이해는 되지만 그 기쁨이.
2: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경기 당시 강호동 선수가 승리하자 선배에 대한 예의고 뭐고 상관없이 다소 과한 세리머니로 아까 얘기했죠.
0: 네.
2: 모래 뿌리고 이만기 씨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그러자 이만기 씨는 강호동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자기 앞에서 까부는 후배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0: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2: 객관식 갈까요?
0: 아, 그래요. 객관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만기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기는 강호동 씨에게, 도발하는 강호동 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2: 황마 세리뿔까?
1: 황마 세리뿔까?
0: 2번.
2: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0: 아, 많이 듣던. 3번.
2: 라떼는 말이야.
0: 아~
2: 어디 선배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야.
0: 4번.
2: 깝죽거리지 마라.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만기 씨가 강호동 씨에게 했던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네. 황마 셰리프가. 2번
2: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0: 3번
2: 라떼는 말이야.
0: 4번
2: 깝죽거리지 마라.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지 지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이것도 힌트가 있습니까?
2: 네, 힌트가 있는데 요게 두 번째 들어가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0: 말이 들어간다.
1: 두 번째 들어가는 단어.
0: 물론 요게 사투리 노래는 아니에요.
2: 그렇죠.
0: 하지만 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10cm가 불러줍니다.
2: 죽겠네.
3: 아깝다고 생각 말게.
4: 힘든다.
3: 이제 간다.

0: Yeah.
1: 밥 먹자.
2: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진장동 롯데마트 앞 소머리 국밥 전문 우두머리 국밥에서 2인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11: 유후,
12: 끝내줬어요.
1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3: 네. 네,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함께했습니다.
14: 아, 바로 강호동 씨가 이만기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15: 그렇죠.
14: 이만기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13: 네네. 거의 한 나이 차이로는 꽤 나죠.
15: 그렇죠. 예.
14: 그러니까요.
13: 꽤 나죠.
15: 그때는 이미 성인, 이미 최강자였고, 네, 고등학생이었고 강호동 씨는
13: 10년 이상, 네,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 저는 290승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15: 그러니까요.
14: 예. 저 예전에 우리 울산에서 팔팔한 인생이라는 프로,
13: 네, 그렇죠, 있었죠.
14: 제가 이만기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 할 때 처음으로 사람 허벅지가 종아리에 붙어있다라는 걸 느꼈던 게 이만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장단지의 소유자 아닙니까?
13: 장단지가 두 개로 샥 갈라져 있죠.
14: 와,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13: 돌덩이.
14: 자, 이분은 강호동 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13: 정답은요?
15: 4번 깝죽거리지 마라. 네. 였습니다.
14: 얼마나 깝죽거렸으면 되겠고.
13: 이게 씨름판에 앉아서 한 얘기죠?
15: 그렇죠. 그 세리머니 하고 막, 네, 약간 째려보면서 해서 바로 강호동 씨가 선수, 아니, 심판한테 이르러 갔죠.
14: 그것마저 얄밉다. 근데 참 두 분 다 회결근 대단한 분들입니다.
15: 그렇죠.
14: 아, 네.
13: 이때가 대한민국 씨름의 최전성기죠.
15: 최전성기.
14: 그 씨름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15: 그때는 저도 매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빠, 엄마 보시니까.
14: 지금도 되게 박진감이, 네, 넘치거든요.
13: 온 집안 식구들이 다 TV 앞에 앉아서, 그렇죠, 씨름을 볼 때였습니다.
14: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도 뭐 여자 씨름단도 그렇고 씨름 선수분들이 멋지게 또 울산에도 많잖아요.
15: 그렇죠.
14: 많은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깝죽거리지 마라 정답 맞춰주신 분,
13: 맞추신 분은요?
14: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13: 네. 누구신가요?
15: 0520번님 축하합니다.
14: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3: 자, 노래 들을 시간이 좀 애매해서,
14: 예,
13: 설명할 게 좀 남았나요?
15: 아, 그래서 이만기, 예, 강호동 씨가, 예, 그 후에 한 번 더 붙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
14: 어떻게 됐어요?
13: 2010년에 붙었어요?
15: 그 예능 1박 2일에서
13: 예능에서
15: 두 사람이 다시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면 3판 2선승제였거든요.
14: 예. 진짜 예능인들 잔인하다, 그죠? 이것도 시키냐.
13: 그걸 또 시켰어.
15: 누가 이겼을까요?
14: 이만기.
15: 어,
14: 이겼나요? 왜, 이만기 씨가 이겼죠?
13: 왜 나한테 사태지라고?
15: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13: 그거는 이제 선배에 대한 예우 아니었을까요?
14: 그랬지 않았을까?
15: 아, 근데 저도 그때 직접 봤는데 선배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13: 아, 맞아,
14: 노래 진짜.
15: 근데 그때 봤을 때 나도 져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봤고 마지막 판에서 배지기 기술로 강호동 씨를 넘겼습니다.
14: 아, 이 기술이 진짜, 머리가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기술이 씨름이라고 하더라고요.
15: 아, 진짜요?
14: 진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대요.
13: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은 약간,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척했다 다음 기술을 넣고는 하죠.

0: 그래서 저는 여자 씨름단 분들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기술을 상대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게 먹히느냐의 이 매력 때문에 씨름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번 빠지면 그 선수들이 37세까지도 한대요. 아~ 결혼하고 나서도 아~ 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1: 이 이만기 씨 장단지가 돌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100kg가 넘는 씨름 선수들을 무동을 태우고 산을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운동량인 거죠.
0: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0: 씨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씨름 인기가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네요. 자, 자 오늘도 재밌는 문제 양지영 작가님과 풀어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SA.
1: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칼부린 난동을 한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테의 안경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해당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해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을 곧바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에 먼저 세종으로 옮겨집니다. 내년 상반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0: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는 오는 2031년까지 세종 신청사 공사를 마친 뒤 이전할 방침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을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 동안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라권에 5mm 안팎, 강원 내륙에 최고 2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만 8살에 처음 마술을 만났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형이 마술을 하는데 와, 빈손에서 막 카드가 생겨나오는 게 진짜 마법사 같았죠. 낮에 마술을 봤을 때 느낀 그 행복감이 가시질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도 마술사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행복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가을에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한화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네, 저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그 쓰는돈이 없어가 10,000원짜리 한 장 줄 텐께네. 5,000원짜리 한 개, 1,000원짜리 네 개, 500원짜리 두 개 이래 좀 줬어.
1: 어머머, 우리 집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그 쓰는돈 필요하면 저기 아이스크림 콘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계산하시라고요. 1,500원이면 10,000원 주시면 8,500원 거실로 드릴 테니까요.
0: 아이고,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이도 안 좋아가 아이스크림 안 들어간다. 그냥 그 쓰는돈으로 줬어. 10,000원 들고 타면은 아재들한테 그 쓰는돈 없다고 혼난다니까요.
1: 교통카드

0: 카드 찍으면 되잖아요. 아우 요즘 누가 현금 타고 내고 탄다 그래요.
1: 아우 내가 교통카드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다. 카드 찾을 동안만 현금 내고 타야지 뭐.
0: 그러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하고 얼른 새 카드 발급 받으시라고요. 이번 달부터 울산 시내버스 12개 노...

0: 버스에서 내리가 은행 기계 이체할 수도 없고 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은. 근데 가만히 있는 현금통은 와 엄세노.
1: 아 글쎄 요금함을 유지하는 거랑 현금 수거 정산에 연간 3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0: 이 일이 많이 들어요.
1: 거스름돈을 주는 과정에서 승차가 지연되고요. 기사님들은 주의가 분산돼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생기니까 현금 승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나 봐요.
0: 하기사 뭐 요새는 현금 내고 타는 사람도 많이 없은 게네. 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또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 비용이 많이 들긴 하네.
1: 그러니까요. 연간 3억 4천만 원이나 든대잖아요.
0: 와 땀무시라.
1: 일단 KTX 울산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 5개 노선이랑 일반 시내버스 7개 노선은 이번 달 말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고요.
0: 예.
1: 내년 1월부터는 시내버스 전체, 내년 4월부터는 지선, 마을, 마실 뭐 이런 버스들을 포함한 전체 노선에 시행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대요.
0: 앞으로는 교통카드 없으면 버스 타기 힘들다 하니까네. 카드 없는 분들은 미리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내는 오늘은 현금을 내야 된게네. 버뜩 좀 거슬러주면 안 될까?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시라니까요. 그래야 거슬러준다니까. 진상이야 정말.
0: 아이고 참말로 퀴즈 먼저 한 게 줬어.
1: 앞으로 울산 시내버스는 이것 없는 버스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대신 교통카드를 필수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과연 무엇 없는 버스로 운영을 할까요?
0: 1번
1: 현금,
0: 2번
1: 토큰.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현금이냐 토큰이냐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1: 둘 중에 하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래 말이야 아쉽네. 박상철이 불러줍니다.
1: 버스 안 돼.

0: 버스 한 대 저희 듣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현금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토크는 이미 없어. 요즘 쓰는 데가 없죠.
0: 회수권 네. 할걸 회수권.
1: 아 회수권.
0: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 주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또 버스 타기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다.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0: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뭐 갑자기 지갑을 놓고 나왔다거나 네. 이럴 때 현금으로 또 필요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1: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어르신들 주로 현금 쓰시는 어르신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근데 이렇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이거 유지하는데 3억 넘게 들어간다니까. 와
0: 어마어마합니다.
1: 그러면 정말 없애고 싶긴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나중에는 계좌이체보다 QR코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또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예. 초콜릿님 맞네요.
1: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QR코드 쓰는 게 아주 편한데
0: 예.
1: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0: 저는 키오스크 앞에 가면 그렇게 초조해요. 뒷분 때문에 빨리 해야 될까 봐.
1: 뒤에 누구 서 있어요?
0: 예, 그 막 계속 돌아봐요. 예. 빨리 미안해 가지고. 참 이게 예. 쉽지 않습니다.
1: 저는 뒤에 서 있으면서 막 속으로 욕하거든요. 빨리 해 좀. 빨리. 막 이러면서.
0: 왜냐면 아메리카노 드실 거라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저거 고른단 말이에요. 당 들은 거 먹을까 없는 거 먹을까.
1: 아, 맞네. 어르신들은 무료로 타시니까 상관없. 근데 무료로 타시는 분도 이거 찍지 않나요?
0: 그렇죠. 그렇죠. 있을 걸요.
1: 예, 찍긴 네, 찍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마. 그렇죠? 예.
0: 자, 많은 분들 정답 현금 주셨는데요. 0474번 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5: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4: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 TBX.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들만의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2: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줄여서 아사풀 시간입니다.
1: 오늘은 좀 어렵네요, 주제가.
2: 아, 그래요?
1: 어려워요.
2: 어떤 주제입니까?
1: 여섯 글자 제목의 노래.
2: 여섯 글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여섯 글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섯 글자 제목이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 거 봐요, 이거 지금 양 작가가 찾아놓은 노래 어렵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는지.
2: 아니, 널 사랑하겠어는 아시잖아요.
1: 아, 저건 아는데.
2: 네.
1: 저건 모르겠어요.
2: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배우 아나운서가 모르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1: 남진 씨하고 윤수현 씨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2: 근데 세자를 두 번 불렀네요.
1: 아무튼 여섯 글자예요.
2: 사치기 사치기. 이 노래 들을 동안 여러분 여섯 글자 제목 노래 보내주세요.

0: 네. 네.
1: 남진 윤수연의 사치기 사치기.
0: 세상에 여섯 글자 노래가 많았어요.
1: 맞네요.
0: 이 노래도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나오고 있죠?
0: 네, 526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 박현빈
0: 곤드레 만드레.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돈들던 윤일돈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면 우리 멋진 탁구복을 입은 윤일돈 씨를 확인하실 수
2: 그렇습니다.
1: 있습니다.
2: 요거 이제 하면 이제 금메달 딴다. 이런 유니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금메달 따지 못하지만 금메달 땄다는 신용만 하기 위해서.
1: 아 요즘 대회 출전 안 하십니까?
3: 아니 중국 유니폼이라면서요.
2: 맞아요. 중국 국가대표. 탁구는 중국이죠. 아. 최근에는 일본이 중국을 따라잡았습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중국을 그 따라잡고
3: 중국 감독 경질될 위기를 했던데요.
2: 아, 그러게. 예. 그 왕하오라고 알아요? 유승민한테 2004년 아테네 올림픽때 아~ 결승전에서 졌어.
3: 결승전에서 졌잖아요.
2: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계속 지다가 세계선수권에서 지고 다른 데서 다 졌는데 올림픽에서 이겼습니다.
1: 대단합니다.
2: 그래서 유승민이 대단한
3: 그 사람이에요. 유니폼 아니에요?
2: 이거 아니에요. 그때 거는 아니고 요거는 최근 한 3-4년 전에
1: 아쉽게도 네.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띤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식사권으로 보답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윤일돈 씨 발표해 주시죠.
2: 오늘의 주제는 자식 결혼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을까입니다.
1: 아, 요거는 자식분들이 어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맞습니다.
1: 어려도 내 미래를 기획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럼요. 네. 그 지금 이남희 씨 얘기하신 거죠?
1: 이남희 씨. 저도 금방이에요, 선배님.
2: 우리 준이는 또 혼자 아닙니까?
1: 저도 금방이에요.
2: 저는 세 명이고.
1: 좋으시겠다, 진짜.
2: 선배는 두 명이잖아.
1: 두 명 세 명 나 부러워요.
3: 부럽다고요?
1: 하나밖에 못 나가지고.

0: 네, 너무 부러워요. 두
1: 나라고 그랬잖아 내가.
2: 장가 보낼 때는 그런 생각 안 들걸요?
0: 그런가요?
2: 한 명이 낫지.
1: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럴 수 있어.
0: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푼도 안 해줄 겁니다. 아~ 저도 제 돈으로 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마 듣고 있나?
2: 아니, 아니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 엄마가 지금 애 다 봐주잖아.
0: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무슨 갈 때 돈까지 해줍니까? 아니, 그게 내 노후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1: 엄마가 지금 애 다 봐주잖아.
0: 그럼요.
1: 그게 원수야. 엄마가 아니, 해주는 게.
2: 교준이가 뭐 달라 그랬어요?
0: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2: 달라 그런 적도 없는데.
0: 전 항상 얘기합니다. 10원도 못 준다. 지금도.
1: 아, 좋은 뭐 네. 생활 태도입니다.
0: 당년 13세지만.
2: 10원 네. 한 장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10원도 못 준다고.
1: 그래서 준이가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그 안 해준다고
0: 야,
1: 하니까.
0: 얘가 아주 그냥 주말에
1: 야, 초밥을 5인분 먹어.
0: 배달 어플만 봐요. 아주 제가 너무 힘들어.
2: 먹는 것만. 네. 먹는 거로 그냥.
0: 오직 음식.
1: 키가 나보다 커 이제.
0: 오직 음식.
2: 엄마한테서 이제 나올 게 없다.
0: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입에 관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개입을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1: 뭐 여러 가지 개입이 있는데 혼수, 네. 집 마련, 뭐 결혼식 날짜, 장소 어디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심지어는 파트너. 너 지금 데리고 온 사위감.
0: 마음에 안 든다.
1: 너 신부감. 이렇다. 이것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0: 사실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댐댐이부터 부모님이 보시고 그 다음 건 해주는 거는 뭐 재량이니까.
1: 부모님들이 사실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관상을 보는 눈들이 다 생깁니다.
0: 그렇죠.
1: 그 딱 보면 어! 야야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
0: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위 데리고 왔는데 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얼굴 형이야.
0: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어.
0: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다.
1: 아하.
0: 물론 내가 살 거 아니지만.
1: 그렇습니다.
0: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친구 좋아한다.
0: 아.
1: 술 좋아한다.
0: 아.
1: 또 보니까 빚이 많다. 또 왜소하다. 아니.
0: 아니 왜소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1: 이게 약골인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름 시름 살만.
0: 아 시름 잘하는 거 아니고 시름 시름.
1: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러면 내가 마스크부터 끼면서 자네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0: 아, 깨알 연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2: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반대라면 그게 맥혀요.
1: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할 거냐 개입을 할 거냐 관심을 가질 거냐.
0: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개입을 했더니 그나마 안 하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아빠 왜 그때 반대 안 했어요? 나중에 살다가.
2: 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어딨어요?
1: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 그때 내가 아빠 말 듣기를 내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아빠 조금만 더 해주지.
0: 엄마가 그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작은 이모한테
1: 그러지 마.
0: 내를 더 말렸어야지.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너거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너 너가 야 내 남편을 그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 그 웃으라고 한 얘기죠. 웃으라고.
0: 아니, 사실인 것 같던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네.
0: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자식 결혼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개입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요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의견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식이 가장 많으신 윤일돈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딸아 아들아 너희 결혼식을 위해 나의 지갑은 닫는다. 대신 내 예식장이 어디든 혼수를 뭘 사든 단 한마디도 참견하지 않는다.
0: 우와.
1: 섭섭하냐? 하지만 이건 내 통장의 자유이기도 하고 너희들 인생의 100% 자유이기도 하다. 부모 돈에 기대지 말고 둘이서 맨땅에 헤딩하며 신혼집 구하고 살림을 하나씩 구매할 때마다 너희는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다. 너희들 스스로 일어서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빠가 차가워서도 아니고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마음껏 너희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아빠의 사랑의 메시지다.
2: 야.
0: 마지막 멘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 독립을 축하한다.
0: 입 축하.
1: 독립 축하.
0: 아 그러니까 네.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1: 그랬습니다.
0: 여기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1: 참견도 하지 않고 지갑도 열지 않겠다.
0: 아.
1: 만약에 내가 지갑 열면 참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아이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2: 그럼 예를 들면 저는, 네. 아이들이 이제 집 살 때 좀 보태주면 보태 만약에 보태준다고 하면
1: 둘 정도면은 네. 내가 가진 돈을 딱 쪼개가지고 예. 할 수는 있어. 애가 셋 때잖아요. 3분의 1씩 주잖아. 형편없습니다. 얼마를 못하겠어. 300이 있어서 100만 원씩 나눕니까? 그냥 너네들 벌어서 너네 있는 걸로 해라.
2: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예. 돈이 여유가 있어서 보탰다. 라고 하면
1: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보태면 들면, 참견을 하게 됩니다.
0: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실 예정입니까?
2: 어느 정도까지
0: 갑자기
2: 참견입니다.
0: 내가 뭐 복권이 됐거나 언니가 갑자기 무슨 정말 주식 투자 대박이 났어요.
1: 여보 해주자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한테 담장을 제가 700만 원 들여서 담장 쳤다 했잖아요.
0: 해주셨잖아요.
1: 그래서 만약에 내가 7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애들한테 줬다. 그럼 700만 원 정도.

0: 정도의 재산권을 제가
1: 재산권
0: 그 형 제가 그걸 누리겠습니다.
1: 자, 7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0: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샤워를 할 때 간섭하지 마라.
1: 누구 집 화장실에
0: 가서 내가 샤워. 왜냐하면 사위집이나 며느리집에 가가지고 샤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당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거실 소파에서 TV 리모컨 딱 쥐고
1: 배변 활동 가능합니까?
0: 그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 그러나 과감하게.
1: 아, 과감하게.
0: 그럼
1: 샤워 가운을 입고 목도로도 나올 수 있다.
0: 식당을 갔는데 아들 집이 가깝다. 그럼 식당에서 좀 불편하면 아들 집으로 갑니다. 우리 집까지 안 가고.
1: 아들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
0: 야, 비대 나라.
2: 그게 700만 원.
0: 비대 나라에서 난 비대 있는 아들 집으로 갑니다.
2: 그게 700만 원짜리예요?
0: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돼.
1: 비대를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0: 한 공간 정도를 차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2: 내가 윤일돈 씨 아들이면 난 700만 안 받아.
0: 그러니까
1: 나는 근데
0: 그러니까 100% 자유를 주는
1: 이런
0: 거야.
1: 이런 아버지 너무 좋다. 정확하게 어느 영역까지 침범하시는지 얘기하는 거야.
0: 드린
1: 거잖아요.
0: 돈만큼 간섭하는 거야.
1: 자, 그렇다면 700만 원이라면은
2: 다행이다.
1: 번호 도랑 열쇠 번호 알 수 있습니까?
0: 그건 아니고.
1: 아, 그건 안 됩니다.
2: 그거는 얼마?
0: 1년에 얼마? 일주일 정도를 도랑 오픈해라.
2: 도?
0: 아,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오픈해라.
1: 수련회입니까?
0: 그러니까 아빠가 일주일 정도는 도랑 너희 아빠한테 오픈할 그거는 있다. 의무는 있다.
2: 윤일돈 씨 돈 없는 게 다행이네.
1: 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아이고 안 받습니다. 안 받을랍니다.
0: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거야.
1: 아, 저절로 자립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부모의 의무다.
0: 이게 바로 독립에 대한 희망이고 애국입니다.
1: 와, 진지하시다. 근데 그때가 되면 더 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0: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벌써 우리 엄마 아빠는 기대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하자.
2: 오늘 플랜
1: 일주일 와 계실까봐 너무 겁이 난다.
0: 난 너무 싫어. 우리 아빠가 오는 거 너무 싫어.
1: 우리 아빠 샤워.
0: 화장실 간다. 샤워해. 내 샤워 타월 막 쓰는 거. 나 어떡해. 난 못하겠어. 야, 내 면도 크림 쓰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1: 면도 크림.
2: 윤일돈 씨 아이들한테 이 방송을 꼭 보내주고 싶어요.
1: 아, 지금 아예 그
0: 보자.
1: 1타 강사처럼
0: 배우는 안 보자.
1: 아니, 1타 강사처럼 이제 윤일돈 님한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론 님은 심지어 아이들아, 공무원 연금에 기대지 마라. 아빠는 연금이 없다.
0: 맞아.
1: 지금 대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0: 아빠는 국민연금이 있지. 이건 좀 약간 근데 국민연금이 과하지 않게 나옵니다.
1: 아, 소소하게 나옵니다.
0: 아주 소소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내의 공무원 연금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
1: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꾼으로 통하는 배우나 아나운서는
0: 또 멋있는 말 한다. 또
1: 이분 나 지금 걱정되는 게
0: 나 닭살이야.
1: 나 길에서 산다고 할까봐 지금 너무 걱정돼.
0: 다 죽어 애들한테.
1: 박상진 호수공원에 사실까봐 나 지금 너무 걱정돼.
0: 애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텐트 치는 거 아니야?
2: 아니, 절대 그렇지
0: 진짜 아니야.
1: 그렇다면 과연 비박을 하시는 거 아닐지 배윤호 아나운서의 30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줄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 거는 마음은 있으나
0: 역시 배윤호다.
2: 아, 그래도 내가 보태준다고 해서 뭐 재산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러면 안 주는 이만 못하니 그냥 뭐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태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벌써?
0: 진짜?
2: 그래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0: 그래서
2: 누구나 다
1: 최소한으로라도 보태주겠다.
0: 그러면 주식 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코인 하고 있는 거라든지 금 모으는 거 다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선배?
2: 아니 그러면
1: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진짜.
1: 제가 여행 가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실화인데 주식 조금 잘 될 때 조금 있다 그러시길래 언니랑 여행 가세요 그랬더니 큰딸 갈 때 해줄 거라고. 제가 화냈잖아요. 아우, 여행 가요 선배님.
0: 그래, 다음에는 내가 배윤호 큰딸로 태어나야 되겠다. 진짜 배윤호 같은 아빠를 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나는 내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완전 보험이잖아.
1: 아니,
0: 아빠가 보험이야.
1: 아들로 안 태어나고 딸로 태어날
0: 아니,
1: 거예요?
0: 아니 딸이잖아. 아니 본인 딸이니까.
2: 아니,
0: 근데
2: 그 얼굴에 내 딸이라 그러니까 너무 싫다.
0: 딸로 태어나면 달라 이 사람아. 진짜 왜 그래? 아니,
1: 여기 딸들 이뻐요. 여기 네. 딸들 이뻐. 딸들
0: 엄마 달라.
2: 아니 딸은 이쁘겠지 당연히. 근데 윤일돈 씨 얼굴에
0: 알았어.
2: 딸이라고 하니까
0: 나도 태어날게.
1: 아, 나는 이렇게 유쾌한 아버지랑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갑자기
0: 그래.
1: 너무 부러워요.
0: 괜찮잖아.
2: 교도관 아버님은 어떠셨는데요?
1: 진짜 막 사사건건 어디 있다 왔어.
0: 감사해.
1: 누구랑 있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 아버지.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말 안 했으면
2: 많이 못 주는 게 안
0: 그런 말 안 했으면 남미 씨는 왜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 한 200명은 됐을 것 같아.
1: 원래 있었습니다.
2: 아니 이게 제가
0: 아, 유쾌하다. 유쾌해 진짜. 그래도 네. 있었어. 네.
2: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울산에 제가 30만 원 들고 왔잖아요.
0: 맞아. 네. 맞아. 그랬죠.
2: 그리고 나서 이제 그
0: 일어날 때

0: 전세 보증금이 잘못돼가지고
1: 맞아 사기당하셨다고 그랬지. 신혼 때
0: 사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힘들었구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
0: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제 능력이 안 되니까
1: 뭐. 아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분이 있어요.
0: 뭐예요, 뭐예요?
1: 배국장님 같은 아버지에 유진돈 씨 같은 삼촌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너무 이상적이다.
2: 아, 진짜 괜찮네.
1: 양 작가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저 같은 숙모는 어때요?
2: 고모, 고모, 이모.
1: 아 나는 고모하면 안 돼요.
2: 고모하면 안 돼?
1: 예, 제가 남자한테 없는 이유가 있어.
0: 고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
1: 그래서 내가
2: 그래 이모는 좀 편안한데 네. 고모는 약간 딱딱해.
0: 왜 그래?
1: 저는
0: 왜
1: 숙모밖에 그렇지? 안 돼요. 제가 혼자니까.
2: 아, 숙모. 예.
1: 자 그렇다면 자. 아, 자식 결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개입해 보셨는지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0: 이건 이제 혼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저는 다른 예. 얘기하겠습니다.
0: 이남미 씨.
1: 저는 사람에 씨. 관련된 얘기.
2: 아 사람 볼 때.
0: 이남미 씨 의견 들어봅니다.
1: 요쯤 살면 각이 나옵니다. 요 사람은 옹졸하겠다. 요 사람은 호인이겠다. 아. 요 사람은 조금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1: 물론 각자의 선입견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온 가정을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봤을 때 예의가 없다거나 아. 살면서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싶으면 아닌 것 같다. 다시 생각해라고 꼭 얘기해 주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이남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 그거를 안 들을 수 있다.
1: 나가라.
0: 나가라.
1: 아니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0: 아니 그렇지만 의견
1: 내가 해주는 걸 떠나서
0: 의견 필요는 하겠다.
1: 아, 의견 필요는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네가 못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2: 왜냐하면 남미 씨가 지금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
1: 그렇죠.
2: 여자는 또 여자가 잘 알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1: 아, 그래서 저는 예.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얘기는 할 수 있다. 예.
2: 근데 혹시 상이 고양이 상이야?
1: 너무 예쁘겠다.
2: 아, 그럼 괜찮아요?
1: 예, 왜요?
2: 근데 곰 상이야.
1: 아, 저는 곰도 고양이도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근데
2: 그러면
1: 이제...
2: 말하는 매너?
1: 어,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2: 예. 뭐를 볼 때, 어, 이건 아니기 할 때 뭐를 봐요? 뭐를?
1: 어, 저는 일단은
2: 그 명품을 딱 하고 왔어.
1: 아니,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싫지 않을까요?
2: 아, 예의.
1: 예. 안녕하세요.
0: 아니.
2: 껌 씌우면서 껌 씌우면서
1: 요거는 정말
0: 아니 예비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게 구는 사람이 어디 있어?
1: 아,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게
0: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1: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전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상견례 때 너무 갇혀 입지 않고 나온 예비 사위를 보고 장인어른이 어떤 순간에도 아무것도 안 갖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2: 세미 캐주얼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0: 반대했어요?
1: 근데 반대 안 하셨대요.
2: 세미 캐주얼 정도는 괜찮은데 저처럼 탁구복 입고 왔어. 상견례 자리인데 탁구 티셔츠 입고 왔어.
0: 최악이다.
2: 뭐 배드민턴 티셔츠나 축구복이나
1: 막 운동하고 왔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2: 그래도 시간 늦지 않게 왔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역시 인생은 정정당당이죠. 조금 고민되긴 하겠다.
1: 자 그렇다면 우리 배윤 아나운서님 호인이시지만 정말 예비사위가 아이들이 그런 친구 안 데려오겠지만
2: 이런 정말. 사람은 싫다.
1: 예.
0: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죠.
1: 어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지가 좋다는데.
1: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실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나은 것 같은데.
2: 왜냐하면 돈을 보탠다고 그랬잖아.
1: 아니, 돈을 보태 얘기를 해야 돼.
2: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돈을 보태야 된다는
0: 아니,
2: 거.
0: 예를 들면 뭐 사기꾼 기질이 있다든지.
1: 약간.
2: 그건 어떻게
0: 그런 거는 반대를 하겠지.
2: 그거 어떻게 알아.
1: 보면 알지.
0: 보면 알지.
2: 아 진짜?
1: 자 그럼 아드님이 정말 좀 그 날라리 같은 여성분을 모시고 왔어요.
2: 저는 사실은 저는 이건 방송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애 데리고 왔다고 해도 저는 우리 아들 믿거든요. 그 당시 만날 때 그 여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거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살다가 너무 힘들어. 아빠 나 미치겠어. 그럼 너 어떡할래? 나 갈라쓰는 거 맞지 않을까? 너 행복을 위해서 갈라쓰는 게 맞겠니? 어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해라.
1: 아...
2: 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지지해주겠다.
2: 그렇죠. 처음에 그 상황도 지지를 하고
1: 아.
2: 못 살겠다. 나 힘들어.
1: 어허.
2: 그래도 한번 견뎌보는 게 어떨 것 같니? 엄마 아빠도 사실 좀 힘들었지만 견디고 있거든. 지금도 엄마 아빠 견디고 있잖아. 아빠도 견디지만 엄마도 견디고 있잖아.
1: 뭘 견딘다는 거야?
2: 아니 사실 우리가 다 좋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힘들지만 아빠 엄마도 견디고 있다.
0: 견디고 있어?
2: 너 어때? 너도 한번 견디고 있는 게 어떨까?
0: 오래 견뎠네.
2: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러면 네가 한번
1: 올해 몇 년째 견디는 중이세요?
2: 저는 이제 2000년에 결혼했으니까 네. 26년째. 아니, 근데 아내도 저를 견디고 있는 거야.
0: 견디는 부부가 무슨 애를 셋씩이나 낳았어.
1: 아니 근데
2: 그러니까 그때그때가 다 좋았다니까.
1: 견딘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다. 약간 와닿으면서도 이해도 되고.
2: 견디고 다 쓰려야지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쭉 늘려갈 수 있는 거잖아.
0: 아니 근데 진짜 사기꾼 기질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1: 아니 그렇죠. 본인이 반대하긴 어려워.
0: 본인이 좋다는
2: 생각 저는 이제 그
0: 있어요.
2: 사기꾼도 사기꾼 되는 게 물론 처음부터 사기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미리 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전에 안 맺어지겠지. 근데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과 나의 미래를 한번 만들겠다 두 사람이 약속한 거 아닐까요?
1: 아.
2: 그러면 그때는 맞고 살아보니까 아니면 그럼 헤어질 수 있는
1: 근데
2: 거죠.
1: 근데 왜 연예인분들 중에 막 성별도 잘 모르고 결혼하거나
2: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잖아 그거는
0: 그런 케이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1: 완전 뭐 중국 부자라고 사기당해서 결혼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남의 말도 안 듣긴 하더라고.
2: 맞아,
1: 이게 뭐
2: 맞아,
1: 그러니까
2: 맞아.
1: 정말 콩깍지가 쓰이면
2: 맞아, 맞아.
1: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 자기 눈에만 좋으면 찬성입니다.
0: 그렇죠. 뭐 어떡할
1: 거야. 저는 결혼은 늦게 하라고 말할 거예요.
2: 아 충분히
1: 이성을 많이 만나고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보면 결혼할 이성이 보인
0: 뭐야?
2: 아, 이게 나이트클럽 이거 말했는데
0: 나이트클럽에 가서 무슨 결혼을 하는 사람을 찾아요?
2: 저는 나이트클럽 얘기 나오면 이거 일맥 좀 이해가 되다가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1: 부분이에요?
2: 저는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0: 네. 갔었어요?
2: 이게 사람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고
1: 춤추시죠?
2: 춤을 추는 경우
1: 춤만 추죠. 제사에
2: 나는
1: 춤만
2: 춤추기 너무 좋았어. 근데 내 친구는 사람을 보더라고.
1: 아, 그렇지.
2: 그게 끝나고 나면
1: 다들 목적이 달라요.
2: 끝나고 나면 아주 그 커플을 이루어서 잘 가도록 나는 그래 집에 가는데 이 친구는 그분하고 2차를 갔다.
1: 그렇죠. 술 드시러 갔어.
2: 그런 친구가 있지. 아. 그래서 나는 내가 뭐가 맞나? 춤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만남을 가지는 게 참 부러웠다.
1: 지금 아쉬워하시면 어떡해요. 26년 차 견디시면서.
2: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참 다양하게 이렇게
1: 사람을
2: 인맥 관리하는 분이 참 부럽다.
1: 아 능력이다. 10월 17일에 아들 결혼을 하는 엄마입니다.
2: 아, 엄마.
1: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0: 이번 주네요.
1: 화촉 좀 앞두고
0: 이번 주 아마 이번 주다.
1: 요즘은 신랑 신부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믿고 맡기면 됩니다.
2: 와.
1: 근데 저는 이분 부럽네요. 그만큼 자제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는 거.
2: 아니 근데 쓰셨네 보니까.
0: 진짜 최근에 결혼한 맞추가. 지인이 하는 네. 얘기가 모든 준비를
1: 아이들이
0: 알아서 한대요.
2: 맞아요. 이거 주례도 없잖아요. 요즘.
0: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야.
1: 그래서 어떠셨어요? 반응이 좋다였어요? 아니면 좀 서운하다?
0: 조금 서운한 구석이 있다.
2: 아, 오히려
0: 특히 엄마는
1: 맞아.
0: 딸 자식을 시집 보낼 때 우리 같이 살림도 고아를 다니고 뭐 이런 또
2: 맞죠.
0: 또 혼수. 나름의 재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할 일도 없는데
1: 맞아요.
0: 그런 낙도 없으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0: 그러고.
2: 거죠. 엄마 아빠 혼사 안 해줘도 되니까 크게 한번 쏘세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엄마 아빠
1: 크게 한번
2: 쏘세요 이거잖아. 근데 배윤호 아나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1: 아, 쏠
2: 그때를
1: 준비
2: 위해서.
1: 중이십니다. 자제분들 좋겠다.
0: 얼마 없어서 뭐 이렇게
1: 아니 주신다는
2: 그래도
1: 게 어디예요?
2: 그게 어디야? 얼마나
1: 진짜.
2: 좋아?
0: 나도
2: 차라도 급이 올라가잖아.
0: 나도 한 700 주고
2: 어머
0: 화장실 달라 그래.
1: 너무 괜찮다.
2: 소파. 네. 소파.
1: 저는 사위는 누나가 세 명인데요. 그래서 살짝 반대했습니다.
2: 아하.
1: 아 사위가 누나가 세 명이라서.
2: 아.
1: 근데 큰딸 한 말이 아들이 둘이 있는 집과 비교될까봐 외아들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2: 아.
1: 내가 동서가 있을 바에 신우 셋이 낫다.
2: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연결.
1: 저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서보단 신우.
2: 그러면 신우가 나?
1: 네.
0: 그럼 제 아내는 뭐가 돼요? 그러면?
2: 왜 그럼 몇 명 없잖아.
1: 멀리 있잖아.
2: 동수는 그리고
1: 언니는 멀리
2: 있잖아.
1: 멀리
2: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밖에 안 계시잖아.
1: 저한테 또 팁을 주셨습니다. 남미 씨 아들 한 명 결혼하고 집 떠나는 순간 딸 없는 게 후회됐어요.
2: 아.
1: 자식 결혼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0: 맞아요.
1: 지네들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요즘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0: 그래야 나중에 원망을 안 듣는다니까요. 이남미 씨 의견 피력해갖고 만약에 결혼이 잘못돼봐요.
1: 아니 내 때문에 그 뒤에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2: 그래서 예.
0: 그건 자기 팔자고.
2: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혼수는 지금의 엄마 아빠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는 거.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자식들이 보거든요.
0: 되게 자신 있나 봐.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0: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엄마 아빠는 이런 다툼이 있고 부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해결하더라 이런 걸 아이들이 보거든요.
1: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더라.
2: 그렇죠. 관리하는 모습을 중요하다. 보여주는 거.
1: 맞아요.
2: 그리고 돈 관리를 할 때 엄마 아빠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조정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저거는 별로다. 우리 아빠는 이건 별로다. 난 이렇게 해야지.
1: 맞아 맞아.
2: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1: 예. 예. 결혼을 하는 최종 선택의 몫은 자녀잖아요.
0: 그렇죠.
1: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서운함만 쌓이고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0: 그렇습니다.
1: 아 이게 좀 서운함을 다 느끼셨던 분들이 있네요.
0: 그러면 뭐 굵직굵직한 거는 뭐 본인들이 결정한다고 하고. 치고 결혼식 날짜나 장소 요런 거 아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 집안 만약에 집안에 네. 같은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1: 맞아, 그럴
2: 그래서
1: 수 있지.
2: 아이한테 야 미안한데 사촌 조카하고 같이 결혼하게 됐네. 이거 좀 조절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0: 그런 거야 조절을 하는데. 네, 네. 어디 가서 보고 와서 날 잡아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2: 아~
1: 그러니까 양집에 어떤 집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집에는 이런 걸 많이 믿으시면 이런 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2: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는 교회에서 했는데 예. 장인어른이 상당히 불편하셨는데 장인어른 태생에 단 한 번 교회 오신 적이 바로 그때입니다.
1: 아~
2: 장모님도 아 그래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도 교회 안다는데 막 야들 말대로 하지요 상견례때.
1: 근데 되게 깨어있으셨다 그 당시면. 그죠.
2: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딸을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죽어있었어 아들 집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1: 우리
2: 와이프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때 우리 아빠가 아버님한테 그런 말할 때 상당히 내가 마음이 서운했다고. 우리 아빠는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왜 우리 시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시는지.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1: 맞아요. 이런
0: 예전에는
1: 많아요.
0: 예전에는 딸 가진 집이 약간
2: 숙이는 느낌이 있었죠.
1: 맞아.
0: 죄인처럼
1: 뭐.
2: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0: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2: 약간 죽어 있는 거 있었지. 예.
1: 그런 걸 또 느끼면서 부모님의 또 그렇죠. 마음을 또 알아가잖아요.
0: 아들 가진 집에서는 약간 목에 힘주고
2: 그러니까
0: 그런 적이 있었어.
2: 맞아 맞아요. 예.
1: 자식 두 명 기준으로 각각 5천만 원 내외 지원할 생각이.
2: 아~
1: 축의금 회수 조건입니다.
2: 아, 축의금은 본인 관리한다.
1: 너무 재밌다. 회수 조건.
0: 축의금이 한 2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 부모 명의분만 회수하겠습니다. 나 너무 계산적인가요?
2: 아니 이거는 아니죠.
1: 근데 이거를
2: 충분히
1: 상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2: 맞아요.
1: 서로 서로.
2: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들어오는 돈에.
0: 축의금은 사실 빚이거든요.
2: 맞아요.
0: 예, 빚이라서 이게 내 이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나중에 다 갚아야지.
1: 네. 오늘 진짜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오빠 결혼할 때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이후에 너무 힘드셨어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야. 빚내서 해주는 거는
0: 그거 아니야.
1: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2: 근데 그 배윤호 아나운서보다 약간 마음이 더 있으신 부모님 입장이면
1: 예.
2: 왜 요즘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그럼 아들이 힘든데 우리가 50%는 합시다 했는데 50%가 이러길 수 있어.
1: 그럼요. 이게 되게
2: 아니, 전세가 2억이야. 어떡할 거야.
0: 오늘 윤일돈 씨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은 좀 탐나네.
1: 자, 700 받고 화장실 콜.
2: 자, 그럼 2000 내고 거실로 가.
1: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화장실 있는 집이라면 우리가 안방은 안 쓰마.
2: 그래, 바깥 화장실은 우리가 쓰게 좀.
1: 바깥 화장실 쓸게.
2: 그럼 면도 크림 정도는.
1: 욕조 한번 들어가게 해둬.
0: 자, 예.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스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2: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4: 기가 막힙니다.
1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네? 네, 오늘 결혼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1: 결론은 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0: 맞아요.
1: 개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자식을 믿어주자라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 결혼시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1: 요즘 결혼해가지고 일찍 뭐 이혼하는 커플들도 꽤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혼한다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0: 아니, 맞아요. 네. 인생이
1: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그렇지.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좋죠. 예, 예, 예.
0: 아, 인생은 자식의 몫이니까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3: 0968번님 축하합니다.
0: 네, 식사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자제분들하고
1: 이남희 씨는 그래도 좀 멀어서 네. 아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좀 이 오늘 주제가
2: 조금 멀리 느껴지지.
1: 멀리 느껴지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0: 내일 모레요. 선배님들은 내일 모레.
1: 5년 안에
2: 딸 둘이가 다 애인이 있어요.
0: 간대요 다. 그
2: 둘 다 지금 친구랑 하고 간대요. 하는데. 아, 결국은 뭐냐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 집들은 다 해결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야.
0: 너무 고맙다.
2: 아빠가 평소에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1: 진짜 잘 키웠다.
2: 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남자.
0: 아,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
2: 조금 있는 남자.
0: 그럼 유니톤 선배님 화장실 못 쓰겠네.
1: 화장실이 아까운 거지.
0: 안 되겠네.
2: 그래서 저는 안 가도 되니까 제발 안 가도 되니까 너네들 제발 자유롭게
1: 아버지가 쓰는 게 더러운 거야.
0: 독립을 축하한다. 자, 오늘 유니톤 씨와 함께 재밌는 토론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저희는 내일 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은 2층 식당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황제골프 문제를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저보고 사이버 래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 래커는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쇼하고 있다, 쇼츠 잘 찍고 있냐고 말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소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냐 등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골프하러 그만 다니라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 저축은행과 웰컴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두 저축은행에 점검반을 보내 해킹 원인과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확인했는데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약 5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컴 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법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대표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데이터 2,370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날 2시 반부터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패스트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실시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종합 위험도 낮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아지면 러시아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패스트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지난 2일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숨졌지만 패스트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등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미 너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지시 등 제대로 안 켜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0: 어? 방향지시 등이면 일명 깜빡이잖아요. 네. 근데 그 범칙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1: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이게 1973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봤더니 깜빡이 안 켰다는 공익 신고가 150만 건.
0: 아...
1: 이 납부된 범칙금은 약 29억 원이었대요.
0: 근데 이게 전선우 씨, 단속이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경찰관 분들이 거리를 두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단속이 어려웠는데 올해 10월부터 경찰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이게 마치 이번 10월에 새로 생긴 범칙금처럼 소문이 난 거래요. 뭐 빠르면 내년부터는 벌점 부과 제도도 도입 예정이라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0: 생각해보면 여러분, 차선 바꾸거나 뭐 좌회전 우회전할 때 깜빡이 켜는 게 너무 당연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 뭐 앞뒤 차 별로 없네 하면서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1: 베테랑이 될수록 뭔가 기본적인 체계를 살짝 건너뛸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은 게 처음부터 할 때 계속 해버릇을 한 분들은 아, 내가 그냥 깜빡해도 몸이 기억을 해서 턱 켜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안 된 분들은 위험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시면요. 전 진짜 너무 놀래서 급제동을 안 밟을 수가 없고 계속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0: 실제로 통계 자료가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네. 방향 지시등 켜.

0: 기본이잖아요. 깜빡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운전 중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이다. 집에서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라 씨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1: 갑자기? 네. 라고 생각하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갑자기라뇨. 갑자기란 말은 없어요. 어제 햄버거에 이어서 오늘은 커피 앤 도넛. 와.
0: 세트로.
1: 그럼요.
0: 어떤 얘기라도 다 좋습니다. 오늘 1, 2, 3부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이걸 드릴 거고요. 그럼 4부는 왜 안 주느냐? 4부에는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이 시간 여러분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메롱메롱합니다. 네. 하루의 중간쯤에 뭔가 다 털리고 지친 느낌. 커피 앤 도넛 원하신 분들 샵 8001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화요일 첫 곡입니다. 박지연의 노래네요.
1: 우린 정말 뭐 없는 노래가 없어. 박지연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0: 네, 화요일 첫 곡 박지현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듣고 오셨고요. 이은주님, 저희 남편은요 아이가 타고 있는데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다가 아이한테 혼쭐 나고서는 그 버릇 고쳤답니다.
1: 아빠 뭐 하는 거야? 깜빡이 왜 안 켜?
0: 아, 그게 아무 차 없어.
1: 아빠 사람들한테 아빠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 알려야지.
0: 아, 그래 미안 하고서는 다시는 안 그러신대요. 와.
2: 애만한 게 없어.
0: 왜냐면 자식한테는 자랑스러운 네.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2: 맞아요. 어른이 말하면 한 10번도 더 어겼을 일을 자식 때문에 확 후다닥 정신날 때 많아요. 저도 연우 네. 조카 어렸을 때 조카한테 뭐 하나 지적받고 그거 버릇을 고친 적이 있는데
0: 그쵸.
2: 그게 있어. 딱 그 말이 맞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앞에서.
0: 이상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0: 어른이 그래서 봐 속으로 너나 잘해. 이상하게 그죠?
1: 아, 왜냐면 순수의 고갱이잖아. 네. 진짜 그 순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자, 커피 앤 도넛 받으시게 됐고요.
1: 아, 네. 7790님. 와우! 선희 누나 천식이 형. 저 오늘 청취율 네. 조사 전화 받았어요.
0: 그러세요.
1: 그래서 큰 소리로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요! 라고 외쳤어요. 저 잘했죠?
2: 감사합니다!
1: 잘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부재중 발신 네. 전화 네. 왔는데 02로 시작하는 이 번호.
0: 수신.
1: 오전에 받으셨구나. 11시 34분에.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증거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어.
0: 02에다가 이제 2로 또 시작하는 국번이.
1: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심을 담아 저희가 커피 앤 도넛 쏩니다.
0: 저 번호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하여튼 02하고 국번이 4자리인데 또 2자로 시작하네요.
1: 아유 호사가는 저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 지금.
0: 근질근질하다 지금.
1: 7088님.
0: 절로 전화 걸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싶다 하나 지금.
1: 아, 술 산다고 막 또. 어?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0: 나 천식아 상관없이 진짜 술 한번 사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이제.
1: 근데 잘못된 데 술 샀다가는 나라에 관리 들어가는 거 알죠?
0: 예, 안 하겠습니다.
1: 네. 7088님이 주말 동안 알타리 뽑아 손질해서 김치 담그고 바다에 해루질하러 다녀와서 몸살 났어요. 아이고. 커피랑 도넛 필요해요 하셨는데
0: 보내드려야죠.
1: 아우, 따뜻한 커피 꼭 드시기 바랍니다.
0: 해루질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요. 쭈그리고 앉아서.
1: 그럼 하루에 네. 몇 개를 하신 거 김치까지 담갔다면 하루에 하나씩만 해야 돼요.
0: 진짜
1: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좀 나눠야 돼.
0: 맞아요.
1: 제가 그걸 너무 한꺼번에 해버릇해가지고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0: 몸살 나요. 네. 몸살 납니다.
1: 자, 5126님.
0: 요즘 농촌에는 수확의 계절, 가을 거지하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어제 햄버거 당첨 안 됐는데 오늘 주시면 도넛 3참으로 잘 먹을게요.
1: 그럼요.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 해주셨는데 하루는 돼야죠.
0: 드려야죠.
1: 커피 한 도넛 쏩니다. 오! 아, 요새 가을 거지 때문에 바쁘시구나.
0: 그러시군요. 추수의 네. 계절이군요.
1: 그렇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앤 도넛 선물로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가족 상담 받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습니다.
1: 네,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운 원장님 모시고 함께 하는데 3, 4부에 모실게요.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리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아, 그리고 부부 상담 우리 정다운 원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보는 라디오로 한번 해야 된다. 이분의 이 온화하고 그 문천식 씨 표현대로 미녀 부처님 상을 네. 보여드렸는데
0: 진짜로
1: 많은 분들께 다행히 불교 쪽에서 항의 전환 없었어요.
0: 아, 예. 예.
1: 그 미녀 부처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좀 쫄렸으나
0: 아, 좋은 얘기니까.
1: 예, 그럼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부처상이라는 게 굉장히 온화함을 상징하는
0: 그럼 자비로운 모습.
1: 예.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여러분 화면에 담아 오늘 미니 엽니다. 아,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0: 오, 예. 보라구나.
1: 그럼 저희 제작진들 물면 안 놔요.
0: 오, 오늘 비비 발랐는데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천만당이네요.
1: 아,
0: 예. 자, 최고.
1: 뭘 이렇게 얼굴에 비벼가지고 왔어.
0: 저기요. 비비크림이라 비벼가. 나 진짜 누나 진짜 왜 그러냐.
1: 별로다.
0: 자, 1부 돈 주신 분들이에요.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유니베라.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 후엔 팀협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1: 백조 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 의자.
0: 당진 시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0: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3: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2: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3: 오!
1: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2: 스피우.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3: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2: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3: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4: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6: 배꼽 조심하세요.
2: 제목 노가리 죽여 살려.
3: 이거 뭐지? 재밌겠다.
2: 네, 대구에서 이가연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씨,
2: 예.
3: 이런 얘기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올리는 게 맞나 싶지만 어디에 또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적어봅니다. 한참 뜨거웠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남편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2: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진짜요? 아, 잠깐만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게요. 예. 아, 이제 옆에 그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예, 예.
3: 뭐지? 남편은 어색하게 전화를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전화를 끊고 나오길래 물어봤죠. 무슨 전화야?
2: 아, 저 라디오 작가님인데.
3: 왜? 라디오? 왜?
2: 아니,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 사연을 써서 내가 보냈거든.
3: 어.
2: 그 사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이게 진짜 경험담인지 아닌지 궁금했나 봐.
3: 진짜? 뭐 물어봤는데?
2: 아, 문의할 게 있으면 문자로 하라고 했어.
3: 우와! 뭐야, 자기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와, 진짜 대단한데?
2: 나도 신기해. 아, 근데 당첨 확정은 아닌 것 같아. 에이, 뭐 기다려보면 알겠지 뭐.
3: 전 진짜 놀라웠어요. 아니, 남편이 평소에 글을 뭐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라디오를 즐겨 듣는지도 몰랐는데 도대체 뭔 바람이 불어서 사연을 쓴 걸까? 전화를 받고 남편도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소개된다고 결정된 거는 아니었던지라 그냥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잊고 있었어요. 8월 19일 남편의 생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생일 축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2: 그때 왜 라디오에서 보냈다는 사연 있었잖아. 그거 당첨됐다?
3: 아, 진짜?
2: 어.
3: 그때 전화 왔다는 그거 맞지? 축하해. 당신 진짜 멋있다. 사연 내용이 뭐야?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냈는데? 언제 방송하는데?
2: 아, 방송은 이미 됐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3: 와, 대박. 진짜?
2: 얘들아,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촛불 켤까?
7: 아, 네. 아, 초코만 내가 먹을 거야.
8: 내가 먹을 거야. 아빠 주나봐요.
7: 아시다.
3: 전 이상했어요. 제가 남편이라면 사연 당첨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라도 억지로 이렇게 다시 듣기를 막 듣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눈을 막 피하고 말을 돌리고 뭔 상황이야 싶더라고요. 아니, 이미 방송된 거잖아. 그 어느 프로그램인지도 말 못 해주는 거야?
2: 아이, 그냥 저 뭐 평범한 사연이야. 나... 예, 저 애들하고 마트 가서 놀다 올게.
3: 어?
2: 아, 라디오 방탄 기념으로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얘들아.
3: 왜 그래? 저는 한참을 의아해하다가 생각했죠. 이거 뭔가 수상하다. 쇠해. 내 힘으로라도 반드시 알아내겠다. 그날 이후 시간 날 때마다 가능성 있는 날짜의 범위 안에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코너부터 살펴봤어요.
2: 우와.
3: 홈페이지는 관계자 외에 볼 수 없게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는 대신 몇몇 편 다시 듣기를 했죠.
2: 제목 직진 본능. 김정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다음 거 볼까?
2: 제목 그해 38년도 부산은 뜨거웠다.
3: 부산? 부산하고는 뭐 접점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2: 자, 제목 어느 베트남 세대의 한국 생활 적응기.
3: 남편이 베트남 세대고 알 리가 없고. 와, 진짜 익명도 많고 사연도 많아가 도저히 못 찾겠네 이거.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싶었는데 바로 그때 눈에 띄는 코너 게시판 하나.
9: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3: 이거 봐라. 뭐지? 이 여자의 직감은 정확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뭔가 찌릿하고 촉 같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극장 게시판에 들어가 남편 이름을 찾았죠. 역시나 잠겨있어. 사연을 또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볼 수 있었죠.
9: 햇살 같은 아이.
3: 이거다. 저는 찾았다는 쾌감에 슬슬 웃음이 나면서 아 뭐야 이 햇살 같은 아이가 나야? 진짜 뭐 참 잔뜩 기대를 하고 다시 듣기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랑극장 다시 듣기에 248화 햇살 같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만요.
6: 대학교 입학한 후 여자친구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영선 씨는 통키타 동아리에 가입했죠.
3: 맞네. 통키타 동아리 이거 맞네. 아 진짜 맞아. 우리 통키타 동아리에서 만났지.
6: 이유리 씨보다 더 예쁜 여학생이 영선 씨를 향해 환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3: 진짜 아 나잖아. 아 나 진짜 예전에 이효리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지 정말. 근데 이런 걸 방송에다 그냥 쓰는 거야. 이제 주책이다 진짜. 아 못 살아. 그러게 낯간지럽지만 즐겁게 남편과 저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연이 중반으로 가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6: 영선 씨는 지방의 한 벤처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
3: 김영선 씨라고 했죠? 경리를 보고 있는 정선입니다.
6: 첫날부터 영선 씨는 어느새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3: 잠깐만, 첫날부터 누나? 사연에서 그 누나는 단아한 거북이상으로 묘사됐고 귀염성과 푸근함이 겸비난 기억나죠? 나 완전 기억나. 우리 찾아봤잖아 거북이상이 네, 뭔지. 맞아요. 귀염성과 푸근함이 겸비난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그 누나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죠.
6: 아이 별일 아니야.
2: 뭐 내가 격리해보는 분한테 좀 끌렸었는데 진짜 잠깐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고 그분하고도 뭐 얘기도 몇 번 안 했지.
3: 분명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연에선 다릅디다. 사연에서는 그 누나네 집으로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십디다. 특히나 제가 가장 열이 받았던 부분은
2: 네? 누나 집이요?
10: 응. 우리 집에서 노가리 먹을래?
2: 네, 좋아요.
3: 와씨, 미쳤나 이 인간이 진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에다가 뭔가 속은 느낌이랄까?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꼬부기 인형 사진 캡처해가지고 당장 남편 문자로 보내버려 말어. 아니면 남편 바지에 똥을 싸놓을까? 아, 뭐 하여튼 뭐든 너무 열받잖아요. 다시 듣기에서는 계속 써니 언니가 쏘곤쏘곤 거리면서
10: 한잔할까? 서랍에 빵 넣어놨어. 우리 집에 가서 마셔. 노가리 줄까?
3: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 귀에 쏙쏙 박히며 다시 또 화가 치밀치밀치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연애 시절 기록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사연대로 그 누나 때문에 남편은 저한테 헤어지자고 말했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을 잡았죠. 결국 우리가 다시 사귀게 됐을 때 남편은 말했었어요.
2: 아 그 여자가 추억이랄 것도 없어. 그냥 영화 한번 봤나?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아 그게 다야.
3: 게다가 저한테 들킬 걸 대비한 건지 사연 마지막은 뭐 우리 부부는 매일 뽀뽀를 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뭐 이런 훈훈한 말들을 잔뜩 써놨던데 아우 나는 아직도 그
10: 노가리 먹을래?
3: 이게 너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곧 돌아올 텐데 이 인간을 죽여요 살려요?
2: 아 매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8387님 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하셨고요. 0285님 아 저도 생각납니다.
11: 8766님 아 입 나온 거북이 누나 기억납니다. 그때 그 누나랑 깊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입 닫아요. 8766님 지금 우린 죄인이야. 닫아.
2: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3: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이 커요. 예. 제가 노가리를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 누나 너무 끈적끈적하게.
3: 예, 맞아요.
2: 최현주님 이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요.
3: 아마 그 누나는 야 노가리 하나 뜯고 갈래? 이랬을 거야.
2: 그렇죠. 집에 줄 게 그밖에 없었나 보지.
3: 근데 이제 언날 사랑이의 어떤 이제 극장 특성상 그 빌런이나 매기녀로 나온 그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니까.
2: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극화되고
10: 노가리 재밌고. 먹을래? 그래. 크림빵 넣어놨어. 어후.
2: 아, 왜 바람을 불어요? 네.
3: 작가적 상상, 내레이터의 상상. 네. 사유사님도 작가적 상상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면서 작가분이 또 밑에다가 가로 열고 아닌데.
2: 하지 마. 좋은 얘기해, 좋은 얘기.
10: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데.
2: 저는 남편분 진짜 너무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저희 9150님이 살려만 두세요. 크크크크크. 네. 예. 명분이 약해요. 살려는 두세요.
2: 아, 돈 벌러 해외 출장까지 갔잖아요. 살려 주세요, 저.
10: 노가리 줄까?
2: 아니, 그 아이 그 맛대가리 없어. 그 저기 아이, 야. 지지.
10: 어디 가?
2: 자, 사연 소개된 분들도 커피 앤 도넛 보내 드릴게요.
3: 이렇게 걸릴 수도 있구나. 우리 왜 사람 짝 무섭나 그 생각하잖아.
2: 살려 주세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탑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4: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9: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유리 씨보다 더 예쁜 여학생이 영선 씨를 향해 환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2: 뭐야 진짜 나잖아. 아 진짜 주책이다. 방송에 별걸 다 써.
1: 아 누나, 누나 집에서 노가리를 먹자고요?
2: 어 잠깐만. 뭐야? 노가리?
1: 네, 좋아요.
2: 미쳤나 이게?
3: 자 봐봐, 문천식도 이것도. 네 좋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 아 그냥
2: 네 좋아요 이게 뭐야?
1: 아 똥마려웠나 보지 뭐야 몰라.
2: 노가리가 어? 내로남불이야. 나한텐 그렇게 오버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에휴 진짜. 근데 일단 뭐 남편의 과거 연애사 이야기 약간 편집본만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오리지널 본 궁금하세요? 그거 그렇잖아요.
1: 과거는 과거인데 뭘?
2: 유라는 아무것도 모르죠.
1: 전 얘기했어요.
2: 편집해가.
1: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띄엄띄엄. 안 놀았어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2: 그러니까 띄엄띄엄.
1: 아니 애지간히 놀았다 여기 쓰잖아요.
2: 애지간히. 그리고 네 개로 그냥 다 끝낸 거죠. 난 그게 좋다고 봐요.
1: 예.
2: 미주얼 고주얼 다 털 필요 없어. 그걸 뭘 몰라도 될 것까지 계속.
1: 예.
2: 현재는 난데.
1: 예.
2: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얘기가 나온 김에
1: 어떻게?
2: 사연 때문에 이렇게 또 연락을 네. 주셨으니까
1: 파봐요?
2: 오늘은 또 이 주제로 한번 쓱 한번
1: 뭔데요?
2: 정리 차원에서
1: 네.
2: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이야기.
1: 아 너 호사가 스타일이다 오늘 코너가.
2: 유라야 샵 8001번
1: 저기요 선배님
2: 짧은 거 오시죠
1: 선배님. 애 많이 바빠 지금. 애 하원시키고 바빠요 지금.

0: 여기 네. 선물 괜찮아 오늘.
1: 자, 연애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독특한 경력 같은 것도 다 뭐 이성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뭐 독특한 경력, 뭐 이상한 걸 전공해, 특이한 걸 전공했어요라든지 지금과는 다른 비주얼. 아, 내가 진짜. 정말 많이 교정시켜 놓은 거야. 옛날에 엉망진창이었어 뭐 이런 것들.
0: 아, 패션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취미나 이런 네. 것들.
1: 또 와이프가 뭐 검도 4단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0: 네. 네. 그, 자꾸 애정 문제에서 자꾸 외곽 자꾸 가네. 멀리 가네. 네. 어쨌든 포함 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남미에서 스포츠 댄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0: 애쓴다.
1: 자, 문자 소개되시면 커피 앤 도넛 세트로 보내드리고요. 아.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 찰떡 세트 얹을게요.
0: 자, 오늘 노래 마침 신청하신 분이 또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5488님이 신청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김성호의 회상. 아, 요새 그 우리들의 발라드가 또 다시 시즌2가 시작됐잖아요.
1: 맞아요. 네.
0: 네, 거기에 또 이거를 재해석해서 부른
1: 고등학생이던데요. 너무 잘하던데. 네.
0: 김성호입니다. 김성호의 회상.

0: 네, 김성호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운 회상을 지금 노래로 들려주셨고요.
1: 네. 네. 자, 그러나 좀 아찔하고 위험한 회상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시작부터 익명이야. 도파민.
0: 좋다 좋다.
1: 김정희님. 우리 아내 대학 시절에 차력사로 활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학 축제 때 부끄럼도 모르고 엉덩이로 젓가락 연속 3회 부러뜨려서 관략근상도 받았다네요.
0: 아하.
1: 아우, 멋있어.
0: 아유, 예.
1: 대학 축제 때 관략근 쇼를 벌이는 학생이 한두 명은 꼭 있었어요.
0: 아, 그게 유행이었어요. 네,
1: 중국집 옛날에. 나무젓가락 한 20개 정도 모아가지고
0: 맞아요.
1: 뒤에 왜 삿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응! 네. 하고 주고.
0: 엉덩이 힘줘가지고.
1: 네, 맞아요.
0: 캐게! 이러면서.
1: 크으. 뭘 줄까? 선물로.
0: 그러게요.
1: 또 나무젓가락 주는 거 아니야? 김정희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예요.
0: 건강한 건데.
1: 그럼요.
0: 8581님.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엔 지저분한 남자였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였죠.
1: 어머,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0: 맞아요. 그러다 제가 마지막 여자가 됐어요.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건데 친구가 속이고 소개해줬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가보 1호래요. 이걸 죽여 살... 아니, 하여튼 뭐 그냥 49년... 그래서 그냥... 49년째 살고 있어요.
1: 그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는 아니야. 아직 되게 에너제틱한 언니실 텐데.
0: 네.
1: 한 그죠? 70대?
0: 예.
1: 네.
0: 와. 신성일 스타일이에요.
1: 그래 진짜. 네. 그때는 또 우리 할아버님들 좀 뭔가 지금보다는
0: 네.
1: 예, 많이 움직이실 때였죠.
0: 우리 형님이 아마 60대 후반이실 텐데 아 형님 총각 때 또 좀
1: 60대 후반? 더
0: 노셨다고.
1: 네. 어쨌든 그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네.
0: 아, 70대시겠다. 70대.
1: 나는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지지 말 그대로.
0: 아 그냥 이렇게 콥하고 막 이런 오빠인 줄 알았는데
1: 말 그대로 지지였네.
0: 에.
1: 연애가 지지였네.
0: 그러네요.
1: 에. 언니가 싹 정리해 주셨네.
0: 아 그렇죠.
1: 이혜영님, 저희 남편은 마술사였어요.
0: 우와.
1: 연애 때 그렇게 제 시계를 훔쳐서 만나서 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0: 오.
1: 제가 그 손기술에 당해서 결혼했네요. 나 진짜 미치겠다.
0: 아, 이 마술이 있어요.
1: 아니 다들 어쩜 그렇게
0: 다른 마술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목 시계 없어져요.
1: 아 진짜 웃기다. 이게 진짜 약간 T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부터 할 것 같은데. 재물손괴죄. 네. 아 재밌다. 마술 잘 이용하는 분들 계세요. 연애할
0: 그렇죠.
1: 때 여자들한테 이렇게 유혹할 때 어필할 때 뭐 사라지는 마술.
0: 그렇죠.
1: 카드 마술 동전 마술 이런 거.
0: 저 처음에 최은우 씨 만났을 때 같은 남자끼리도 네.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혼을 쏠딱 빼놓잖아요.
0: 그럼.
1: 이세희님.
0: 저희 남편은 이름이 같은 여자랑 네 번이나 사귀었더라고요.
1: 와.
0: 예를 들면 김선희, 오선희, 박선희 뭐 이런 식으로요. 결혼 10년 차 지금 딸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1: 이세희 씨도 얼추 선희 세희 와.
0: 네.
1: 뭐지? 그 드라마 중에 또 오혜영이라고 있었는데.
0: 오, 거긴 혜영이를 만난 거예요?
1: 네, 혜영이랑 두 명이 똑같은 이름.
0: 그렇구나.
1: 와 대박. 김선희, 오선희, 박선희. 근데 이세희 씨 보살? 이거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0: 남편이 술 먹고 고백한 거 아닐까요?
1: 아니 그냥 너무 왜 가볍게 아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근데 네 명이잖아. 네 명이면 오 이세희 씨 오 굉장하신데.
0: 네 인기남이네 남자.
1: 강 같은 여자야. 네. 아니 바다 같은 여자야.
0: 근데 지금 아까 그 어르신도 그렇지만 임자 만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1: 임자 같은 소리 하고.
0: 임자.
1: 야, 다른 임자 한번 만나가지고. 저 터져요 정신차리지.
0: 뭘 저 터져요? 왜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방송 진행이? 아 정말. 다음이요. 네. 강은하님. 남편이 수학 경시대회도 지역 대표로 나갔었던 수학 영재래요. 상장도 많더라고요.
1: 와.
0: 근데요 신기한 건 쇼핑 가잖아요. 30% 세일, 40% 세일 가격 계산을 못해요. 그때 똑똑하던 영재 어디 간 걸까요?
1: 다른가? 퍼센티지 계산이랑 수학 경시대 문제랑 많이 다른가?
0: 다른가? 루트가 씌어 있어야 집중하시나?
1: 그런가?
0: 세일 같은 거 잘 계산 못 하시나?
1: 트로필 줘야 되나?
0: 네.
1: 그래야지 되나? 네. 그래도 수학 영재였다면 아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한 수포자였기 때문에 왜 수학을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요즘 아 논리적인 사고를 좀 추론해내는 건 수학적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0: 그렇죠.
1: 난 논리가 약하니까.
0: 진득하니 파고드는 그 능력.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이런데 그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더라고.
0: 그런가 봐요.
1: 에.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김정희님. 우리 남편이 오래전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 시절에 강호동 씨 삿발을 납품하던 곳에 일했었대요.
0: 오.
1: 이 정도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강호동 씨가 TV 나오면 어 사빠 사빠 그만해 마 사빠
0: 그게 뭐야
1: 이럽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타인 아니에요.
2: 아 웃기다.
1: 근데 정이 많다. 정이 많아. 아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작은 엄마의 옆집에 살던 네. 그 아줌마의 동생 친구야 이렇게.
2: 아 좀 거리가 있는.
1: 전혀 모르는 타인인데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게 그쵸. 서로 그 정이죠 뭐. 그러니까 유명인 나오면 그렇게 네. 어쨌든 뜨개질을 해보잖아요.
2: 아니, 전 세계 인구가 6단계 7단계만 거두면 다 지인이래잖아요.
1: 맞아 맞아. 네. 그거. 한 배우가 만들어낸 공식인데 케빈
2: 그래요?
1: 예.
2: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75명을 그렇게 엮을 수 있다는 게.
1: 자, 8489님. 제 아내는 학창 시절 운동을 잘해서 육상도 하고 투포한 선수도 했대요.
2: 예.
1: 그 말 듣고 전 절대 안 되들어요. 육상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투포한이면 예, 안 되드는 게 옳습니다.
2: 오빠 정신 차려. 나 투포한 했어. 어?
1: 정신 차려 보니까 한 400m 나가 있어.
2: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1: 투포한 진짜 완전 힘세잖아요. 그래. 되게 무거운 거 막 던지고.
2: 전신 운동이잖아요.
1: 대포알 같은 거 던지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 근데 진짜 근거리에선 배구 선수 조심해야 돼요.
2: 아 때리니까.
1: 배구 선수.
2: 스파이크.
1: 그냥 기운 내 해도 몸이 패요.
2: 그렇죠. 네.
1: 파이팅만 하고 등짝을 맞아도 패요.
2: 아.
1: 자 지금 소개되신 분들 모두 커피 앤 도넛 보내드리고요.
2: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1: 홍경민입니다. 후!

0: 네,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이야기 익명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우리 남편은 과거에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팬클럽도 있었다나. 오. 신랑이 잘생긴 팬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거 사진 봐도 잘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인기남이랑 산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1: 와, 우와. 아니 연예인 아닐지라도 왜 동네에서 조금 네. 그 외모로 일타 찍는 분들은 팬클럽이 있었어요.
2: 그래요? 네.
1: 와. 오빠 부대가 있었다고.
2: 여쭤볼까요?
1: 우르르 몰려다니고 오. 어느 정도로 잘생겼을까? 인기남 통신원.
3: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인기남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팬클럽도 있었고 남편이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랑 그 사귀기 전에도 여성분들에게 분들이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기남 통신원이었습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3: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닮았어요?
2: 진짜 궁금해요.
3: 그때 당시에 남편 말로는 주변 사람들이 연정훈. 연정훈님 닮았다고.
2: 아, 그런 느낌으로.
1: 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3: 네.
1: 아,
3: 네네.
1: 되게 훈남으로 왜 따뜻하고 다정한 왜 약간 서브남주 같은 느낌 있잖아요.
3: 네, 그 약간 쌍꺼풀이 없어서.
1: 하얗고.
3: 예, 맞아요. 엄청 하였었어요.
1: 이게 왜 옛날로 봐도. 치면은 드라마에 의사 역할로 많이 캐스팅되는 그런 오빠야들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오, 김정희님.
3: 네. 오,
1: 아 그러면 그 남편분이 네. 약간 이렇게 예능 쪽에도 좀 강해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잘해요?
3: 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네. 그 팝핀? 팝핀
2: 춤
1: 진짜
3: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런 춤도 많이 추고
2: 와.
3: 네, 뭐 몸으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좀 잘해서 옛날에 상 같은 것도 받고 이랬다고.
1: 그럼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을 그러니까 뻔했다.
2: 연예계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3: 본인이 항상 얘기해요. 자기가 좀만 어렸어도 거쪽으로 진출했을 거라고. 연예계 쪽으로.
1: 우리 김정희님 네. 불안하지 않아요?
3: 네, 불안하진 않아요.
2: 궁금한 게 김정희님 오늘 네네. 제가 쓰던 표현 임자 만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운명의 짝꿍인데 어떻게 남편을 사로잡았어요?
1: 매력이 있으시겠지 우리 정희님도.
3: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1: 그럼.
3: 네, 그렇게 네.
1: 인기 있는 오빠야가 고를 정도면 우리 정희님도 만만치 않아.
2: 그 말인 지금 김정희님도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3: 아 저는
2: 조금.
3: 예뻐, 네, 예뻐. 그런 것
1: 예쁘네.
2: 좀 예쁘네.
1: 예쁘네. 지금 왜냐면 목소리가 네.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어.
2: 맞아. 본인은 누구 연예인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3: 저는 어렸을 때는 예. 그 배우 김민정 씨 닮았다는.
2: 김민정 씨 닮았나? 예쁘다.
1: 잠깐만.
3: 네.
1: 그 정도면 엄청 예쁜 인형상인데?
2: 진짜. 약간 선남선녀가 만나셨네.
3: 아니, 뭐, 근데. 네, 그렇게 포장하기로.
1: 예쁘시구나. 네.
2: 고백은 누가 네. 먼저 했어요? 사귀자고?
3: 사귀자고는 신랑이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2: 네. 그랬군요.
1: 8693님이 대전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연정훈 닮은 분 본 적이 없는데 소문도 들은 적 없는데 하시면서 네. 아니 원래 또 그 조금 잘생긴 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1: 네. 우리랑은 상관없지. 근데 우리 김정인이랑 상관이 있었나 보다.
2: 그러니까요.
3: 아 근데 참고로 고향은 진주여서 대학교 때까지는 진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 그랬구나. 진주 쪽 제보 받습니다.
2: 네. 자 김정희님 또 전국 방송인데. 사랑 남편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3: 아, 제가 요즘 지금 바로 말하면 될까요?
1: 네네, 그럼요.
3: 네,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1: 아이고.
3: 그래도 이렇게 아픈 와이프를 수발해주고, 네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잘생긴 남자가 다정하기까지.
2: 그러게요, 많은 걸 누리시네요.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3: 아, 네네, 맞아요.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3: 남편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1번 쪽지, 2번 초콜릿, 3번 뽀뽀입니다.
2: 3번은

0: 아니길 바라면서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형 닮은 김정희님.
2: 네.
1: 나도 인형과야. 그래서 네? 남 같지 않니. 아.
0: 무슨 말이에요?
1: 척키도 인형이야.
0: 아, 그렇죠. 자, 커피 앤 제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2: 네. 네.
3: 네.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인기남 통신원 남편분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선물은요?
5: 아, 1번 쪽지였습니다. 역시.
4: 네, 권춘자님, 1680님, 0015님 맞추셨고요. 이분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커피앤도넛 보내드릴게요.
5: 아, 문자 조금 더 볼까요?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1357님. 전 여자친구랑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형님 결혼식에 같이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남편의 지금 네, 과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분이야. 네. 전 남자 우리 전 남편이 여자친구. 전 여친이랑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형님 결혼식에 같이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거실에 사진도 바꾼 거였대요.
6: 오빠 이 여자 누구야?
5: 그 손님.
6: 여기도 있는데?
5: 손님?
4: 알겠습니다. 손님으로 하자.
5: 우리 이거 한번 네. 사연에 있었어.
4: 있었잖아요. 네. 네.
5: 모든 가족 사진마다 찍혀 있었다.
4: 이현주님. 남편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수영해서 막 선어면 구하고 한겨울에도 얼음 목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특전사에서 점프한 군인들 실어오는 운전병이었대요.
5: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4: 나 원참.
5: 중요한 역할이에요.
4: 그래요?
5: 그 점프했는데 군인들 누가 실어와 그러면.
4: 그래요?
5: 그럼.
4: 선현이 고마워.
5: 물속에서 나왔는데 누가 실어와. 남편 없었으면 오돌오돌 떨었어.
4: 그럼요.
5: 그럼요.
4: 군대는 모든 역할은 중요합니다.
5: 의미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안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안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9: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4: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0.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5: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5,900선마저 위협받은 코스피가 마감 직전 하락률을 소폭 줄이면서 6,000을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1% 내리며 출발한 지수는 종일 강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보다 348.89포인트, 5.46% 내린 6,035.35의 장을 마쳤습니다. 거센 매도세에 개장 약 1시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전 한때 지수가 7% 넘게 하락하면서 5,91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3%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어제보다 12.15포인트, 1.43% 내린 837.03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차 김 후보자의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 검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과거 법무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면서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른 조치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가석방이나 형 집행 정지 신청이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다고 명확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내분설이 제기된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억측과 비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선수들이 과도한 비난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0: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 선수단 내부를 재단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3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만 8살에 처음 마술을 만났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형이 마술을 하는데 와, 빈손에서 막 카드가 생겨나오는 게 진짜 마법사 같았죠. 낮에 마술을 봤을 때 느낀 그 행복감이 가시질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도 마술사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행복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go.
1: 정선희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네, 3, 그렇습니다. 4부는요.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1: 네.
2: 안녕.
1: 정선희 씨는 모자 쓰고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비비크림 바르고 오셨죠?
1: 예. 원래도 잘생긴데 더 잘생겨졌네요. 그죠?
2: 잠시 후에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부터 가족 간의 불화까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미녀 부처 상담 전문가 정다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녀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 붙여진 네. 별명이에요.
1: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정다운 원장님이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해 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배우자랑 다툰 분들 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부부 갈등으로 소근해하시는 분들 시댁이나 처가 또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까지 어떤 가족 고민이든 좋습니다.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2: 익명으로 소개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오늘 저녁만큼은 다툼 없이 화목하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1: 우와.
2: 혹시 전화 연결까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얹습니다.
1: 좋은데요.
2: 네.
1: 자,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라온 건설
2: 세정
1: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2: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해통령 육수하나의
1: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2: 환인제약
1: 하나증권
2: 빅토스
1: 국민연료 써연료
2: 안동시청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0: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디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4: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깨떡에서 쑥깨떡,
4: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3: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5: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3: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5: 신혼에서
3: 황혼까지.
5: 요즘 이 코너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듣다 보니 또 내 얘기 같고 뜨끔해지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3: 그러니까 네. 이쯤 되면 뭐 부부관계 개선을 넘어 인간 개선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닐까요?
5: 그렇습니다.
3: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관대한 인상이군요. 네. 미녀 부처. 부부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다원입니다.
3: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정다원 원장님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어머 어머 어머
6: 어떻게
3: 8938님이 네. 원장님 미녀부처 별명 찰떡이에요.
5: 그렇다니까요.
3: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 인자하세요.
6: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3: 전혜원님. 어머 원장님 얼굴이 작으셔서 그런가 은근 귀염상이신데요.
6: 얼굴이 살이 네. 쪄가지고 동글동글해서 그래요.
3: 아, 여러분 아, 얼굴 작아요.
5: 얼굴 작으세요.
3: 얼굴 네. 작고 진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딱 보면은 막 박꽃 같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복숭아 같다고도
6: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5: 복숭아.
6: 거예요.
5: 네,
3: 그러니까 고전적인 미인.
5: 맞아요 맞아요. 그거 6609님 아 근데 천식이 형 잘생기셨어요. 진심입니다 하셨는데
3: 상담 받으세요.
5: 정선
3: 지금입니다.
5: 정선 씨.
6: 아니 잘생기셨죠.
3: 지금이에요. 인지 오류. 상담 받으셔야 돼요.
5: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6609님.
6: 아니 잘생기셨지.
5: 아 나 진짜.
3: 아니 문천식 씨 오늘 한 것도 못 내고 온 날 보이드 라디오 한다니까 신났어요.
5: 마침 지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하고 모자 쓰고 왔었어 봐.
3: 그치 그치. 네. 안 되지 안 되지. 오늘 네. 비비크림 발랐는데 좋습니다. 많이 좀 잡아주시고요.
5: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사연 들어가 볼 텐데요.
3: 자, 아, 지금 뭐 네. 상, 예, 아, 원장님의 그 미소와 더불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샵 8001번으로 급상담 넣어주셔도 돼요.
5: 맞습니다.
3: 문자입니다.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5: 그 문자를 보내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가볼게요. 길을 막고 물어봐.
3: 자, 막을게요. 지금부터 길 좀 막을게요. 네. 사연 듣고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지 각각의 의견을 편을 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네, 오늘의 길막 사연 장남영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저희는 결혼 28년 차 부부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고 말수도 적고 어떤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7: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예.

0: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예, 예.
1: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누구 험담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아주 큰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2: 뭐요?
1: 뭐냐? 땅에서 발만 떨어졌다 하면 치와와가 된다는 겁니다. 치와와 아시죠? 그 여기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눈도 막 부라리고 이러면서 하찮은 이빨을 드러내는 그 귀엽고 사나운 강아지요. 그렇다고 치와를 정말 딱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하찮은 이빨을 드러내는
2: 하찮은 이빨. 에이.
1: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운전대에 손만 얹잖아요. 사람이 180도 달라져요.
2: 아, 운전하실 때? 네,
1: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고요. 젊었을 땐 진짜 더 심했는데 한 번은 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저희 차 앞으로 확 끼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0: 아이, 저희 씨. 저 버스 뭐야? 깜빡이 고장난 건 뭐야? 손가락이 부러졌나? 차가 오는 걸 빤히 보면서 저렇게 들밀어? 확 그냥 내가 품질러버려. 확.
1: 아, 여보. 그냥 가. 안 부딪혔잖아. 그냥 가.
0: 아니, 저딴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지. 저건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냥.
1: 아우, 하지 마, 여보. 제발 그냥 가자니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버스를 끝까지 따라가더니 창문까지 쭉 내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앙앙앙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 여보, 그 장마! 운전을 그때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에? 깜빡이 장식으로 따고 다녀? 뒤에 차 있으면 좀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운전해서 버스는 어떻게 보나? 어? 진짜 안 되네. 차 세워봐! 어? 내려봐!
1: 여보! 진짜 왜 이래?
3: 가만둬!
1: 아, 그만해 진짜! 나 무서워 죽겠어! 그만해! 저는 진짜로 옆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러다가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었고 남편 차를 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15년 넘게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피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탔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는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2: 여보, 근데 당신은 왜 나랑 놀러 안 가? 우리도 주말에 뭐 드라이브 좀 다니고 그러자.
1: 어, 왠지 몰라? 어? 어? 왜긴 왜야? 네. 당신 차 타면 무서우니까 그러지. 당신 말이야 운전만 하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네? 어, 옛날엔 막 쫓아가서 보복 운전까지 했잖아.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으면 나도 같이 다닐 거고 그렇게 계속 나갈 거면 안 타.
2: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거 여보, 내가 3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일이지.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요즘은 안 그래. 어, 걱정 말고 여보.
1: 진짜요?
2: 아, 그럼.
1: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2: 예, 예.
1: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죠. 확실히 뭐 예전처럼 다른 차를 쫓아가거나 뭐 시비 걸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이분 여전히 따발총이었습니다. 시동만 걸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2: 아이고 저 저래서 운전면허 어떻게 따냐죠? 어? 운전도 더럽게 못하면서 끼어들긴 또 코앞에서 끼어들어요. 아이고 꼬리 또 봉고해서 가자. 아유
1: 여보 그만 좀 해.
2: 아니 운전을 저렇게 해야 돼? 당신 화가 안 나? 뭐 내가 이상한 거야? 그 당신은 좀 보면 그 이럴 때마다 꼭 다른 사람 편을 들어. 어? 아이 비켜 이 자식. 저 신호밖에 이제 언제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차는 밥을 처먹나 저것들이 자식.
1: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남편 운전할 때요.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초콜릿, 사탕을 수시로 입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어? 모래도 집어넣고 씻고 있으면 말 좀 덜하겠지 싶어서요. 어머, 그런데 웬걸요?
3: 차를 여기다 어쩌라는 건지. 정신 있는 건지.
1: 차를 여기다 도착하면 어쩌라는 거야?
3: 죽이셔야지 제가.
1: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국 그 방법도 실패했어요. 어떻게든 침을 흘리면서도 화를 내더라고.
3: 저 어린
1: 놈의 새끼.
3: 죽으세요 지금 죽으세요.
1: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평소엔 온순한 남편이 도로 위에서만 유독 화를 참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2: 어떡해.
1: 우리 남편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진단 좀 내려주세요. 아, 이건 남편 편을 못 들어드릴 사연이네.
2: 원장님 이게 네. 가끔 오는데요.
4: 네.
2: 운전만 하면 그런데요. 평소 천사인데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신기하죠.
1: 한유나님. 네. 아니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 점잖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너무 급하게 운전해요. 나이 들면 성격도 급해지는 걸까요? 성격이 급해지는 것보다 노여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뭐 특하면 노여워하니까. 네. 노용식님 사연 공감요. 욱하는 성질은 타고난 성향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게 근데 운전할 때 네. 이런 거 너무 무서운데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
2: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죠. 그죠?
1: 그 옛날에 어른들이 네. 그랬어요. 술도 먹여보고 그리고 운전도 시켜봐라.
2: 그쵸.
1: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아봐라. 배우자 뭐 구할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언처럼 해주시는 기억도 있는데
2: 맞아요. 여행도 가봐라. 1년 정도 만나봐라.
1: 네. 근데 그렇게 다

0: 반대 나한테 질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 욱하는 성질은 타고난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 어, 그래요?
1: 타고난 성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실은 이제 좋은 환경과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면 원래 약간 성격이 그렇게 좀 성향이 타고났다고 해도 없어지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성격들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가면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그래요?
1: 이게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건강해지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죠.
0: 아, 지난번에 살짝 네, 언급하셨죠. 네, 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평소에는 자기 주장이나 할 말 못하고 좀 소심하고 배려를 너무 많이 심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라가 네, 터진
1: 맞아요.
0: 거예요?
1: 이거를 원래 네. 그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네. 심리학자 교수님께서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독 운전을 할 때 욱하는 이유는 네. 자신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0: 아, 세상에 가요라.
1: 그렇죠. 우리가 뭐 집을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방이 있죠. 아내하고 함께 쓰는 안방이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 화장대 위에 보면 아내 화장품 이만큼 있고 네. 남자들은 이만큼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
1: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네. 것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용감해진다.
2: 그렇구나.
1: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
2: 내 동굴이네 거기가.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순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아유 사연자 남편 화를 풀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2: 아,
0: 네.
1: 그리고 그쵸. 여기 지금 사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되게 온순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평소에는 자기 모습을 되게 감추고 살아가고 타인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자신의 욕구라던가 뭐 의지라던가 어떤 생각들을 막 요구하거나 이런 삶을 별로 안 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2: 그렇구나.
0: 자동차가 자기 벙커구나.
1: 그죠. 나만의 이제 뭔가 안전지대가 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그래서 갑옷 입은 전사처럼 그렇게.
0: 근데 이런 분들이 때만. 막상 내리라고 그러면 잘 안 내리시더라고요. 덩치 큰 분들이.
1: 아니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0: 그죠. 아. 무서운 것 같아요.
1: 네.
0: 이거 진짜.
2: 그죠.
1: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남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 그죠.
1: 근데 이때 배우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화가 나고 더
2: 맞아 맞아
1: 예 세져요.
2: 왜냐하면
1: 나 지금 말리잖아. 그럼 난 지금 더 뭔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2: 그런 사람이 많이 하는 게
1: 이럴 때는
2: 나봐
0: 안 말리고
2: 있어.
0: 아무도 없어 지금. 뭐 하는 거 혼자.
2: 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오히려 네. 옆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금 버스처럼 확 끼어들면은 네. 내가 남편의 표현을 들어주고 아,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당신 운전하기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남편 표현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0: 아, 진짜.
2: 편 좀 들어주세요.
1: 그리고 평소에는 좀 응원해주고 좀 더 지지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고 이런 방법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들이 조금 변화 하게 되기 시작하면 네. 행동들도 좀 더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2: 좋습니다. 아. 오늘 길막 내용은 이겁니다. 내 배우자는 이럴 때 예민해진다. 이거 좀 받아볼게요.
0: 네. 예를 들어서 유독 예민해지는 순간.
2: 저는 그쵸. 한 번씩 배고플 때 좀 예민해져요.
0: 아. 네.
2: 뭐 손 떨릴 정도 배고플 때 아예 몰라.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0: 네. 나도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
1: 저도 그래요.
2: 또는 완전 네. 청소할 때 네. 아 지금 치워야 거기를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 치워놨는데 그렇게 아 진짜 이런 거.
0: 왜 저래?
1: 그러니까요.
0: 진짜 왜 저래?
2: 근데 정선이 씨 생각보다 예민해진 네. 분도 있어요.
0: 그래?
2: 네, 치워놨는데 왜 그러느냐.
0: 샵 8001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짧은 글 50원 네.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신 네. 분들께는 커피 앤더 도넛 보내드릴게요.
2: 예민 씨 노래 이럴 때 들으면 좋잖아요.
0: 네. 참 직관적이야 우리도.
2: 예.
0: 예민 씨예요. 예.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0: 네,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분들의 경험담이 도착했는데요. 내 배우자가 예민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박종옥님. 아내는 주방만 들어가면 갑자기 화가 나나 봐요.
0: 네?
2: 나만 해, 나만 해. 하여튼 이런 거는 다.
0: 뭐가,
2: 어? 뒷정리도 나만 하고.
0: 아, 여보 왜 그래.
2: 우리도 나만 하고 하여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0: 아, 나와 내가 할게.
2: 아, 됐어.
0: 어, 너무 리얼하다.
3: 다들 보고 계실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1: 아니 늘 일하던 건데 갑자기 들어가면 확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주방을 내가 전용이야? 나 여기서 진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야 나는? 막 이러면서.
0: 맞아.
1: 4157님.
0: 남편 술 마실 때 예민 그 자체. 그만 먹으라면 막 화내면서 더 먹어요. 여보 나 딱 하면 더
1: 그만 들어가. 먹어 좀.
0: 아니, 지금 딱 기분이 좋으니까.
1: 그래서 한, 먹어 이제.
0: 이모 여기가 빠뜨거 따면 더 먹시다.
1: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 먹어.
0: 다 알아들어 이모는.
1: 자 그냥 가서 자.
0: 잠 자.
1: 자 얘 야 걷어내 자. 걷어내. 저거 안 되겠다. 걷어내. 그리고 왜 아빠들이 술 더 마시려고 약간 수 쓰는 걸 수도 있어. 옛날에 보면은. 당신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 밖에
2: 화나서 더 먹어. 술을 먹구나.
0: 아 맞아요. 맞아.
3: 화나서 더 먹어.
0: 그렇구나.
1: 구실을 만들려고. 은전식 씨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주사도 지금 되게 평화롭게 하잖아요.
0: 맞아요.
3: 해본 적이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뾰족한 사람들은 맞아. 이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0: 아빠들은 막 핑계 찾아요. 그죠?
1: 8976님. 우리 남편은 화장실 볼일 볼 때 시끄럽게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예민해져요. 볼일 진행이 안 된다나 뭐라나. 아 이런 분들 있어요. 과민.
3: 진짜 예민자이시다.
0: 진짜? 예민하시다.
1: 뭐 이게 TV 소리도 볼륨 줄여야 되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애들 막 딱딱하고 이러면 절대
0: 그래요?
1: 안 돼요. 그럼... 밖에 나가면 못해요 이분은.
0: 아 집에서만.
1: 네, 배변을 못해요.
0: 그렇구나.
1: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 5299님.
0: 저희 남편은요 오징어를 구우면 집에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예민해져서 화를 내요.
1: 예?
0: 오징어 좋아하는 아들이 집에 가서 구우기도 해요.
1: 와 오징어를 좋아하는 아들 집에 아들 가서 집에. 오징어를
0: 아,
1: 구워서
0: 네.
1: 이게 그쵸 문장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지
0: 말이 안 되는데.
1: 그냥 화가 나 계신 거 아니에요?
3: 뭘 아니 구워서? 근데 이 냄새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아~
1: 비린내 오징어
3: 그렇죠, 비린내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은 아마 싫어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아내가 좋아하면

0: 아니면 화를 내요.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 아니, 남편 코를 누가 만지면.
1: 왜 그럴까?
2: 아니 근데 나는 코를 만지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0: 코가 되게 크신 거 아니에요?
2: 코를 왜 이렇게 만질까요?
1: 아, 그거 이뻐하랬나 보죠.
0: 하루방처럼 코가 큰 거 아니에요?
1: 보코네 보코 그러면서. 보코. 아 보코라서 싫은가 보다. 나는 이게 싫어.
2: 뭔가 이렇게
0: 어릴 때부터 많이 쪼물딱거리는
2: 누가 누군가 계속 그죠? 어릴 때부터 만졌거나.
1: 그래서 싫은가 보다.
2: 근데 이제 네.
0: 저 집 아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난대.
1: 네?
2: 아이 그거는 뭐.
1: 광고 갔다가 예민 사장님 더 볼게요. 네.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야, 뭐 먹을래?
6: 해장국?
5: 오, 좋지? 이 근처에.
6: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5: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6: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5: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8: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네, 길을 막고 물어봐. 내 배우자가 예민해질 때 사연을 좀 더 볼게요.
1: 네, 7565님. 분리수거에 너무 예민해요. 분리수거 잘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왜 그렇게 투덜대고 화를 내는 건지. 아, 그럴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예민하신가 보네요, 그죠?
0: 네. 이거 분리수거에 초초초 예민하신 분들은요. 플라스틱, 뭐 페트병, 이거 라벨 정리 진짜 칼같이 해야 돼요.
2: 이런 분들은 화가 나는 이유는 분리수거통의 안에는 분리했다고 해놨는데 그쵸. 이 남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는 그쵸. 상황이 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예민해지지 않을까.
0: 저희 오빠 부부가 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놓습니다. 아. 저는 분리수거 이렇게 해야 돼요. 칼같이 해야 되거든요.
1: 아, 정선호 씨는?
0: 그래서 다녀가잖아요. 추석이나 명절에 네. 제가 다시 해야 돼요.
2: 아, 진짜요?
0: 심지어 일반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 멀쩡히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2: 아.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이 그래요. 완벽하게 네. 재활용을 정리하셔야지 마음이 네. 편하신 분이라 저희한테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0: 저도
2: 에, 그냥 놔두면 자기가 정리하겠다.
1: 그렇죠. 어차피 당신이 해봤자 하면 더 이르니까 가만둬 가만둬.
2: 맞아요.
0: 그렇게까지
2: 그렇게까지
0: 정떨어지게 얘기하지 않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
2: 맞아요.
0: 그 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네. 분리수거는. 아이, 참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죠.
1: 안 하면 못하니까 가만둬. 내가 다시 할 거야. 가만둬.
0: 아니 왜 목젖을 그렇게 써?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 4636님 익숙하지 않나요? 저희 신랑은 지가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면 더 큰 소리 치고 합리화하려고 불필요한 말들을 더해요. 아우 피곤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약간
2: 그쵸.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미안하면 더
2: 미안한데 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1: 시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삐약이 형처럼 빽 소리 지른다. 안 돼요.
0: 네. 3168님 소개해 주시죠.
2: 우리 남편은 코

0: 깎을 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코털 깎는 기계도 계속 사주고 있는데 아직 본인에게 딱 맞는 기계를 못 찾은 것 같아요.
1: 이거 귀요비게 예민하신 분, 뭐 쪽지게 예민, 딱 이런 거 그렇구나. 자기한테 맞는 거 찾을 때까지 손톱 깎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 계세요.
0: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요즘 뭐 가이드 같은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2: 수동식 가이드 같은 것도 있는데.
0: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면 본인이 사야 되지 않을까요?
1: 코털 깎는 기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
2: 이게 요즘 전동으로 많이 쓰시는데 옛날부터 쓰던 수동식도 있거든요.
1: 야, 이게 참 분야 다 다르네요.
2: 그러네. 집착하는 분야 다 다르네.
1: 그렇네. 김은실님. 남편은 제가 친한 친구들하고 약속만 잡으면 예민해져요.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라고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은실님이 이렇게 딱 두 줄만 써셔서 잘 모르겠는데 은실님이 친한 친구들하고 약속만 잡으면 몇 시에 어떤 상태로 들어오시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2: 양쪽 얘기 들어봐야지.
1: 그죠? 우리 은실님이 너무 담백하게 딱 두 줄만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황을 모르니까.
0: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아주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시는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남편이 이제 놓여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에 은실님이 정말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는데도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2: 그렇죠. 어쩌다 못 나가시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1: 자,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진짜.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께 커피 앤다 도넛 보내드리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 사연을 좀 소개해볼까요?
2: 그렇습니다.
1: 부부관계, 가족관계 고민인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
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컨트리 꼬꼬입니다. Oh my Julia.

0: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네. 실시간 상담 사연 이제부터 받아볼 텐데요. 네. 7043님이
1: 아내가 갱년기가 왔고 우울증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온갖 억측의 짜증, 그 쏘는 말로 저를 힘들게 해요. 모든 문제가 저로 인한 때문인 양. 병인이 참고 들어주고 기다리라는데 정말 그것만이 답인지 우리 미소부처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0: 너무 쑥스러워도 괜찮네.
1: 정다은 원장님 벌써 닉네임이 생기셨네요.
0: 네, 미소부처. 아, 그렇죠.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우울증 덩달아 앓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1: 갱년기 저는 아직 못 겪어봤는데 좀 실제로 좀 아내분들이 좀 많이 오나요?
2: 그렇죠. 갱년기 증상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럴 때 몰래 그런 말 있잖아요. 갱년기하고 사춘기 싸움이 누가 이기냐 할 만큼 갱년기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갱년기가 오는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아니면 좀 늦게 오게 되면 50대 후반 에도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이 그러면 한 20년에서 한 25년, 30년 차에서 이 갱년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아내의 우울증이라든가 뭔가 억측, 짜증 쏘는 말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 때보다는 이제까지 과거에 쭉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지금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짜증내고 화내는 말로의 그런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인정하는 말들을 좀 충분히 해주신다면 지금의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요즘 건강 보조대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도 좀 선물로 드린다던가 난 당신의 얼마든지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고 당신을 위로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좀 전달해주시면 아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대화를 길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대화는 길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고마움을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고맙다고 해야 되는구나.
0: 네. 어떤 하여튼 대화 길어지면 하여튼 끝이 안 좋더라고요.
2: 이 모든 대화는 설명해서 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여야지 내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아내의 그냥 마음이니까 진짜. 마음을 좀 인정해주는 거를 해주면 좋다.
0: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 나는 안 힘드냐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 아니에요.
2: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이 감정에는 옳다 그러다가 없어. 이 아내가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감정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행동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죠.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잘못된 건 맞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행동도 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0455님이 저희 남편은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절대 안 해요. 커피 줄까? 그러면 주문 먹지 이러고요. 나 이거 했어. 잘했지? 그러면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저는 사실 인정 욕구가 커서 문천식 씨랑 비슷하다. 네. 남편한테 매사 서운하고 힘들어요.
1: 보통 집은 이제 이렇죠. 아빠들이 별로 표현이 없으시고 그죠? 네, 저희는 반대긴 한데.
0: 그렇죠. 인정 욕구가 큰 분들은 남녀불문하고 좀 갈증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맞아요. 약하면. 네.
2: 이분이 결혼 생활이 몇 년 차인지 안 적혀 있어서 이제 조금 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내분은 인정 욕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계속 나 이거 잘했어? 나 잘했지? 이거 줄까? 이거 뭔가 남편을 위해서 엄청 많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내 제가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신이 붙어있다. 네? 섭섭이 귀신이 잘 붙어있다. 너무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정 욕구가 커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남편은 그런 무신경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다 이렇게 요구를 네. 많이 하거나 아내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고 뭘 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이겠죠. 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좀 인정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서로
0: 감정이
2: 그렇죠. 이 남편은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뭐 먹으라고 하는 게 귀찮을 수 있거든요.
0: 힘들어하는 사람일
2: 오히려,
0: 수 있어요.
2: 오히려 그냥 원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을 건데 굳이 주니까 먹었어. 아내가 슬플까 봐 아내 속상할까 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1: 아 지금 이렇게 성에 안 차지만 하고 있는 거다.
2: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거 딱 주면 먹지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이거 줄까라고 했을 때 나 싫어라고 얘기하면 아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나 주면 먹을게 이렇게 해서 아내를 배려하는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1: 아 그게 맞아. 하고 계신 거구나. 아,
0: 그게 오히려 어 당신 최고. 당신 이거 진짜 당신이 한 거야? 와 정말 당신 너무 맛있다.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 이런 매사 나의 갈증을 네? 다 채워주는 남편은 의심해봐야 돼요.
1: 또 나쁜 말.
0: 여러분 진짜 의심해봐야 돼요. 네. 근데 뭘 막으려고
2: 평생
0: 지금.
2: 평생 살면서 네. 리액션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0: 그럼요.
2: 모든 리액션, 물론 이제
0: 매일인데,
2: 제가 봤을 때 이 문자를 보낸 아내분은 네. 서운함이 많이 쌓여있을 것 같긴 그치.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는 자꾸 이 친구를 챙겨주고 있는데 남편을 네. 챙겨주고 있는데 남편은 도리어 아내를 챙겨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남편일수록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누가 챙겨준 거 좀 귀찮아. 그래서 너도 내가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귀찮을 거야.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래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얘기할 확률이 없거든.
0: 그렇구나. 우리 부인 편하게 해줘야 돼 내가.
2: 그렇죠. 내 아내는 편하게 해줘야
0: 내가 함부로 엄지를 치켜세웠다가 우리 부인이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아무런 표현도 하지 말자.
2: 그렇죠. 우리 남편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 우리 아내는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고마워. 내 당신도 이거 먹어라고 한 번씩 해주면 제일 좋겠죠.
0: 아 쉽지 않네.
1: 아 어렵네요. 네.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박성남 씨 사연 볼게요. 와이프가 저를 혼낼 때 수십 년 전 과거에까지 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혼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 저는 기억이 안 나는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 2003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당신이.
1: 내가 뭐를?
0: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
1: 내가 언제?
0: 하긴 97년 때가 더 심했지.
1: 그 언제쯤에?
0: 그때 8월에 여름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알아? 아이고. 2001년 당신 집 나갔을 때 기억나? 집 나갔을 때?
1: 그 아이고, 너무 그게 이게 비약하는 거
0: 그런
1: 아니야?
0: 그런 사람들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1: 글쎄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 이거 문자 하나에 이렇게 리얼할 수 있는 겁니까?
0: 진짜 대단하시면 그때그때 풀자주의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좀 계속 참으면 그
1: 병나
0: 그때의 어떤 네. 공기 그때의 어떤 냄새까지 다 기억하고 한이 돼서 한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막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근데 우리 성남님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실은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그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로 서운했어. 기분이 네. 나빴어. 한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기분이 나쁘고 서운했어. 근데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일이 그렇죠. 계속 발생되고 맞아. 있을 확률이 높겠죠.
0: 새로운 일이 업로드가
2: 그러니까, 된 거. 네. 뭔가 상황만 달라지고 내용만 달라졌지 서운한 감정은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넌 옛날에도 그랬고 맞아.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대화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0: 원래 시즌2 시작되면 시즌1 줄거리 가잖아요.
1: 아 그런 거구나.
0: 그런 거야.
1: 프리뷰.
2: 그렇죠. 이런 상황은 이제 이 아내들은 좀 걱정이 많고 불안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을 잘 이제 삭제시키거나 지워버리기가 어렵고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당신만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근데 진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당신 편 들게 라고 해서 현재 나는 올리 당신 편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말을 자꾸 해주시면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도 있겠죠.
1: 아, 변화를 주고 노력한다고 알려줘야 된군요.
2: 아, 그렇죠. 근데 막 모르세 하고
1: 내가 언제 보증을 해서 말이 돼? 아이고 지금 지어낸 것 같은데.
3: 아빠 보증 샀어요. 두 번.
1: 그래?
2: 그러니까 아내는 기억이 확실한데 남편은 자꾸 모르세 하게 되면 억울함이 더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적 감정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 인정하시고 쿨하게 인정하시고
1: 아, 미안하다.
2: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10번이든 20번이든 미안해. 그때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할게.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투자 안 할게. 거짓말 안 할게. 그래서 다 얘기해야 돼. 노래방 안 갈게. 다 얘기를 해야 돼.
0: 그리고 또 갈 거잖아.
1: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간 게 아니야. 상철이가 가자 그래서 잠깐 간 거야.
0: 아, 근데 무슨 네.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부정하고 기억 못한다라고 일관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2: 그렇죠.
0: 없다.
2: 네. 그리고 현재도 어찌 보면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1: 아, 섭섭함이 네. 진행형이구나.
2: 그렇죠.
1: 아,
0: 우리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네. 남편은 사람 많은 곳을 지나치게 싫어해요. 축제나 행사는 당연히 잘 안 가고요. 마트도 분빌 시간 피해서 오픈런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재밌는 축제도 많아 가고 싶은데요. 가자면 안 가주네요. 한 번은 지역 축제를 아이들과 갔다가 주차할 데 없다고 먼저 내리라더니 결국 혼자 집에 갔어요. 남편이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갈까요? 너무 안 맞아요.
1: 맞아, 안 맞아요. 원장님 이제 그런 농담 많이 하더라고. 아, 우리 부부는 로또야 로또. 복권이야 복권. 안 맞아 안 맞아.
2: 맞아. 맞아. 그런 분들 많죠. 사실은 여기 이 케이스는 진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이 남편이 우리가 애들이 한 6-7살 되면 애들이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1: 놀이공원.
2: 그렇죠. 놀이공원 네. 가가지고 사람 많은 곳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아빠는 항상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뭐 불국사.
1: 아 조용한데 한적한 곳.
2: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한 여름에 태양 볕에 더운데 불국사 가자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좀 시원한.
1: 허리도 막 보고 시끌벅적한 거 보고 싶은데 폭죽놀이 보고 싶은데.
2: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애들이 막 어릴 때는 막 이것저것 갖고 싶잖아요. 네. 갖고 싶으면은 이런 남편들 같은 거 아 좋은 거 하나 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내는 그냥 조금 이 그냥 뭐 놀러 갔을 때 그냥 뭐 몇천 원짜리라도 네. 막 그때 즐겁고 재밌잖아요. 뭐 풍선 사주고
1: 열쇠고리
2: 뭐
1: 사주고 해야 되는데
2: 뭐 그냥 그런 거 사주면 좋아하는데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아. 근데 실은 이분은 아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자신이 에너지를 너무 쏟아버린다고 생각할 진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네. 채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0: 기빨린다고.
2: 아마 우리 정희님의 남편은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기가 빨린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0: 그럼
2: 거예요.
0: 어떡하죠?
2: 근데 이런 분들 그렇다고 애들 데리고 이런 축제를 한 번도 안 간다라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물론 애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너무한다 생각이 들고 속상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 그렇죠. 집에 간 거는 좀 섭섭할 거예요.
2: 그렇죠.
1: 같아요.
2: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남편한테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 많은데 힘들어하는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여기를 가자고 하지 않겠다. 근데 이번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좋아해서 하루 정도만 당신이 하면 내가 좀 더 당신을 위해서 다른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보겠다.
0: 얘는 나 혼자 만들었나 이씨. 내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2: 왜냐하면 이 남편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안 가지만 평소에 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다른 걸로 잘하려고 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럴까요? 네.
2: 근데 아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아니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1: 아 여보 나는 그런데 가면 나는 약간 공황 증세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0: 우리 애잖아요.
2: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잘 가지지 않습니다.
1: 그럼 주차장을 좀 알아보든가 미리.
0: 아, 난 못 살겠다.
1: 엄마, 아빠 어디 갔어?
0: 순서 변호사 만나야겠다.
1: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집에 갔어.
0: 아, 진짜 너무해 그거는.
1: 어렵네요. 네.
0: 근데 하여튼 그 어떤 지금 보면 나만 혼자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라라는 말씀보다는 예. 뭔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1: 맞아요.
0: 예, 일단은 그 갈등을 정리하고 나서 차근차근 좀 더 들여다보자.
2: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대화 시작하면 이 부부관계는 한도 끝도 없어요.
0: 맞아요.
2: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예. 좀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점도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좋은 점은 좀 더 응원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좀 부족한 점,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뭐 당신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네. 누군가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
1: 네. 아 그렇군요.
2: 그게 네, 노력입니다.
0: 상담 네. 받고 나니까 조론이 답이야.
1: 자 오늘 소개해주신 분들 오늘 좀 화목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치킨 교환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8: 층은 달라도
7: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경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기면서 부르는 벼 쳐내는 소리입니다.
1: 해는 월매나 간나.
0: 바닥에 물이 남아있는 논에서는 베어낸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겨서 말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아까 정다은 원장님 코털 상담 네. 보내신 분이 3168님 상담 감사드려요. 남편의 코털 같은 게 고민이 될까 했는데 원장님 너무 진심으로 코털을 상담해 주니까 감동했어요. 남편한테 코털 얘기해주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4: 너무 좋네요.
5: 저희는 여러분 모든 면에 진심입니다. 코털, 겨털 네.
3: 그럼요.
5: 모두 진심입니다. 네. 네, 상담에는
4: 작은 문제는 없어요.
5: 그렇죠.
4: 작은 문제가 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5: 맞아요. 네.
4: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3: 여러분이 서로 심으시든 왁싱을 하든 저희가 다 예, 들어드리고 안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자, 사오사모님, 저는 저도 사는 동안 쌓인 고인이 엄청 많아서 사연 보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네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원장님.
5: 다행이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4: 사연 보내주세요.
5: 네, 이철주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다운 원장님을 보라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해주세요 하셨는데
4: 아유,
5: 역시 그 미녀부처답게 네. 많은 분들을 어떤 관대와 자비의 세계로 이끌고 계세요.
3: 그러니까요. 철진님 고맙습니다. 예.
5: 아까 문재식 씨가 상담 끝에 굉장히 복잡한 눈초리를 했는데 지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3: 네. 전 정다운 원장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4: 감사합니다.
5: 네. 원장님 오늘
4: 오늘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네.
5: 정확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다음에 뵐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3: 안녕히 가세요.
5: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딸에 팀의 대리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팀의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한미 간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의 소통이 진행돼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서 좀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고의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추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는 합참 결과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서 TF를 꾸리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양 정상 간의 골프 회동은 국가의 외교적 행사이니만큼 대비 차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상 간 골프 라운딩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회동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세리와 리디아고 등 프로 골퍼와 함께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보험서비스인 새마을금고 공제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4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제 회원의 고객 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잔액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과 보안 조치 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자의 IP 주소는 최근 금융권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IP 28개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이라는 글에 대해서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SNS가 추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은 그렇게 오해하지만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 추천 절차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된 태화강 그라스정원이 산림청 등이 주관한 생활정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실외정원 종합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풀과 꽃으로 꾸민 정원이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태화강 그라스정원은 2022년부터 5년에 걸쳐서 1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둔치를 풀과 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땐 그저 작은 풀과 꽃 같아 보여도 함께 어우러져서 시간을 쌓으면 이렇게 근사한 정원이 되나 봐요.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남길 바라고요. 10월 13일 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이슈. 10월부터 깜빡이 안 켜면 벌금이라던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 지시 등 일명 깜빡이를 안 켜면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방향 지시 등등 미점 등에 대한 범칙금은 이미 50여 년 전인 1973년에 도입된 제도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깜빡이 켜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맞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였고요. 최근 경찰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이걸 새로 생긴 제도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로 위 준수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 그럴 것 같아요. 지난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 지시 등 점등률이 75% 수준에 그쳐서 신호 준수나 안전띠 착용률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아서 적발된 범칙금만 해도 2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공익신고도 150만 건에 달합니다. 운전자는 좌우회전이나 차로 바꿀 때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좌회전 전용차로나 회전교차로에서도 예외 없이 켜두는 게 원칙이고요. 방향 지시 등 켜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돼요.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벌점 10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향 지시 등은 내 차의 진행 방향을 주변 차량과 보행자한테 미리 알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수단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양 상담실. 오늘 주제 고양이 이빨 관리 기본편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고양이 전문가 박주미 부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요즘 왜 굿즈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혹시 이런 굿즈 같은 거 가지고 싶어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2,500개의 자립 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이 6시 10분 3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몸을 움직일 일이 늘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존재와 사람의 건강 사이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이 존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 위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에서 고령자 1만 천여 명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이 존재와 함께 생활하는 고령자가 치매로 인한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낮았는데요. 이유가 이 존재와 교감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유대감과 관련된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함께 걷고 눈을 맞추고 쓰다듬으면서 일상을 나누는 존재. 흔히 키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죠. 사람의 건강 또한 이롭게 하는 이 존재 무엇일까요? 1번 반려동물, 2번 콩나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고양이 이빨 관리 기본편. 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전문가 박주미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강아지는 뭐 양치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종종 들었는데 고양이가 양치질을 해?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어때요? 이 고양이도 양치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1: 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치가 있는 어린 고양이 때부터 꼭 깨끗하게 닦겠다는 목적보다는 입 주변을 만지고 입술을 들어올리는 행동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갈이 시기가 3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잇몸이 예민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칫솔질을 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영구치가 자리 잡은 이후에는 꾸준한 양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면은 양치 주기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네,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번입니다. 네, 플라크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열심히 닦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자주 해주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호자와 고양이가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이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명령과 복종이 가능하잖아요. 네. 훈련도 네. 가능하고. 그런데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발톱 깎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보호자들이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네.
0: 하물며 입안을 어떻게 이런 느낌인데. 네. 칫솔을 대기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순서로 좀 익숙하게 하면 좋을까요?
1: 당연히 처음부터 칫솔을 입에 넣으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아주 잘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나 턱을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입술을 살짝 들어올려 치아를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괜찮으면 손가락으로 입술이나 잇몸 주변을 살짝 만져보고 이것도 괜찮아지면 거지나 손가락 칫솔, 마지막으로 작은 칫솔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또 기호성이 좋은 반려동물용 치약도 요즘엔 잘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손가락에 조금 묻혀서 치약이나 칫솔이나 네, 할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 이제 단계 각 단계에서 간식이나 칭찬과 같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보상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고 예. 싫어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0: 아 그러면은 짧더라도 싫어하기 전에는 후딱 네. 해치워버리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고양이 양치는 하루 중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 정해진 시간보다는 예. 고양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좋습니다. 놀고 난 후나 쉬고 있을 때처럼 흥분도가 낮은 시간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귀가 뒤로 젖혀지고 꼬리를 세게 흔들거나 몸이 굳고 얼굴을 계속 피하려고 한다면 그날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1: 네, 양치질에 대한 나쁜 기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이게 양치하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1: 네.
0: 고양이는 앞니를 딱 들어보면 정말 조그만한 네. 귀여운 이빨들이 있고
1: 네.
0: 그 안쪽으로는 어금니가 꽤 있잖아요.
1: 네. 네.
0: 앞니도 닦을 필요가 있어요?
1: 사실 송곳니랑 앞니가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어금니는 예. 아무래도 그 입술을 들어 올리거나 좀 안쪽까지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어금니가 가장 치석이 많이 생기기 쉬운 부위라서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0: 네. 네. 그게 강아지 칫솔도 굉장히 모양도 그렇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 네.
0: 고양이 칫솔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돼요?
1: 고양이 입이 작기 때문에 작은 헤드와 부드러운 모가 좋습니다. 치약은 당연히 반드시 반려동물용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제품을 고를 때는 단순히 광고 문구보다는 실제 플라크나 치석 감소 효과가 검증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네. 그 VOHC라는 수의구강건강협회 이런 곳에서 인증된 제품 리스트들이 인터넷에도 온라인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0: VOHC
1: 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새끼 고양이를 입양할 때는 네. 건강 상태도 그렇고 좀 보게 되잖아요.
1: 네네.
0: 구강 건강과 특히 관련해서는 뭐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1: 우선 입냄새가 심하지 않은지 그리고 잇몸이 붉거나 피가 나지 않는지 네. 치석이 심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치이기 때문에 이갈이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갈이하는 과정에서는 잇몸이 조금 붉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그렇지 않은지는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지 않고 성묘를 입양하거나 같이 네. 하게 될 때는 뒤늦게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1: 네.
0: 이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양치 습관을 들일 수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어린 고양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가 양치를 심하게 거부한다면 단순히 성격이나 적응을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입안이 아픈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치아흡수병변, 구내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시도하면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싫어하게 됩니다.
0: 네.
1: 구강 질환이 없는지 가장 좋은 건 동물병원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질환이 없다면 얼굴 만지기, 입술 들기, 치아 만지기, 거즈, 칫솔처럼 아주 천천히 단계를 역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0: 만약에 나도 이제라도 양치를 좀 시켜봐야지 해서 잇몸을 들어봤는데 좀 붉은 상태라면
1: 네, 네.
0: 그 붉은 상태에서도 양치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1: 너무 아파하면 사실 이건 동물병원에서 혹시나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약물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싫어하면 양치질은 중단을 하시고 동물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약으로도 그런 잇몸 붉음이나 네. 이런 거는 조금 효과가 있나 봐요.
1: 그래도 항생제나 소염제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물을 써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발치나 아니면 스케일링과 같이 수술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네. 알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로 칫솔질을 심하게 거부하거나 매일 양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1: 있습니다. 덴탈 전용 사료도 있고 간식이나 구강 젤, 물에 첨가하는 제품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칫솔질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할 때는 실제 효과가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VOHC에서 인증된 제품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료나 간식도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1: 네. 그런데 흔히 건사료를 먹으면 치석이 안 생긴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0: 그렇게
1: 생각입니다.
0: 그렇게 광고하는 사료도 있잖아요.
1: 네. 실제로 치아 표면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도록 크기나 구조가 특별하게 설계된 덴탈 사료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단순히 딱딱한 사료, 이것은 치과 관리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좀 고양이 입안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도
1: 네.
0: 좋을 텐데
1: 네.
0: 좀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워낙에 순하고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죠.
0: 쉬우실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이미
1: 네.
0: 성묘가 된 성격이 좀 있는 친구라면
1: 네. 네. 네.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입을 크게

0: 걸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그 이미 긴장된 아이들을 입을 크게 벌리거나 그렇게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편안할 때 얼굴을 쓰다듬다가 입술을 살짝만 들어 올려서 송곳니랑 잇몸 그리고 뒤쪽 치아를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네. 네.
0: 잇몸이 붉어지지 않았는지 피가 나지 않는지 치석이 많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평소와 다르게 입냄새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잇몸이 이미 붉어졌다면
0: 네.
1: 잇몸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구나.
0: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관리하고 있어도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게 그러면은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0: 일반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과 함께 구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치주질환이나 치아흡수병변 등 문제가 있었던 고양이는 상태에 따라 더 짧은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치아도 잇몸 아래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의심이 되면 단순 육안검사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마취하에 정밀 구강검사와 치과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고양이 치과 관리 기본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고양이 전문가 박준비 부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6: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1: 공익광고협의회
12: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7분 57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정답이 그래서 그런지 문자 보내주시면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대리 만족과 대리 힐링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몸을 움직일 일이 늘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최근 이 존재와 사람의 건강 사이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이 존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 위험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의 고령자 만 천여 명을

0: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이 존재와 함께하는 고령자는 치매로 인한 돌봄을 받을 확률이 적게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이 존재와 교감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유대감과 관련된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래요. 함께 걷고 눈을 맞추고 쓰다듬으면서 일상을 나누는 존재. 흔히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건강 또한 이롭게 하는 이 존재 무엇일까요? 1번 반려동물, 2번 콩나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 시작하고요.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금요일에 시민 리포터께서 반구대 암각화 굿즈를 개발하고 있는 공방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남기고 가신 굿즈가 있었는데 어제 발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굿즈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봤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날 저희 시민 리포터께서도 작은 물건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네. 정말 신청도 많이 해주셨고 나중에 기회되면 또 이런 걸 한번 퇴근길 톡톡 굿즈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또 지역에서 그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지역 홍보 효과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 말에서 오늘의 이야기 출발점을 좀 찾았습니다. 옛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역을 떠올리거나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좀 생겼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분들도 뭔가 물건은 있었잖아요, 항상.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싶어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어디부터 어느 시대부터 가봐야 하나요?
1: 먼저 고대로 갈 건데요. 예? 로마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굿즈보다는 지금의 스포츠 굿즈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인데요. 예? 요즘도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로고나 선수 모습이 들어간 물건 많이 쓰잖아요.
0: 네.
1: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게 전차 경주입니다. 전차 경주 선수의 모습을 담은 유리잔이 있었는데요.
0: 예?
1: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유리잔 잔인데요.
0: 네?
1: 이 사진 속 잔은 서기 4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와 승리를 기념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0: 예.
1: 선수와 말들의 이름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경기와 선수의 모습이 일상에서 쓰이는 물건에 담아서 이렇게 굿즈처럼 활용이 된 겁니다.
0: 고대 로마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지금 저희 나중에 기회 되시면 혹시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혹은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진짜 정밀해요.
1: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로마 유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서
0: 예.
1: 이거 외에도 뭔가 색깔이 변하는 유리잔이라던가 좀 독특한 문양의 유리잔들이 많았더라고요.
0: 오.
1: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팀을 응원하는 공식 굿즈였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경기가 잔의 장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금의 스포츠 굿즈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0: 와.
1: 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때도 그러면 팬심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컵을 만들었습니다.
0: 그럼 이게 네. 고대 로마 때 나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이런 잔은 로마에서만 쓴 거예요?
1: 이게 사진 속 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0: 예?
1: 미술관은 그 로마 시대 지중해 동부 유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잔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경기와 선수의 모습을 유리장 장식에서 되게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그 소장 하고 있는 그런 컵에서도요.
0: 네. 그러면은 로마의 경기 문화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겠죠. 뭐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메시가 들어간 팀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굿즈를 파는 것처럼
1: 네.
0: 로마의 경기 문화를 다른 지역에서도 생필품에 막 새겨서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실질적으로 로마가 다른 지역을 많이 정복을 해서 굉장히 넓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복이 되었던 나라들에도 이런 굿즈처럼 유리잔이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유리잔이다 보니까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기술이 물건의 소장 욕구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 활동한 엔니온이라는 유리 장인이 있었거든요.
0: 네.
1: 이 사람의 잔이 그리스어로 엔니온이 만들었다는 문구가 새겨진 채 새로 이렇게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0: 내가 네. 만든 거예요. 이런 네. 느낌으로.
1: 맞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사진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앤니온이라고. 네. 이게 흥미로운 거는 앤니온이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컵에는 구매자에게 기억되기를 이런 말도 새겨놓은 잔이 있습니다. 와. 물건을 만든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잔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정말 굿즈 같은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앤니온의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무역망을 타고 또 널리 유통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부터 스페인까지 아주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만든 물건이 먼 곳까지 팔려나간 거죠.
0: 네. 와, 진짜 정말로 이게 이렇게 얇아 보이는 유리가 있나?
1: 네.
0: 그럴 정도로 정교한 무늬도 있고요.
1: 맞아요.
0: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봐도. 저 네. 식혜에 사실은 관심이 잘 없는데
1: 네.
0: 제가 봐도 너무 예쁘다. 많이 비싸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내가 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네. 딱 자부심을 가지고 새겨서 유통을 시킨 거네요.
1: 맞아요. 그 자부심이 컵에서도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새긴 것 외에도 로마 시대에는 도시의 모습이나 이름을 새긴 유리병도 있었는데요. 앤니온이 활동했던 때보다 훨씬 뒤인 서기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무렵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푸테올리와 바이아이라고 하는 곳의 건축물이랑 지명을 병명에 담았는데요. 이런 병들이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걸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그 병들이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유통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0: 그런 거잖아요. 설악산에 가서 유리컵을 파는데
1: 네.
0: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새겨진 걸 사가지고 간다.
1: 맞아요. 네.
0: 근데 그게 지금 그때도 지금 고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의 여행 기념품과 비슷해 보이는 게 고대 때도 있었다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이 병들을 지역 기념품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요.
0: 우와.
1: 물론 오늘날처럼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을 했는지 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어쨌든 지역에 이름이 들어있고 또 모습이 담긴 물건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지역 굿즈와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0: 그러면 유리병 말고 다른 종류의 물건은 없었을까요?
1: 이번에는 일본의 에도 시대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0: 네.
1: 일본 에도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쯤에 해당이 되거든요. 당시 일본에서는 종이에 찍어낸 목판화가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새겨졌을까를 좀 찾아보니까요.
0: 네.
1: 당시 일본에서는 인기 가부키 배우의 모습을 판화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이 배우의 얼굴을 담은 부채용 판화도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부채 모양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서 팔더라고요. 그걸 부채에 붙일 수 있더라고요.
0: 와, 네. 이거는 또 가부키 배우라고 하니까 연예인 굿즈
1: 비슷하죠.
0: 그거네요.
1: 네. 맞아요. 배우의 모습이 연예인 굿즈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유명한 장소의 풍경도 판화에 많이 담았습니다.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여가 활동으로 인기를 얻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명소를 그린 판화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과 건축물 혹은 뭐 사찰이나 여행길이 새겨진 그런 그림이 그려진 부채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네.
0: 사실 풍경 그림은 우리나라도 작품으로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1: 네.
0: 뭐 금강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1: 네.
0: 물건에 그런 풍경을 남긴 우리나라 물건도 있을까요?
1: 네, 아까 일본 배우의 얼굴이 담긴 부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풍경을 부채에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 겸재정선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1: 이분이 금강산의 정향사를 그린 부채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작품이 기념품 처럼 뭐 판매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 적힌 기록에 보면 훌륭한 부채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아까워서 처음부터 귀한 소장품으로 간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소장하는 물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이 부채가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금강산을 다녀온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물건에 새겨 넣었습니다.
1: 네.
0: 아, 금강산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퀴즈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네, 앞서 겸재정선이 금강산의 정향사 풍경을 이 물건에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그림이 담기면 쓰기 아까워서 귀한 소장품으로 간직하기도 했고요. 이게 더울 때 손으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생활용품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단오에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로 내리는 그런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1번
1: 부채,
0: 2번
1: 우산.
0: 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선시대 단오 때 왕이 신하들한테 선물로 내리기도 했고요. 겸재 정선이 금강산의 정향사 풍경을 이 물건에 그려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부채, 2번 우산. 자,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0: 네, 아이들의 굿띵 들으셨습니다. 앞서 퀴즈를 드렸어요. 정답이 뭘까요?
1: 정답은 1번 부채입니다.
0: 네.
1: 당첨자는 두 분이신데요. 8712-5424번 쓰시는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샵 2848번으로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방러의 시간여행에서는 굿즈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노래 듣기 전에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가서 네. 그 시대 때도 팬심을 기억하고 배우를 기억하는 그런 굿즈들이 이른바 굿즈들이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 맞아요.
0: 자, 우리나라는 부채.
1: 네.
0: 정선 이야기까지 왔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니까요. 선조가 단오절에 승정원과 홍문관 등에서 일하는 관원들에게 음식과 부채를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0: 대통령 시계 같은 거군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왕들의 기록에서도 부채를 하사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예 특정 지역이 부채 명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지역의 솜씨로도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주인데요. 전라감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라감영에 선자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0: 예?
1: 여기는 왕에게 올릴 부채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전주에 아예 부채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전주에서는 특히 합죽선과 태극선으로 유명했고요.
0: 예?
1: 전주 말고도 통영에서 물고기 꼬리를 닮은 통영미선이라고 하는 부채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통제영의 선자방에서 제작한 부채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선자청, 선자방이라고 해서 부채를 만드는 그런 관청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고요. 지역마다 다른 모양과 솜씨를 담은 부채가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0: 예. 왜 요즘에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미를 담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면서 기념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갔을 때 그런 걸 사오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지금 부채도 각 지역별로 다른 모양과 디자인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생산이 되고 있었네요.
1: 네, 맞아요. 그 저희가 그 생각하는 접는 부채 모양도 있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선녀 부채처럼 이렇게 이미 펼쳐진 채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채 있죠.
0: 네네.
1: 그런 것들로 모양을 달리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었고.

0: 있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부채뿐만 아니라 가시라든지 소반이라든지 나전 칠기 같은 공예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통제형에 필요한 물건과 진상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여러 장인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이름과 물건이 연결되는 데는 이런 제작 기반도 있고 솜씨가 이렇게 발달을 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자개를 만들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거는 왕이 주도한 유행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양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굿즈가 있었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1: 왕이
0: 합니다.
1: 왕이 유행을 주도했다.
0: 네.
1: 아무래도 뭐 왕이 가장 주목받고 네. 이슈가 됐을 테니까요.
0: 맞아요.
1: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0: 왕이 유행시킨 그림이 있었거든요.
1: 예.
0: 바로 책 책가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책장에 책과 여러 물건이 놓여있는 모습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1: 예?
0: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이 그림 좀 익숙하신가요?
1: 이거 네. 언젠가부터 사극에 네. 왕들이 앉아있는 뒤편에 네. 이런 게 있는데 저게 현대적으로 만들어놓은 디자인일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왕이 좋아했던 그림이 저런 모양인 거군요.
0: 네, 이게 책장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에 붓이나 벼로 같은 문방구, 뭐 도자기, 꽃 이렇게 함께 담겨 있는데
1: 예.
0: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왕이 앉는 자리인 어자 뒤에 이 책가도를 놓았다고 합니다.
1: 아~
0: 원래는 그 왕 뒤에 왕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산이 그려져 있고 해가
1: 네네.
0: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장 그림을 배치를 일부러 했다고 해요. 책과 학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거를 신하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조가 일부러 이 그림을 걸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이거를 왕이 유행을 시킨 거고
0: 네.
1: 신하들이 이걸 보면 어쩌 괜찮은데?
0: 네.
1: 이렇게 보시면서 유행을 시킨 걸까요?
0: 일단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1: 네.
0: 좀 실제 모양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그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정조가 신하들에게 책가도를 보여주면서 이건 진짜 책이 아니고 진짜 책장이 아니고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한 일화도 전해지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책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기 마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 왕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장려를 하니까 이 책 책가도라는 그림이 아주 아주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이 그림 자체가 크게 유행을 했고요. 이후에 사대부와 민간으로도 퍼져서 20세기 초까지 이 책가도에 대한 수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궁궐에서 왕이 뒤편에서만 보던 그림이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민간인들, 백성들의 집안으로도 들어간 거네요.
0: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 속을 보면은 붓이나 벼루나 필통 같은 게 등장을 하잖아요.
1: 예?
0: 이게 문방구라고 불리는데요. 그 그림 속의 문방구를 실제 물건으로 살펴봐도 굿즈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진 그런 물건들인데 모양과 장식에도 아주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지금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 문방구들인데요. 이게 곁에 두고 보기 좋게 만들었다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1: 그러면은 그런 문방구 용품도 당시 유행하던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였을까요?
0: 네, 예를 들어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요. 높이가 다른 팔각형 형태의 세 개를 붙여놓은 나전필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1: 나전필통 진짜 예쁘겠다.
0: 맞아요. 요즘에 자개무늬랑 스티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1: 네.
0: 지금 봐도 너무 예쁜 그런 필통, 이렇게 함이 들어있는데요. 표면에는 사군자랑 꽃, 새, 뭐 산수무늬 이렇게 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붓을 꽂아놓는 물건 하나에도 여러 그림과 솜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통 모양도 있었고요. 그 연필꽂이 같은 그런 모양도 있었어요.
1: 네.
0: 이걸 필갑이라고 부르고 붓과 먹, 벼루 같은 문방구를 넣어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글을 지으러 갈 때 꼭 챙기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1: 예, 정말 우리 조상들의 미감이
0: 네 맞아요
1: 대대로 괜찮네요.
0: 네, 그걸 또 느꼈던 게 붓과 먹뿐만 아니라 물을 담는 자그마한 연적이라든지
1: 네.
0: 밤에 글을 쓸 때는 촛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켤 수 있게 접이식 촛대까지 딱 맞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야외에서 실을 짓고 글을 쓰는 모임이 자주 열렸다 보니까 쓰기 편하면서도 또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선비들의 멋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필갑이었습니다.
1: 네, 네. 책상에 두고 쓰는 물건과
0: 네.
1: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쓰는 물건까지도 구분해서 조선시대 때
0: 네.
1: 만들어서 또 예쁘게 만들어서
0: 맞아요.
1: 요즘에도 자기 취향에 맞게 문구 같은 것들을 수집하시거나 네. 그렇게 쓰는 분들 많잖아요.
0: 맞아요. 요즘에 그 볼펜 꾸미기라든지 꾸미기 유행 문화가 저도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도구를 보관하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이게 또 더 오래전인 신라시대에도 사람 얼굴과 새 문양을 넣은 안면 유리 구슬, 이 목걸이 장식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0: 이게 제작자와 뭐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외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예쁜 것들을 모으고 소장을 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시대와 의미는 좀 달라도 아름다운 물건이나 뭔가 귀여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모습들은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1: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나 요즘에는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나 지역에 가보면 거의 비슷한 굿즈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거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저희 가져보고요. 더불어서 네. 울산만의 예쁜 굿즈도 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굿즈를 만드는 그런 공모전들도 많이 열리던데요. 좀 참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은 옛날 사람들 고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굿즈의 이야기 흥미롭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어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오늘 퀴즈 정답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정말 뭐 이미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자랑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저도 한번 키워볼까 봐요, 같이 해볼까 봐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자, 선물 받아가실 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3618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5424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8712번님께 SO1 주유권, 1019번님께 바른사진관에서 드리는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 또 어제와 달리 갑자기 또 날씨가 서늘해졌죠. 내일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거라고 합니다. 급격한 기온차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은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오늘 끝곡은 굿즈 얘기를 했으니까요. 멜로망스의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물 들으시고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낮 인천의 한 대형마트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시민 등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59세 남성 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양쪽 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1층부터 건물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뒤 배낭 안에서는 여러 개의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한 차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에 올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의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받은 무좀 치료가 잘못됐다며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흉기를 든 채 시위에 나서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관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새벽 5시 반쯤 송파구 문정동의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급락에 우리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7% 넘는 강한 하락세 5,90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 넘게 하락하며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워 오전 한때 5,90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매도세에 두 달여 만

0: 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일부 줄었고 6천선은 겨우 지켜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4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7% 정도 내린 23만 2천 원에 SK하이닉스는 10% 넘게 내린 144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도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를 크게 뒤흔들 악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올해 안에 차세대 D램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우위를 내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 거래 규모까지 쪼그라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낼 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달 가까이 코스피 밑단을 지켜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도 낙폭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어제보다 3% 내리며 개장한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낙폭을 절반가량 줄이며 12.16포인트 1.43% 내린 8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측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측에 공소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는 폭행과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참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을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부작용을 삭제한 보고서, 재낸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하는 국감을 과연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총사령 생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측근들의 인용에 대통령이 생중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이후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겠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측근들에게는 총사령을 통해 순교자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0: 하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성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조성원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5만원 상당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 두 분을 선정을 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 30만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오늘 3부 장윤선 취재 편의점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오늘은 이 한동훈 딸 의혹 네. 사건이 수사 얘기부터 할게요. 네,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5: 예.
4: 일단 보니까 경찰이 뭐 부실 수사를 했다.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한
5: 거예요.
4: 그러니까요.
5: 자명한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4: 그냥 부실 수사예요. 그냥 이건.
5: 그렇죠. 네. 딱 떨어지는 부실 수사. 워낙 뭐 민원 기자시니까
4: 아니요.
5: 바로 견적이 나오시죠.
4: 네. 이거는 부실 수사입니다.
5: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여다볼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뭐 지금 오기 전에도 보니까 한겨레 단독이 또 나오고 하던데요.
4: 그래요?
5: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경찰이 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의혹이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뭐 기자들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 네.
5: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0.99달러짜리 네. 아주 그냥 협의한 협량한 걸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런 프레임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0: 수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이것은 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고
1: 제 점화가 될 것이다.
0: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네. 이번 국감 앞두고 국회 행안위 소속 몇몇 의원실에서 당시 경찰 수사 실무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대뜸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단독 얘기인데요.
1: 이거
0: 당시 유니 이근이 경찰청장이었다.
1: 네?
0: 그리고 우종수가 국수본부장이었다. 뻔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경찰도 리젝트 될 줄 알고 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제공조 요청을 하는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문이 딱 막히고 거부당하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됐었고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아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다. 결국 이제 모양새만 갖추고 내용은 부실한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도 지금이라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제 박균택 의원이 공개한 국제공조 요청을 검찰 단계에서 묵살 거부당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마존 판매 책대금 있잖아요. 네네.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공개한 건데 2021년 당시에 아마존 캔들 그러니까 왜 이거 애들 보는 그 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자책 판매 정책이 2021년도에 보면 판매 가격의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거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 판매했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그냥 퉁쳐버린 이것은 이제 공공수 검사도 이거 해봐야 뭐 자료에 대한 답변 안 올 거야 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그 박주민 의원실에 뭐 제일 막내 보좌관이 찾아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실 수사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 일파만파 확산될 거고 이건 재수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길이 없다. 못 피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장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수사 실무자들도 이제 그때 반부패
0: 그렇습니다.
1: 경찰 반부패 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국제 공조를 한번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서 바로 안 되는 걸 딱 보고 아 이거 다시 해봐야 어차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압수수색 영권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영장을 신청하면 어차피 이걸 받아주는 데는 중앙지검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중앙지검에서 자기들이 각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압수수색 영장 올려봐야 검찰 단계에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 송경호 지검장 당시 유명한 친한계 검사였고 수사라인에 뭐 공봉숙 검사 뭐 본인은 오히려 친한계가 아니라 친 박균택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평소에 전화 통화는 뭐 그렇게 친한 후배 아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적절하게 자기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혹시라도 짬짜미가 있었 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찰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재수사는 재수, 재수사는 재수사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별도로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또는 이제 직무유기
1: 또는 직무유기죠.
0: 그렇죠.
1: 경찰 입장에서는 직무유기.
0: 그밖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다 털어봐야죠.
1: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한동훈 의원 딸이 쌓은 그 스펙들이 실제로 입시에 활용이 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PC 열어보고 정말 이게 뭐 치졸한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잖아.
0: 다 했죠. 조국 때 했잖아. 했죠.
1: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PC 열어보고 이메일 열어보고
0: 확인해야죠.
1: 카톡 까보고 클라우드 서버 열어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그걸 안 하면 이 스펙이 실제로 미국에 건너갔는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본인의 카톡도 아니 온 국민이 관심 사안이잖아요. 도대체 김건희 씨하고 무슨 카톡을 그렇게 300몇 번을 할 수가 있냐. 상사의 그 부인이랑 뭐냐 이거 공개해라 라고 하는데 자기 잃어버렸다고 공개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범죄 혐의자들이 다 카톡 자기 그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격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거나 그래 넘어갑시다 하기에는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 커져 있고 다 떠나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좀 그냥 넘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 중국
0: 예.
1: 그 아들 수사할
0: 아들,
1: 때.
0: 그렇죠.
1: 뭐 그때 뭐 그냥 다 했잖아요, 진짜.
0: 뭐 그렇죠. 뭐 이제 쪽지 시험 같은
1: 건 오픈북 시험까지 전부 다 까가지고 다. 그게 사실은 가족 단톡방에서 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0: 예,
1: 수사 단서가.
0: 예, 그렇죠. 예.
1: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
0: 단톡방
1: 가지고
0: 다 공개했죠.
1: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 수사했던 당사자가
0: 네, 자기는 예. 예, 자기는 압수수색 0건, 김건희 씨도 0건.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130건, 네. 조국 가족 90건. 뭐 이렇게 이거 누가 보 숫자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한쪽에는 너무 가혹하고
1: 맞아요.
0: 한쪽에는 너무 봐줬네. 이걸 가지고 공정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있나? 똑같이 해야지. 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형평성 문제만 생각한다면 예. 압수수색 0건은 정말 이해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지사 오늘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경향신문인가 이게 언론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뭐 호사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SNS 네. 글 올린 게 네. 오늘 딱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러 네. 한 거다. 이게 선제적으로 뭔가 좀 누르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했는데요.
1: 네.
0: 대체로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1: 아, 이 사안에 대해서?
0: 예, 서로 대거리하면서 상처를 내봐요. 결국은 이것은 모두의 실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호의호식 또 고관대작 하기에는 네. 또 추미애 지사가 대구 칠성시장 세탁소 집 둘째 딸이기 때문에
1: 추 지사 본인도 오늘 국감에서 예, 그렇게 얘기했죠.
0: 예, 그래서 호의호식 고관 대작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청와대 안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그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집권 2년 차에 만 4년 차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성공한 일은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게도 강력한 팬덤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 뭐 대통령도 당대표도 다 필요 없고 팬덤만 있으면 권력을 쟁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것도 팬덤 정치다.
0: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근데 결국 이게 민주당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그 몬스터에 잡아먹힌 것처럼
1: 네.
0: 민주당이 그런 날이 올까 봐 매우 암담하다. 굉장히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현상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이제 보여지는 행태가 그닥 그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 여권 분열 그리고 강경파들의 이른바 강경파들에 네.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총대면은 의원들이 네. 예전에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0: 그쵸.
1: 전면에 나서서
0: 네.
1: 대통령을 대신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0: 예.
1: 지금은 대통령 혼자만 지금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0: 그런
1: 들거든요.
0: 인상을 이제 언론들이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1: 네. 네.
0: 이제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그러니까.
0: 팬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도 당대표도 다 필요 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지키는 지지층.
1: 네.
0: 얼마나 이 지지층이 탄탄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선가도 또는 뭐 차기 본인의 권력을 또 그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뚫린다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 네. 이른바 핵심 지지층.
0: 네. 그렇죠. 뭐 그런
1: 코어 지지층. 거기에 비난을 받을까봐.
0: 뭐 그런 것 또
1: 몸을 좀 살리는 느낌이 좀 있는
0: 뭐,
1: 거죠.
0: 아니 근데 딱히 뭐 코어 지지층 네. 왜냐하면 요새 또 뉴 이재명도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어디가 됐던 아. 자신의 지지층, 자기를 지켜줄 지지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한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자조섞인 걱정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괜히 나서봐야 좋은 소리 듣기 힘드니까 뒤로 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예. 그렇죠. 몸을 좀 낮추고
0: 그
1: 있다.
0: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정당 정치나 이렇게 정치 문법을 보면 대통령 나서기 전에 전면에 한 열댓 명 서가지고 그렇죠. 쫙 네. 매일 아침 뭐 아침 라디오부터 네. 시작해서 자정 그 YTN 마무리될 때까지 하루 종일 나와서 이제 네.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당내 현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분열적 상황이어서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좀 안타까운 이런 것 같습니다.
1: 나서봐야 나한테 도움될 건 없다. 이거네요.
0: 그게 제일 나쁜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임은정 네. 광주지방청장에 대한 이제 감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나오는 그 패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나온 패널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통령이 지금 이 이른바 강경파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아니면 이미 마음으로는 다 헤어졌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사람도 굉장히 조금 격앙돼 있습니다.
1: 어떤 부분에 네, 그러니까 대해서?
0: 왜 누가 자꾸 이런 손절각이네, 뭐 헤어질 결심이네,
1: 뭐 심리적
0: 분당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언론은 붙이고 싶겠지만,
1: 결국 아니 패널들이 얘기를 해요.
0: 네, 하여튼 결국 네. 이 청와대에서는 네네. 이 자체가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행위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하고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손절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뭐가 이익이냐. 그래서 얻는 게 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합쳐야 되고 뺄셈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다 합쳐봐야 내란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힘의 49% 된 거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합쳤으면 진다. 그 이런 구도를 알면서 왜 자꾸 너는 돼 너는 안 돼 뺄셈의 정치를 하냐 이거 안 된다 언론 제발 이런 거 부추기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저도 야단을 취재 과정에서 좀 맞았는데요. 물론 지금 추지사가 김지용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되지 라는 불쾌감이 왜 없겠냐 있다. 네. 대통령이라고 없겠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손절해서 대립해서 싸우면 그 누가 이득을 보겠냐. 결국은 내란 세력이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부추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조금 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1: 이건 이제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얘기인 거죠 지금.
0: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
1: 고위 관계자 얘기. 예.
0: 민주당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다. 병이 걸린 것 같다. 마치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경선 1등을 하면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무조건 대선을 먹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솥단지의 파이를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쪼갤 생각만 하고 있고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다 빼면 누구랑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나와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확히 2007년 정동영 후보 시절에 250만 표로 민주당이 대패했던 그때 시절의 상황을 재현하는 꼴이다. 제발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 청와대가 백날 해봐야 아무도 안 듣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덤이 중요하니까. 예, 대통령도 중요하지 않고 당대표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팬덤이 중요하다. 지금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공소청이 그러니까 수사권 뭐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만 간다고 해서 공소청이 손 놓고 있을 조직이 아니지 않냐 검사들인데. 네네. 그 기소 불기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농간을 할 수가 네. 있다. 압수수색 영장 줄지 말지 농간 부릴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민생 사건 몇 가지 큰 거 턱턱턱 터트려 가지고 내년 봄에 결국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해가지고 이런 민생사건 만들려고 한 거야? 흔들기 딱 좋은 상황으로 할 거다. 보수지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권 흔들 텐데 이때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으면 어떻게 돌파하려고 그러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개혁이 오히려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야, 정말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내부 분열상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거나 봉합되거나 갈등이 치유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근데 민주당 의원들 제가 취재해보면요. 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기시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 출입을 꽤 오래 한 비교적 꽤 오래 한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네네. 이러면 우리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대패하고 야 이러다 정말 우리 다 죽어라는 경각심이 생길 때 그때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주변 또는 이제 조국혁신당 주변에서 나온 얘기는 28년 총선에서 대패해야 정신 차리고 대선 가는 거고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2030년까지 망하는 거지 뭐 네. 라는 얘기를 자기들도 합니다.
1: 28년 대선 아니 그러니까 28년 총선 그리고 30년 대선. 아이고.
0: 제가 사실은 지금 한 얘기가 엄청 센 얘기예요.
1: 그렇죠.
0: 예, 그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 네. 그리고 고위 당직자들 청와대 내부 인식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하면 당장의 지지율이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엎어진 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최근 지금 오차 범위 내지만 뒤집어진 계속, 조사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응원봉 들고 정말 은박지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키세스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무슨 뭐 유명한 소수자 몇 명이 뭐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고 국민 하나하나가 빛이 돼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실패가 귀결이 되면 그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찻대고 포대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대선 후보가 안 된다. 그 점을 명명백백하게 인지하고 알고 어떻게든 합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1: 정말 맞는 말씀인데 분열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더 분열을 하는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거
0: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1: 그러니까
0: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민주당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포용입니다. 포용. 네. 포용적 리더십, 대국적 리더십. 예. 네. 이런 게 나와 줘야 그래서 큰 틀에서 연말까지 가야 만만하게 고르게라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녹록지 않을
1: 김민석 대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 네, 최근에 이 극우 미디어의 어떤 폐해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하나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요. 극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8: 진보 또는 보수, 정치 이념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행동 양식에 따른 스펙트럼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중도, 중도. 그러니까 저쪽 편하고도 좀 예의가 될 만한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온건이라는 게 있고
7: 온건.
8: 그다음에 강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진이 있고 극 단이 있고 극단을 우리가 혹시 그냥 극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극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과 극단을 합쳐가지고 넓게 극단주의자들 또는 극우 또는 극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가장 큰 기준은 우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절대 훼손 아무건 또 안 되지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헌정질서도 확 뒤집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진하면 민주 원칙과 헌정질서를 지켜야 된다. 다만 몇 가지 부분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고착화된 몇 가지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 뒤집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급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강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다 뜯어 고쳐오거나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뒤집자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극단주의자죠.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에 몰려가서 다 부수고 판사를 끌어내서 때리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국민 방어권, 국민 저항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에는 그런 저항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처럼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대표 기구가 모여야 되는데 또는 언론사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대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해서 구금 격리시키려고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헌정 질서 자체를 갖다가 네.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극우 쪽으로 보는 거죠.
7: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원래 법과 질서 체제를 지키고 그렇죠. 옹호하는 예. 입장이죠. 다른, 원래 존중하는 입장인데
8: 아마 집단보다 더 지키려고 그렇죠. 하겠죠.
7: 원래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예. 이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부지방 폭동 같은 그런 사례들 예. 이런 거는 우파 중에서도 극우라고
8: 극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눈앞에 보이는 헌정질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체제 이런 게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이념에 의해서 네. 새로운 걸 만들려면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네. 정도의 생각이 이제 극단주의라고 하는 거죠.
7: 즉 극우 미디어 폐해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 극우 미디어들이 그러면 대중들을 어떻게 뭐 선동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감정을 좀 건드린다고 보세요? 세대별로 좀 연령별로도 좀 다른 것
8: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극단주의 또는 급진주의로 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회주의.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빼버려야 된다.
7: 배척하는?
8: 네, 배척이라는 네.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권위주의. 네.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누르고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극단주의 또는 뭐 급진주의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위기감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자. 네.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자. 네. 노력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누구를 낑가 줄까 말까. 예. 그 우리의 누구를 끼워줄까 말까. 여기가 이제 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 친구들은 절대 안 돼. 그 친구들은 빼버려. 내 던져버려. 그 친구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넣어줄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넣어주는 기준이 뭐냐라고 네. 하는데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유럽 같으면 백인 순수 혈통. 히틀러가 네, 얘기했던 네, 아리안 혈통을 네, 얘기한다든가 네. 미국 같으면 워낙 많은 인종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이상하게 흐트러지니까 백인 개신교, 기독교, 네. 우월주의 이렇게 이제 정해진단 말이죠. 대한민국 같으면 반공을 최우선의 이념으로 하는 네. 자유시장주의의 그 다음에 좌파들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하는 예. 우파적 정신. 이걸 갖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고 기준을 삼는 거죠.
7: 네.
8: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뭐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 또는 약간의 좀 어떤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어서 좌파로 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누가 만들 건데 그 기준을.
7: 네.
8: 그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누군데 핵심 코어. 지금 민주당 아까 뭐 장기자구도 네. 얘기했었지만 항상 그런 문제 아닙니까?
7: 네.
8: 핵심 코어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핵심 코어고 누구는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보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7: 그런데 지금 이 구구라는 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유럽이라든가 남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뭐 브라질만 봐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8: 그러니까 결국 지구촌의 전반적인 경향인 거는 분명합니다.
7: 네네.
8: 그동안에 이제 지구촌의 흐름은 경제의 개방,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촘촘하게 어떤 연결망을 지어서 그걸 밸류체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7: 네.
8: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 나라가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게 반도체듯이. 네. 경제의 개방과 정치의 개방,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협상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게 폐쇄주의적 흐름으로 완전히 이제 가는 네. 거죠. 그러면서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폐쇄주의적인 상황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빈부격차만 커질 경우 이제 좌절하게 되는데
7: 네.
8: 한국 같은 경우는 청장년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에서 뒤쳐졌다. 그런데
7: 네.
8: 우리 세대는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 속에 놓여버렸다. 위에는 586들이 다 가져가고 말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남에 이미 다 아파트하고 땅은 다른 사람들이 점령했고 젊은이들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7: 네.
8: 그래서 우리는 항상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불만이겠죠.
7: 네.
8: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세대의 불만은 또 그런 겁니다. 산업화도 다 우리가 이뤘고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다 우리가 지켜냈고
7: 자유대한민국을 네. 수호했고
8: 베트남 가서 피도 흘렸는데 네. 그래서 만든 게 이 고속도로고 이 공장인데 네. 아무도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뭐 민주화가 되었고 평등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약간 우월주의나 우위적인 그 자리도 다 내놓아야 되고 그걸 되찾으려고 얘기를 해봤자 정권이 바뀌어갖고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권부터 일단 끌어내려서 우파 정권으로 다시 바꿔놓고 우리의 진영을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이 감정들을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7: 네.
8: 너희들은 이미 당했어. 이 구조를 가지고는 안 돼. 오죽 뭐 뭘 하든 이것만 못하겠어. 확 뒤집어 보자고. 뭐 이러면서 선동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근데 여기서 미디어를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 네네. 그런 생각들을 출연을 시킨다거나 그런 성격의 원고들을 받아서 지면에 실는다거나
7: 네.
8: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방관주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파적 행동인 겁니다.
7: 네.
8: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예요.
7: 네.
8: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트럼프를 옹위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의 칼럼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7: 네.
8: 거죠.
7: 네.
8: 그러니까 기성 레가시 매체라고 하는 언론들조차도 점점 극우에 편승해 가기 시작한다.
7: 네. 영향을 받죠. 이제.
8: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라디오 텔레비전 갖고는 장사하기가 좀 어렵다. 수익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자. 그런데 유튜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공론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익이 생긴다니까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유튜브가 수익을 올리는 약간의 선정적이고 경쟁적이면서 선동적인 문법을 그대로 차용한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기존의 미디어들도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죠.
7: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극우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으니까 예. 어떤 극우 유튜버 혹은 이 극우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8: 예.
7: 그 안에 딱 이제 진짜 갇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8: 갇혀버리죠.
7: 바깥 세상과 좀 달라요.
8: 예.
7: 그래가지고 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거의 맹신하다시피 돼버리는 거잖아요.
8: 그렇죠.
7: 네.
8: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갖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7: 네네.
8: 아,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니까 보수주의 콘텐츠만 계속 나한테 공급을 하겠지.
7: 네.
8: 요 정도의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지만 첫 번째 IT 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만든 알고리즘은 인간의 가장 심리적인 약점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7: 네.
8: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주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묶어주는 것. 다른 사람인데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묶어주는 것도 묶어주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것도 같이 한다.
7: 연대와 배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군요.
8: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묶어주는 것과 내버리는 것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날 기회가 확 줄어드는 거죠.
7: 네.
8: 사실은 만나서 나의 생각의 지평도 넓히고
7: 그렇죠.
8: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7: 다른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8: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오래 붙잡아둬야 광고 수익이 광고도 많이 보고 길게 보고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튜브의 콘텐츠에 오래 붙잡혀 있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시 흥분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남을 욕하는 거에 오래 붙잡혀 있다.
7: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8: 그러니까 혐오와 자극적인 콘텐츠에 오래 붙잡혀 있고 자꾸 들어오더라. 흥분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수익을 증대화시키고 챗봇을 막 쏴주시니까 그걸 또 받아 먹으려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발전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조회수 급상승 콘텐츠가 있습니다.
7: 네네.
8: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7: 네.
8: 그걸 먼저 뿌립니다.
7: 네.
8: 아 지금 이게 인기가 있는 거구나.
7: 네.
8: 여러 사람한테 막 뿌려가지고
7: 네.
8: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도 인기 급상승 콘텐츠는
7: 네.
8: 내게 배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7: 네.
8: 또 하나 제일 어려운 건데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권에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 작업을 합니다만은 아, 설교가 듣고 싶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7: 네.
8: 그러면 그 다음에 배달되는 게 뭐냐? 또 다른 설교냐? 아닙니다. 갑자기 극우 콘텐츠가 배달이 됩니다. 나는 찬송가 하나 듣고 설교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극우가 왜 오지?
7: 네.
8: 왜냐하면 협업 필터링에 의해서 되게 찬송가 듣고 설교 찾아 듣는 사람들이 극우 콘텐츠를 많이 듣더라.
7: 네네.
8: 라고 하는 이미 데이터가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도 찬송가 들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극우 콘텐츠를 좋아하겠구만. 그래서 나와 조금이라도 동질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하고 있는 거는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7: 네네.
8: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가 우리를 붙잡아 놓으니까 완전히 방 안에 갇히는 거죠.
7: 그렇죠. 네,
8: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그 속에 한번 갇히면 그 뒤부터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흔히 얘기 요즘 말로 네. 알고리즘의 감옥.
8: 감옥이죠. 네, 네, 그렇게 못 빠져나올 겁니다. 아마. 네.
7: 자, 한겨레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청소년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예. 72%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이나 표현을 접했거나 알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혐오나 조롱 이런 것들이 밈으로 마치 장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8: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는 극우하면 떠오르던 집단이 일베라고 네, 지칭하는 그렇죠. 집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럽식 극우와 한국식 극우의 차이가 확 생겨나는데 네. 유럽식 극우는 뭐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에서의 네. 경험처럼 새를 모아서 뭉쳐가지고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네.
8: 그러다 보니까 연합, 그다음에 연대, 그리고 그다음에 정당 창립으로 갑니다.
7: 네.
8: 그러니까 정당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 이런 네네. 거 보면은 완전히 극우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 네. 뭐 20몇 명씩 그렇더라고.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들은 빨리 정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일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짝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속닥속닥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폄훼하면서 그걸 즐기는 정도.
7: 네.
8: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윤석열 탄핵 파면을 거치면서 이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가고
7: 네.
8: 거기에서 정치 집단과 만나서 정치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정치는 극우의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고 극우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제를 끌고 오고 이슈들을 이렇게 하면서 엉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극우 현상이 번져나가는데 이제는 숨어서 우리끼리 몰래 낄낄대면서 즐기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당당히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7: 네.
8: 그러니까 배재고 사태 때 보듯이
7: 네, 그렇죠.
8: 어느 틈에 사실은 교실에 오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야구 연습만 하고 있던 그 선수들도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광주에 대한 네. 문제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데
7: 네.
8: 맨 처음에 몰라요. 남들이 즐거워하고 즐기니까 나도 즐기는데 그게 일상화되면서 극우의 이념이라든가 혐오의 이념이 배어들어가는 거죠.
7: 그러니까요.
8: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파시즘이라든가 극우 논리라는 거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었는데 이제는 태도와 문화로 넘어가는
7: 그러니까요.
8: 겁니다. 예, 그래서
7: 약간 유행 같더라고요.
8: 예, 유행입니다.
7: 아,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혐오가 마치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행이 돼버린 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8: 그런데 이제 유행을 해도 예. 간절히 바라기는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쇼츠와 밈으로만 접하니까
7: 네.
8: 그 짧은 콘텐츠로 살짝
7: 그렇죠.
8: 보니까 예. 저거 재밌네 하고 달려들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부엉이 바위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주 5.18 뭐 탕탕탕 네. 이런 걸 얘기할 때 아, 나도 그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7: 네.
8: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파편만 겨우 접해가지고 네. 알 뿐인데
7: 그렇죠.
8: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7: 네.
8: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7: 네.
8: 자기가 아는 그 조각을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인문학적 성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혐오만 배우는 거죠.
7: 그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8: 방법이 없는데.
7: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을 바로잡을 건 두 가지입니다.
7: 네.
8: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7: 아.
8: 예. 이거 두 개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7: 네, 네.
8: 아무리 우리가 교육 현장이 엉망이라고 욕을 하고
7: 네.
8: 언론이 재고실을 못한다고 욕을 하지만 결국 바로잡으려면 이 둘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죠.
7: 네.
8: 그럼 이 둘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와 의회의 뭐 법제라든가
7: 네.
8: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7: 네.
8: 이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이 문제를 일찌감치 고민한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 외국들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경찰이라든가 판사, 검사, 교사, 교수, 그다음에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네.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극우 형태가 있느냐 묻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연구한 다음에 다시 전파하고 네. 예. 예를 들면은 경찰들도 조사하다 보면은 반드시 혹시 그 우파적인 생각인데 어디서 배웠냐. 네. 누구하고 맨 처음에 접점이 이루어졌던 거냐.
7: 인종주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8: 그것들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어린 친구가 어떻게 접했을까.
7: 나치즘에 경도돼 있다든가.
8: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 백서를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그걸 이제 언론이 전파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네. 요새 언론이 전파를 갖다 제대로 못 시키는 것도 있고 교육 현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에만 그렇죠. 매달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민만 커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7: 이제는 이 문제를 좀 드러내놓고 예. 왜냐하면 특히나 배재구 사태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아예 꺼내놓고 이제 해결책을 좀 정말 머리를 맞대가면서 좀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8: 아마 주변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게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매달고 다닙니다. 네. 사실은 극우의 표시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티셔츠는 가슴에 이렇게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로고가 거기에 점퍼를 입고 점퍼를 반쯤만 내리면 거기에 극우의 나치당 이름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고 다닌다든가 뭐 과격한 양상과 남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태도들이 번져나갈 때 예의주시하셨다가 네. 결국 이제 뭐 정부에서 시작을 한다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야죠.
7: 정말 그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극우 유튜버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더라고 여기는.
8: 예, 그 애당초 네. 유튜버를 통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논외로 해서 복잡하니까 내놨는데 더군다나 그 유튜버라고 하는 거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요청해봤자 구구 콘텐츠를 처리도 안 해줍니다.
7: 그러니까요.
8: 이건 정부와 국가기관이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 과제인 거죠.
7: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0: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내일은 MBC 박충혜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우재 공보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6: 지난달 한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는지 유리창이 깨졌다는 내용인데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유리를 깬 건 총알이 아니라 골프공이었습니다. 인근 건물의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날리고 만 건데요. 그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상 공간에서의 골프 연습은 매우 위험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안전망이 부족한데요.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규제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중재를 거쳐 사우디의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의 전쟁 개입이 자국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향해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누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냐며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며 친청계가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곧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밀연합 존재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담당자에게 묻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최고위원인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가 맞붙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투표를 오는 18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갑 결선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처리해 일부 책임 당원들의 투표 참여가 제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시스템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투표하지 못한 당원 수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공정의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전혀 돕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이란 지원서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다는 진보 진영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일 것이지만 나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길거리에서 사람들 옷차림을 눈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경량 패딩을 걸치셨고요. 여름에 미련이 남았는지 여전히 맨발에 샌들,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 계절을 놓치면 내년 봄에나 꺼내 입을 수 있기에 트렌치코트와 가죽 재킷을 부지런히 챙겨 입고 다니는 멋쟁이들도 있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가을 옷을 입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인 날씨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늦더위가 기승이었지만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내일은 더 떨어지고 토요일쯤에 25도선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일요일에는 또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재빨리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달력을 보니까 올해 입동은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들어있는데요. 겨울의 문턱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월에는 가을 옷도 부지런히 입으시고 가을 명소도 꼭 한번 가보시고 또 가을 노래도 자주 챙겨 들으시면서 이 계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한영의 가을 시선 전해드렸습니다. 이경희님이 벌써 10월 중순 시간이 참 빠르네요. 금방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듯요. 왠지 쓸쓸해져요.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한영애 씨의 가을 시선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가을의 쓸쓸함 그게 막 느껴지면서 근데 저는 그 기분을 약간 즐기는 편이거든요. 가을에 약간 찬바람 불고 쓸쓸하고 외롭고 약간 그런 스산한 기분? 그런 걸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경희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398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가을비 그치고 가을의 색이 더 짙어졌네요. 그만큼 기온도 내려갔지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겠죠? 야간 근무 출근하면서 5당제 출석한 우리 3983님은 출근길에 또 이렇게 출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죠. 아침에 비도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 9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좀 체감하는 온도가 오늘이랑 어제랑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서정성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니 확실히 어젯밤이라는 완전 정반대예요. 지금 방 이불 속에서 출첵합니다. 역시 추울 땐 이불 속이 최고네요. 크크.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어디 있어도 뭘 해도 덥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정성님의 글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희님은 내일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저희 가게에 간단한 월동 준비해놓고 퇴근했어요. 저를 닮아서 추위를 많이 타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은희님은 꽃집 하고 계신 사장님 맞으시죠? 저 겨울에 오면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식물들은 또 기온이나 이런 것들에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쵸? 방수영님, 우리 집 중2 사춘기 아들은 반바지에 위에는 반소매, 그 위에는 두꺼운 후드티 입고 다녀요.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이상한 패션. 그렇지만 학교에 가보면 우리 아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에 아, 중2병이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서산도 비가 왔었어요. 아,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맘때 아이들이 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다닌대요. 그 후드티 입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후드티, 긴 소매, 후드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학교가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나? 아, 교실이 좀 춥나? 바깥에서도 그렇게 입긴 하던데, 그쵸? 맞아요.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입긴 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덥지 않나?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또 서늘하고 그래서 긴 소매를 입고 다니긴 하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더워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약간 덥고 온도가 아무튼 맞추기가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옷장 앞에서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아껴두셨던 트렌치코트 또 뭐 가죽 자켓 가을 옷들 부지런히 꺼내 입으실 때가 온 것 같네요. 엄세연님 출석합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시작이네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게 되네요. 청취율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 또 뭔가 결정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문자와 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서 꼭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 컴퍼니 해통

육수 한 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피드랩,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올품, 안동시청,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2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들이 안경을 검사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검사 이후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AI로 분석해서 렌즈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고요. 시험 문제를 비춰서 풀이와 정답을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이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적발된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이라면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가 최대 50도까지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이 냉장 설비의 원격 제어 시스템을 장악해서 강제로 해동 기능을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이 대량으로 폐기됐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의 냉장 설비는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도와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해커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침투해서 냉동고의 해동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켰고 높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 연구진은 AI가 TV나 냉장고, 오븐,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 스스로를 복제하고 해당 기기를 무단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상 트래픽 감지와 격리 조치, 스마트 가전 제조사의 보안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월에 산악사고 구조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 추락사고가 전체의 32%를 차지했고요. 조난 수색이 29%, 경련과 저체온증 등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서 7대 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7대 수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나홀로 산행 자제하기, 개인의 체력과 당일 몸 상태를 고려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기, 이른 시간에 산행을 시작하고 해지기 전에 하산하기, 등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하기,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기,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기, 음주 산행은 하지 말 것.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570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심진용님, 다른 나라에서 시험 때 부정행위가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다른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군요. 기회 다 날리고 공부한 게 아깝게 왜 그랬을까 싶네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환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 앞서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스마트 안경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시험에 대한 내용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정행위가 맞죠. 어쨌든 이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시험 감독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정당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신은희님이 AI가 편리하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네요. 김윤희님, 얼마 전에 S사 냉장고도 업데이트 후에 먹통되는 현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집 냉장고는 그냥 물리적인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하하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프랑스 전역의 여러 대형마트에서 또 해커들을 공격을 받아서 고장이 났다는 냉장고, 냉동고가 고장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스테이시 켄트의 Shall We Dance 전해드릴게요.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다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74님 안녕하세요. 제주도는 낮에는 아직 더워요. 가게는 요즘도 에어컨을 틀어요. 퇴근길 유일한 힐링이 라디오 듣는 건데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 파이팅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주도 아직 낮에 덥군요. 서울도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주도도 조금 날씨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손님 맞이하고 이것저것 하루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잖아요.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또 가게 지키고 계신 모든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2373님 젠디 안녕하세요. 21년 동안 공백 없이 일하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계획 없이 오롯이 이 가을을 느끼고 올게요. 21년 동안 쉼 없이 달리시고 이제 처음으로 좀 휴식을 가지시려고 하나 봐요. 우리 2373님 어디 여행 계획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21년 만에 또 찾아온 이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도 궁금하니까 저희 오당제랑 또 틈틈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멋진 계절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297님 어제 저녁 노을이 멋져서 사진으로 담은 것을 내 편인 곳에 보내봅니다. 수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무탈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면서 어제 찍었다는 그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해가 막 저물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그림같이 예쁜 노을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에 이렇게 단풍일까요? 단풍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저 멀리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진 해도 살짝 보이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303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서 잔업으로 야근 중이거든요. 유유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4303님 이 시간에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언제든 야근하실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퇴근까지 힘내시고요. 5529님 서울에도 다녀오고 설악산에도 다녀오면서 바쁜 연휴를 보냈습니다. 한글날에는 아들 생일이었는데요. 조금 지났지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5529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륜 3동에 사는 이현정입니다.
0: 경남 김해에 사시는 현정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저녁 식사 하셨어요?
2: 네, 밥 먹고 오늘 김해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동네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공원인데 괜찮으시겠죠?
0: 아, 지금은 네. 그쳤어요? 그럼 비가?
2: 네, 그쳤습니다. 아까 너무 비가 많이 와가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2: 네.
0: 아, 그랬군요.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동네 한 바퀴를.
2: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동네는 그 뭐 피해 있는지 보시려고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2: 예, 제가 장류 3동에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구나 이러면. 네. 동네

0: 바퀴 돌기도 합니다.
1: 아, 통장님이시구나, 우리 현정님. 네. 아, 그래요. 네. 피해가 다행히 없는 걸로 그, 네. 확인하신 거예요?
0: 네.
1: 아, 네, 다행입니다. 이번 연휴에 문자 보니까 서울도 다녀오시고 설악산에도 다녀오셨다고.
0: 네.
1: 굉장히 바쁘셨겠는데요?
0: 네, 그 아들이 한글날에 태어나서 네. 그 제가 집에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1: 네네.
0: 그 저희 서울에 공부하러 간 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대란에 저희가 코로나에 저희가 걸린 적이 없었는데.
1: 네.
0: 걱정이 돼서 올라갔다가 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 다음날 또 설악산 등산 계획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장려에는 장려 이통장 산악회라고 있습니다.
1: 아.
0: 그 현직 통장님들의 모임인데
1: 우와.
0: 그쪽에 간다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내려오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죠. 네.
1: 아, 그러셨구나. 따님이 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네. 가시고 네. 괜찮아요 딸은?
0: 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는 한 이틀 정도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1: 다행입니다.
0: 네.
1: 통장 산악회 때문에 네. 또 설악산으로 바로 또 이동을 하시고.
0: 그쵸, 그날 저녁에 내려와가 다음날 네. 새벽 5시 반에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1: 그럼 아들 생일은 끝내 챙겨주지 못하셨겠네요.
0: 아니, 그 전날에 챙겨줬죠.
1: 아, 미리 챙겨주셨구나.
0: 네.
1: 진짜 아들이, 바쁘셨겠다.
0: 네. 네. 아들이 사춘기라서 생일을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들 지금 몇 살이에요?
0: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1: 네네.
0: 사춘기 많이 어렵죠.
1: 아, 왜요? 네. 생일 챙겨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안 하던가요?
0: 아유, 고맙다고, 사춘기가 어떻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까?
1: 아, 사춘기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구나.
0: 안 하죠.
1: 그러면은
0: 제가 그냥 좋아도 무시, 네. 안 좋아도 무시.
1: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안 네네. 좋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선물 같은 거 막 원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0: 선물은 게임 아이템.
1: 아, 원하는 건 있구나.
0: 네네네.
1: 그래도 엄마가 게임 아이템 선물로 사줬으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0: 그냥 픽 웃는 게 전부죠.
1: 아, 진짜. 그게 이제 그 네. 사춘기 증상 중에 하나군요. 무뚝뚝한. 네. 아.
0: 우리 아나운서님은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1: 네네.
0: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네네.
0: 그게 딱 지금 이 순간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현정,
0: 네.
1: 현정님,
0: 저는 사춘기와 네, 갱년기가 겹쳐서 갱년기가 좋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네.
1: 김경준님이 오, 반가 반가워요. 저는 장유 이동입니다 하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5619님은 와, 장유 분이시다 반갑네요 하셨는데 이분은 장유에서 네. 중국집 하고 네. 계시는 분이에요.
0: 아, 네.
1: 그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중국집을요?
1: 네, 저희 중국집 소개해드렸었는데 동네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현정님 한번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제가 저희 이 전화를 받는다고 계속 동네 돌다가 이 시간에 맞춰서 딱 조용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1: 아, 그러셨구나.
0: 네.
1: 그러면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네. 그 저희 설악산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좀 등산 해보시니까 단풍이 좀 많이 물 들었나요? 어떠셨어요?
0: 아, 네. 설악산에는 단풍이 많이 물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가장 이쁠 것 같고요.
1: 네.
0: 그 저희는 그 이게 장류가 옛날에 면단위에서 동단위로 바뀌면서
1: 네네.
0: 그 우리 통장님들 연세가 좀 많으세요.
1: 얼마 그래서 어느 정도 되세요?
0: 평균 한 60,
1: 오.
0: 70. 네, 네. 그러다
1: 그렇구나.
0: 보니까 이 등산을 많이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헐링골 탐방센터에서 등산대를 네. 거쳐서 오색약수까지 내려왔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0: 네.
1: 우리 현정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네. 기자님처럼 설악산 통신원처럼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장유 통신원으로 활동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도 하고 네. 계시고
0: 네.
1: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 네. 사춘기 자녀 에게 혹은 네. 우리 따님에게 가족들에게 음성 편지 한번 네. 남겨볼까요?
0: 아, 네. 이제 제가 그 오른 산만큼 그 사춘기도 이제 내리막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딸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1: 네.
0: 이 지랄은 오늘만 올해만 끝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제가 이 어차피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하나 홍보해도 되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네, 제가 그 전국에 사시는 모든 통장님들 응원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는 김에는 그 해마다 4월에 가야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행사장을 좀 많이 가보면 사실 김해가 김수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은 김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부산은 잘 아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김해로 많이 놀러오세요.
1: 아, 이렇게 또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야 문화축제는 이제 봄에 하는 거죠? 지금 아니고
0: 네, 올해는 끝나고 매년 해마다 4,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이제 가야 문화축제도 재선위원이라는 임기가 있어요. 그 제가 그 임기가 이제 올해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그 가야 문화축제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 늘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통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 파이팅입니다.
1: 아, 파이팅입니다. 우리 이 현정 통장님 마치 김해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홍보까지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윤희님이 들으시고 안전을 살피시는 통장님 멋지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유님.
0: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참 노래가 참 좋았는데 이통장 산악회가 저 아, 정말 실망스럽게 불러서 마음이 아팠는데 황우림의 고맙소라는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1: 황우림의 고맙소.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정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경남 김해의 장유 삼덕 이현정 통장님의 신청곡 황우림의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이효진님이 방금 전화한 통장님 딸입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까 코로나 걸렸던 우리 따님이신가 봐요. 효진님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약 잘 챙겨 먹고 깨끗하게 나았기를 그리고 시험도 잘 보기를 응원할게요. 2987님 가야 문화축제 내년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그 우리 현정님이 정말 마치 김해 홍보대사처럼 너무나 홍보를 열심히 잘 해주셨죠. 가야 문화축제가 보니까 올해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야 문화축제 한번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열리면. 그리고 이연숙님 김해 와인 동굴도 좋더라고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김해에 또 와인 동굴이라는 게 있네요. 특산물이래요. 김해 특산물이 산딸기, 산딸기를 이용한 와인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캐릭터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참여형 콘텐츠도 많이 있고 관람하는데 한 1시간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 저도 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해 가면 가볼 만한 곳으로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곳인 것 같아요. 김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이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5420님 신청해 주신 체내 최고의 행운.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향에 가는 대학생 세입자에게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라면서 용돈을 건넨 집주인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집주인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학생에게 현금과 손편지를 함께 전했다고 해요. 이 공개된 사진에는 만원권 지폐 여러 장과 노란색 메모장에 쓴 손편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아, 추석에 집에 갈 때 방세 내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손에 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위 잘 보내고 오길 바라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류애가 넘친다, 눈물 난다, 학생 이건 빼지 말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한 누리꾼이 학생에게 이건 빼지 말아야 할 듯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빼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살 빼지 마세요. 2번 방 빼지 마세요. 3번 힘 빼지 마세요. 학생이 매달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1번 살 빼지 마요. 2번 방 빼지 마요. 3번 힘 빼지 마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여러분 힌트곡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란의 살 빼지 마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당시 군이 사용한 지뢰 탐지기가 우거진 수풀 등 DMZ의 지형 특성을 성능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이 운용하는 지뢰 탐지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기술 교범상으로 작전 요구 성능상으로는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청장은 투입 지역의 조건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향후 성능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의 한정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일반적 경험 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도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 6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홍 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졌으며 홍 관장의 지분율은 0.82%로 낮아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종가 23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증여 규모는 약 2조 6천억 원 상당이며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최근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미일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이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 미군 관계자의 기강 확립, 사건 재발 방지 철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일터에 기름때가 많아서 수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인 기름때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한 공장의 경영진은 엉뚱한 선택을 했죠. 청소 대신 화재 경보기를 꺼두라고 지시한 건데요. 청소를 하려면 조업을 멈춰야 해서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미봉책인데요. 결국 올해 초 이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직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돈을 중시한 어리석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

0: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누리꾼이 학생에게 빼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0860님 정답 2번 방 빼지 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주인분이 있다니 정말 보기 좋아요. 집주인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8086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저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 MSD 캣박시부,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3: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2: 고민 해결하기 딱 좋은 날씨네.
13: 고민 있는 사람 들어와! 들어와!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정직한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 오늘만
2: 남의 편. 자, 오늘도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2: 예찬님이 준상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준상님 오시는 날이 제일 좋아요 하셨는데 네. 제가 모르는 뭔가 두 분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12: 아, 전화 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달달한.
2: 아, 두 분이서?
12: 예.
2: 오, 어떤 얘기 나오셨어요?
12: 남자분입니다.
2: 어, 그걸 알죠, 알죠.
12: 아, 진짜. 예찬님 자주 오시잖아요.
2: 네, 맞아요. 자주 글 남겨주시고.
12: 모쏠이시래요.
2: 아, 진짜?
12: 네, 그래서
2: 몇 살이신데요?
12: 연애 이제 30대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는 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2: 상담해줬어.
12: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2: 와.
12: 제가 또 사랑에 많은 고민과 네. 어떤 아픔도 있었고 이런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2: 와.
12: 그리고 또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도. 일본어를 또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2: 일본어 잘하잖아요, 준상.
12: 그래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2: 우와.
12: 예찬님 잘 되시면 꼭 문자 남겨주셔야 돼요.
2: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 또 제작진이 네. 딱 맞네.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할 때. 아니 진짜 그날 만약에 우리 준디가 네. 진행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12: 아니죠. 그러면 또 젠디가 조언을 해주셨겠죠.
2: 아니 전 못하죠. 네. 그거는 진짜 준디만 해줄 수 있는.
12: 아니 문자를 또 주셨는데 제가 전화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2: 아, 그래서.
12: 목소리도 되게 멋지시고
2: 너무 잘 됐다.
12: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0: 근데 모쏠이라는 거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2: 본인이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든다고. 근데 고민도 많고 요즘 청년들이 뭐 연애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네. 아 연애하면은 진짜 제가 연애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2: 진짜로?
0: 아니 쉼없이 연애.
12: 아니

0: 왜냐면 너무 멋지시잖아. 딱 봐도 아니, 남자들이 그럼... 너무 끊이지 않고
1: 아니 그... 그렇긴 한데 40패스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사모꽃이
0: 더 멋있죠.
1: 그때 어떻게 연애를 하셨어요?
2: 그 약간의 그 특기잖아요. 사실 공부한다는 게 그것도 네. 특기로 활용했습니다. 와. 연애를 하기 위한 스킬로. 네네.
0: 아니 우리 그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 그럼요. 한번 보내주시면
1: 네. 너무 재밌을 거예요.
0: 연애 고민 얘기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2: 요즘 말로는 참 회전문 안 좋은데 산승 연애 같은 느낌 와. 계속 쉬지 않고 한다.
0: 오 진짜. 네네.
1: 지금 방송하는데 괜찮으세요?
2: 어, 그럼요.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네. 당장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네. 안 되지만 오. 만약에 그 예전에 오늘 당장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과거 연애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어제까지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다.
0: 변호사님 너무 멋있어. 오,
1: 양다리를 양다리, 걸치거나 이런 적은
2: 그게
1: 없으시죠?
2: 양심적으로 양다리는 걸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
0: 그러니까.
2: 그래서 아, 이제 그, 그 회전문을 좀 길게 돌리죠. 아. 회전문을 긴 호흡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양.
0: 아, 그럼 회전문 네. 안에 이제 여러 명이 탈 수 있으니까.
1: 오,
2: 그렇죠.
1: 오.
2: 밖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0: 와,
2: 있죠.
1: 근데 요즘 진짜. 근데 조금 대박. 약간 연륜이 느껴지시는 게. 네. 요즘은 회전문이라고 표현 안 하고
2: 안 하죠.
1: 환승연애라고 표현하는데
2: 제가 일부러 회전문이라고 했어요.
1: 아. 오, 아, 이제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2: 연륜이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러니까.
1: 아, 너무 네. 궁금하다.
0: 너무 궁금해요. 언제 꼭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경희님이 와 대단하신 변호사님 하면서
2: 그럼요. 연애의 구수입니다.
0: 진짜
2: 다 각자 특기가 있고 각자 내 장점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 그거를 찾는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야. 저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진짜 중요하죠.
2: 네. 나의 저...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 찾아야 돼요.
0: 아 그래.
2: 네.
1: 저랑 마인드가 너무 똑같으신데요.
2: 역시 역시.
1: 통한다. 저도 네. 그래서 헬스를 했던 거였거든요.
0: 아.
1: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나의 몸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몸이?
1: 그러니까 뭐든.
2: 뭐든.
1: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뭐든 노력해야겠다.
2: 아, 연애 고민 사연 우리 많이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착착착착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애 고민 사원 들어와.
0: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혜영 작가님이 저번에 우리 준상 아나운서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한다고
1: 아, 그것도
0: 했는데.
1: 좀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애.
0: 겸사겸사.
1: 네, 겸사겸사.
2: 네, 그럼요. 네. 자기 장점을 잘 발견하는 게 연애의 기본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이 연애 고수 두 분과 연애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연이 들어와야 할 수 있으니까 꼭 고민 보내주세요. 연애 고민 사연. 자, 두 분 이제 변호사님이 방송 안 그래도 지난주에 준디가 네. 스페셜 DJ 했었거든요. 네, 방송 우리 변호사님 들으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으셨다고.
2: 아, 그날 낮에 급한 사건이 들어왔는데 다음날 당장 서면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청서가.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1시까지도 많이 일을 합니다.
0: 새벽 1시요?
2: 네. 어제도 1시 반까지 일을 하고
0: 진짜?
2: 네, 요즘에는 또 이제 법원에다 접수하는 게 24시간 접수가 되거든요.
0: 아,
2: 전자로.
0: 전자로 접수.
2: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 접수를 해야 또 의뢰인이 또 안심하시니까
0: 네.
2: 아 바쁩니다. 그래서
0: 와, 진짜 바쁘시겠다.
2: 제가 요새 미니로 다시 듣기를 찾으려고 엄청 찾았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1: 안 찾아질 리가 없네. 네.
2: 제가 한번 미니를 다시 한번
0: 아 바쁘신데
2: 네, 여쭤볼게요.
1: 네. 저희 지난주에 그 사연 고민 있으신 분에 대해 그 핑계로 대처하라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0: 그렇네.
1: 자기 일하는 걸로
0: 맞네 맞네.
1: 그 사연이 좀 떠오르는,
0: 바로 적용이 됐네요. 네.
2: 우리 항상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네요.
2: 그럼요. 저는 항상 서면에 급합니다.
0: 아 그쵸. 아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 자 이제 오늘만 남의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1: 네 오늘은 전남 광주에 사는 이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1: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 중인 이고민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주변이 조용해야 하는데 시아버님이 라디오라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요즘 오당제를 날마다 듣고 있어요. 저에게도 답답한 사연이 있어서 즐겨 듣는 프로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저를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종종 다퉈서 커서는 일찍부터 자취도 해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와 동생을 비교하십니다. 학창시절에 동생은 반장도 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0: 네, 그러면 엄마는?
1: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아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아유, 쟤는 진짜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손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0: 이런 말씀을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요.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1: 둘째는 역시 날 닮아서 그런가. 회사를 들어가도 아주 그냥 척척 대기업만 들어가.
0: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생 소식을 계속 저에게 비교하듯이 전하셨습니다.
2: 여보세요?
1: 재현아, 네 동생이 글쎄 성과급을 받았지 뭐니? 너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
2: 여보세요?
1: 재현아, 네 동생이 글쎄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대. 너는 뭐 좋은 소식 없니? 재현아.
2: 여보세요?
1: 재현아. 네 동생이 글쎄 보너스를 받았다고 엄마 용돈을 주는 거 있지? 아유 정말 날 닮아가지고 어쩜 그렇게 이쁜 짓만 하는지.
2: 엄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1: 내가 뭘?
2: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비교 좀 그만하라고.
1: 얘가 왜 이래? 내가 무슨 비교를 했다고 그래? 별거리야 진짜.
0: 결국 저는 못 참고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동생은 꾸미는 걸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옷방을 따로 만들 정도인데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입거든요. 그랬더니 육아 도와주러 오신 엄마가 또
1: 얘 옷 좀 사입어라. 꼴이 그게 뭐니 진짜. 진짜. 야, 네 동생은
0: 바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1: 어머. 얘 또 우는 것 봐. 속상해 진짜. 둘째는 안 그러는데 넌 왜 이렇게 눈물이 많니?
0: 눈물이 많다고 비교하시고, 아기 100일 때는 저 100일상보다 사진관에 가서 100일 사진만 찍어주고 싶었는데요.
1: 예, 둘째는 100일상도 셀프로 차려가지고 사진도 셀프로 척척 찍던데 너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런 걸 사진관에 가서 찍는다고 유난이니.
2: 엄마 비교 좀 그만해. 걔랑 나는 다른데 왜 자꾸 비교를 해?
0: 또 비교를 하셔서 결국 다투고 말았습니다. 다퉜다고 하지만 늘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엄마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2: 네, 오늘 이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1: 네.
2: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너무 속상하죠.
2: 그러니까.
1: 너무 속상해. 근데 갑자기 제가 마지막에 웃음이 난 거는 이 고민님은 엄마를 안 닮은 게 확실하다.
2: 왜요?
1: 어떤 엄마가 그렇게
0: 대해서?
1: 말하면은 엄마 이모는 글쎄 딸한테 옷을 척척 백화점 가서 사준대. 엄마 엄마가 재현아 쟤니 보너스 탔대. 그러면 엄마 글쎄 이모는 전세금을 못 해줬대. 세금이 몇 천만 원이라지.
2: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죠? 이미 고민 해결된 것 같아요.
0: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래요?
0: 싸움만 생기는 거니까.
1: 근데 진짜 엄마를 닮았으면은 그런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2: 그러니까.
1: 아무런 고민 없이 쑥 나올 텐데
2: 네.
1: 정말 성격이 정말 엄마를 안 닮아서
2: 맞아.
1: 착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2: 공감의 사연이 신지연님이 듣는데도 너무나 속상하네요. 유유하셨고 김연수님 오늘 남의 편 못 듣겠어요.
0: 맞아요.
2: 진짜 들으면서도 약간 속상하죠.
0: 오늘 사실 남의 편이지만 저도 이 사연에 너무 속상하고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이제 막내 셋째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직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애하고
2: 진짜?
0: 저를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2: 와.
0: 심지어 제가 중학교를 어머니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겨 다니시는데 공교롭게 그 겹친 거예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제 성적을 저보다 먼저 아니까.
2: 그렇네.
0: 야, 너 뭐 누구 아, 누구는 이렇게 받았는데 너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혼도 많이 났던 기억이
2: 그랬겠다.
0: 나서. 아, 저는 이게 너무나 상처였고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사연에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네요.
1: 근데 참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들 세대는 그렇게 우리처럼 공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말이 우리 사랑하는 정말 딸에게 힘이 되는 말인지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어머니들 대화에는 그 약간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들이 막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불만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냥 맞아. 불만이 아니라 정말 의견일 뿐이지
0: 맞아요.
1: 그게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고
2: 네.
1: 그리고 예를 들면 비교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비교잖아요. 동생하고 자꾸 비교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본인이 비교를 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고
0: 와,
1: 소식을 전한다.
2: 아, 진짜?
1: 동생의 소식을 전한다.
0: 우와.
1: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신기하다.
1: 전혀 인식이 그렇게 안 되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잔소리를 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진짜.
0: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1: 아니 걱정돼서 아니, 하는 말이야. 아니,
0: 정말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 어머니를 옆에서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대화하는 어떤 주제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2: 그쵸?
0: 그러면서 지금 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대로를 맞아. 많이 느꼈어요. 아 그때 어린 시절에 이게 비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맞아. 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거였구나를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런 좀
1: 혹시라도 너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0: 맞아요.
1: 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의 성적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2: 그렇구나.
1: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세대의 언어가 달라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서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2: 네.
1: 어머니들 세대는 없어요.
0: 맞아.
1: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 얘기할 때 꼭 싫은 걸 꼭 해요. 아이고 아빠 닮아가지고.
2: 아니 근데 이 고민님은 어려서부터 이 문제로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은데
1: 네.
2: 그래서 일찍 자취도 시작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이 또 육아 도와주러 집에도 자주 오신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사이가 완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사실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엄청 이 고민님도 아끼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쵸.
0: 그래서 좀 이 말들이 상처일 수는 있지만
2: 네.
0: 이런 말들이 비교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여기 말하시는 거 보면은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야 둘째는 날 닮아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저는 이 표현에도 뭔가 숨어 있다고
1: 네.
0: 생각해서 좀 잘 봤는데 저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이걸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는 아 이번에 우리 이고민이 아기를 봤는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순한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타입일 것 같아요. 저는.
2: 진짜.
0: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뒤에 가면은 이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분일 것 같아서 조금
2: 그럴 수도 있겠다.
0: 좋게 좀 바라봐 주시는 게
1: 진짜
0: 그러니까
1: 근데
0: 남의 편을 조심스럽게 네. 들어봅니다.
1: 이제 엄마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너무 뭐랄까 필터링 없이 막하고 그냥 소식을 전하고 계셔가지고 엄마 재현이 소식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은 유쾌하게 받아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현이 요즘에 뭐 하셨니? 아우 재현이는 글쎄 그러면 엄마 아유 재현이 소식 또 전하는 거야? 또 아이고 그랬어요.
2: 아 진짜 변호사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0: 잘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2: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정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으신 적 있으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그걸 이제 약간 바로바로 제 나름 제 방식대로 푸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항상 시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칭찬과 자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아들이 본인을 닮으셔서 엄청 외모가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외모적으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코 여기 가운데라 그래야 되나요? 콧대? 콧대가 좀 이렇게 넓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렇지만 아바타 닮으셨는걸요.
0: 아 정말로 그렇겠어요.
1: 저희 시어머니 참고로 아바타를 모릅니다.
0: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저희 시어머니 모르시니까 뭐 닮았다고 하니까 좋은 건 줄 아셨죠. 어머니 그렇지만 아바타 닮으셨는걸요? 네이티리?
2: 어. 그랬더니 어머님 잘 모르셨어요?
1: 모르셨고.
0: 와. 안 찾아보시고.
1: 아예 안 찾아보셨죠. 진짜 나름대로 수석에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네네.
0: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같은 성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진짜 변호사님 부럽다.
0: 아, 저도 너무 부럽고. 저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여기서 부딪히고 이러면 아 어머니가 아니 내가 뭘 비교했다고 그래.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세요. 오히려 뭐 한마디를 한다면 아 엄마 근데 난 요즘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회사에서 뭐 성과급도 안 주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위로해 주실 수 있는데
2: 그렇겠다.
0: 아, 왜 자꾸 비교해 이러면 거기서는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 진짜 아, 준사 아나운서 말을 한 것처럼 엄마가 자꾸 비교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난 그래도 육아하느라 힘든데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0: 그게 조심스러워 거기서 좀 더 약하게
2: 아 그래?
0: 동생 얘기는 하지 말고
2: 아 동생 얘기하지 말고
0: 아 그러니까 동생은 그런데 나는 이래가지고
2: 아 더 불쌍한 척 불쌍한 오히려. 척 전문이네 이쪽은 준상 씨는 불쌍한 척 전문 지난주에도 아 선배님 네, 저 너무 그런... 이런 전문이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바로 그냥
1: 받아치기 전문
2: 받아치기 이렇게
0: 그렇게
1: 근데 이 어머니 인식 자체가 아예 그걸 몰라요
0: 몰라요
1: 비교한다라든지
0: 맞아요.
1: 엄마 이거 내가 이 딸한테 스트레스 된다는 걸 모르고 만약에 이제 얘 엄마가 자꾸 예를 들면 비교하는 게 있었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면은 아이고 얘한테는 무슨 말을 못해
0: 맞아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인데 그거
1: 내가 진짜 말 조심하느라고 무슨 말을 못한다 야 이렇게 이러실 분이시다 기세가
2: 근데 제 생각에는 가족 간에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1: 맞아.
2: 말은 조심해야 돼요.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자식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0: 맞아요.
2: 저희 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라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해. 엄마 아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
0: 네.
2: 그래야도
1: 준상 아나운서는 조금 내가 힘들다는 거를 솔직하게 어필하는 쪽을 조언을 해주셨다면 저는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진지하게 가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어머님이 너무나 기세가 지금 아이 때부터 쭉 이렇게 지내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동생 소식 전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그냥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그냥 엄마는 동생 얘기하고 있다. 아 동생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또 소식 전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 소식 참 잘 전해 그치 그러면 뉴스 아마, 기자가 돼야 돼
0: 아마 근데 이고민님은 저런 워딩은 못 쓰실 것 같긴 한데
1: 뉴스 기자가 됐으면 참 여기저기 소식 잘 전했을 텐데
0: 맞아 와 근데 한번 그런 말 하시면 되게 통쾌할 것 같긴 해요
1: 그치죠?
0: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MBC 어머니한테?
0: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처음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지켜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존재가 또 계실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딸들한테 좀 다르거든요
1: 맞아.
0: 확실히 딸들에게 약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특히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누나한테 대하는 걸 보면 애정이 특히 좀 남다르더라고요 어머니보다 더 그런 게 광고가 나오네
2: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산 아나운서 이야기하다가 광고가 갑자기 나가는 네. 바람에 어디까지 했죠?
3: 어쨌든 그 아버지의 존재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좀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아빠나 엄마가 육아 도와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0: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 육아 때문에도 스트레스인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잘 조율해 주시지 않을까요?
1: 아버지한테 네. 말을 해봐라. 아버지 말고도 만약 다른 가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2: 저는 광고 나가는 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근데 내가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 성격이 BGM 보도국 BDM 떠떠떠떠
1: 빰빠밤 빰빠밤
0: 엄마의 뉴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 오늘도 재현이는 보너스를 받아서 용돈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둘째는 그러면 사진관에서 사진을 셀프로 안 찍고 셀프로 찍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진짜 대박이시다. 너무 천재적이에요.
2: BGM을 항상 준비해주세요.
1: 변호사님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인생의 롤모델로 살고 싶은 변호사님. 자, 여러분도 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각자의 길.

0: 최유리의 각자의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372님. 두 아이 이상 키울 때는 항상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1: 맞아요.
0: 네.
1: 아이를 키울 때 뭐 물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네. 아이한테 비교하지 않는
1: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공이 오사님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0: 그렇네. 맞아요. 엄마 말에 상처받지 말고.
2: 맞아요.
1: 김경주님, 엄마는 아마 동생한테는 사연자님 칭찬을 할 겁니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러니까.
1: 그런 성격이 옛날 분들이 좀 내가 칭찬하면 아이가 자만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0: 아, 그렇구나. 네.
2: 김윤희님은 그래도 이분은 비교군이 한 명이네요. 저는 위. 아래 두 명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네 두 명이는데요. 이번 김준희님은 그래도 한 명이니까 낫지 않냐고 예, 위로하니 위로를 해주셨어요.
0: 네.
1: 김지연님 이녀 일남 중 둘째입니다. 둘째 서름 혹시 아세요? 위로는 언니, 밑으로는 남동생이에요. 저희 누나 얘기 같네요. 네, 어릴 땐 새 옷 입어본 적 없고 고등학교 이후로 용돈 받아본 적 없어요.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쓰고요. 그런데 결혼 후 형부와 남동생이는 안 시키는 일을 제 남편이 해요. 아들 셋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둘째는 저의 둘째 서름이 없대요. 자식들 비교하고 차별하는 거 자식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2: 와, 이 김지연님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니까.
2: 등록금도 직접 벌어서 쓰셨는데 진짜. 무엇보다도 결혼 후 자신의 남편 사이만 사이만 일을 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일하고 와 그쵸. 근데 너무 훌륭하시다.
0: 그런
2: 인품 훌륭하셔요.
0: 맞아,
1: 네. 저희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둘째 누나도 아이가 넷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훈육을 좀 무섭게 하셨는데
0: 네네.
1: 이 누나는 아이들에게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0: 정말?
1: 그래본 적이 없다고 제가 누나 정말 존경한다 그러는데 세상 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네요.
2: 그러니까 또 넷까지 키우신 거 아닐까.
0: 와.
2: 그리고 2037님께서는 저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는 많이 속상하다고 하지만 엄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정말 크거든요. 정말 듣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자식 사랑은 부모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다 용서하는 사람은 부모뿐이에요.
1: 맞아요. 이 말씀도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0: 그쵸.
1: 진짜.
0: 네.
2: 2037님이 좀 어머니로서 딸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면서 사실은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에 공감하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1: 저도 오늘 자꾸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서운한 순간들도 종종 있었지만 저는 항상 정말 이 부모님이 그게 다 저를 위해서 한다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돼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더 잘해야지 죄송하구나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 고민님 편을 좀 들고 싶은 부분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소리는 뭐 걱정, 염려, 뭐 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엄마로서 나한테 할 수 있지만 다른 형제에 대한 얘기를 굳이 우리 이 고민님이 계속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계속해 해서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1: 맞아요.
0: 좀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거는 사랑하신다면 딸이 힘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2: 한편으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제 다른 딸의 소식 예를 들면 제가 용돈을 드렸다라는 소식을 저희 언니한테 절대 얘기 안 하시거든요.
0: 그래, 지혜로우시죠. 그게.
2: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이중으로 받으시니까. 오빠한테 받은 것도 절대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야 삼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언니랑 오빠랑 얘기해보면은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니는 제가 막내고 뭐 뭐 약간 나밖에 모르고 약간 이러니까 엄마를 네.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 챙겨드리고 저는 아 언니는 월급 받아서 이제 애도 있고 빠듯할 텐데 하면서 엄마 네. 챙겨드리고 오빠는 아 그 내가 아들인데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엄마는 절대 다른 자식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서
0: 어머니 진짜 지혜
2: 삼중으로 잘 챙기시더라고요. 아주 알뜰하게.
0: 맞아 맞아. 굳이 뭐 다른 자식의 이야기를 네. 할 이유는 없지 않나.
1: 맞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그래도 이 어머님이 잘 몰라서 서툴러서 네. 그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요즘 시대만큼 훈육에 대해서 뭐 방식이나 네. 요즘 아이들이 우리와는 달라라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알려드리고 그쵸, 소통에 그쵸. 나가다 보면 맞아, 맞아. 그렇게 마음을 좀 여시고 안 하시지 않을까요? 비교를?
0: 네, 네, 네. 맞아요.
2: 지금 5990님께서 저도 사연자분의 엄마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비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딸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장점만 말하는 걸로 방식을 맞아. 바꿨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0: 좋은
1: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2: 그래서 딸이 항의를 직접 했고 바로 적극 수용하셨네요. 와, 5990님 굉장히 열린 엄마 멋있다.
1: 맞아, 근데 이거 항의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기분 좋을 때 식사하거나 외식할 때 네. 요럴 때 하시면 좀 좋더라고요. 아니면 가족여행 갔을 때 저희 가끔 이렇게 가족여행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하면 그 이야기가 서운하게도 안 들리고 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방법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문자들도 오늘 나눈 얘기들이 우리 이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간장 네.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두 분과 오늘 인사 나눠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2: 아, 저는 이 사연을 딱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싶다 생각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엄마 너무 나쁘잖아요. 엄마 나빠. She's so bad, bad, bad, bad, bad.
1: 빰빰빰빰. She's so bad, bad, bad, bad,
0: bad. 진상아나운서 잘할 것 같다. 내가 한번 이거
2: 진상아나운서
1: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0: 보이는 라디오면 나중에 두 분이 한번 오늘 감사드립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 우리 이 고민님의 사연, 우리 변호사님과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고민 사연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7040님이 어제는 모처럼 평일에 쉬어서 딸과 함께 군위로 가을을 느끼러 다녀왔어요. 온통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너무 큰 힐링이 됐습니다. 가을향 물씬 맞고 돌아와서 에너지 꽉 채워서 오늘 출근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다정한 오당제에 와서 또 따뜻한 기운 받아가네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 따님과 함께 또 가을을 느끼러 다녀오셨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마음껏 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날씨도 그리고 이 풍경도 아름다운 가을을 여러분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5712님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 수행평가를 채점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야 퇴근길에 나섭니다. 답안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아이들이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쉽게 끝내기가 어렵네요.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할 일을 마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부터 오당제 들으며 조심히 집에 갈게요. 오늘 또 요즘에 시험 기간인 학교도 있고 수행평가 하는 학교도 있나 봐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채점을 하시다가 이제야 퇴근하시는 거예요? 사실 중학생들은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가. 근데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면 이 9시 넘어서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문제 내야지 또 채점해야지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내세요. 0908님. 드디어 육아가 끝나고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체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엄마가 보고 싶은 하루입니다. 그쵸. 우리 어머님들은 육아를 할 때 진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쵸. 우리 0908님. 아이 키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0908님의 건강, 마음 건강, 몸의 건강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15님, 5개월 만에 파마했어요. 기장도 짧게 자르고 뽀글뽀글하게. 그랬더니 완전 아줌마가 됐어요. 60이라 아줌마 맞는데 마음은 아직 40대랍니다. 세월을 붙잡고 싶어요. 저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 내가 60이 됐지? 40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대학생인 것 같거든요. 마음만큼. 근데 시간이 정말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얼마 전에 그 입사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시는데 나 입사한 지 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5년 됐나?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1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어쨌든 파마 그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럴 때 또 한 번씩 파마도 해주시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면 기분 전환 되잖아요. 잘하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또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거라고 하는데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지연님,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하고 있어요. 내일은 단체 봉사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개인 봉사하고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동할 때 불편했지만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봉사하고 나면 참 뿌듯해요. 내일 모두 좋은 날 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배식 봉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 지연님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또 비까지 오는 날에 봉사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5343님은 저는 내일 오랜만에 둘째 아들이랑 가을을 즐기러 갑니다. 맨날 누나한테 밀려서 아들이랑은 시간을 잘 지내지 못했는데 내일은 아들이랑 가을을 즐기러 화담숲 갑니다. 오, 화담숲 너무 좋죠. 가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그렇게 아드님이랑 행복한 그런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086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갑자기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 듣고 싶네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오늘 끝곡은 럼블피쉬 비와 당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게 공수처의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갖는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임신 중지 약물 허가 지연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KBO는 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33명의 선수 명단을 확정했는데 명단은 지난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기아의 김도영과 두산 최민석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APBC엔 24살 이하 또는 입단 3년 차 이내의 선수와 29살 이하의 와일드카드 선수 3명이 출전할 수 있는데 롯데 최준용과 한동희, 삼성의 김지찬이 와일드카드로 발탁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자원개발자회사인 SK어스오는 베트남 광구의 황금낙타 구조에서 지난달 말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으로 황금낙타 구조의 회수 가능한 자원량은 약 6천만 배럴로 추산됩니다. 광구 운영사인 머피사는 향후 추가 생산정을 차례로 시추할 계획이며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광구 전체의 하루 생산량은 최대 2만 5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에 AI를 활용해 본 중등교사 3명 중 2명은 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채점이나 평가 지원에 쓴 적이 있는 교사는 약 30%로 이들 중 64.1%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절반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반도체 수출만 600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그런데 이런 호황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국내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현주소. 잠시 후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7: 토익은 해커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9: 오늘의 플러스, 우리 경제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십니까.
9: 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10: 네, 잘 계셨습니까?
9: 예, 저도요.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는 성적표만 보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고,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머쓱하게 될 정도로 야,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다시 기록할 수 있다고? 라는 수치들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에 돌아다녀다 보면 내수경제 좋아졌다는 소리는 정말 듣기 어렵고, 오히려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 들도 많아요. 한국 경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10: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9: 저도요. 아니, 저한테 갑자기 질문해 주시면 저는 솔직히 네. 높으신 분 만날 운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떠세요?
10: 네. 아,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뭐 공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제가 이 프로에 지난해 말 아니면 올해 초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실은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특히 언론 같은 쪽에서 어떤 키워드로 제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거든요.
9: 예.
10: 그래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가 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약간 우려가 섞인 전망으로서 제시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양극화 그리고 착시입니다.
9: 네.
10: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총량적인 거시 경제 지표들, 뭐 경제 성장률, 총수출, 액이든 증가율이든 뭐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 네. 시가총액 이런 총량적인 다 합친 경제 지표들로 보면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9: 네.
10: 착시라는 키워드를 같이 제시한 이유는 그게 초양극화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저희가 예전에 양극화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충분치 않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인트로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나는 체감이 안 되는데 나는 도리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오면

0: 여쭤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손들어 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보다 지금 경제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분 손들어 보세요.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실 후자 쪽에 손을 드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1: 네. 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그 말씀들을 나눠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초양극화 이게 진짜 요즘 우리 경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양극화를 조금 완화하거나 아니면 양극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는 뭐 양극화로 인한 수혜가 아니지 뭐 아니지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수혜를 받는 계층들과 분야를 넓히려면 반도체 말고도 좀 잘 나가는 업종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정작 우리나라 2등, 3등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반도체 말고 조금 살아나는 분야라든가 업종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0: 우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1: 예.
0: 뭐 저처럼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공감대가 있나? 컨센서스가 있나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령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도 진행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뭐 우리 수출을 보면
1: 네.
0: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춤하죠.
1: 예.
0: 그래서 가장 최근 통계 이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된 통계가 9월 수출까지 나왔으니까.
1: 네.
0: 9월 자동차 이 업종의 수출을 보면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이 -5.5예요.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하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1: 예.
0: 뭐 자동차만 그러냐. 사실은 뭐 디스플레이도 1년 전 대비 -9.5니까 뭐 10% 가까이 줄었고 아니 뭐 디스플레이야 우리가 뭐 LCD도 중국에 밀렸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다른 것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석유화학이 예. 대표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수출 증가율이 한 5%대 뭐 지난달 지난달에는 한 10% 가까이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1: 예.
0: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올해 2월까지는 이 석유화학 쪽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을 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의 플러스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1: 아, 전쟁 때문에.
0: 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도
1: 예.
0: 이 현상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유화학 쪽의 수출액이 늘었는데 우리가 많이 팔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비싸져서 그런 건지를 분해를 해봤거든요. 파는 양은 줄었어요.
1: 예.
0: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뭐 가격이 왜 올랐느냐? 사실은 말씀하신 것은 전쟁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계속 이럴 수도 있죠. 전쟁이 잘 안 끝나고 있잖아요.
1: 네.
0: 저희 연구소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이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선박, 조선 이런 쪽은 9월에도 전년 같은 달 대비 수출 증가율이 한 29.9, 30% 정도 나옵니다.
1: 예.
0: 근데 8월에는요.
1: 네.
0: -45.9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척당 가격이 크고 또 업황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다 보니까 조선은 좀 출렁출렁거려요.
1: 네.
0: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말고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무슨 반도체만 그러냐.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K자 붙은 거죠.
1: 네.
0: K푸드, 화장품,
1: 네.
0: 컬처,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통계를 보시면 아신다고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뭐 15대, 20대 주요 수출 품목을 정리한 자료들이 나와요. 정부에서.
1: 네.
0: 그 안에 보면은 15대 안에 화장품 없고 푸드 없고 컬처 없습니다.
1: 아.
0: 방산도 안 보여요.
1: 예.
0: 근데 사실은 방산은 일반 기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계가 또 다 방산은 아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일반 기계로 넓혀서 봐도 탑5 안에 안 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행이고 K자 붙은 쪽들이 정말 수출 증가율도 높고 선전하고 계시고 대단하죠. 하지만 이쪽이 증가율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메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0: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반도체 쪽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 때 반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에서 K자 이름 붙은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 성장을 높여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쪽은 메이저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너무 쏠려 있나? 반도체가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1: 네.
0: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1: 아.
0: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반도체가 잘 되는 게 뭐 불만이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는 거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저는 이해는 가요. 근데 제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주가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던 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또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좀 걱정,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발목 잡는 거야? 왜 찬물 끼얹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숫자로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으신 건 이해가 되고 네. 그렇지만 한번 숫자를 보시라 천천히 예, 뭐 이런 논란을 다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네. 보시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수출이 안 쏠려 있다 이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조차도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앞서도 뭐 K자 붙은 업종들 말씀드렸지만 쏠려 있지 않다 골고루 잘한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또 어디 있냐. 독일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가 일본보다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수출을 걱정하냐.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쏠림은 항상 있었다.
1: 네.
0: 뭐 지금만 그런 거냐. 전에도 그랬다.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AI 투자 붐에 이렇게 거기에 올라타서 가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또는 골고루 다 잘하자는 거냐. 그렇다고.
1: 네.
0: 그게 말이 되냐. 잘하는 쪽을 밀어줘야지. 정부 지원이든 산업 정책이든. 아, 다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컨센서스가 중요해요.
1: 네.
0: 뭐 우리 수출이 쏠려 있나? 뭐 이래도 되나? 걱정할 만한가? 이 컨센서스가 없으면요 대책이 안 나와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뭐 가까운 과거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1: 예.
0: 이란 전쟁 때도 그랬고요. 뭐 비교적 정부 정책이 신속하게 강하게들 나왔어요. 왜 그랬죠? 왜 어려운 쪽을 돕기한 대책이 나올 수 있었죠?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 네.
0: 코로나 때 경제 충격이 발생할 거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게 그때 누가 토를 달았습니까?
1: 그렇죠.
0: 이견이 없었어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가지 키워드로 초양극화와 쏠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요즘은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 예.
0: 제가 다른 기관들의 회의에 가도 사실은 내년 전망의 키워드가 양극화예요. 그런데
1: 네.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분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안 보여요. 저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 겁니다.
1: 자, 수출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엔 좀 관점을 바꿔서 내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두둑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건설 경기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이게 왜 안 살아나지라는 의견도 있고 아까 컨센서스 말씀 주셨는데 아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소비 관련한 심리지수나 각종 지수가 좀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가지시면서 아 이거 자꾸 왜 죽었다고 하면서 경기를 일부러 악화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맞아요. 네.
1: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내수.
0: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진행자께도 여쭤봤지만 경제 좋으냐? 좋죠 당연히. 최근에 일부 전망기관들은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를 넘어서 4% 가까이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특징이 뭐냐면 전망치를 최근에 제시하는 늦게 제시하는 기관일수록 전망치가 높아요.
1: 아,
0: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1: 그렇네요.
0: 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불안감은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경제에서 뭐 GDP든 수출이든 투자든 시가총액이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그래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뭐 과잉 투자, 투자 사이클이 위축되고 반도체를 덜 사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은 가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는 지금 8월, 9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망 기관들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사실은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하는 건 나쁘거러운 얘기입니다. 10월인데요.
1: 아, 그렇네요. 네,
0: 이미 10월인데요. 몇 달 남지는 않았어요.
1: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0: 나쁘거러운 얘기예요.
1: 예.
0: 그렇다라면은 사실은 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고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을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키워드가 양극화라고.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다라고 느끼느냐.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경제 주자들한테 물어보면 TV 뉴스에서도 기자분들이 가서 인터뷰하면 맨날 안 좋다고 한다. 좋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1: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긴 네, 하죠.
0: 뭐 몸살 한다. 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고 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좋냐? 숫자 좋다. 올해 성장률 제가 볼 때에도 3% 넘어갈 것 같습니다.
1: 네.
0: 내수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 아주 좋죠.
1: 네.
0: 근데 내수도 나쁜 건 아니에요.
1: 네.
0: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전기 대비든 전년 동기 대비든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수라고 부르는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가장 부진한 건설 투자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요. 잘 보면 올라가고 있는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수출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가장 부진한 섹터에 해당되는 건설 투자조차도 올라가고 있지만
1: 예.
0: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확인된 분기별 GDP인 2분기까지도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입니다.
1: 네.
0: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네. 조만간 플러스로 올라갈 것 같아요.
1: 예.
0: 저희가 보기에도. 그러면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근데 이런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과거랑 비교하면 어떻지?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파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1: 네.
0: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확하게는 2017년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고 수출을 많이 했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특징이 좀 보일 수 있잖아요.
1: 예.
0: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여기서 경제성장 기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바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뭐 3%를 넘어갈까? 이런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래 그 정도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민간 소비는 어느 만큼 올려준 거지? 1%포인트인가? 2%포인트인가? 수출은 뭐 2%포인트인가? 뭐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쪼개본 거예요.
1: 네.
0: 이런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를 잘 팔았으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0: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분기는 2017년 3분기입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2%포인트,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6%포인트,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6%포인트니까 요 세 개 섹터가 다 1% 중후반에서 2% 초반에 있어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네.
0: 물론 수출이 제일 높긴 하지만.
1: 네.
0: 근데 가장 최근 뭐 올해 놓고 볼 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올해 1분기입니다.
1: 네.
0: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요. 수출은 5.4% 포인트고요. 민간 소비는 1.3% 포인트고요. 설비 투자는 0.4%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두 배가 넘어요.
1: 예.
0: 민간 소비는 그때보다 훨씬 못 미치고요. 설비 투자는 예전 성장 기여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과거 수출이 잘 되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훨씬 못 미친다. 이게 숫자인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경제 좋죠. 내수 회복되고 있죠.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경제 흐름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지 좀 감이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은 내년까지는 갑니까? 이걸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엔진이 이거 하나 남았는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주로 하십니까?
0: 제가 주로 드리는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 저도 전망을 하려면 이 분야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여쭤보고 말씀을 듣는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1: 예.
0: 저는 이 분야에 어설프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때에 중요한 섹터에 대해서 어설픈 전문가의 말을 믿으려 드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몇 가지 기준
1: 네.
0: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봤는가 뭐 좋은 뉴스 나오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중개하는 사람 아닌가 본인의 숫자가 있나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서 희망을 썩지 말고
1: 네.
0: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불편해도 받아들이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자리에서.
1: 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요즘처럼 안 가본 길을 하나씩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변동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는 정말 뭐 이것저것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시고 한국 경제 지금 어떤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화되고 있는 건지, 개선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우리 수출 잘 되고 그리고 수출의 천병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뭐 성과를 내면 당연히 중소기업도 업황 개선되고 중소기업 업황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처 식당들 이런 데서 북적북적 되고 쇼핑몰도 북적북적 돼서 흔히 말해서 낙수효과라는 게 꽤 있어서 조만간 나도 장사 잘 되겠는데 이 기대가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반도체 슈퍼

0: 포항이 도래했는데 낙수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는 업종 대상자들이 옛날보다 확 줄거나 이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앞서 제가 지난해 전망을 하면서 초양극화 착시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전망을 했는데 네. 비슷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양상과 비슷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강도는 더 셌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쏠림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쏠림 현상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게 뭐 2대 8 법칙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고소득층이든 잘 나가는 업종이든 20%가 80%의 매출이나 이익을 설명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경제의 앞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반도체 업황 질문 주셔서
0: 네.
1: 제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근데 일을 하려니 알아야 되니 그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네.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이런 소매나 판매나 소비나 이런 쪽에 이 일선에 있는 쪽은 사실은 어디냐면요.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으시면 PG 업종이라고도 하죠.
0: 네.
1: 그래서 뒤에서 결제 처리해 주시는 업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비나 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1단위로 집계를 해서 보십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네. 들어요. 다른 채널은 사실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사업을 하시는 대기업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럼 그쪽도 거의 1단위로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은 항상 뒷북치거든요.
0: 네.
1: 보시면은 GDP도 빨라야 한두 달 있다 나오고
0: 예.
1: 뭐 소매 동향 뭐 수출 실적 뭐 수출 빨리 집계한다고 그래도 열흘 있다 나오잖아요.
0: 예.
1: 그렇죠? 뭐 나머지 산업활동 동향 같은 한 달 있다 나오고 항상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런 쪽을 참고를 하고 여쭤보는데 그쪽에서 올해 들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2대 8이 아니다.
0: 예.
1: 1대 9다.
0: 네.
1: 10%가 90%를 설명한다. 그런데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쪽들이 그래서 그걸 롱테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꼬리가 긴.
0: 예.
1: 근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심상치 않다. 이제는 제가 금융 지주, 금융 그룹에 있잖아요.
0: 네.
1: 저희로서도 여신이 중요하고 연체율이 중요하고 연체율 통계 보시면 어떠세요?
0: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올라오고 있어요.
0: 예.
1: 제가 금융권 회의나 당국 회의나 가면은 연체율이 이슈예요.
0: 예.
1: 올라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보면은요, 은행권은 안정적이에요. 되게 낮아요.
0: 네.
1: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0: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짜?
1: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은 이런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사실 숫자의 이면을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통계를 자세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율이 뭡니까? 그러니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여신, 대출액이 예. 분모고요. 그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문제 여신, 뭐 고정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런 여신의 비율이잖아요.
0: 네.
1: 분자 분모의 비율이잖아요.
0: 예.
1: 근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뭘 하냐면 연체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여신들은요. 채권 추심회사에 팝니다. 그럼 분모에서 빠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흘러가면은 뭐 나중에 그게 쌓이는데 이런 사실은 채권 추심 회사들의 연체율까지는 통계 못 보셨죠?
0: 네.
1: 그건 안 나오거든요. 감독당국에서 집계를 안 해요.
0: 아.
1: 그럼 그 하단에 가까운 쪽에서 집계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상호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쪽이에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뭐 협동조합,
0: 예.
1: 뭐 금고
0: 예.
1: 이런 데죠. 가장 최근 통계가 올해 2분기 6월까지 나왔습니다.
0: 네.
1: 연체율이 10%가 넘어요.
0: 오.
1: 기업 여신 기준으로.
0: 예.
1: 그리고 특히 기업 여신 기준으로 따지면 은행권 연체율의 10배 정도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그만큼 높은데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0: 예.
1: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쪽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또 여기서 또 이견이 생겨요. 아니 뭐 항상 그랬던 거 아니냐. 소비가 온라인화 되는데 망한 쪽들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또 그렇다고 그냥 다 놔둡니까?
0: 그렇죠. 그건 아니죠.
1: 예, 예. 다 놔둡니까?
0: 네.
1: 그럼 또 뭐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0: 네.
1: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러냐 도대체.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네. 반도체가 이렇게 좋고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이익을 뭐 100조 원 한 개 회사가 이상 낸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의 온기가 경제로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채널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예상을 해보시면. 성과금 많이 주신다잖아요.
0: 예.
1: 직원분들한테. 그럼 직원분들이 뭐 식사도 하시고
0: 그렇죠.
1: 물건도 사고 그런 예.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겠고 또는 주가도 오르니까
0: 예.
1: 최근은 좀 주춤하지만
0: 네.
1: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0: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간접적인 수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2차적으로.
1: 네, 뭐 배당.
0: 예.
1: 그렇죠?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거둘 수도 있고요.
0: 예.
1: 또는 뭐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수혜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채널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예.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우선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느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임금이 지급되었던 시기에
0: 네.
1: 올해 상반기죠. 어느 방송사 기자분이 정확히 2000이었어요. 2000 안에 있는 하이닉스 앞에 있는 식당에 가신 거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좀 장사가 되세요?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회식도 안 하고요.
0: 야.
1: 그 장사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기자분이 하이닉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직원분들 붙잡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돈 받으셨다면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들은 뭐 하셨을 것 같았어요.
0: 뭐 집 샀나요? 아니면 대출이자 갔거나 아니면 여행 갔나 해외?
1: 맞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잣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집 네. 사셨대요.
0: 네.
1: 그 결과가 그쪽 지역이 주택 거래가 규제적으로 묶였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렇죠. 또 다른 많은 응답이 뭐냐? 올해 상반기 떠올려 보세요.
0: 예.
1: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면 다 돈 벌던 시기 아니십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식 사셨대요.
0: 아 성과급 받아서.
1: 네.
0: 아.
1: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나를 위한 소비 또 우리 집 사람. 그러니까 외제차 사셨다.
0: 예.
1: 명품 사셨다.
0: 아.
1: 이게요 지표로도 나와요. 앞서도 제가 숫자를 보시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소매 업태별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요 백화점은 거의 10%에 가까워요. 전년 동월 대비.
0: 네.
1: 사실 명품관은 이게 공식 집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점포별로 명품관 판매 증가율 유리 그 기업들이 발표하시는 걸 보면 전년 대비 4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명품관은.
0: 네.
1: 근데 반대로 서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마트 이런 쪽은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이 거의 10%에 가까워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은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주가가 올라서 더 많은 광범위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0: 네.
1: 주변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의미 있게 돈 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그렇죠. 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업종이 또 이쪽이다 보니까.
1: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또 전문가시다. 예, 그렇죠.
0: 그런데
1: 예. 이것도 통계를 보시면 나와요.
0: 일반인들은 사실 돈 번 사람 많지 않죠.
1: 통계가 뭐냐면요. 최근에 상승장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계층을 보면은요.
0: 예.
1: 연령대가 50대예요.
0: 아.
1: 예. 젊은 분들이 아니라고.
0: 예.
1: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운용 자산의 운용 규모가 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0: 네.
1: 이건 교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작은 자산으로 돈을 굴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0: 원래는 그렇죠.
1: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상하게 많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수십 퍼센트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 한 주가 비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소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못 사셨거나 조금밖에 못 사셨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뭐 최근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장에서 다 광범위하게 국민 전체가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0: 예.
1: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온기가 잘 안 퍼지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하고 왜 다르지? 왜냐하면 더 쏠려 있고
0: 네.
1: 최근에 풀린 돈들 온기가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0: 네. 진짜 아까 이천 근처의 식당 에피소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과 달리 온기가 사실 있으려고 하는 여지도 있는 업종이라도 그 온기가 전달되는 경로 그리고 대상 소비하는 방식 이게 진짜 많이 바뀌어서 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그런 낙수효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올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은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도의 키워드가 양극화라고 해 주셨으니 아 내년도도 이런 초양극화의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이미 대답을 해 주셨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 한국 경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분야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겼고 그 수익을 당연히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는 분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국형 네덜란드병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잘 돼도 걱정이 참 많아요.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우선 착시와 초양극화는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리던 키워드고요.
0: 네.
1: 그 키워드를 또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조금 다른데
0: 네.
1: 볼러타일 이코노미입니다.
0: 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1: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제예요.
0: 예.
1: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0: 예.
1: 당연하죠. 시가총액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업종이 원래 변동성이 큰 업종 업황이고
0: 네.
1: 또 거기에 대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0: 네.
1: 그런 업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장률이든 수출이든 투자든 좋으면 되게 좋고요.
0: 네.
1: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고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때는 사실은 경제 전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저는 그런 일을 하지만.
0: 아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돌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1: 특히 변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0: 예.
1: 제가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반도체나 AI, 로봇 이런 쪽들이 지금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많이 좌우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쪽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이 중요해져서예요.
0: 아.
1: 재정이.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에 연달아서 과거에는 많이 안 그랬는데 정책금리를 인상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금리를 올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총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맞다.
0: 예.
1: 근데 어려운 데도 있는데 아 금리를 올리는 게 괜찮은가? 근데 그때 한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GDI 증가율? 뭐 국내 총소득
0: 네.
1: 뭐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해석하면 이런 거인 거죠.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뭐 대응해야 될 변수는 많죠. 중앙은행이.
0: 네. 예.
1: 가령 뭐 성장률,
0: 예.
1: 경기죠.
0: 네. 물가도
1: 물가,
0: 있고.
1: 인플레, 네. 환율. 가계 부채,
0: 네.
1: 집값
0: 네.
1: 대응해야 될 건 한 대여섯 가지 금방 꼽을 수 있는데
0: 네.
1: 근데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요.
0: 예.
1: 물론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물가가 높으니까 더 정당화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 금리를 높인다.
0: 예.
1: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안다. 어려운 적이 있다는 거.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있다는 건 안다. 근데 어쩌라는 거냐. 중앙은행 보고. 중앙은행이 그래서 뭐 경제가 좋은 서울의 금리는 인상하고
0: 네.
1: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뭐 지방 어느 도시의 금리는 내릴 수 있느냐. 아, 못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총량 지켜보고 간다. 그래서 올린다. 물가도 걱정이다. 빨리 안 잡히고 있다. 이란 정리도 빨리 안 끝나고 유가도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올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셨냐면
0: 네.
1: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제가 출연했었을 때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예. 계신 거예요. 예. 중앙은행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어려운 쪽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돕고
0: 네.
1: 이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상황도 우호적이에요. 반도체가 잘 되면서 법인세 중심으로 세금이 많이 거칠 겁니다.
0: 예.
1: 많이 거치고 있죠 실제로.
0: 네.
1: 그리고 이미 많이 거친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펀드도 만드신답니다.
0: 네.
1: 그리고 내년 예산안 계획도 지금 굉장히 확장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돈도 많이 거치고 있고요. 돈도 많이 쓰시려고 하고요. 돈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년 성장률은 한 반 정도는 정부에 달린 거예요.
0: 네.
1: 정부가 돈을 많이 쓰시면 성장이 높아질 거고요. 가령 아이 뭐 좀 빚을 갚아볼까? 아 너무 많이 쓰나? 나중에 좀 아낄까? 그럼 돈을 덜 쓰실 거고 그럼 성장률이 좀 덜 올라갈 겁니다.
0: 네.
1: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전망의 두 가지 핵심이
0: 네.
1: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강점이 없는 AI와 정책당국 또는 정부의 자의성에 달려있는 재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그럼 이거 경제성을 전망하기가 쉽겠습니까?
0: 아 그런 맥락에서도 진짜 고충들이 많겠네요. 진짜.
1: 그러니까 뭐 그냥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고충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0: 그런데 일선에서도 뭐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려면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있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이게 진짜 다들 만만치 않게 어렵겠네요.
1: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0: 예.
1: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재정이 매우 중요하다.
0: 네.
1: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는 어떨 때 돈을 쓰십니까? 그 어디를 도와주시고 어디다가 돈을 쓰세요?
0: 야, 이것도 고민이네요.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으면 돈을 쓰시는 게 정당화되죠.
0: 예.
1: 그리고 뭐 청년층이든 자영업자든 어려운 쪽을 도와줘야 된다? 그럼 아, 그쪽은 진짜 어려워. 도와줘야 되겠어. 그럼 컨센서스가 있으면 돈을 쓰시겠죠.
0: 네.
1: 그럼 제가 지금 청년층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다른 데 좀 몇 번 출연해가지고 청년층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생각보다 꽤 낮아요.
0: 네.
1: 가장 최근 통계로 2%밖에 안 됩니다.
0: 네. 또 2023년 이후로 큰 변화도 없더라고요.
1: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네. 뭐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20대 계층의 실업률은요.
0: 예.
1: 5% 6% 정도 됩니다. 두세 배예요.
0: 예.
1: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1: 예.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청년층들이 뭐 배가 불러서 일자리가 있는데 뭐 일하기가 싫어서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경제 전체에서 지금 인구도 문제잖아요.
0: 네.
1: 청년층이 줄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간 늘거나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해서 뭐 실업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0: 네.
1: 그 취업자도 노년층 중심으로 꽤 많이 늘어왔어요. 근데 청년층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청년층이 아기를 덜 낳아서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가령 뭐 몇십만 명 줄었다? 그럼 취업자도 똑같이 줄어요.
0: 네.
1: 이런 계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숫자로 보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를 잘 못 구하고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나 중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전에도 그랬다. 나도 어렵다. 무슨 청년 세대가 지금 뭐 잃어버린 세대냐. 우리는 진지하게 버리

0: 뭐 우리 때는 막 그러시잖아요.
1: 네, 우리 때는 30대, 40대, 50대 계층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예. 숫자를 보시라고요. 전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요.
0: 예.
1: 그리고 그분들이 남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 아, 뭐 자녀 없으시다고요?
0: 네.
1: 그럼 뭐 조카?
0: 네.
1: 손자, 손녀? 근데 나는 뭐 가족도 없다? 그러면요.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에서 있었다고요.
0: 네.
1: 버블이 꺼지면서 그 당시에 취업을 못했던 세대가 한 5년, 10년 제대로 일자리를 못 구한 거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세대를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불렀잖아요.
0: 네.
1: 그 세대가 지금 50대가 됐잖아요.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0: 네.
1: 근데 그 부모분들이 돌아가시면 연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를 안 하죠.
0: 네.
1: 아마 사망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제 국가가 복지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문제화 되는 거예요.
0: 예.
1: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0: 예.
1: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젊은 세대의 특성 때문이에요. 뭐 우리도 전에 어려웠다. 근데 지금 세대는요. AI 도입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는 세대라고.
0: 그렇죠.
1: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뉴 엔트리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안 주거나 안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세대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가 돈을 쓴다.
0: 네.
1: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정부 재정이 키워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0: 그럼 이제 재정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AI 기업들이 뭐 슈퍼 호황 때문에 공장을 증설해야 될 계획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앞뒤로 국가 차원에서 기반 조성해줘야 될 게 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 이런 거 공급하기 위한 서포트를 두 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그 두 회사보다도 신용등급 낮은 회사들 또 국가가 또 뭐 한전체니 뭐 이런 것들 발행해서 또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돈 왕창 쓰면 시중에 유동성이 메말라서 나머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말미에 주셔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방송이나 유튜브를 한 2, 3년 전 거를 찾아보시면
0: 예.
1: 정부 재정 지출 건전성 강조하면서 그래도 써야 된다면 성장률
0: 예.
1: 때문에
0: 예.
1: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0: 예.
1: 대만이나 다른 경쟁 기업들, 경쟁 국가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0: 예.
1: 이러한 산업의 바탕이 되는 SOC 투자, 특히 물,
0: 네.
1: 전기 이런 쪽에 송배 전망에
0: 네.
1: 집중적으로 SOC를 깔아야 되고 그쪽에서 압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챙기면서 어려운 쪽에 대한 안분도 필요한 겁니다.
0: 예.
1: 재정 지출의 묘미가 필요한 거고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려면
0: 네.
1: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0: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이라서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시간적 제약상 많이 못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경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힌트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4: 기가 막힙니다.
1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7: 고수익에 원금보장?
1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8: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북극항로 시범응항 환영식 등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과 관련해 초기 가정폭력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가정폭력 등 혐의를 수사해온 수원건선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8월 수원건선서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무작위 개최 대상 선수를 잘못 파악해 선수가 실격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성숙 유도 여자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정 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입국한 뒤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며 당시 개최 문제로 실격당한 정수진 선수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만 정 감독은 개최 누락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수에게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임상시험 자료 수천 건이 챗GPT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챗GPT를 통해 임상시험 결과 문건 2,672건을 내려받았다며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어제 자료 유출을 인지해 오늘 새벽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 먼저 세종으로 옮겨집니다. 내년 상반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엔 금융위원회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는 오는 2031년까지 세종신청사 공사를 마친 뒤 이전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대 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순간의 나락이다. 그는 그때 나락을 감지했다. 처럼 요즘 나락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한자로 어찌 나 떨어질 락을 쓰는 나락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를 뜻해 지옥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뜻이 확대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그룹 비틀스의 멤버 존 레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스 음악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존 레논 곡 중에 하나겠죠. 이건 펑키하고 블루지하면서 노래도 정말 잘했고 사운드도 아주 좋아요.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요. 존 레논 본인이 만들고 이 정도로 만족했다는 이 음악은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 했던 한 심리학자가 내건 구호 Come together, join the party 함께 합시다, 정당에 가입하세요 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색과 상관없이 비틀스의 후기 히트곡으로 자주 들리는 음악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틀스 Come Together였어요. 신지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존 레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스의 음악 중에 하나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존 레논의 곡 중 하나다 라고 여러 가지로 좀 만족했다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낸 무언가에 이 정도로 뿌듯하게 만족할 수 있는 거

0: 되게 큰 행운이자 또 자부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틀스의 자부심 같은 음악 Come Together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모이셨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잘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신 김에 오늘도 골든디스크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 외에 시간에 생각이 나신다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진의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 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1: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0: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낸시 시나트라 뱅뱅 마이 베이비 셔미다운이었습니다. 3415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지난달 초에 살롱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커피 앤 시가렛이라는 타이틀답게 재즈곡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영화 킬빌의 오프닝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되었던 낸시 시나트라 뱅뱅 이 곡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드럼과 건반, 첼로,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와 끝내 절규하는 듯한 날카로운 보컬이 차분한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공연에 드럼 세션을 하신 분이 영상을 좀 올리셨다고 저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고 그 영상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봤는데 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원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싹 만들어주는 곡인데 그게 이제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조명과 그리고 이런 라이브 연주들과 같이 어우러지되 또 원곡과는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다른 감동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고 오셨군요. 이런 공연 후기 너무 고맙습니다. 낸시 시나트라 뱅뱅 덕분에 또 잘 들었고요. 5807님, 골든디스크를 매일 듣다 보니까 문득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창 LP판, CD, 테이프 살 때 좋아하는 가수들 독집 앨범 사고 듣고 나서는 거표지에 좋은 노래들 사인펜으로 체크하고 틈틈이 가수의 베스트 모음집이나 여러 가수들의 히트곡 메들리도 샀었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셀린 디온, I love you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우리가 음악을 직접 사서 나의 소유로 아껴 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LP나 CD 테이프를 직접 손으로 들고 자켓을 넘겨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 읽어보면서 가사도 읽고 뭐 작사 작곡가 이름도 읽고 특히나 저는 앨범으로 음악 들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가수들 항상 thanks to 쓰잖아요. 어떤 분들께 이 앨범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그런 거 읽는 재미도 되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뭐 일종의 소유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물성으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내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뭐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음악을 그렇게 물건, 소유 이런 관념으로 기억하던 시절을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셀린 디온의 I Love You 그리고 이종윤 님이 빅 룬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함께 이어드릴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6년에 데뷔한 그룹 에어서플라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어서플라이는 현재 러셀 히치콕 그리고 그레이엄 러셀 듀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결성했을 때는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까지 다 갖춰진 6인조 밴드였습니다. 이 6인조의 모습으로 발표했던 데뷔곡은 Love and Other Bruises라는 곡이었는데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에어서플라이 하면 떠오를 만한 이 그룹

결혼만의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에어 서플라이 2026년까지 18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었죠. 그리고 멜로디가 아름다운 발라드 하면 여전히 에어 서플라이의 뭐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이라든가 Lost in Love라든가 그런 노래들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앨범 발표 텀이 좀 길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10년에 나온 17집, 그리고 2026년 올해 18집이 나왔거든요. 이두 장의 앨범이 현재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방송에서 가장 최근 싱글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2003년에 나왔던 16집에서 싱글로 활동했던 Shadow of the Sun이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활동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03년 꽤 예전 음악을 제가 가장 최근 싱글로 전해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마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외국 음악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에어서플라이의 가장 최근 음악들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신에 이렇게 소개할게요. 데뷔곡이었던 Love and Other Bruises, 그리고 2003년에 나왔었던 16집 싱글 Shadow of the Sun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에어 서플라이의 데뷔곡 Love and Other Bruises 그리고 2003년에 나왔었던 16집에서 Shadow of the Sun 들으셨습니다. 5724님, Sam Fender의 17 Going Under 신청합니다. 올리비아 딘 덕분에 샘 팬더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역시 기타 메고 노래를 정직하게 내지를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배철수 DJ님 소시적 모습 같기도 하고요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아, 저도 샘 팬더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뭐 네, 배철수 DJ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올리비아 딘이라는 가수하고 함께한 Rain Me In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가수인데 락커죠. 샘 팬더. 1994년생 영국의 가수입니다. 최근에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솔로 락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메고 정직하게 촥 내지르는 그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뮤지션이에요. 이 17 Going Under라는 노래도 2021년에 나왔었는데 제법 인기가 많았었던 음악이었는데요. 골든디스크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덕분에 이 시원시원한 음악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노래와 함께 고지호님이 아시아의 Don't Cry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을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샘 팬더예요. 17 Going Under.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6900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위에서 이 방송 들으면서 문득 옛 생각이 떠올라 졸음쉼터에 차 세우고 문자 보내봅니다. 80년대 초 안동 어느 커피숍에서 듣던 노래 에버그린 혹시 들을 수 있는지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김하나 사랑 엄마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옛 추억 떠오르게 해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덕분에 들었습니다.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어요. 10월 13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The Platters의 Smoke Gets in Your Eyes.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디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한글날이죠. 올해는 특히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 해입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이 한글날인 만큼 한글날의 처음 이름도 궁금한데요. 1926년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원래 이름은 가갸날이었습니다. 한글을 달리 이르는 말로 가갸글도 있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살인 미수죄로 구격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5: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석유시설과 군사지원시설에 대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즉각 맞불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후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입장 차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달 중간선거 때문이라 분석이 나옵니다.
5: 정부가 외교, 국방, 통일부 등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모두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25개 기관이 이전을 시작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10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5: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6: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상점들을 지나쳐 식당가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데 양손엔 흰색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부에서 건물 1층으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간 뒤 40대 여성을 공격했고 이어 2층 식당가에서 여러 세 개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또 중년 여성의 어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모두 9명이 다쳤는데 특히 2층에서 다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급히 병원에 옮겨진 뒤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7: 언니가 피리를 흘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59살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배낭에선 망치와 흉기들이 나왔습니다.
8: 이제 잡으시고 그 가방을 여니까 가방에서 이제 칼이 우르르르 떨어지더라고요.
6: 경찰은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는 최 씨의 말을 토대로 향 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사건 현장을 찾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력을 총동원해 모방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4: 대낮 점심시간 직후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상가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최 씨를 여러 시민들이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9: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식당가 안으로 들어서는 59살 최모 씨. 두리번대며 범행 대상을 찾습니다. 잠시 뒤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안에서 뛰어나옵니다.
10: 야, 피해. 미실 칼국을 찌르고 있어. 야, 미실. 야, 피해. 야, 나가 있어.
9: 한 상인은 복도로 뛰어나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11: 에스컬레이터 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9: 최 씨는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보이는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의자를 던지며 최 씨를 막았습니다.
11: 사람들은 한 군데로 안 몰리고 다 흩어지고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9: 의자에 공격이 막히자 최 씨는 다른 공격 대상을 물색했고 시민들이 최 씨를 3층의 주차장 입구까지 유인한 뒤 시민 3명이 덮쳐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12: 의자가 복객들 모임과 가놓고 거기 내려오는 사람하고 합심을 해서 쓰러뜨려가지고
9: 결국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인 1시 56분 시민들은 최 씨를 제압했고 곧 신병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을 공격당한 사우디 측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에 석유 시설을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대해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13: 후티 반군이 장악 중인 예멘 수도 사나에 위치한 예멘 석유회사의 기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0: 국제동맹군이 예멘 사나와 호데이다, 다마르 등에 위치한 주요 연료시설을 잇따라 타격한 겁니다. 공습 직후 사우디 측은 후티반군이 민간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사우디 국제동맹군이 해당 시설 인근 민간인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직후 기습적으로 단행됐습니다.
1: 작전 작정을 수행하기 위해 곧 산하의 한 시설에 대한 민간인의 대피 경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사우디 방송입니다.
0: 사우디 국제동맹군의 공습은 후티반군이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공습해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후티반군은 즉각 맞불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사우디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고 파편이 주거 지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와 사우디의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후티의 공세를 관망하던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후티반군이 이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후티반군의 행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치러지는 중간 선거 이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후티반군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제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후티는 매우 안 좋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각각 0.90% 하락, 0.43% 상승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2: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미국 백악관 새 대변인이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우리 측 설명도 무시한 채 72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한 발언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 압박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3: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KT 제커라이어 대변인의 첫 공식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 제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3: 특히 대미 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사업에 54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KT 제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투자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업적 합리성 등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아직 사업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도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양국 간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며 LNG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를 수차례 반복 강조하는 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곳이지만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접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당시 공화당 후보를 참석시켜 발언 기회까지 줬고 오늘은 직접 알래스카로 가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1: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뢰 폭발 사건은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 관련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차지은 주 유엔 대사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차 대사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 대형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발 메모리 반도체 약

약세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0.45포인트, 0.35%가 내린 51,670.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7,805.4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15% 하락한 27,204.3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유럽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가 관제소에 납치경보를 잘못 보내 전투기가 출격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3일 오전 승객과 승무원 178명을 태우고 그리스 코르프에서 독일 뉘른베르크로 가던 튀르키예 코렌돈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공중납치 비상코드가 발신됐습니다. 크로아티아 상공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되자 크로아티아와 독일 공군 전투기가 차례로 출격했고 도착지인 니른베르크 공항은 작전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여객기를 니른베르크 공항에 착륙시킨 뒤 경찰 특공대를 들여보내 납치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으며 항공사는 교신 시스템 오류로 납치 코드를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 먼저 세종으로 옮겨집니다. 내년 상반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엔 금융위원회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한 데다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산지의 경우 시속 70km에 이르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3.5m, 서해 앞바다 최고 3m, 남해 앞바다의 경우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방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독감에 걸린 엄마를 위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미역국을 끓여놓았다는 사연이 SNS로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열이 펄펄 끓어서 아이 아침밥도 빵만 챙겨주고 나왔는데 조퇴하고 집에 가보니까 4학년인 아들이 밀키트로 사두었던 미역국을 끓여놓고 엄마 이거 데워 먹어 1인분이야 라는 쪽지를 남겨

0: 모습을 떠올리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이의 예쁜 마음 덕분에 엄마도 금세 건강을 회복하셨을 것 같네요.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서울 10도고요. 부산 16도, 대구 15도, 대전 11도, 광주 15도, 강릉 13도, 제주 19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떨어져서 좀 서늘하겠고요.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점차 누그러져서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는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 홍천의 자택에서 70대 아내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내리치고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부모님 욕을 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던 살인사건은 사실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린 계획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어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지난달 15일 A씨는 부모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사채업자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는데요. A씨를 추궁한 결과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했으며 단순 살인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강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전 총장이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2024년 10월 20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됐으나 강제추행 논란으로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모함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리튬 건전지를 삼킨 생후 9개월 아기를 헬기로 230km 이송해서 치료했습니다. 지난 10일 낮 전북에 사는 9개월 남아가 장난감 내부에 있던 지름 12mm 크기의 동전형 리튬 건전지를 삼켰는데요. 리튬 건전지는 체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0: 천공 등 심각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 응급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에 소아 응급 진료와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주변에 없었고 멀리 떨어진 부산 백병원이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119 소방 헬기가 투입돼 전북에서 부산까지 약 230km를 이동했으며 이후 수술을 거쳐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후티 반군이 또다시 사우디 수도에 미사일을 날렸다는데 공항에 기습 타격을 한 걸로 보이네요.
1: 맞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향해서 후티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후티는 공격 이후에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타격했고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반면에 사우디 연합군은 후티가 리야드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사우디가 연일 후티 반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방공망이 후티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1: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원점과 리야드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고요. 속도가 가장 빠른 탄도미사일이라면 수분 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어 방공망이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수십 초 정도인데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오는 동안 패트리어 방공망이 제때 가동했다면 혹은 문제없이 가동을 했다면 일부 공습은 차단이 됐어야 맞는데
0: 네.
1: 이걸 막지 못한 게 후티가 방공망을 교란하는 작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드론 여러 대를 먼저 띄워서 방공망을 교란시킨 후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서 리야드를 향해 발사했다 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0: 네.
1: 현지 소식통들은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과 함께 비행 중에 방향을 바꾸는 탄두를 단 첨단 무기를 보유해서 사우디의 패트리어 방공망이 막기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후티 분쟁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후티 쪽 반응은 어떤가요?
1: 네, 후티 측은 12일 리야드 공습 이후에 미국이 예멘 침략에 가담하면 미국과 영내 모든 미국 이익을 겨냥한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우디 공세의 목적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더 이상 안전한 위치에서 예멘에 대한 침략을 수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번에 후티에게 방공망이 뚫리면서 사우디의 안보와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입지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사우디 재무부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가 작년보다 3.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쟁에 따른 지출 증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또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1: 또 네옴 신도시나 리야드 대형 큐브형 빌딩이나 사막 스키장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해왔던 초대형 프로젝트도 상당수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0: 네.
1: 외신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빈살만 왕세자의 국가 개조 계획인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글로벌 자본 유치에도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빈살만 왕세자는 현재 안전을 우려해서 벙커를 갖춘 경호 수준이 높은 궁전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공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는 뗐지만 이게 현실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우디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사실상 사우디와 후티 전쟁으로 확전이 된 모양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1: 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개입할 수 있게 미국의 중재를 거쳐서 사우디의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스라엘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교 정상화 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어야만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후티 반군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궁지에 몰린 사우디를 돕고 이스라엘의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의 전쟁 개입이 자국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 네.
1: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총리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의 최종 승인 없이는 이스라엘의 개입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하는 걸로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배경이 뭡니까?
1: 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을 갔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만큼
0: 네.
1: 한미연합훈련도 달라진 북한군에 맞춰서 다르게 운용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0: 네.
1: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2일에 1953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실전 경험을 갖춘 전투병력이 존재하게 됐다면서 적이 실전에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자유의 방패 훈련,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이렇게 매년 두 차례 치러지는 연합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제주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한반도 전역에 분산해서 훈련함으로써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공격 기술을 연합군에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에너지 휴전을 주장했다는데 러시아 쪽 반응이 있었습니까?
1: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에너지 휴전이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일축하면서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주장한 후에도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왔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러시아는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불만을 쌓아가고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이후에 러시아가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 네.
1: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화가 날 것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 되겠죠.
0: 네. 그래서 트럼프가 화낼 때까지 기다린다.
1: 맞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지금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한국하고 좀 여전히 껄끄러운 상황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 없을까요?
1: 네. 한국 정부 는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지난 12일에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선의의 표시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했고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이건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계속 그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동시에
0: 네.
1: 한국 정부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양국 간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서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정부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미국 소식인데 아, 이게 전 가능한 일인가 좀 걱정스러워요. 미국이 테러범에 대한 총살형을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009년에 미군으로 근무를 하다가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을 숨지게 한 무슬림 남성이 총살형에 처해질 예정인데요.
0: 네.
1: 미 국방장관이 이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피트 헤게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미국 각계에서는 이 사형 생중계가 비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게세스 장관이 총살형 생중계 발언 이후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0: 예.
1: 하루 후에는 그 결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해는 한다. 한다라고 살짝 발을 뺐다가
2: 예.
1: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총살령 생중계에 창반 양론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어차피 최종 결정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 네.
1: 그러다가 지난 12일에는 현지 언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살령 생중계를

0: 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 테러범을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예정대로 총살령 생중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지금 집행 예정일은 올해 12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은 SNS에도 분명히 이게 확산이 될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럼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0: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고 아마도 이걸 무시하고 생중계하는 국가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건데요. 예.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총살령 생중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걸 어기는 플랫폼은 유럽연합 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1: 유럽연합은 그렇고.
0: 네, 그 유럽연합은 지금 유럽연합에 따르면 메타는 사형 집행 생중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이걸 이제 중계할 수 없겠죠. X와 틱톡도 충격적인 콘텐츠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만약에 미국이 총살령 생중계를 고집하게 된다면 미국 당국이 사형 집행을 대중의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거 어떻게든 퍼질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아시아 소식인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그만 낳으라고 아직도 이제 캠페인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0: 네,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나라가 인구가 1억 7,8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1: 네.
0: 최근에 공식 발표를 통해서 산아제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산아제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고요.
1: 네.
0: 반대로 피임 실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었고 정부의 피임 도구 무료 제공 조치가 중단이 되면서 인구 급증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야권에서 중수청장과 공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걸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5: 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사, 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 이런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부 조직 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건데요.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고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는 설명.

0: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세부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선을 그었는데요. 네. 대통령은 장관의 경우 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자 국민의힘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제 그동안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이제 자신을 공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을 향해서 처음으로 좀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0: 네. 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1: 네.
0: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1: 예.
0: 본인이 중수청장이 된다면 임청장과도 뜻을 모아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향후에 좀 협력,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었습니다.
1: 네.
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당시에 반대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1: 네.
0: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성명에 참여했던 것이다라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법 왜곡죄 역시 남용되어서 수사관이나 법조인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면서 신중한 수사 착수를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수청이 임은정 청장을 자체 감찰하는 것도 본격화되는 거죠?
0: 네. 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수청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뒀던 감찰 훈령을 근거로 임 청장의 SNS와 언론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중수청 출범에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만간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감찰 훈령이라는 거를요?
0: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1: 예.
0: 그리고 감찰관도 사실 공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허성환 감찰 담당관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 청장에게 서면질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최종 징계 의결을 행안부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로 올리게 됩니다.
1: 네.
0: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청장의 행위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감찰 1과장 시절 성비위 의혹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장 시절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이제 김종 후보자의 과거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는 서재현 전 검사가 직접 반박을 했다고요?
0: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대검 감찰 1과장 시절이라는 게 2018년인데
1: 네.
0: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혹 다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걸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1: 예.
0: 당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정식 조사하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 이제 김 후보자 입장이었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서지원 검사가 반박을 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당사자니까요. 어제 예. SNS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당시부터 특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1: 네.
0: 2010년 사건 직후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8년에도 자신과 대리인단이 진실을 밝혀달라라면서 사건 은폐 경위와 2차 가해 조사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이 김 후보자는 피해자 보호 때문에 감찰 착수에 신중했다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서준석 검사는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며 사과를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일관되게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어제 언론에 이제 추미애 지사 관련한 얘기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김재용 후보자 문제가 다시 좀 이렇게 큰 쟁점이었는데 추미애 지사가 다시 정면으로 반대를 했어요.
0: 네,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였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김재용 후보자를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을 두고도 당시에는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지금의 적격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것처럼 한 차례의 승진 인사가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특히 자신이 알고도 침묵한다면 역사적인 과오가 될 수 있다라면서 양심과 공적 책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했는데요.
1: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다.
0: 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하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행안위가 이미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추미애 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 간의 갈등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추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김주영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서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고관대자 또 소액의 서민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두고
1: 네, 누구를 향한 거냐
0: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이거 경기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추미애 지사를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죠.
1: 예.
0: 그런데 어제 추미애 지사는 저는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자신이 일단 대립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SNS는 이제 부모 덕에 이제 호강했다는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
1: 네.
0: 본인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칭한 사람 본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관사나 관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해명을 했는데 12억 원대 이제 전세 관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면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호화나 사치로 보기 어렵고 관용차는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전임 도정 에서 교체가 결정이 됐고 내구 연안과 안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서 유지비도 줄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뭐 야당만 추미애 지사를 공격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 도정 운영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질의가 나왔더라고요.
0: 네, 이 경기도가 지난 8월에 선언했더니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1: 예.
0: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도 경기도가 법정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적이 있는데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안도 확대 같은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 비상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었고요.
1: 네.
0: 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지난해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인데 특별한 비상사정이 대체 뭐였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1: 네.
0: 추 지사는 국비 사업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도비가 2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11조 원에서 작년 8조 1천억 원으로 감소했다라면서 채무 비율만으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도정 관련해서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는데 민생복지예산 삭감을 놓고도 민주당에서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0: 네, 대표적으로 이광희 의원이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을 30%로 축소 통보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연천이나 가평 같은 지역은 오히려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시장 군수나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추 지사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라면서 사실상 좀 인정을 했는데요.
1: 네.
0: 다만 이미 작년 예산 편성 때부터 올해 4분기 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도 감액 추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 네.
0: 국민의힘은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 예산을 추경에서

0: 제외했다가 국감을 앞두고 직전에 다시 일부 복원한 과정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추지사는 이미 여러 시군에서 시행을 하거나 내년부터 국가 지원이 예정된 사업보다 급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이후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8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0: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홈플러스 구월동과 영화관 등이 입점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식당가였는데요.
1: 네.
0: 59살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시민 8명이 다쳤는데 특히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가 뭐 긴급 수술 후에 맥박은 다행히 회복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홈플러스 매장 내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건물에 식당가와 공용 공간 등에서 범행이 벌어진 건데 피의자가 여러 층을 이동하면서 이용객들을 공격을 했고 현장 상인과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막아서며 제압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를 했고 범행 동기, 범행 준비 여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요. 살인미수 전력도 두 차례나 있었다는 거예요.
0: 네.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철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 네.
0: 이 전자감독 기간은 2029년 2월까지였는데요. 그 이전에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고 전자발찌 착용 뒤에는 무단 외출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했고요.
1: 예.
0: 최근에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지한 흉기로 피켓에 구멍을 내다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요.
1: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범행 당일에는
1: 예.
0: 보호 관찰관과 접촉도 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오전 10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를 받은 뒤 낮 12시 반까지 점심 식사도 함께 했는데
1: 예.
0: 헤어진 지 1시간 20분 만에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1: 네. 경찰에서는 사건 직후에 전국지휘부 긴급회의까지 열었습니다.
0: 네. 긴급지휘부 회의에 이어서 전국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까지 소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그 회의를 열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법무부에서도 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

0: 있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즐겨 듣는다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볼게요.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며칠 따뜻한 날씨에 익숙하다가 찬바람 맞으니 조금 더 춥게 느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파주 판문점 3도, 철원 임남면 2도, 서울도 9.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광주가 20도, 강릉 부산 2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전남 해안으로는 강풍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이혜연님도 쌀쌀한 가을 아침이라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미니로 잘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라는 당부 말씀도 해주셨네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0: 일상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놀이터에 방문해서 시소나 미끄럼틀을 점검하는데요. 뾰족하거나 흔들리는 부분을 찾아보고 학교 측에 수리를 요청합니다. 덕분에 어른들이 놓칠 수 있는 결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을 이용하기 전에 안전부터 확인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시간,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글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대리
3: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거래 합의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90% 내린 배럴당 105.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43%가 오른 배럴당 94.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측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주요 석유시설과 군사지원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은 현지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이들 시설은 사우디와 홍해상의 공항, 항만,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사일 및 무인기 무기고를 채우는 데 사용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즉각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미 중간 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후티 반군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군가 그들에게 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뢰 폭발 사건은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차지훈 주 유엔 대사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강릉과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영환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초등학생 때 마술을 시작해서 중학생이 되고부터 여러 대회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고3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학교 생활보다 마술이 좋다면 그걸 잘 살려보자. 그렇게 마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며 이탈리아 대회 출전도 도와주셨고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자 신문기사까지 내주시며 응원하셨죠. 그 덕분에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믿게 됐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재정비상을 선언했던 경기도가 어제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2부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서 맞게 했다라는 사실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주사를 맞았던 노동자죠. 천진성 금속노조 DN 오토모티브 울산지회 수석부 지회장 그리고 현장을 살펴본 이정화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 이사장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그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릴 텐데요. 쭈잉과 사랑이님, 어제 유튜브 김종배 캐스트 좋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왔어요.
4: 그걸 보셨구나. 잘하셨어요. 참 좋은 컨텐츠죠.
5: 네. 네, 이사나님의 인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 어떤 채널이었다고요?
5: JB 어제 김종배 캐스트 첫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완전 흥미롭게 들었어요. 몰랐던 내용을 스토리텔링처럼 쭉 끌고 가는 JB와 MC 장원이 중간에 정리해주는 호흡이 좋더군요. 다음 네. 편도 기대합니다.
4: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서.
5: 아, 네. 네. 아우, 읽느라고 목이 다 메었네요. 자, 김종배 캐스트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0초 광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4: 네, 제가 따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5: 네. 네, 어제 이렇게 비유하셨죠. 시선 집중은
4: 집밥.
5: 김종배 캐스트는
4: 특별식. 이렇게.
5: 제가 뭐라 그랬죠? 특식은?
4: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네.
5: 특별해야 된다고요. 맛있고. 그래야지 또 가서 먹는다.
4: 특별했잖아요.
5: 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5: 근데 시선 집중해서 자꾸 김종배 캐스트 광고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4: 아,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요. 네.
5: 아, 왜 말을 못 이으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말을 이으십시오.
4: 어떻게 뭐 치킨 한 마리면 될까요?
5: 네, 왔다따 뚜루케님이 춥네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더 추운 것 같은데 JB 따뜻한 뉴스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뉴스 준비한 게 없어서.
4: 아니, 사과 안 해도 돼요. 뭐, 따뜻함으로서 아주 뜨거운 뉴스 많이 있는데. 그래.
5: 네, 하지만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어제 JB가 치킨 타령했잖아요.
4: 네.
5: 그래서 PD가 치킨을 구해왔습니다.
4: 아, 그래요?
5: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치킨을 쏠 건데요. 시선집중 애청자임을 인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시선집중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됐다 자랑해주신 분 중에 5분께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자랑을 하냐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무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0: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8001 #8001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자랑해 주세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입이는 안 돼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제 입이는 안 돼요. 네. 보내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뉴스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인천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여러 층을 옮겨다니며 흉기난동을 일으켰습니다.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9명이 다쳤는데 가해자의 양손엔 붕대로 묶은 흉기가 들려 있었고 메고 있던 배낭에선 망치와 흉기가 쏟아졌습니다.
1: 네,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른바 묻지마 난동 아니겠습니까? 네. 잊을만 하면 지금 자꾸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인천경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행정수권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사건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경찰의 능력을 넘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문제라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차별 범죄를 저지를지 사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는 좀 하지 말라라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3년으로 되돌아가 보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대책을 내놨는지.
0: 뭐예요?
1: 특공대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장갑차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장갑차가 시민 보호하는 차냐 경찰 보호하는 차지. 장갑차 배치한다고 그게 범죄 예방이 되느냐라는 어떤 질타 쏟아졌었거든요.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식의 대책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그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내놓지 말라라는 오히려 시민들 더 열불나게 한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상황에 쫓겨가지고 툭 던지는 식으로 대책 짜지 말고 좀 촘촘하게 좀 잘 짜라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린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춘철님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거에도 또 주목을 해주고 계신데요. 적토마님이 전자발찌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반경 100m 이내로 축소하면 좋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전자발찌도 소용이 없군요. 감호 조치를 하든지 아예 풀어주지 맙시다. 이런 좀 약간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제 이 사람이 그 관리관하고 점심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행 직전에? 근데 뭐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여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호랑이님은 대통령님 근데 경찰청장 임명은 안 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1: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죠.
0: 네. 네. 아무튼 다치신 분들이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12억 관사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추미애 경기지사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3: 관사는 전세인데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뭐 호화사치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0: 네, 이에 대한 평가는요?
1: 2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단계. 추미애 지사는 낭비와 사치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비는 그냥 버리는 거고요. 사치는 넘치는 겁니다. 무엇에 분수에 넘치는 걸 사치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사치일 뿐만 아니라 낭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사이즈를 줄였을 때 아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있겠죠. 그래서 12억짜리가 아니라 6억짜리 전세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은 6억을 어딘가는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딘가에 쓸 수 있는 6억, 그 6억을 다른 데 쓰므로써 발생하는 효용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버린 거잖아요. 그거 낭비 아니고 그건 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사치일 뿐만 아니라 낭비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분명히 성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그리고 어제 국...

0: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올린 X글에 대한 문답도 좀 있었어요?
1: 이런 내용이었죠.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나 봐요. 이에 대해서.

0: 물어보시죠.
1: 민생을 모른다거나 뭐 제가 사치하면서 남을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활을 제가 해보질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0: 네, 뭐 사실 그 추미애 지사는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사실은 그때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마 세탁소 집의 딸인가 해가지고 뉴스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제가 자신의 어떤 그 이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지금 이게 상충을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억짜리 호화 관사 이거와 상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하나만 좀 바라보라.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 네, 춘설님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일단 토토로님, 원금은 반환되지만 보증금의 이자는 생각 안 하십니까? 라는 약간 비판적인 의견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이상훈님 그리고 노는 게 제일 좋아님 등 여러분들은 천만 경기도민의 수장인데 12억 전세가 사치나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 지사인데 30평 아파트 전세가 6억씩 하는데 전세 12억이 사치예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관련한 얘기 는 저희가 2부 경기도 대변인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민주당이 어제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조사가 최근 일단락돼서 최고위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의 공지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에 당원정비 TF를 구성을 해서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당정 문제, 유령당원 문제, 비자발적 입당 문제 등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지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천지 입당 규모가 3만 명 이상이고 5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 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규모가 진짜 3만에서 5만 명 규모 가 보고된 게 맞냐라고 하니까 글쎄라고만 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조사가 끝났다라는 얘긴데요. 짚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뭐 신천지 신도로의 당원 가입 의혹은 사실 새로운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신천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가입 의혹도 그때 함께 그 경기도 쪽인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 관계자 전원처럼 수만 명이라면 이전에 제기됐던 그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조직적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연합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고위에 보고됐던 조사 결과가 이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이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계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곧 열릴 관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밀 연합 존재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3자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김민석 대표죠.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게 김민석 현 대표니까. 그러니까 3만에서 5만이라는 것도 지금 숫자가 맞는지 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입을 했는가 사실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가입을 했는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규명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연출될 장면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어떤 보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까? 개파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지 안 갈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당 차원의 조사로 신천지 신도들이 어떤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입했는지를 과연 규명할 수 있을까의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수사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찰로 넘기는 방안. 이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 근데 만약에 그게 당조사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경찰 수사는 뭐 가야 되는 수순 아니에요?
0: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신천지 그 저거 국민의힘 그 조직적 당원 가입에 대해서 수사했잖아요. 민주당도 만약에 조직적으로 그 가입을 했다면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2: 그렇죠.
0: 거고.
2: 네. 근데 JB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계파 갈등으로 다시 또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2: 이게 또다시 계파 갈등

0: 등의 하나의 불씨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니 근데 이미 김민석 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던져버린 의혹인데 그냥 그걸 뭉개고 가면 또 그렇다면 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것도 개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거쳐되는 과정이다. 왜? 이미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한 원내 관계자가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해야 될지 말지 조금 고민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탔던데 의원총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이게 또 대국민 보고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직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 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을 했고요. 이어서 임은정 광주청장의 감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데 정치관여금지조항인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라면서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임은정 청장은 광주 중수청을 이끌어 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0: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춘천인들 반응이 엇갈리거든요. 다솜님은 이게 바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김지용 후보자가 오히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올려주시고 박한숙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팩트를 알려주세요 라고 올리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 김지용 후보자의 저 발언은 양면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강 확립과 포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김지용 후보자는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임명장을 받지 않았어요.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처지죠. 그러니까 저런 양면의 메시지를 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권한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임은정 광주청장의 경우는 만약에 징계로 간다면 징계 의결은 기관장인 중수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총리실로 갑니다. 거기에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의결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김지용 후보자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인사청문회 맞죠?
1: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죠. 자, 어떤 네. 장면이 연출이 될 때가 제가 여러 번 왔던 것 좀 이제 그 관련 포인트를 짚은 바가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또 오유경 처장이 답변한 게 있는데요. 그 잠깐 들어보시죠.
2: 자, 우리나라에서 위고비 투여 후에 나이온 시력 손상 발생 의심 사례 접수된 적 있으시죠?
3: 네, 한 건이 있습니다.
2: 네, 언제입니까?
3: 10월 7일 날 허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해서 10월 7일부터 이제 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1: 네, 나이온이라고 하는 지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0: 네.
1: 그죠? 이 나이온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시신경 파괴 증상이라고 하는데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이 그 비만 당뇨병 GLP-1 계열의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에 시력 상실을 겪었다면서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지금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의 경우는 한 건 있었다. 접수된 게 한 건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유럽 의약품청도 지난해 6월 나이온을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게 근데 지금 국내 유통이 갈수록 엄청 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16만 개였는데 올해 7월에 지금 몇 개를 이게 폭증을 했느냐? 312만 개로 지금 폭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 위고비 이런 거 지금 맞았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0: 많죠.
1: 근데 지금 이게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 부작용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작용이 아니라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맞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살피셔라. 몸이 천 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합니까? 네? 잘 살피셔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 골라왔습니다.
0: 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 시선 집중과 오래된 인연 자랑해 주시면 치킨 다섯 분께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7318님이 시선 집중과 함께 아침을 연지 언 10년째 되는 운둔 애청자입니다. 긴 세월 제 아침의 시작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은 못 참아서 은둔을 풀고 첫 문자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지속적으로 애청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께는 보내드려야 되겠다.
0: 네, 이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가을에서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재정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반갑습니다. 네, 홍은광입니다.
4: 네,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재정비상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좀 됐다고 보세요?
5: 네, 저희로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4: 네.
5: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4: 공감을 했다. 근데 오늘
5: 물론, 예, 말씀하세요.
4: 예, 말씀 이어주세요. 예.
5: 예, 하지만 이제 행안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재정위기가 예.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고요.
4: 네.
5: 앵커님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이 통장을 스치고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시죠?
4: 아, 빛의 대부분, 속도로,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죠. 예.
5: 맞죠. 대부분 예. 직장인들이 그런데 예. 경기도 재정도 그런 경우가 상당합니다.
4: 아, 그러면 모신 김에 예. 재정 비상, 재정 위기를 선언한 정도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런지 좀 일단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4: 네.
5: 실제로 이제 경기도 재정 규모는 크지만
4: 예.
5: 가용 재원, 즉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은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 이 얘기잖아요.
5: 기본은 그렇죠. 그런데
4: 네.
5: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이 쓰긴 쓰는데 경기도의 자체 판단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은 상황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
5: 예, 예를 들면 이제 집안 살림에서 보면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4: 예.
5: 예를 들면 이미 뭐 공과금 같은 게 자동 이체로 돼 있고요.
4: 예.
5: 예를 들면 아이들 학비 같은 경우는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4: 예.
5: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 또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40여 조가 돈이 들어와도 대부분은 그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미 정해진 돈으로 빠져나가고 인건비 등으로 이미 정해진 돈으로 빠져나가고
4: 네.
5: 법정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4: 네.
5: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90% 이상입니다. 남는 돈이 약 10% 정도 되고요.
4: 예.
5: 그게 근데 그 10% 정도도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지난 3년 동안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4: 네.
5: 지출이 많다 보니 여기에 추가로 기금에서 일부 빼오고 그리고 안정화 계정이라고 해서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거기서 일부 빼오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는 지방채죠. 이제 빚을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끌어와서 한 1조 5천억을 추가로 만들어서 네. 3조 5천억 원의 살림을 해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 이제 기금도 거의 다 바닥이 났고 예. 비상금도 다 거의 다 이제 다 털었었고 예.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하면 예. 이건 이제 나중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입조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4: 자, 정리를 수입이.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가버리고 재량사업 예, 예산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한마디로
5: 예,
4: 이야기를 하면.
5: 그렇습니다.
4: 그러면 지금 추미애 지사가 그 펼치고자 하는 재량 사업이 어떤 건데요?
5: 네, 재량 사업들이 이제 그동안 지금 기존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자체 사업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국가의 복지 사업이 있는데,
4: 네.
5: 이거에 추가해서 좀 사각지대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4: 네.
5: 최근에 이제 추경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사업들, 보육 지원을 추가로 한다든가, 산후조리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장애인 또 뭐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자체 사업인데 이 자체 사업을 할 여력이 매우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4: 그런데 지금 대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이제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된 거에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변님 설명은 재량으로 사업을 확충하고 싶은 게 지금 복지 사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예,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5: 예, 원래 이제 저희가 복지 사업들이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
4: 여보세요? 대변인님?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나요?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전화가 좀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다시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그 재정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로 볼 때 수입의 거의 90%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사 입장에서 펼칠 수 있는 재량 사업이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복지 확충을 위한 재량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그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율 배반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좀 답변 좀 주시죠.
5: 아, 그러니까 복지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4: 네.
5: 그런데 원래 예상됐던 세입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4: 네.
5: 더군다나 기존 사업에서 민생 필수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이 편성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재정을 인수받은 겁니다.
4: 네.
5: 그러려면 필수 민생 사업, 예를 들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든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4: 네.
5: 이런 사업들은 중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각가지 사업들을 조정을 해서 이 필수 예산 사업들을 3개월 동안 미편성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하나 있었던 거고
4: 네.
5: 거기에 수입도 한 3천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들을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해서 5,500억 정도의 감액을 해서 민생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4: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거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5: 네.
4: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그 내년도 어떤 그 세수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호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많이 늘려잡았어요. 근데 지방 재정 교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 예, 예.
4: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가 엿장소가 돼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도?
5: 아쉽게도 경기도는 그 지방 재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4: 아, 못 받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5: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서
4: 네.
5: 국가 재정이 많이 확충이 돼도 경기도는
4: 네.
5: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이런 어떤 재정 위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5: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2022년도에는 예.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취득세가 저희 주요 세원인데요.
4: 예.
5: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취득세가 거쳤습니다.
4: 예.
5: 그런데 2023년부터는 예. 전 연도에 비해서 한 3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세원이
4: 예. 예.
5: 수입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 경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복지 비용이 매우 늘어나고 또 국가의 여러 사업에 따른 이제 매칭 비용도 늘어나고 고정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4: 네.
5: 갑자기 수입이 3조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4: 예.
5: 이 3조 정도 줄어든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 그래요?
5: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혹은 세원을 추가로 발굴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매우 유지가 어려운
4: 그러면
5: 상황이 되고 있는
4: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임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들을 속였거나 내지 은폐해왔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재정 상황에 대해서.
5: 은폐라는 말씀까지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4: 네.
5: 이게 재정 건전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4: 예.
5: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조례가
4: 네.
5: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도민들께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4: 그러면 그동안 도의회는 뭐 했답니까, 그러면?
5: 물론 이제 그렇지만 아시듯이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4: 예, 예.
5: 사실 이런 민생 필수 예산을 3개월이나 편성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거 전에 해결하지 않고 선거 이후로 미룬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도의회가 좀 더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보고 물론 당시에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주면서 행안부의 그 기준에 따르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잖아요.
5: 예.
4: 그런데 그러면 왜 경기도는 그 행안부가 잡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5: 결국에는 이 부채를 갚는 것도 가용재원,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으로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4: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재정위기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 네, 예, 예. 지방채라는 게 지금
4: 예.
5: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경기도가 20년 만에 5차례 연속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4: 네.
5: 근데 이 지방채의 이자율도 초기에는 4%대 초반이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해서 4%대 후반으로 늘어날 거고요.
4: 네.
5: 이 지방채로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재정구조 향후 재정을 봤을 때는 당장 오늘을 위해서 빚을 내서 이걸 쓰자고 하면 도지사는 당연히 비난을 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후세대, 그러니까 다음 후임에게 정확하게 부담으로 도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4: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도 이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5: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4: 네.
5: 또한 경기도의 이제 세원 수입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 네, 네.
5: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세원 수입의 한 50% 되는데요.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래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4: 네.
5: 인해서 이 세원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4: 뭐 동탄 이런 데는
5: 방식의...
4: 거래량 많이 늘었다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5: 아, 그걸로 안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4: 네, 네.
5: 거의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고 저희가 자체로 분석을 해보면 거래가는 높아지는 비율이 있죠.
4: 네.
5: 그거와 거래량이 감소하는 비율을 봤을 때 훨씬 더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세수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4: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왜 관사는 12억짜리 그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5: 네, 도지사의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른바 소방 인력이죠.
4: 네.
5: 그래서 도지사가 도청으로부터 가장 인근 거리에서 언제든지 이 상황을 직접 대면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교 주변에 도청 주변에 100m 이내에서 관사를 구하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4: 네.
5: 그런데 이곳 광교가 특히나 이제 또 이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15일 만에 이런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관사를 부득불 그렇게 구한 것이고 이 면적조차도 다른 시도의 관사에 비하면 가장 적은 수준의 관사 면적입니다.
4: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이 그러면 두 가지 꼬리 질문이 따라붙는데요. 첫 번째 경기도청을 중앙으로 해서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12억 이상이라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반문이 첫 번째 성립이 되고 두 번째 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경기도는 지금 재정 위기 상황이라면서요.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도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자, 이 관사는 네. 6월 달에 한 15일 보름 만에 저희가 구하게 된 거고요. 네. 보름 동안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관사를 구하기는 참 어렵죠. 동시에 이 12억이라는 것은 이게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은 경기도의 자산이 분명하고요. 이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경기도의 자산으로 편입이 되는
4: 아니 그 말씀을 재원입니다. 하시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용 차량이 있잖아요.
5: 예.
4: 이게 이제 추미애 지사는 그 전임 지사 임기 때 이걸 계약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데
5: 맞습니다.
4: 예, 그 관용 차량 계약일을 보니까 6월 29일이던데 이러면 사실상 그 추미애 지사가 당선되고 인수위 꾸리고 사실상 인수위 차원에서 주도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실제로 이 계약 이전에 관련된 계획들이 다 결제가 되고요.
4: 네.
5: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기본 계획, 이 새 차량을 구입하겠다. 기존 차량을 불용 처리하고 이 계획들이 6월 11일 날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4: 네.
5: 인수위가 15일 날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미 6월 12일 날 인수위의 보고 없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 결과대로 6월 29일 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임 지사 시절에 이미 추진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사후에 보고받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4: 아니 그러니까 전임 그러니까 그 지사가 있을 때 지방채를 연속 발행을 해서 재정 위기를 몰고 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임 지사처럼 지방채 다시 발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전임 지사가 했던 도정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임 지사가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요, 그러면.
5: 사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된 거를 저희가 다시 이거를 이미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구입이 된 거를 저희가 다시 이걸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여기서는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5: 아, 그럼 이 차를 전임 지사 시절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6월 11일 즉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계획 세워서 다 진행이 된 것들을 저희가 자, 이거를 다시 구입된 차량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되돌리라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또한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4: 알겠습니다.
5: 거죠.
4: 알겠습니다. 하나만

0: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주면 그 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업무 추진비가 하여간 우여곡절을 겪어서 10% 삭감하는 걸로 이제 결국 정리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추미애 지사의 업무 추진비가 이전에 다 썼다라는 경기도청의 설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는?
1: 업무 추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책 업무 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이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실책 업무 추진비는 좀 그러니까 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하는데 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 군수님을 만나든가 국회의원을 만나든가 이럴 때 쓰이는 비용이고요.
0: 네.
1: 기관 업무 추진비는 도지사로서 예를 들면 직원이 을지훈련을 한다든가 추석에 할 때 이럴 때 격려 비용으로 뭐 간식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쓰이는데 저희가 시책 업무 추진비는 좀 20%로 깎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이건 직원 격려와 관련된 거니까 10%로 깎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걸 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업무 추진비 얼마큼 썼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전임 때 이미 간절히 사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좀 인터뷰를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신수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0: 네.
4: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이런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고 이유는 뭔지 들어봤습니다.
5: 거의 절반은 그래요. 연애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공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싸웠다. 위로를 구하는 애들도 있고 그 상황에서. 상담 받는 것보단 AI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 하는 느낌으로 AI한테 하는 특히 사람을 잘 못 믿는 애들이 더 그러죠.
6: 직접 사람한테 얘기하면 새 나갈 수도 있고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알 수 있는 AI한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아니 친구들 절반 이런다 뭐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 접근성이었습니다.
0: 음흠.
4: 85.6%가 언제 어디서든 즉시 대화가 가능해서라고 답했는데
0: 네.
4: 여기다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꾸중이나 비난 없이 AI는 다 공감하고 수용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AI와 싸운 무조건적인 신뢰관계가 청소년들에겐 거꾸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 그래요? 왜요?
4: 일단 자해나 자살로 직접 이어진 우리나라 비극적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 공식 보고된 바는 없어요.
0: AI로.
4: 예. 예. 하지만 유사한 위험 징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0: 예.
4: 예로 학교 후에 늘 AI와 친구처럼 대화하던 학생이 자살 자해 상담까지 또 AI와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다거나 AI에게 자퇴 고민을 털어놓자 여기에 AI가 동조하며 결정을 부추겨서 이를
0: 예.
4: 맹신하고 따랐던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0: 네.
4: 이처럼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박형빈 교수의 진단입니다.
7: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을 성숙시켜가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 안에서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건데 생성 AI가 주는 그런 상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첨의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되고 교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지해서 문제를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상담의 책임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정부는 AI 윤리 원칙 또 가이드

0: 라인 마련이나 예방 교육 또 상담 지원 등 아주 소극적인 권고 수준의 대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나마 최근 국회의 AI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네네. 아동과 청소년을 AI 취약계층으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명시하는 게 법의 골자인데요. 즉 청소년 AI 문제를 이제 법적 체계 안으로 겨우 끌어들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1: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고 외국은 네. 대책이 어떤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0: 해외 선진국들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AI 챗봇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인 안전 설계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즉 플랫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서적 왜곡이나 자해, 자살 등 극단적 유도를 생성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또 이용 과정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전문 상담 기관이나 공적 지원망으로 연결되는 기술 연계 시스템도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기업 한 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데 이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과징금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어서 매우 강력한 네.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정서적 과몰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과 또 기능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첫 걸음도 못 된 단계죠. 그래서 네. 기술의 그늘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동안 제도적 방어막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제도도 중요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예.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수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 정도나 낮고요. 고성 향로봉이 0.7도, 안동 6도, 대전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낮에도 서울, 대전, 전주, 광주가 모두 20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많이 밑돌겠고요. 그래도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 보이면서 주말에는 평년 기온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네, 납축전지를 만드는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의 노동자들이 비타민 주사로 알고 맞아온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속 납을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치료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MBC가 이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천진성 금속노조 DN 오토모티브 울산지회 수석부 지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일단 지금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부 지회장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9: 그냥 좀 약간 근골격계랑 신경계 질환이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아, 그래요?
9: 네.
8: 예, 건강이기 때문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는 좀 뭐한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네. 상황이네요. 그러면
9: 그렇게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고요.
8: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를 언제 처음 맞으신 거예요?
9: 제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진행했다고 들었고요. 그 제가 입사한 이후에는 그 계속 진행해 왔었고 이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 오셔서 이제 회담 때 얘기가 나온 내용이 10년 전부터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8: 아, 10년 전부터 주사를 맞아온 게 부지회장님 네. 언제 입사하셨는데요?
9: 저는 21년도에
8: 21년도에 입사하셨고 근데 그 훨씬 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주사를 맞아왔다.
9: 아마 동화전지 때부터 맞아왔던 걸로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8: 그러면 주사를 맞는 주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9: 네?
8: 그러니까 주사 맞는 주기.
9: 주기요?
8: 예, 어떤 간격으로 보통 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9: 보편적으로 이제 특수건강검진이 2월 말에서 3월에 시작이 되면
8: 네.
9: 그 전전전 달인 이제 12월부터 이제 사전검사를 진행합니다.
8: 네.
9: 이제 특정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납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사전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8: 예.
9: 이 수치에 따라 이제 킬레이션이란 그때 당시에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8: 예.
9: 그게 이제 횟수가 정해집니다.
8: 그런 식으로.
9: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맞으면서
8: 예.
9: 이제 다시 이제 혈중량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 검사를 하고 이제 특수 건강 검진을 진행합니다.
8: 그런 식으로. 근데 네. 회사가 이거 비타민 주사다 정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9: 실제로도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우리는 뭐 이야기를 받았었고요. 보통
8: 예.
9: 이게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제 현장 관장 통해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서 맞아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죠.
8: 야, 이거 그냥 몸에 좋은 거야. 비타민 주사에 가서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9: 네, 그런 거죠.
8: 근데 회사는 이거 비타민 주사라고 우리 설명한 적 없고 킬레이션 치료라고 안내를 했다.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9: 뭐 스트레이트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가 증거 자료를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8: 예예예. 예, 예.
9: 예, 거기 설명에서도 보시면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이 돼 있고 실제로 뭐 동의 같은 걸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쉬는 날에
8: 예.
9: 쉬는 날에 이제 저희가 쉬니까 이제 시간 할당이 안 되겠죠.
8: 예.
9: 그런 날에 가서 맞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8: 아 그래요? 그러면 병원을 가면
9: 네.
8: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었어요? 그러면
9: 보통 이제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DNA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명단을 확인하고
8: 예.
9: 이제 주사실로 안내를 합니다.
8: 예예예. 예, 예.
9: 안내를 하고 이제 링거를 맞죠.
8: 어 그러면 이게 어떤 주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없었습니까 혹시?
9: 어 예전에는 뭐 비타민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을 때는 뭐 피부 미용에 좋다
8: 예?
9: 이런 이야기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8: 병원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9: 네네. 이거 뭐 피부 미용으로도 맞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킬레이션 주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이제 납중독이라든가 이런 집중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8: 예, 예, 예.
9: 입원 치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입원 치료로만?
9: 예.
8: 그럼 통원 치료에서는 이건 맞을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9: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8: 그러면 회사하고 이 병원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9: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8: 예.
9: 뭐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돈만 주면 해준다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래도 아무래도 이걸 연속적으로 맞게 되면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 이게 이제 뭐 노동부 조사나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9: 네, 맞습니다.
8: 그러면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비타민 주사 아닌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면
9: 이게 저희가 이제 금속 노조를 만든 게 이제 작년 9월입니다.
8: 네.
9: 작년 9월에 이제 하면서 그 납배출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좀 뽑은 적이 있습니다.
8: 예.
9: 자료를 뽑았는데 질환 같은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8: 예.
9: 아니면 뭐 복통, 뭐 신장질환 이런 부분이 너무 중첩적으로 걸리는 게 많아서
8: 오.
9: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비타민 주사를 맞았던 기록을 떼러 갔었습니다.
8: 아, 예.
9: 예. 떼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중금속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 그걸 알아본 결과 이제 킬레이션이라는 걸 늦게 알았죠.
8: 아 그때야 킬레이션이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9: 어 그 전에 뭐 의심은 할 수 있었지만
8: 예. 예,
9: 회사에서는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8: 네.
9: 뭐 물론 킬레이션 주사에 이제 비타민 성분도 들어갔겠죠.
8: 예.
9: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약간 무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그래요.
9: 네.
8: 혹시 그러면 그 뒤에 이 의학 전문가의 혹시 좀 조언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맞을 경우에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그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9: 전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있다고 했다면
8: 네.
9: 지금 회사에 있는 신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사를 놓으면 안 됐었죠.
8: 그래요?
9: 네. 근데 실제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도 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보통 이게 킬레이션 주사가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이제 중화시켜서 이제 소변으로 빼지 않습니까?
8: 네네네.
9: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인데.
8: 어.
9: 근데 보통 이제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신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8: 예.
9: 그런데 이제 뭐 수술로 인해서 하나가 없는 분도 계신데.
8: 예.
9: 예 그런 분들마저도 이제 킬레이션을 놨다는 거는. 의료 쪽에서 이제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8: 그러니까 이제 신장 콩팥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 맞습니다.
8: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원은 납인데요. 지금 네. 작업장 환경이 어때요?
9: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납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진이라든가
8: 네.
9: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도 이런 시기에 좀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8: 지금 뭐 제가 뉴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뭐 이게 그 증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러던데 거기에 납성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9: 예, 그게 납흉입니다.
8: 그래요?
9: 예.
8: 아, 그러면 그 노동자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9: 보통 이제 마스크 하나 있고요.
8: 네.
9: 뭐 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제 고무장갑하고 면장갑도 착용을 합니다. 도시락.
8: 예, 예.
9: 그런데 예.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이제 40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 그렇죠. 예.
9: 그럼 이제 몸에 땀이 많이 나겠죠.
8: 그렇죠. 그렇죠.
9: 그럼 이제 분진이라든가 납가루라든가 이게 몸에 묻게 되면
8: 예.
9: 자체적으로 이제 흡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8: 근데 사실 그 산업재해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현장에서의 그 납중독 이 문제였었는데.
9: 네.
8: 그러면 지금 그 노동자분들의 건강 상태 있잖아요. 납과 네.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좀 발견이 됐거나 지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9: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신장 질환을 안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8: 네.
9: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8: 예. 네.
9: 꺼냈었는데 이게 이제 생산 부서에서 책임자가
8: 네.
9: 개인 질환이 아니냐. 단순 개인 질환으로 좀 취급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8: 그런 식으로.
9: 제가 예. 이야기를 한 게 이제 회사에 직업병으로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아직까지 뭐 우리 회사에 직업병으로 문제된 게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8: 예.
9: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의사한테 이제 조언을 받고 이야기를 했을 때
8: 예.
9: 아무래도 납이라는 게 인체에 너무 유해하다 보니까.
8: 그럼요, 예.
9: 예. 학술에도 나와 있듯이 이 질환이 답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소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뭐, 일단은 회사에서는 개인 질환이 아니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8: 아, 개인 질환이면 이 주사를 맞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9: 맞죠.
8: 그나저나 노동부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뭐 나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9: 우리가 보통 이 일이 터뜨리기 전까지는 예. 일반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그 환경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8: 예, 예, 예.
9: 예,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8: 예.
9: 이번에 저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수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8: 특수 건강검진으로?
9: 아, 특수 그 안전 환경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 아, 예, 그 예. 조사를? 예.
9: 예.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8: 예.
9: 아직까지 뭐 노동부는 크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이제 관세 문제로 이제 현장에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에 약 10일 정도 무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8: 예.
9: 10일 동안 이제 회사에 나오지 마라.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이 휴가가 끝나자마자 안전환경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8: 왜요?
9: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의 근무자가 한 10일 정도 비었을 때 이제 납수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8: 예.
9: 환경이라든가.
8: 예.
9: 그래서 이 진행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하더라고요.
8: 그래요.
9: 네.
8: 아무튼 근데 자 M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네. 지났는데 혹시 회사 쪽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좀 변화된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9: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8: 네.
9: 저도 이제 서울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오늘 출근한 예정이라.
8: 네.
9: 뭐 자세한 건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8: 아 그래요.
9: 네.
8: 지금 이건 노동부가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서 갖고 지금 현장 조사되고 해도 필요하면 역학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9: 맞습니다.
8: 그런 거고. 지금 그럼 노조 쪽에서는 그 기본적인 거 말고 지금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게 뭘까요?
9: 저희가 요구하는 거요?
8: 예. 회사 측이 어떤 조치를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9: 일단은 환경을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풍진이 예. 너무 많이 날리고 있고 이제 혐오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시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생각하시면 사용자는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그 건강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8: 네네네.
9: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품처럼 이제 뭐 부러지거나 이러면 교체하는 형식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8: 네네.
9: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분노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현장을 개선해야 된다.
8: 그렇죠, 그렇죠.
9: 이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8: 그렇죠.
9: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8: 예.
9: 아직까지 뭐 큰 틀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8: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8: 네, 천진성 금속노조 DN 오토모티브 울산지회 수석부 지회장이었습니다.
7: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네, 이번에는 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이 공장을 직접 둘러보신 분인데요. 산업보건 전문가입니다. 이정화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 이사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0: 네, 여기 있습니다.
8: 네, 처음 제보 받은 게 지난 1월이라면서요.
10: 네, 그렇습니다. 1월에 처음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요.
8: 예.
10: 네, 알게 되고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8: 그래, 그때 제보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보도된 네. 내용과 거의 비슷했던 겁니까?
1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8: 네.
10: 면담 요청을 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8: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노동부청.
10: 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8: 언론에 알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움직이던가요, 그러면?
10: 2월 26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자 바로 다음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8: 네.
10: 현장으로 점검을 온다고 했습니다. 네네.
8: 그래서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10: 네,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도 같이 현장 점검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노동조합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8: 예.
10: 노동조합이 이제 사실 노조가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8: 예, 예.
10: 이런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자신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현장을 종행하게 되었습니다.
8: 그래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작업 환경에 이런 게.
10: 작업 환경 너무 심각했죠. 저는 그날 입고 갔던 바지에 구멍이 여러 개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빨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구멍이 막 났더라고요.
8: 그 분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 그거는 이제 구멍이 난 것은 황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납에 관련한 부분들이지만
8: 네.
10: 사실 그 현장은 황산이나 안티몬 등 여러 유해 물질이 굉장히 바닥에 막 퇴적되어 있고 공기 중에도 확산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8: 황산이 깔려있고 거기에 지금 납정부에 들어간 지금 분진 날아다니고 뭐 증기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네, 그렇습니다.

0: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실시했었던, 그러니까 사업주가 실시했었던 이 실시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던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이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네.
1: 근데 아무튼 근데 2월에 가서 보셨잖아요. 이사장님만 네. 보신 게 아니라 노동 그 지청 사람들도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같이 이제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사실, 예. 저는 사실은 그 점검 2월에 같이 노동부랑 같이 들어가서 점검을 했었을 때,
1: 네.
0: 그 이 본 사건의 핵심 사항인 노동자의 인권 유린, 즉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그 특수 건강 검진의 혈중납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혈중납을 사전에 검사하고 킬레이션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서 부작용에 대한 주지도 없이 주사한 점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고요. 2월 27일날 방문했었을 때요.
1: 예.
0: 그때 다만 이제 현장 점검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이때 작업 환경 측정 신뢰성 평가를 위한 예비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럼 예비조사면 예. 본조사를 그다음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예, 그 이후에 이제 본조사를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1: 예, 예.
0: 저는 이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 예.
0: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킬레이션을 주사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나 정밀 측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최우선으로 실시했다는 것. 본 사건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사장님이 네. 1월에 제보 받을 때 지금 작업장 네. 환경이 이렇다라는 제보뿐만 아니라
0: 네.
1: 우리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제보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0: 그렇죠.
1: 그러면 그걸 노동지청에 알리신 거고.
0: 알린 거죠. 1월 달에.
1: 그래서 2월 말에 지금 현장 점검 나갔던 거고.
0: 네.
1: 그러면 현장 보니까 뭐 황산 뭐 이게 지금 뭐 바닥에 깔려 있고 분진 날아다니고 증기 뭐 뿜어져 나오고 하는 거 봤으면
0: 네.
1: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최소한 그 주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순상.
0: 그렇죠.
1: 근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왜 안 해요?
0: 2월 달엔 하지 않았고요.
1: 네.
0: 저도 왜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제 드디어 저희가 1월 달부터 이것을 기획한 자를 찾아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주장한 지 8개월 만인 8월 13일에
1: 네.
0: 예, 드디어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1: 누가 업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 사측과 그리고 병원에서
1: 예.
0: 예,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 예.
0: 예, 업무를 방해한 거죠.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1: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했다.
0: 네.
1: 그래서 회사하고 병원을 고발 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그렇습니다.
1: 8월에?
0: 8월 13일에.
1: 아, 그렇게 됐다. 전개 과정이.
0: 네. 네.
1: 지금 역학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역학조사 해야죠.
1: 네.
0: 예, 역학조사 해야 되고요.
1: 예.
0: 지금 역학조사위원회는 계속 저희들의 이러한 주장과 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꾸려졌습니다.
1: 아, 이제 하기로 했어요?
0: 네. 예, 이제 꾸려졌습니다.
1: 언제 그럼 역학조사 들어갑니까, 그러면?
0: 그건 아직 날짜 같은 건 정해지는 않았고요.
1: 예.
0: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동수로
1: 예.
0: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1: 그러면 혹시 이사장님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혹시 보니까 그 조사가 좀 돼 있을까요?
0: 뭐 명확한 조사는
1: 예.
0: 이제 역학조사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요.
1: 예, 예, 예.
0: 거기에서 이제 조사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할 텐데요.
1: 네.
0: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5월 달에 혈중납 수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1: 아.
0: 예. 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다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1: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수치가?
0: 네, 수치가 심각했죠.
1: 심각했어요.
0: 예, 심각해서 지금 이게 업무상 질병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 네.
0: 그 수치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제 산업재해로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회사 쪽 경영진이 있고 또 안전관리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안전관리 파트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0: 안전관리파트에서요.
1: 예.

0: 네, 이건 이제 뭐 수사 과정 중에서 드러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안전관리 네. 파트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0: 예, 맡고 계신 분이 계시죠.
1: 그래요? 아니,
0: 예,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제 얼굴이 나왔었는데요. 네. 예, 담당자는 있지만 사실 그분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1: 전문성이 전혀 없는 네. 사람이다.
0: 네네네. 군인 출신이라고 본인도 그때 소개를 하셨었는데요.
1: 아니, 안전관리.
0: 토론회 때. 네.
1: 안전관리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노조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근본적으로 작업장 환경이 좀 뭔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네.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0: 이제 역학조사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동수가 이제 들어갔고
1: 예.
0: 예, 8개월 동안 주장한 끝에 이제 겨우 예, 꾸려져서 이제 시작을 하려 하니 네,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예, 그래서 꾸려지게 된 거거든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저희한테 지금 이제 숙제를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정화 일타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8: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9: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1: 워킷 안전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탄탄탄탄방수 건물뉴스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6: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7: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8: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9: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내렸었죠. 중국 반도체 기업이 차세대 D램을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하락 배경 중에 중요한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 업계에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요 행정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죠.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큰 폭으로 또 높여잡았습니다. 무엇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꿔놓은 요인이었는지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중국의 창신 메모리 소식 좀 네. 들어보죠. 이게 어제 뭐 우리나라 증시 흔들리고 뭐 저 간밤에 미국 증시도 반도체 D램 업체들은 네네. 주가가 안 좋았어요.
3: 그렇습니다.
1: 어떤 뉴스였던 겁니까?
3: 이게 이제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지고 나면 우리가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막 찾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유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건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다들 이 창신 메모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창신 메모리가 서버용 차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올 연말 창신 메모리가 D램 아키텍처 4F 스퀘어를 이용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제품 DDR5 RDIMM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 용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좀 예. 쉽게 풀어보면 지금 D램의 가장 최신 모델이 DDR5라고 예.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서버용 D램을 RDIM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DR5 RDIMM 그러면 아 서버용의 가장 최신 뭐 반도체구나 D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회로 기술을 4F 스퀘어를 사용하겠다. 요걸 채용한 거를 창신 메모리가 올 연말쯤 내놓을 수 있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1: 예.
3: 이 4F 스퀘어라는 거는 D램 안에 회로를 그리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이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방이 있고 이 방 안에다가 사람을 채워넣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채워넣는 거랑 거기다가 2층 침대를 막 빽빽히 채워넣고 사람 채워넣는 거랑
1: 예.
3: 3층 침대를 넣는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1: 다르죠.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6F 스퀘어라 그래서 한 6평 정도 되는 데다가 침대 넣고 하고 사람 채우고 있는데
1: 예.
3: 4F니까 더 작은 공간에다가
1: 같은 명수를 예. 넣는다.
3: 같은 명수를 넣는 기술을 중국이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뭐 미세공정 같은 느낌이네요.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로 간다 그러면 약 면적을 한 33%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셀의 개수가 최대 1.5배까지 는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보거든요.
1: 예. 더 고밀도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3: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버용 D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 양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걸 연말에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앞섰구나라는
1: 예.
3: 우려감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거다.
1: 예.
3: 이런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얘기냐가 이제 제일 궁금할 텐데.
3: 네.
1: 조금 좀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 반응이 그래서 궁금합니다.
3: 사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창신 메모리 내부만 알고 있어서 밖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1: 그
3: 이런 낸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약간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1: 예.
3: 업계 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개발했다는 것과 양산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에서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요 단어가 제일 위험한 단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세계 최초 뭐 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나왔구나 그러고 막 투자하다 보면
1: 예.
3: 주가 확 올랐다 훅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전혀 시장성이 없는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상 그 양산은 못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개발은 했을 때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양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내놔봐야 시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1: 이제 되기는 여러 가지, 되는데
3: 네, 되기는 여러 가지 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는 개발 기술 자체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양산을 하기에는 사실상 적어도 2년에서 3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거는 일단 수요를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산하기 위한 장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거의 못 구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잘 아시는 ASML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3년 전만 해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량의 50%를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10% 이하밖에 못 가져가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그 도쿄텔레콤이라고 하는 일본의 또 핵심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중국이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 생산하면 가져가던 장비 가 예.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안 판다기보다는 이 장비가 전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입도 선매해가지고 다 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장비 갖추는 것도 힘들고 아까 수율 잡기도 힘들 테니까 얘네들이 설령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일반 시제품 정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양산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1: 수율 잡히고 이 정도 네. 가격에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전화해?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3: 네.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을 창신 메모리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우리가 기술력이 이만큼 뛰어나요. 라고 자꾸 이걸 흘리는 거죠. 우린 이것도 개발했거든요.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제품 없으면 창신 거 사 이 정도였는데
1: 예.
3: 이제는 우리 기술이 이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여줌으로써
1: 나름 괜찮아요.
3: 나름의 인지도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전략 정도로 봐야지 이걸 이 친구들이 진짜로 개발했어? 약간 이렇게 업계에서는 물음표를 보내는 겁니다.

0: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만 DRAM이 자꾸 남는 그런 시장에서면 이런 이렇게 약간 뻥이 가미된 마케팅을 많이 할 가능성도 서로 높은데 삼성화이닉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남는 거 팔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남는 거는 별로 없는데도 이런 게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더군요. 실제로 비슷하게 네. 자동차 회사에서도 네. 우리 신차가 예를 들면 올해 12월에 나오면 그 해에 7월, 8월부터 네. 신차 나와. 그 되게 좋은 거래. 네. 뭐 아직 뭐 공개는 안 됐는데 죽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마케팅을 하고
1: 그렇죠.
0: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기대감이에요. 했더니 기대감이 아니라 그래야 경쟁 차종을 안 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12월에 실제 나와서 실망하면 경쟁 차종한테 가더라도 네네. 그래야 된다고. 남의 거 사지 말라는 그런 마케팅이다. 네. 우리 거 사라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1: 그리고 그냥 증시로 가져와서 보면 사실은 이런 이슈는 그 뭐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기술이 나왔다는 이슈로 증시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신 메모리가 IPO 했을 때 올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창신 메모리가 그 IPO에서 흥행을 하고 자금 많이 끌어모았다 그러니까 아, 이 돈으로 이제 급격히 기술 개발해서 따라올 거야 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때 뭐 18% 막 이렇게까지 빠졌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기술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충격은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메모리 시장의 뭐 꼭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이슈 뭐 이런 것들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반응이 좀 과민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장 전 거래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0: 예.
1: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 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2: 네.
0: 이제 2차 계획이고 총 44개 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간다는 게 요지일 텐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이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0: 예.
2: 이제 이전 대상 공무원만 9,900명이 넘어서 약 10,000명에 달하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이전을 시작을 해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세종 이전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2차 계획인데요.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차 이전이 이미 진행이 됐었잖아요.
0: 예.
2: 이 1차 이전으로 이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이제 소속기관 21곳 총 이제 43곳이 세종으로 옮겨졌습니다.
0: 예.
2: 하지만 이제 외교부나 이제 국방부, 이제 금융위 같은 주요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기관까지 세종으로 옮겨서 행정 기능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44곳 기관이 한꺼번에 이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아, 빈 건물들이나 혹은 뭐
2: 네. 그래서 먼저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제 방통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6곳이 옮길 예정이고요.
0: 예.
2: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금융위를 비롯한 19곳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이지만요.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가 앞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2: 반면에 이제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경찰청 그리고 감사원과 같은 보안시설이나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0: 그쪽은 좀 늦게 간다 이거죠?
2: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기관들은 이제 2031년 동안 필요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소규모 기관들이 먼저 가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2: 네. 그런 추가적인 건물이 필요 없는 곳들이 먼저 간다고 합니다.
0: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간다 안 간다 얘기하다가
2: 네.
0: 가는 쪽으로 네. 결정이 돼서 저도 뭐 한 달쯤 전에는 여기 안 간대 뭐 이런 얘기를
2: 들으셨어요?
0: 저한테도 안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고 아직은 그런 모양입니다. 예.
2: 네.
0: 포함됐네요. 내려가는 걸로.
2: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융위도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융권 이전에 앞서서 반대 목소리가 사실 좀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0: 예.
2: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어제 전국 사무 금융위 이제 서비스 노동조합이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계획을 철회

0: 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금융위가 세종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과 같은 이제 주요 금융기관과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 금융시장의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금감원 한국은행도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0: 아니, 그건 아니고 금융위도 가지 말자라는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대형 금융 회사에서 부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 금융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만 세종으로 떨어지면 모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KTX 타고 한두 시간 오면 되니까
0: 네.
1: 아마 이제 불편은 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쌓이는 비효율은 있겠죠.
0: 네. 하지만 네. 이제 정부는 이제 금융위가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와만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세종에 있는 다른 경제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융정책을 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일단 힘 있는 금융위가 먼저 내려가고 나면 예를 들면 뭐 금감원,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도
0: 네.
1: 이제는 당신들도 내려와라. 우리만 힘들잖아.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겠어요.
0: 네. 이제 물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제 금감원이나 이제 국책은행은 별도로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법률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 모든 곳을 이전하려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쪽에 가면 이와 관련된 연관 민간 기업들도 이쪽에 사무실 내고 뭐 상주 직원 두고 뭐 꽤 많이 내려가긴 하더군요.
0: 네.
1: 뭐 다들 불편해 하기는 하는데 당장은 상당히 영향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자꾸 이게 이쪽으로 왜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이 집값 안정 효과가 좀 있겠구나. 특히 앞으로 몇 년간 뭐 서울 수도권에 나오는 매물이 없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분들 팔고 가든 아무튼 세주고 가든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데 또 반대로 세종시에 이제 주거가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1: 거기는 확장의 여지도 있고 있으니까요.
0: 네.
1: 그것도 또 고민거리겠네요.
0: 네. 네.
1: 일단은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강제로 내려갔던 거고
0: 네.
1: 반만 내려가고 나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으니까 다 내려가자가 이제 2차로 이전의 목적이었겠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세종 이전 2차로 기대하는 효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 효율을 높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기능을 분산시키는 일일 겁니다. 이제 우선 지금까지는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제 서울과 세종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2시간을 오가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부처를 세종에 모으면 부처 간 협의가 쉬워지고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도 이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로만 보면.
0: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공무원 만 명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까지 포함된 상당한 인구가 세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예. 상권, 이제 교육시설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1차 이전 효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도 1차 이전이 시작이 됐지만
1: 예.
0: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오히려 최근 더 늘었다고 합니다.
1: 근데 항상 이게
0: 네.
1: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수도권 인구는 더 늘지 않았냐라고
0: 네.
1: 해서 소용없다고 안 내려갔으면 더 많이 늘었을 거 아니겠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네.
1: 예.
0: 맞는 분석이십니다. 예.
1: 근데 약 먹어도 계속 열이 높은데?
0: 네.
1: 라고 한다고 해서 약이 의미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약을 안 먹어도 더 높아질 수 있는.
1: 물론 내려가는 게 다 좋은 일이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0: 네.
1: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따질 때 예,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안 됐지 않은지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그런
0: 네.
1: 문제는 있죠. 예.
0: 그래서 실제 이제 수치를 보면요. 이제 2012년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49.4%였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늘어서 51%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1: 예.
0: 또 어제 발표에서 정부 역시 1차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한 명확한 경제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청사를 새로 짓는 데만 약 3조 원이 들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임시 청사 마련과 이제 공무원 이주 지원비가 드는데 이때 897억 원이

0: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0: 또 이 같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끝이 아닌데요.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남아있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올해 4분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하게 되면 다양한 뭐 좋은 점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
0: 네.
1: 현실은 보면 그분들 출퇴근 시간만 늘어나더라.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0: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고. 네.
1: 뭐 그러면서 주말만 되면 올라오기 바쁘고.
0: 네.
1: 평일에는 뭐 그냥 좁은 방에서 그냥 혼자 기거하고.
0: 네. 앞서 사례들 보면
1: 가족끼리 내려와서 거기서 정주를 해야 뭔가 이제 원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0: 네.
1: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더군요.
0: 그래서 이번 이전은 어떤 효과를 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올렸군요.
0: 네.
1: 또 올렸어요.
0: 네.
1: 예.
0: 또 한 번 더 이제 석 달 만에 0.7% 포인트로 높였는데요.
1: 예.
0: 이제 한마디로 반도체 경쟁력을 높게 보았습니다. 이제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상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지난 7월에만 해도 2.6%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석 달 만에 0.7% 포인트 올린 거고요. IMF가 이제 AI 시대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 영향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 대만이 AI 하드웨어 산업의 핵심 국가라고 꼽았습니다. 또 IMF는 두 나라가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1: 예.
0: 또 IM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마저도 상쇄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 생각보다 반도체 경기가 좋다, 강하다, 수출 많이 늘어날 것 같다.
0: 네.
1: 석 달 전에 본 것보다도 더 가격이 오르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그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0: 네. 또 게다가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기존 2.5%에서 2.8%로 높였는데요.
1: 예.
0: 이제 그만큼 반도체 호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제 반도체에 너무 집중돼서 다른 산업들 안 크는 것도 네. 하나가 더 걱정이고
0: 우려점도 있습니다.
1: 이게 또 이제 내수도 좀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도 잘 모르겠고.
0: 네, 내수까지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박성진 씨가 주식은 경기가 좋을 때 오르고 채권은 경기가 나쁠 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서로 밤과 낮처럼 성격이 반대여서 주식값이 오르면 채권값은 내리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이게 일반적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은 떨어지고 그런데 주식도 또 떨어지고 그 채권과 주식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규칙이 바뀌어버린 건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서로 다르게 움직이던 주식과 채권이 요즘은 왜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냐? 이제 이 질문인데요.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원래는 경기가 나쁘면 주가도 내리고 경기가 나쁘니까 돈 빌려다 투자하려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러면 뭐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값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안 내리고 자꾸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안 내리니까 금리도 못 내려가고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가는 채권값은 자꾸 흘러내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면 물가라는 건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내리는 건데 전쟁 때문에 경기가 좋아도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도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로가 꼬여버린 거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중동전쟁 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이것도 주식과 채권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나쁘면 아무도 투자 안 하니까 그럴 때는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또 반대로 경기가 꽤 괜찮고 좋으면 민간이 투자를 잘 하니까 정부는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미국이 경기도 좋고 투자도 인공지능 중심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럼 교과서대로라면 뒤로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있어야 될 정부가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때문에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투자할 자금을 계속 빌리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투자 열기가 뜨거워서 금리가 오르는 판에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금리는 더 높아지고 정작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오히려 겁을 먹고 못 오르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식하고 채권은 평상시에는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뭐 전쟁 같은 큰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공급망이 마비되거나 금융위기나 공황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평소 규칙이 깨진다. 그래서 금리가 극단적으로 치솟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움직임이 주식과 채권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 규칙이 깨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굳이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이런저런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성진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 애잔하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측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주요 석유시설과 군사 지원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이들 시설은 사우디와 홍해상의 공항, 항만,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사일 및 무인기 무기고를 채우는 데 사용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즉각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 제코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코라이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며 이는 놀라운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8기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최대 1,200억 달러가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에 필요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거래 합의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